계속 미룰 사항은 아니라며 이번 최고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경장에 두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해 종결 처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종결된 실종 사건 두 건 모두 A 경장이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종결 처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혼자 당직 근무를 하며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5시간 만에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5일에도 혼자 당직을 서면서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접수 3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51일 만에 60대 남성 B씨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제주 서부 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서울 서초동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오늘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줄 수 있습니다. 특검보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변호사 출신 파견 수사관 일부는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특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은 다음 달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내부에 배포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직무소송 지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악성 고소고발인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소속 법원장이나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며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많이 소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공무기가 부족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간 무역과 관세 갈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 인사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 CBS에 출연해 캐나다는 미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무역과 관세 갈등발 공급 충격으로 인해 물가가 높게 유지됐는데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여파가 이어진 것처럼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상승에도 시장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닐 총재는 미 국채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모든 신호가 있다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시장 유동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당기 순이익은 13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4% 줄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한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한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부산, 대구, 광주 등에 폭염경보를,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낮더위는 밤까지 계속돼 서울 서남권과 경기 남부, 인천과 전남 광주 등 전국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5도, 전남 광주 34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6도, 습도는 7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어젠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이 이 자리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동산 세제 때문입니다. 일단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증세에 예외를 넓게 두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당은 아예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구분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시장의 냉랭한 평가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측면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정책을 이렇게 땜질식으로 고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정책에 예외가 생기는 순간 그 예외는 수도 없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용산공원 주택 공급도 문제인데요.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나 싶었는데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거의 6% 빠졌다가 6%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일단은 7000선 회복이 관건인데 이것도 회복을 버거워하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 정도를 제외하면 좋은 소식도 거의 없고요. 그나마 이 환원책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 넘게 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측면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번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어제 사실 회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고위 당정협의회, 역시 부동산 세제 개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이거는 수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진 것 같아요.
1: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거주, 비거주 부분이 종부세도 있고 양도세 장특공제도 있는데 전반적인 걸 당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정부도 귀 기울여 듣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라면 그 집에 실제 거주하는지와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는 9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인데 실제 거주하느냐에 따라 기본공제가 5억 원 차이 나는 겁니다. 다만 정부 안에서도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을 14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시세로 환산한 약 20억 원 수준까지는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민주당은 1주택자라면 거주, 비거주 따지지 않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 발언을 통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조정하고 세부관 상한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수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정을 시사한 셈인데요. 집이 한 채인데도 본인이 직접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1: 네, 직장 발령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녀 교육이나 부모 돌봄 때문에 기존 집에는 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부 안에도 예외는 두고 있는데요. 직장 변경이나 전근, 장기 치료,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부모 공양 같은 사유는 거주 기간으로 일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집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고요.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고 인정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하는 구조라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서울 안에서 생활권을 옮기거나 어린 자녀의 교육이나 돌봄 때문에 이사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제 당정은 이런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네, 양도세 얘기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려 합니다.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줄이려고 직접 입주하면 기존 세입자들이 밀려나거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게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이제 수정안을 이제 논의하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는 지난 20일에 끝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인 27일 차관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9월 3일 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정부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를 없앨지 아니면 예외만 넓히는 선에서 조정할지는 이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당이 말하는 거주 비거주 구분 폐지가 실제로 받아들여지더라도 기본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할지 14억 원으로 통일할지 같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새 부담이 확정됐다고 받아들이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우려를 알고 반영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땜질 처방만 반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원점에서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용산 공원을 놓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만난다고요?
1: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에 다시 만나서 서울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일에 한 차례 만났는데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그 부지 역시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부지로 바꾸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도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김 의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주 회동의 핵심도 공원 본체를 건드릴지 아니면 주변 부지나 다른 정비사업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할지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 용산공원 이슈도 논의가 됐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당정협의 후에 용산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0: 있습니다. 용산공원특별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몇 가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원내에서 최종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다. 국토위와 원내 사안으로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사안으로 어떻게 부각이 되면서 조금 본질이랑 벗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일단은 용산공원특별법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여당 쪽은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는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용산공원 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0: 네, 법안 내용이 곧바로 용산공원 본체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캠프킹과 유엔사, 수성부 같은 용산공원 주변 부지에 적용되는 공원과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부지는 원래부터 공원 본체와는 별도로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됐던 곳입니다. 특히 캠프킹은 용산공원과 왕복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요. 이름이 용산공원특별법이다 보니까 마치 공원 한가운데 집을 짓는 법안처럼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프킹의 공급 계획을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개발 예정지의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캠프킹 같은 주변 부지 활용과 공원의 단계적 조성에 관한 것이고요. 공원 본체에 집을 짓는 문제는 아직 별도 협의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그러니까 이 내용에 공원의 단계적인 조성이 들어있다고 해서 공원 개발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용산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미군기지 전체가 한꺼번에 반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반환된 부지부터 토양을 정화하고 순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오염된 토양을 부분적으로만 정화할 경우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계적 개발이 향후 공원 본체의 용도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은 공원 본체를 공원 외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되는 개정안만으로는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공원 안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그 부분을 허용하는 별도의 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당초 지난 4월 국회 국토소위에서 여야는 용산구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 직상정에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지방선거용 입법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퇴장을 했었고요. 이때 여야가 합의 처리했더라면 지금처럼 용산공원 본체 부지 훼손 논란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제가 이번 국회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강행 처리할 전혀 이유가 없는 법안인데 힘만 앞세우다 보면은 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순리대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연금 이야기 해볼까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그런 일이 늘었다고요?
0: 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결돼서 줄어든 기초연금 규모가 8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2021년에는 276억 원이었는데 4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도 같은 기간 38만 9천 명에서 84만 2천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오래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이 감액 대상 증가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0: 네,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 금액은 한 사람당 월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이 금액의 1.5배인 52만 4,550원 이하라면 국민연금 연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급여 구조 등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다만 52만 원을 넘는다고 모두 똑같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요.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감액은 기준 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금 수급자와 산정 방식이 또 다릅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드는 부부감액도 별도로 적용된

0: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제가 이런 복잡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까?
0: 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로 내고 가입하는 제도인데 올해 가입해서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형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 9.5%에서 단계적으로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릅니다.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데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줄어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체감 혜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런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소득이 더 낮은 어르신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만약 이 연계감액제도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면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역할을,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역할을 어떻게 잘 나눌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1: 참 이것도 복잡한 문제네요.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 고은희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YTN 경제라디오에 새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는데요. 통장 잔고를 마구 늘려주는 라디오라는 뜻으로 경제통마늘이 됐습니다. 네, 진짜 괜찮아요? 경제통마늘? 다들 들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새 유튜브 채널 만든 지 이제 한 달을 넘겼는데요. 만 명 구독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코스피 5천을 적중하셨던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계좌 관련된 궁금한 점, 문의사항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0945, 우물정의 0945고요.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없이 머리 없고 샤워하는 베리코드도 또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물정의 공구사오로 주시면 되겠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0: 네, 화이팅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들이 주주 환원의 이슈로 코스피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별로 효과는 미미했던 거 아닌가 좀 엇갈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쇼크, 이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 반등하기 힘들 줄 몰랐습니다. 요즘 더 핫해진 분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한 달 만에 다시 나오셨는데 당시에 5,000피가 저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우 요즘 스타가 되신 것 같아요. 뭐 알아본 분들 좀 있습니까?
1: 아, 그 전보다는 네.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듯한 분위기예요.
0: 그 알아보시는 분들의 네. 눈빛이 좀 안 좋거나 험악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1: 아, 눈빛까지는 보진 못했습니다.
0: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 거기 네. 여의도랑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낫나?
1: 네, 조심히 다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가 전망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냈어요. 그거에 앞서서 SK하이닉스도 이 내용을 내놨는데 오늘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오르다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뭐 7%가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되게 실망했나 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비교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21일 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19일 날 SK하이닉스가 먼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사의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네. 주주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은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매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로 소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다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요인인데.
0: 아,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걸
1: 그렇죠.
0: 내놨고.
1: 예.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잘 버텨주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규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건 맞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3분기 때 자사주 매입 규모를 약 15조 원 정도 하는데 매입만 한다.
0: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용이잖아요. 임직원 주는 용도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제 소각과 관련된 네. 이런 언급들조차도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SK하이닉스와 그냥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0: 예.
1: 네,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사실 3분기 때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 실시하고 또 약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했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한원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는 10월 예. 말 정도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주 한원 계획을 하고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그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더 구체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망하시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나쁜 건 없는데 시장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오늘 7% 가까이 빠지면은 요거는 실망이 좀 과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0: 네.
1: 미국의 장기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0: 올랐죠.
1: 있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이제 개장한 한국 증시가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같이 그렇게 하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오늘 아마 5장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좀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럼 지금 시점에 삼성전자가 26만 3천 원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5장을 보고 지금이라도 좀 사봐도 되는 거예요?
1: 일단 10시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이 9시부터 10시는 예. 원래 지켜보는 시간이에요.
0: 네.
1: 변동성도 워낙 크고 전반적인 하루의 주가의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관심을 갖는 그 시기가 동시호가 지나서 막 개장됐을 때 그때 이제 움직일 때 그때 많이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건 좋진 않아요.
0: 아,
1: 보통
0: 그래요? 예.
1: 10시 지나서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9시부터 10시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10시 정도 지나면 그 하루의 주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를 두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교차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실망해서 이거 가지고
0: 그렇죠.
1: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심리를 가진 투자자분들이 싸우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나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장으로 갈수록 또 안정된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0: 그럼 뭐 굳이 단타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쯤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1: 일단 저는 이제 뭐 한국 증시나 한국의 반도체주 주가 흐름을 좀 전망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미국 증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7월 달에 저점 29일 날 동일하게 형성되고 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 증시가 올라왔던 그 바탕은 뭐 한국의 경기 해당되는 기업들의 이 요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월 30일부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0: 그렇죠.
1: MOU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한국 증시를 비롯한 미국이 아닌 증시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준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를 두 가지 얘기해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8월 초부터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MOU 재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조금 좋게 봐야 되는 대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라는 그 시점에 맞춰서
0: 뭐 경제적 D-Day 뭐 이거.
1: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6월 MOU를 중간에서 중재해줬던 분이 있잖아요. 파키스탄의 총사령관 이분이 24일날 이란 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좀 좋을 소식이 나올 만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아, 생각보다 이 디데이 내용이 세지 않거나 뭐좀 물러설 수도 있다.
1: 네. 그리고 이제 그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발언하는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6월 달에 MOU를 했을 때 지금의 최고 지도자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지금은 교착 국면이긴 하지만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맞는다라고 하면 이란 미국 간의 종전 MOU가 체결될 수 있는 그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내부지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아닌 증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는 걸 하나로 얘기해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한국 증시가 올라왔던 그 바탕에는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미국의 정책 금리보다 미국의 PC 물가가 내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0: 물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1: 네. 그게 이제 7월 달 말에 발표된 6월 PC. 이게 전년 동월 대비 3.7. 연준의 정책 금리가 3.75니까 이를 하회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번 달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또 7월의 PC 물가를 보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소폭 내려가는 거를 좀 확인할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약간 둔화된 흐름이 있을 것이다.
1: 사실 증시가 급격하게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이

0: 중요한 핵심 변수라고 할수 있는 PC가 정책금리보다 내려오는지 여부를 한 두 달 정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들을 놓고 한다고 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점진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얘기는
1: 아,
0: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우선적으로는 이제 매크로 변수 얘기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매크로 변수 하나 더 있죠. 일단 PC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선 나오지 않는 지표인데 미국 연준에서는 CPI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물가 지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매크로 지표 중에서 지금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국채금리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전에 연구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30년물 국채금리가 5.3을 뭐 장중에 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선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월가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시선이 있고요. 반대로 이게 장기화되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압박이 될 거다.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시선입니까?
0: 이 문제는 제가 봐도 당장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이제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단기 악재는 일단 아닌데 중장기로는 모르겠다예요. 그러면?
0: 그러니까 당장 이 장기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을 보면. 하지만 과거 경험을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장기 금리가 인계치를 넘어가는 이 대목들은 사실 영향을 줬는데 과거에도 보면 보통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그게 항상 좀 영향을 줬던 대목들이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감안해서 높은 장기 금리가 불편한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아닐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1: 일단 임계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임계치는 넘은 겁니까?
0: 넘었죠. 사실 올해 5월 달부터 이란 전쟁이 확전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임계치는 4.5%, 미국채 30년물의 임계치는 5%인데
1: 다
0: 이를
1: 넘었네요.
0: 상회했던 모습들은 이미 나타났던 거고요. 제가 이를 두고 이제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임계치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이번 달만 해도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놓고 본다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구조적인 요인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이 관세 부과했고, 올해는 또 이란 전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경기 악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들.
1: 우리도 지금 재정 조사 빠르게 들고 있잖아요.
0: 그리고 이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높은 정부 부채, 재정 적자, 악화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정부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대형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의 물량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 기관들이 국채를 파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높은 금리가 당장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올해 미국의 장기금리가 임계치를 올라서기 시작했던 그 배경에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란 전쟁이 확전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란 전쟁이 확전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는 다시금 임계치 아래로 내려올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대규모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보는 부분들이 좀 메꿔지기 때문에 굳이 국채를 던지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간 프리미엄 자체가 좀 짧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는 낮아지면서 다시금 주식 시장과 같은 위험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라고 하면 2년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1년, 늦어지면 5년.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에요. 내년 정도 빨라지면. 그래서 이 대목을 강조하는 거는 결국적으로
1: 예.
0: 불편한 요인인 건 맞지만 지금 당장 위험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올해 안에 승부를 보고 빨리 시장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까?
0: 아, 그러진 않아요. 저는 항상 위험자산 가격들을 투자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은 미국의 경기 순환, 그러니까 경기학장이 언제 끝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학장은 75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80년도 이후에 미국이 5번의 경기 학장에 들어갔던 그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7년 1개월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를 현재 시점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경기학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는 미국 기업 실적 좋아지고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 풍선 효과가 나머지 국가들의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이 거시경제학자와 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냐 안 오르는 거냐, 이 부분이 제일 관심사인데, 지금 코스피가 장중에 5,300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6,000대로 올라오고요. 7,000을 다시 올라가는 힘이 지금 되게 버거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뭐 다시 힘을 낼수 있는 겁니까? 저점은 확인한 겁니까?
0: 제가 그 7월 달에 뭐 사실 미국 증시 전망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 5,000대까지 갔다가 그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그때 전제 조건은 항상 동일해요. 이란 전쟁 자체가 호전되는 형태로 가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7월 29일 날뭐 한국의 코스피 저점 확인됐는데 그게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 전쟁이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저점도 깰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 미국 이란 간의 관계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긍정적인 소식들도 조만간에 들려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주가의 어떤 올라가는 그 속도는 올해 상반기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속도랑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좀 더딜 수는 있는데
1: 그게 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0: 방향성 자체는 올라가는 거는 확실하다. 이제 그 얘기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이 맞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란 전쟁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없다고 단언을 하시는 겁니까?
0: 아, 사실 이런
1: 트럼프인데.
0: 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전망을 할 수는 없어요. 저 역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정세, 돌아가는 분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이란 간의 MOU를 중개했던 파키스탄의 총사령관이 24일 날 방문하는 거, 그 시점. 그리고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역시 6월 달에 체결한 MOU를 놓고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마 지금 당장은 답보를 보이는 상황일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 좀 무게를 드리고 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가정하에 코스피 흐름 연말까지 어떻게 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우상향. 그런데 7천을 넘기도 지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밴드를 갖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렵죠.
0: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갈때 얼마나 걸리셨는지 아세요?
1: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0: 18년 정도. 예. 뭐 2000에서 3000 갔을 때, 그리고 3000에서 4000 갔을 때 그때 도달되는 기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18년, 13년, 5년. 너무 길었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마디지수를 경신하는 그 개월수가 3개월, 2개월,
1: 아,
0: 뭐
1: 맞아요.
0: 7일, 16일 이렇게 많이 단축됐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상반기 때 코스피가 8000 도달하는데 7

0: 거래일 걸렸고요. 9,000$라는데 17거래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필요 수익률이 예전에 코스피가 2,000에서 3,000갈 때는 50%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9,000에서 10,000포인트 갈 때는 11.1%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예.
0: 지금은 마디지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결국 누군가가 맛만 먹으면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4월에서 6월 고점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수급이 만든 주가 올라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경험을 하고 지금 현재 놓고 온다고 하면 올라가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반적인 한국 증시, 한국 경제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나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들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과 증가율인데 최근 데이터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7월 기준으로 17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범용 디램 가격은 4월 달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들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뭐 한국의 코스피든 한국 코스피를 견인했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들은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지금 필요한 전략은 조급심보다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그런 미력들이 필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4분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웃음을 좀
1: 네.
0: 지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1: 기울기는 달라도,
0: 기울기는
1: 예.
0: 다릅니다.
1: 연말에는 확실히
0: 네.
1: 좋아질 거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수가 의미 없다는 말씀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저도 기자고 다들 헤드라인을 원하기
0: 아,
1: 때문에
0: 네네.
1: 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 주식 연구소 시간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어우, 시간이 빨라요. 또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의 농산물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1: 네, 지난주는 샤인머스켓, 찹쌀, 하우스감귤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샤인머스켓은 높은 당도와 탱글탱글한 모양으로 명절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쓰이는 과일입니다. 올해는 생육 상향의 양호함에 따라 샤인머스켓의 작황이 호조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2kg에 17,793원으로 전주보다 21.1% 하락했습니다. 찹쌀은 떡, 한과 등 전통음식의 재료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다가오는 명절인 추석에도 수요가 꾸준히 있는 품목입니다. 지난주 가격은 킬로그램당 4,952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7.9% 하락했습니다. 하우스 감귤은 반입량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복숭아, 포도, 수박 등 여름철 대체과일 가격의 하락의 영향으로 가격이 전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8,049원으로 전주 대비 7.5% 하락했습니다.
0: 채소류 쪽은 어땠습니까?
1: 지난주는 양배추, 열무, 다다기우기의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양배추는 고랭지 작황이 양호하고 중고랭지 양배추 출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포기당 3,160원으로 전주 대비 2.2% 낮아졌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고양에서 주로 출하가 이루어지는 열무는 주산지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난주 가격이 킬로그램당 4,045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약 2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다기오이는 산지 기상 여건으로 인해 출하량이 일부 영향을 받아 가격이 낮아졌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7,809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약 500원 내렸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야채류 가격까지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는 유독 보합에 머무른 그런 품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품목도 살펴볼까요?
1: 예, 지난주는 백도 복숭아와 애호박의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았고 청상추의 가격이 소폭 상승했는데요. 백도 복숭아는 생육 상황이 양호하며 생산량과 출하량 또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0: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18,493원으로 전주 대비 약 7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애호박은 8월과 9월에 주로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 출하가 이루어지는데요. 강원 지역 작황은 양호했으나 충청 지역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1,503원으로 전주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주로 전북이나 충남 지역에서 출하가 이루어지는 상추는 우천과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요. 지난주는 청상추 가격 기준으로 100g당 1,694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장바구니 같이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번 주는 싱그러운 여름향과 깔끔한 자연의 맛을 지닌 참나물을 추천드립니다. 참나물은 샐러드나 나물, 무침, 국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농산물인데요. 잎과 줄기를 그대로 먹는 식품이기에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매하실 때 청색이 선명하고 잎과 줄기의 크기가 일정한 것을 골라주시고 오래 보관하게 되면 잎이 시들고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질 방법은 소금물에 질긴 줄기 부분을 먼저 세워넣은 후 10에서 15초 정도 지나면 잎 부분을 마저놓고 데쳐주시면 됩니다.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데요.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아르기닌과 아미노산 성분이 뇌세포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8월이 제철인 참나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의 맛을 담은 다양한 제철 농산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 참나물 맛있죠. 근데 손질이 좀 귀찮더라고요. 요 내용 참고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문남중 연구위원 감사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고향 등일시.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전인데도 날이 많이 덥습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습도가 느껴지는 더위라서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29.5도, 대구 31.2도, 광주 30.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강남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서초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서강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고 공항 방향은 잠실철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정체 꾸준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천호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하월곡에서 종암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내나들목부터 정체고 반대 구리 방향도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소마일보에서 추가 매출을 받고 통장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괴명의 계좌들이 만들어져 대출금이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 빠져나간 겁니다. 확인 결과 교회 인감도장을 맡겨준 새마을금고에서 당시 지점장이던 B 씨가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대출받은 돈을 빼돌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그 지점장이 개인 정보를 이용해
0: 가지고 교회 목사 A 씨입니다.
2: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고 그리고 서류도 원본이 아닌 뭐 복사본을 쓰든 이렇게 했죠. 눈물이 날 정도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죽고도 싶었어요.
1: 새마을금고는 사건 발생 직후 자체 감사를 벌여 B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 교회와 법인만 모두 20곳, 피해금만 7억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새마을금고 전 지점장은 지난달 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대출 모집인도 송치하고 피해금 가운데 약 3억 2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7차례 고소당했지만 혐의 없음이나 각하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37건, 피해 금액은 210억 원이 넘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새마을금고가 100억 원을 투입해 검사 종합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있지만 완료 시점은 내년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정부가 고시원 각 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죠.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고시원 내 비좁은 방. 침대 바로 옆에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AI 합성 이미지인데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려던 정부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법상 고시원은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허용하도록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 건의에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욕조 설치는 위생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처음 나왔고 고시원이 청년 등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주거권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5: 단순히 책상을 빼고 욕조를 넣는
0: 홈리스 행동 활동가입니다.
5: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좀 우롱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4: 여론이 심상치 않자 행정 예고 아흐레 만에 국토부는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며 청년 주거 대책 일환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시원을 주거 공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욕조 허용이 아닌 면적을 넓히는 등 최소한의 주거 기준과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정하는 것을 놓고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초 최고위에서 의결이 전망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반발이 거셌습니다. 원내대표 등 최고위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 전망이 되었었지만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6: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 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7: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8: 입주민입니다.
7: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 내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6: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7: 에어컨을 사용해서 AI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6: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9: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0: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거기로 계속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수를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6: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겪는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1: 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였지만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무더위는 여전했습니다.
3: 이번 주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더위가 멈춘다는 처서에도 불구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남 양산 최고 기온은 37도 넘게 솟구쳤습니다.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부산, 광주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등 영남권과 호남권이 뜨거웠습니다. 폭염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해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낮 기온이 30도 정도인데 이번 주 서울 낮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고 아침 기온이 25도 선으로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소나기도 자주 쏟아지겠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짧은 시간 수십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사우델은 날씨를 더 변덕스럽게 만들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 않더라도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13: 북쪽 기압골 그리고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기압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14: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3: 소나기와 비의 지역 그리고 더위의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2: 태풍의 세력이 북쪽의 찬 공기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는 다시 장마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져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1: 극한 호우가 쏟아졌던 경남에서는 수해 복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3: 휴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15: 대형 온실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 집기류가 나뒹굽니다. 거제 섬꽃축제 행사를 위해 국화를 키우던 대형 온실이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침수의 흔적이 당시 이곳에 물이 얼마나 들어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호우로 11만 제곱미터 규모 거제 섬꽃축제 행사장 전체가 잠겼는데 추정 피해 금액만 200억 원 정도. 오는 10월 30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던 거제 섬꽃축제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축제를 준비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16: 안타까워 가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14: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과장입니다.
16: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앉아서 우시는 분들도 막 좀 있었습니다.
15: 지역 관광 명소가 수해로 큰 피해를 보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굴착기로 토사를 치우고 흙범벅인 화분을 밖으로 빼냅니다. 폭염특보 속 무더운 날씨도 자원봉사의 열기를 이겨내진 못합니다.
8: 땀도 너무 많이 나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랬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한 사람 모아온 게 뿌듯하고 또 이게 재난 지역에 우리들의 힘을 모은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5: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도 자원봉사의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포도하우스 바닥에 쌓인 흙을 삽으로 걷어내 나무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농민도 일상 회복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17: 그 서울에서의 길이 얼마나 멉니까? 천리길을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리 애쓰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 잘 지어가지고 예, 보답할 때가 있겠지요. 뭐 보답해야지.
15: 이런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폐기물을 치우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상 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일주일. 각계각층에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수해 복구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법이 야탐역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3: 네, 지난해 3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경찰의 손해 청구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탐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지법이 야탐역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8: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9: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8: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0: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조금 전 오전 10시 2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 안내입니다. 제외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경북, 경남, 강원입니다. 8월 24일 11시 00분 강원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강릉평지, 경기 김포, 하남, 광주, 경남 통영, 함양중부, 경북 구미, 예천, 김천 북부, 울진 평지, 부산 부산 동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충남 공주, 청양, 도서제외 보령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글쓰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면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아픔이라는 수업이 특히 인기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제 글쓰기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장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의 남편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들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사정은 남편의 주장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여성을 처음 만났을 당시 부부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까지 접수한 뒤에 별거에 들어갔죠. 게다가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보란듯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따지자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너도 내 행복을 찾아가라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본인 힘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못을 박은 셈입니다. 제가 그 여성과 연인이 된 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끝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다니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관계가 파탄난 줄 알고 이제 연인관계가 된 건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박수민 변호사 정말 손해배상을 져야 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1: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0: 네.
1: 사연자분이 그 여성분을 만난 시점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거든요. 근데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면 그 이후에 제3자랑 교제하는 거 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1: 민법상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본질적인 근거는 네.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는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0: 네.
1: 즉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0: 네.
1: 이미 실체가 깨져서 파탄난 관계에서는 더 이상 깨트릴 평화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렇긴 하네요.
1: 특히 최근 대법원은 이 법리를 한층 더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0: 네.
1: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게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0: 네.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부분은 완전히 깨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사연을 들어봤을 때 이 파탄의 근거 어떻게 입증해 볼 수 있을까요?
1: 사연자분 사연은 파탄의 증거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0: 네.
1: 하나씩 짚어보면요.
0: 네.
1: 첫째,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법원이 접수했다는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이는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쌍방이 이혼 의사를 합치하고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 정식으로 서류를 낸 것이거든요.
0: 네, 그렇긴 합니다.
1: 파탄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증표입니다.
0: 네.
1: 둘째, 신청서 접수 직후 곧바로 시작된 별거입니다.
0: 네.
1: 법원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주거를 달리해서 별거 한 시점을 혼인 파탄의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봅니다.
0: 네.
1: 셋째, 원고 본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0: 네, 그렇긴 하죠.
1: 원고 스스로 이미 이 혼인관계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행동했다는 거죠.
0: 네.
1: 원고 자신의 외도는 사연자분의 책임을 상쇄시키는 유책 사유가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네.
1: 그리고 넷째,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입니다. 원고가 아내에게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0: 네.
1: 이렇게 말했다는 건 원고 스스로 부부간 정조 의무나 혼인 유지 의사를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0: 네.
1: 다섯째, 원고의 상습 폭력, 폭언, 가정 방치라는 유책 사유입니다.
0: 네.
1: 이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제3자인 사연자분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대목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정황이 사실 매우 명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협의혼을 신청했을 뿐이고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거나 혼인 중에 부정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그렇게 다툴 수는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법원은 협의혼 신청서 접수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네. 실체를 봅니다. 협의혼 신청, 별거 게시, 원고 자신의 외도,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 상습폭력이라는 요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사연자분이 여성분을 만난 시점에는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파탄이 완성된 이후에 개입된 행위는 파탄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결국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파탄났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거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놓는 게 좋을까요?
1: 일단 사연자분의 경우 소장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네 가지 핵심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0: 네.
1: 첫째, 협의혼 확인 신청서 접수 사실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0: 네네.
1: 접수증이나 사건 번호가 남아있을 겁니다.
0: 네.
1: 둘째,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나 카톡입니다.
0: 네.
1: 뭐 예를 들자면 뭐 각자의 인생을 살자, 뭐 이제 우린 남이다 라는 발언이 있다면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0: 네.
1: 셋째, 원고가 별거 직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그 예시로 사진이나 목격자의 진술, SNS 자료 등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의 폭력, 폭언, 가정방치를 알고 있는 가족, 지인들의 진술서입니다.
0: 네, 그런 자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난 상태였다라고 하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이나 별거 그리고 이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뭐 파탄이 인정한다 이런 발언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문자 메시지랑 협의 이혼 신청 자료 등 꼼꼼히 확보해 두실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피서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름 휴가철만 되면 쇼핑몰 판매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튜브 같은 여름 용품을 사서 휴가지에서 써놓고는 돌아와서 단순 변심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반품 얌체족인데요. 입었던 흔적이 뻔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썼다면서 반품을 요구하는 행동,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나 거부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 흔적이 있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판매자가 법적으로 반품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정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용복의 태그를 제거했거나 착용해서 화장품, 물때, 냄새 같은 거가 남아있는 경우랑 튜브를 사용해서 흠집이 난 경우에는 소비자라도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한 물건을 안 쓴 것처럼 속여서 지속해서 환불을 받아낸다면 플랫폼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나 판매자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백예린의 물고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보통 처서매직이라는 말을 하죠.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건데요. 처서가 지났습니다. 근데도 다시 무더위가 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9일 만에 또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해요. 서울 동남권, 동북권, 부산 폭염경보로 상향됐고요. 경기, 강원, 충남, 영남 곳곳에 폭염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예년 기온 웃돌면서 늦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9월, 달력에 9라는 숫자가 보일 때까지는 더위 대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9라는 숫자가 보이면 더위가 좀 가시겠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우동리로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오늘은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시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 곧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만나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n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우리 동네 리더를 만나다 우동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이끌어갈 지역의 리더들을 만나 각 도시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1: 아, 네.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 박기병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9월이 돼서 좀 좋은 계절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폭염은 다 지난 것 같은데요. 건강히 생활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에도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올여름은 너무나 더웠습니다. 극한 폭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극한 더위를 잘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오셨는데요. 우리 이상일 시장님께서도 이 극한 더위 속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내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좀 조성이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1: 네. 지난해 12월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0: 흔드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삼성전자가 2023년 3월에 용인 235만 평의 팹을 6개를 짓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시와 정부와 계속 지혜를 모아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또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용인에서 진행되어 오는 일들은 이제 속도를 내면서 하자 이렇게 가닥이 잡혔고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원래는 올해 1월쯤 부지 조성을 위한 입찰 공고가 나갈 예정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불안 요인 때문에 계속 늦춰졌는데 지난 7월에 입찰 공고가 드디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 마무리하고 터를 닦는 공사에 적어도 올해 말에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좀 늦었는데 이제
1: 네.
0: 속도를 내야 되고 메모리 분야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은 뭐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좀더 속도를 내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획보다 1기 팹의 가동 시기를 1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서 2029년 하반기로 앞당긴 셈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부지 조성에 빨리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정부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전력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지금 송전 반대하는 단체들이 얼마 전에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뭐 전국에 송전 반대 단체들이 좀 있는데요. 이들은 계속 국가산단 반대하고 있는데 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용수 공급도 계획대로 진척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걸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렇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빨라지는데요. 일반 산단 같은 경우 12년
0: 네,
1: 앞당겨지나요?
0: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우리 용인 온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4기의 팹을 또 건설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을 많이 앞당겨서 2033년까지 팹 4개를 다 짓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1기 팹의 절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1기 팹의 절반이 완성이 되고 1, 2, 3복층으로 지어집니다. 그중에 1층에 클린룸이 완성이 돼서 거기에 기계 장비들이 들어가고 한 내년 10월경에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HBM 뭐 6세대, 7세대 이런 이 고메모리 칩이 수출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 캐파를 빨리 늘려서 이 폭발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1기, 2기는 전력 용수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는데요. SK 3기, 4기 전력 용수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고 삼성전자가 6기 팹을 짓는 국가산단은 뭐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특성상 지금 반도체 지원 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갖춘 셈인데 SK 하이닉스는 일반 산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2023년 7월에 정부에 의해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아서 정부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해줘서 좀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속도를 내야 대한민국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함께 인프라 조성도 본격화돼야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기반 시설의 국도 같은 경우도
0: 네.
1: 지금 뭐 확장 요거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0: 네, 2023년 3월에 삼성전자 국가산단 발표 이후에 2023년 7월에 이것도 반도체 부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았고 2023년 11월에는 69만 평에 해당하는 국가산단 북쪽에 이동우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발표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신도시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도로가 국도 45호선인데요. 우리 영인의 대촌 교차로에서 안성 장서 교차로까지 12.5km 구간이 현재 4차로인데요. 출퇴근 때 좀 막히는데 8차로에서 6차로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대부분 8차로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속도를 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국가산단 불안 요인을 제거를 했고 이제 부지 입찰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어서 최근 국도 45호선 확장을 위한 턴키 방식의 입찰 공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도도 빨리 넓혀져야 국가산단이 제대로 가동된다. 그리고 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입주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LH의 이 뭐랄까요? 좀 속도전.
1: 네.
0: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곳을 관통하는 철도 계획도 있습니다.
1: 네,
0: 경강선
1: 네.
0: 연장인데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부가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연장을 꼭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중부권 강역급행 철도라고 해서 민자사업 제한이 있는데 서울 잠실에서 우리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가산단 쪽을 관통을 해서 안성, 진천, 청주공항까지 가는 135km 철도가 민자사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통과가 돼서 민자사업으로 조기 실현하기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강선 연장을 철도망 계획에 넣고 그걸 기반으로 민자사업인 중부권 광역급행 철도 이걸 꼭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용인 수지구 시민들의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1: 네네.
0: 있습니다. 서울 잠실의 종합운동장에서 수소, 판교, 우리 용인 수지의 신봉동, 성복동, 수원, 광교, 하성, 봉담까지 가는 이 50.7km 되는데요. 이것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 경제성은 1.2가 잘 나왔는데요.
1: 네.
0: 이쪽 4개 도시에 이 반도체 관련 종사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조성해야 될 인프라 관련해서 지금 네. 한 번씩 다 짚어주셨어요. 핵심적인
0: 네.
1: 거를 지금 필요한 것들 뭐 정부에 좀 요청하는 부분도 계속 말씀 중에 하셨고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머네요. 네, 기대가 되면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
0: 네.
1: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반도체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1: 네.
0: 그 기반 시설이 계속
1: 맞죠.
0: 확충이 돼야 네. 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도시철도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착수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0: 네.
1: 이거는 어떤 노선들인가요?
0: 우리 용인의 면적이 서울의 98%입니다. 인구는 111만이 넘었고요. 한 150만까지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하는 국가철도망 외에 도시철도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또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신봉동과 동백을 연결하는 신봉동백선. 이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생기게 되면 신봉동에서 이 도시철도와 접속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성복동으로 와서는 신분당선 성복역. 그다음 구성역에서는 수인분당선 GTX-A 노선과 연결이 되고 동백에서는 용인경전청과 연계가 됩니다. 이것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비롯한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조성 지금 하는 상황이고 또 기흥구의 플랫폼 시티 사업인데 83만 평에 상주 일자리가 5만 5천 개 정도 나오는 그 일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신봉 동백선의 경제성 꽤 잘 나오고

0: km 정도 되는 이 구간, 동천에서 신분당선과 또 연결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전 이제 타당성 조사 영역을 이제 저희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제성을 좀더 높여서 조기에 실현할 건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한 영역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1: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지난 민선 8기 때부터 공을 들여왔던 사업이어서 계속 쭉 추진하고 계신 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올여름 진짜 뜨겁게 보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555번님이요. 저도 신혼을 용인 기흥구에서 보냈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0: 반갑습니다.
1: 주셨어요. 네.
0: 감사합니다.
1: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다른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을 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경기도가 돈이 없는 건 맞아 보입니다. 이미 지방채 발행을 1조 9천억 정도 한 상황이고,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이 거의 4조가량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한 430억 정도 되는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민선 8기 때, 두 분의 경기도 지사님이 뭐 현금성의 생생리기용 지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 곳간이 비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또 많이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궁여 지책으로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쉽게 경기도 곳간을 채워보자, 이런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의 고유세인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서 공동세원으로 마련을 해서 지사가 생각하는 구상대로 쓰겠다, 이런 이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일찌감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쭉 해왔고, 일부 도시의 시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또 도지사님하고 정당이 같은 소속의 시장 군수들은 반대를 하면서 목소리는 지금 현재 못 내는 것 같은데, 용인 시민들은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반도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왔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민들은 그걸 이제 감수를 쭉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재정 투입을 많이 하면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인 세금을 이제 경기도가 이게 쉽게 가져가겠다, 시민들이 좀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용인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세금 쓸 일이 천지입니다. 그동안 세금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복지, 또 교육, 뭐 문화예술, 생활체육, 교통, 이런 쪽에 과감한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세수가 어느 정도 증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걸 가지고 용인시 발전,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경기도의 곳간을 제대로 채우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경기도가 더 노력을 해서, 경기도가 현재 불교부 단체인데 교부 단체로 바꿔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더 받든지 하고, 경기도의 불필요한 이 낭비성 현금 지원 사업은 대폭 줄여야 됩니다. 경기도 지사가 정치적으로 생색내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고, 그거를 매칭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또 부담을 지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사업인데 경기도는 30%만 부담하고, 시군은 70% 부담하고, 심지어는 시군이 90%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군 단위는 아니지만 좀큰 도시 용인처럼 90% 여기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업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우리 용인시가 100% 부담을 해서 용인시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경기도는 꼭 필요한 사업 하시고 쓸데없는 낭비성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얼마 전 베트남 출장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뭐 어떤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0: 베트남의 다낭시가 인구가 310만 정도 됩니다. 올해 1월에 우리 용인 특례시와 우호 결연을 이제 맺었는데요.

0: 그때 저를 초대를 해서 제가 시장 재선되면 가겠습니다. 다낭시가 한국 베트남 축제를 지금 올해 5회째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한국의 몇개 도시하고 교류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축제 일환으로 저를 초대를 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그리고 용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면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영문 PPT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43년 전에 용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1: 네네.
0: 지금 용인에서 시작되는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입니다. 광주의 소위 메가 클러스터 삼성 두 개의 팹, SK 하이닉스 두 개의 팹인데 각각 400조씩 800조 투자하지 않습니까? 용인의 경우 SK 하이닉스는 지금 600조, 네 개의 팹을 짓는데 600조 투자가 확정됐고 삼성은 현재 360조 발표했거든요. 2023년에. 근데 삼성 팹 하나가 광주 팹 하나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용인에서 단독 1000조에서 1200조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 프로젝트를 했던, 반도체를 만들었던 기용 캠퍼스는 37조 지금 투자 계획이거든요. 20조에서 늘린 건데, 이런 투자 계획을 다낭에서 발표를 했고, 베트남 분들이 뭐 입이 쩍 벌어질
1: 협력
0: 정도로
1: 방안을 함께
0: 굉장히
1: 논의하셨나
0: 프로
1: 봐요.
0: 예 그쪽에서도 반도체를 이제 뭐 주력하겠다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설계나 이쪽 분야 패키징이나 이쪽 분야하고 지금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하면 또 인공지능과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미 29군데를 설치를 했고 올해 9월까지 16곳 초등학교 앞에 또 설치를 하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카메라가 횡단보도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학년 어린이들이 작은 걸음으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데 좀 늦게 건너면 보행 신호가 이제 미처 짧아가지고
1: 그쵸.
0: 다 건너기 어려울 때 인공지능 카메라가 저절로 감지를 해서 보행 시간을 늘려주는 그래서
1: 네네.
0: 우리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분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앱을 깔아서 때가 되면 약을 드시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식사하시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노래방 프로그램도 있고 퀴즈 프로그램도 있고 인지 능력 키우고요.
1: 네.
0: 1대1 로봇도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그룹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어르신들 인지 능력을 키우는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우 감탄을 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1: 예.
0: 와달라 이런 말씀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1: 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모셔놓고 드릴 말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뭐 통학 안전에도 많은 신경 쓰고 계시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영장에 장애인 전용 레인도 지금 시범
0: 네.
1: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데 시간이 저희가
0: 네.
1: 거의 다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축하의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1: 용인특례시가 겨울철 도로재설대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습니다.
0: 네, 저희가 8년 연속인데요.
1: 짧게 소감 말씀
0: 네.
1: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초중고 앞에 학교 재설 지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 지형 지물에 따라서 재설을 우선해줘야 될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 네네.
0: 학생들 통학 안전을 도모하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하고 학교 앞에 또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잘하는 거 있으면 저희들은 뭐 바로 차용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고
1: 네.
0: 시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과감하게 하고 있고 장애인 전용 레인도 그런
1: 그러니까요.
0: 것들이고요. 공공 수영장이 있는 곳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다 만들어
1: 예.
0: 놨습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시원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후에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되면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무더위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낮에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전주 35도, 제주 32도로 예상됩니다. 도로 위 작업 중인 곳이 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하월곡에서 종암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묵동나들목부터 정체고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가는 길도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중랑교 구간 3차로에서 안전점검 작업 중입니다. 월릉분기점부터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입니다.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2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에서 봉은교 진출로 구간 현재 안전점검 작업 중으로 인해서 주변 서행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김 대표는 오전 11시 직접 국회 본청 국민의힘 대표실을 찾아 장동혁 대표를 만날 예정인데 양당 대표는 부동산부터 대법관 재청 논란까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지도부와 연이어 만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하는 꼼수를 두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이 비겁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건 결국 반려를 유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독재로 가는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린 뒤 임명에 관여하려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자 공격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왔는데 최근 2주간만 40여 명, 모두 합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제주경찰청은 담당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A경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가족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하고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실종 여성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직 A경장이 긴급 체포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A경장에 대한 체포 적부 심사는 오늘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체포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성과급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 청주, 전임직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는 각자 이번 주 초부터 사측과 합의한 인단협 잠정 합의안을 두고 소속 노조원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세 곳 노조가 각각 사측과 교섭한 만큼 과반이 투표해 과반 찬성이 나오지 않은 노조에서는 다시 사측과 교섭을 벌이게 됩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 달보다 30% 넘게 줄어 만 가구 수준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184가구로 8월보다는 30.7%,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8.2%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지난 주말 처서가 지났습니다. 이제 여름더위도 한풀 꺾인다는 절기인데요. 그런데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이것도 입이 비뚤어진다. 여름 내내 우리 밤잠을 설치게 한 바로 그 벌레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벌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건 사실 암컷뿐이라는 건데요. 그것도 평소엔 얌전히 꽃의 꿀이나 식물 즙을 먹고 사는데 알을 뺀 암컷만 튼튼한 알을 낳으려고 딱 그때 사람의 피를 노린다고 합니다. 여름밤 귓가에서 앵앵거리며 우리를 괴롭히던 주인공.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모자, 3번 모델, 4번 모둠구이. 1번 모기, 2번 모자, 3번 모델, 4번 모둠구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뭘까요? 처서가 지나면 이것도 입이 비뚤어진다고 하는데, 처서가 지났는데 더워가지고 안 비뚤어졌을 것 같아요. 네, 뭘까요? 다 아시죠?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라 오늘은 정답 다들 맞히실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의 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 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3861번님, 어우 정말 싫어요. 외손녀, 외손주가 자고 갈 때면 꼭 손가락 사이, 다리 이런 데 물어서 속상하네요. 요즘 또 나와서 앵앵거려요. 유유. 그러니까요. 앵앵 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다녀가지고 시끄럽기까지 하죠. 잠도 못 자요. 예. 4471번님, 이것 입이 비뚤어졌는데 어떻게 흡혈을 그렇게 잘할까요? 입이 아예 없어지는 절기가 하나 더 있어야 할 듯해요. 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0014번님은 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막강한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엥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것. 8555번님은요. 암컷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아프겠군요. 그래도 이번 여름은 예전에 비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긁지 않으면 된대요. 너무 막 가려워서 막 긁게 되는데 그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 이러나 봐요. 올 여름은 너무너무 더워서 좀 다른 때보다 덜 했던 걸까요? 저도 올여름은 작년보다는 좀덜 출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근데 지금도 있긴 하더라고요. 5275번님, 처서 지나면 입 돌아간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산책 중에 물렸거든요. 너무 가려워요. 그렇죠. 산책을 만약에 아, 좀 숲이 있는, 나무가 있고 뭐 이런 데서 하셨으면, 그런데 이거 너무 많잖아요. 8998번님은요, 입이 비뚤어지기보다는 완전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유유.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바람을 주고 계신데 진짜 얼마나 많이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694번님은요. 추위에 많이 약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것이 추위에 많이 약하다고요? 그래서 처서가 되면 이게 조금씩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가 봐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는 이것. 근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모자, 3번 모델, 4번 모둠구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 힌트송 나갑니다. 아마도 이 노래 제목을 들으시면 바로 이것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혁오가 부릅니다. 윙윙. 윙.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지난주 서울시가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저녁 시간은 물론이고요. 서울의 밤을 더 풍요롭게 해서 골목과 지역 경제도 함께 활력을 넣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서울시 박원근 경제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원근입니다.
0: 예, 서울시가 발표한 야간 경제 활성화, 이게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건가요?
1: 네, 야간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뭐 예전같이 음주 중심의 회식 문화를 떠올리면서 단순히 심야 소비를 늘리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한 야간 경제 조금 다릅니다. 요즘 일과 삶의 균형이 점점 다리 잡아가면서 저녁 시간대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스스로를 채우고 건강한 여가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거든요. 24시간 활력경제 도시는 그 소중한 시민의 저녁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 활력을 서울의 경제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보통은 이제 저녁 때는 일 끝나고 좀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소비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시민의 일상이 좀 변화가 되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거나 큰 돈 들이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문화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먼저 서울시 자치구 체육시설이랑 학교와 공원의 운동시설은 운영시간을 최대 자정까지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한강이나 지천에 있는 체육시설도 밤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명이나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가족분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야경도 즐길 수 있도록 수변 공간을 활용한 서울 물빛나루도 현재 19곳에서 40곳까지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0: 네. 운동시설 같은 것들이 체육시설도 그렇고 늘어나고 그러면 주변 밤 풍경도 좀 안전해지고 조명과 주변 환경도 개선이 될 것이고 수변 공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야경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장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야간 볼거리도 많아지겠네요.
1: 네, 일단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야간에 문을 열던 서울역사박물관이랄지 한성백대 박물관 같은 시립시설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5일 정도까지 밤 9시까지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문만 늦게 닫는 게 아니고 가족 역사 여행이랄지 학예서와 함께하는 야간 전시처럼 밤에 가면 더 재밌는 프로그램도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박물관 야외마당이랄지 세종문화회관 옥상이나 뒤뜰 같은 곳에서 원래 준비된 공연이 아니더라도

0: 라도 다른 공연이랄지 전시 야간 투어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밤에 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제 일찍 복지관 같은 곳에 문을 닫으면 집에 들어가시고 저녁에 조금 적적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의 밤이 젊은 세대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노인복지관이랄지 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주 2회 정도 밤 9시까지 개방해서 체조를 해보거나 작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야간 개방이 늘어나면 시민들도 물론 늘어나겠지만 서울을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도 좀 많이들 찾아가시게 될것 같아요.
0: 네, 지금 서울 관광이 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 82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카드 소비액은 5조 6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관광객들 보면 명소 몇 군데 보고 그냥 지나간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진짜 서울의 일상이나 문화를 좀 체험하면서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는 GDP와 남산, 그리고 광화문과 한강을 더 오래 머물고 싶도록 하는 야간 명소로도 키우려고 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9월 1일부터 한 보름 정도 동안 미디어 아트가 예정되어 있고요. GDP에서도 9월 중순에는 저녁 7시부터 4시 정각에 라이트쇼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또 남산에서는 10월과 11월에는 밤 11시까지 감성 캠프닉도 진행해 볼 계획이니까요.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아무래도 밤에 많은 분들이 좀 서울 많이 다니시다 보면 그 늦은 시간까지 주변 상권도 좀 활기차질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계획도 갖고 있으십니까?
0: 예, 그게 이번 정책에서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주변 상권까지 이어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인근 시장이나 골목까지 이어지도록 저희가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을지로 쪽이 힛지로로 가면서 야시장 쪽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숨은 명소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동네에도 제2, 제3의 힛지로 같은 것이 만들어지도록 서울 달빛 야당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5곳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2028년까지는 25곳으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1: 근데 아무래도 밤에 많은 분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동하실 때 특히 안전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0: 네, 사실 안전한 교통수단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10월부터 홍대, 광화문, 명동, 동대문, 강남 같이 이제 주요 야간 명소와 숙박시설이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이곳들을 연결하는 심야 반딧불이 버스를 또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의 도심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심야버스였던 이제 M버스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 네, 밤 시간에 사람이 많은 곳엔 AI 기반 인파감지 CCTV를 활용해서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살필 계획이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과 주요 상권에는 서울 경찰청과 협조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저희 서울시도 별도로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늦은 밤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나갈 계획입니다.
1: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가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0: 네, 상권이 활력을 생기면 주민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불편과 맞바꿔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좋은 밤이 깨끗한 아침까지 이어지도록 야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청결 기동대 150명을 투입할 계획이 있고요. 자치구 상인회와 함께 거리 청결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리 청결 문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서울의 경제가 24시간 아주 활력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24시간 활력 경제에 좀 기대가 되고요. 아,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계획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가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이제 야간 경제라는 관점에서 다시 체계를 좀 정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야간 경제 활성화가 단지 몇 번의 행사나 특정 지역의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시민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뭐집 근처에 시설을 개방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하는 것들을 또잘 정리해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의견 듣고 또 수치로 데이터도 확인을 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활력이 이어지는 서울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서울시 박원근 경제정책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SAT 짧게 한 번 더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처서가 지났죠. 처서가 지나면 이것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글쎄요. 다시 더위가 찾아와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돼요. 우리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지요. 여름밤에 귓가에서 앵앵거리며 또 날아다니기 때문에 잠도 깊이 자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곤충 뭘까요? 1번 모기, 2번 모자, 3번 모델, 4번 모둠구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5189번님, 어릴 때 요놈 땜시 정말 괴로웠소. 그런데 요즘 시골은 농약 살포로 거의 없어졌어요. 어째 옛날이 그립기도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농약을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0480번님은요. 처서가 지나면 이거 입도 비뚤어진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군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무색하게 만드네요. 우리 부부는 모기 기피제를 끼고 살아야 할 정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뭐 한철 어느 계절에만 있을 거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계절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왜 실내에 있어서 그런가요? 사계절 다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기 기피제를 집에서 실내에서 쓰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항상 모기 기피제가 비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약간 소리가 윙 한번 들렸다. 그럼 바로 이제 장착하는 거죠. 기피제를. 1453번님. 와우,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오늘 아침 차에서 한 마리 잡았지요. 오늘 예, 한 마리 또. 예. 그러니까요. 차에도 있고 사람이 가는 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면서요. 이것이 아파트에. 예, 차에도 있고 차 타고 차 같이 타고 같이 멀리 이동하고 예, 이렇습니다. 855번님 병원에서 진료보고 약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사를 30분 정도 맞아야 돼서 이어폰 끄고 잘 듣고 있습니다. 주사를 30분 정도 맞으신다는 건 뭐 링거를 맞으시는 걸까요? 뭐 영양제 맞으시나 봐요. 예. 요즘 더위에 이렇게 좀 많이 체력이 좀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원래 몸이 약한 분들이나 이 더위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 더위가 이제는 좀 막바지가 맞겠죠. 예, 막바지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더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건강 챙기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정말 9월에는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겠죠.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처서가 지나면 입이 비뚤어진다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모기, 2번 모자, 3번 모델, 4번 모둠구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0: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저는 박규빈입니다.

0: 1,000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시간입니다. 오늘은 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재 서울시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부의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슬라생 박기빈 네. 아나운서님 그리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재 의원이고요. 제가 12대에 또 이렇게 중책을 주셨는데 11대 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위원을 지냈고 또 10대 때는 가장 중요한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매해마다 이렇게 중책을 주셔서 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매해마다 이렇게 중책이 점점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
1: 아, 무겁긴 무겁습니다. 아, 그러나 저희들 네. 또 정치인들의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장서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0: 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 2년 정도 만에 제가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 누가 준비하신 거죠? 제 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어떤 각오와 다짐을 위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삼행시를 준비하셨다고 저에게 누가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1: 아, 그래요?
0: 부의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왜 삼행시를 준비했지?
0: 일단 제가 운띄워드리겠습니다.
1: 네.
0: 성!
1: 성큼성큼 현장으로.
0: 흠.
1: 흠. 갈매기. 제가 갑니다.
0: 아. 네. 성큼성큼 현장으로. 흠. 제가 갑니다.
1: 네.
0: 흠은 뭔가요?
1: 흠. 우리가 갈매기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제가 유튜브나 제 성대 TV에 보면 현장 갈 때 흠 제가 갑니다. 네,
0: 아.
1: 그런 뜻에 그냥 다른 뜻은 없고요.
0: 네네네.
1: 재밌게 하느라고 그렇게 흠.
0: 그렇군요. 예. 흠 갈매기는 흠 다음에 이제 물결 표시 이제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항상 현장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렇습니다. 성큼성큼 현장으로 흠 제가 갑니다. 우리 성흠재 부의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가 문을 열면서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11대에서는 대표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는 어깨에 이제 중책을 맡게 되시는데 제1부의장이십니다. 어떤 각오 갖고 계세요?
1: 제1부의장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의장 자리는
0: 네.
1: 권한의 자리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18명 의원, 여야 의원들이 118명인데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더불어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12대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의정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결국은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의 정책이라든지 또 현장, 예산, 뭐 지역 현안 등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그렇군요. 부의장으로서 첫 번째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제1 부의장이라고 앞에 제1을 붙여드렸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부의장이십니다.
1: 네.
0: 118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부의장으로서 정말 118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가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네.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12대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로 봤을 때 지금 여소야대 구성이 됐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구도가 달라졌거든요. 지난번과 달라졌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의정 방향을 잡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지금 11대에 비해서 12대는 반대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저희들이 11대 때는 적은 의석수였고 그래서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원치 않고 또 민주당에서 원치 않는 어떤 정책들이 함부로 다수당이라는 폭거로 인해서 조례안이 폐지되거나 또 지원 조례가 폐지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수당 됐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면서도 서울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라면 그런 것들은 적극 지원에 나선 그런 의정활동의 기본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민생이나 주거 그리고 교통 그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 협조하지만 다만 다른 뭐 타당성이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보여주식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렇죠. 철저하게 검증하고 견제하고 정말 필요한 역할인데 그 안에서 또 협치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소통도 하셔야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특히 오세훈 시장과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계획이세요?
1: 그러니까 무조건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어떤 긴장관계 이런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될 것이고 과거에 보면 사전에 논의도 안 하고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나중에 의회에 통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서로 논의하고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진정으로 혈세를 아끼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0: 네. 그럼 서울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또 그 부분 여쭤볼게요. 주요 현안을 좀 꼽아보자면 한강버스가 있고 또 TBS 네. 문제도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는 문제거든요. 네네. 먼저 한강버스 이거는 사업비 문제나 뭐 이용률이나 안전성에서 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한강버스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빚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평가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운행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한 600억 원에서 출발했는데 총 합쳐서 지금 1,500억 원이 투입이 좀 됐죠. 그리고 이건 한강 버스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라고 왜 붙였냐면 대중교통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홍보할 때 보면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시 출발하고 정시 도착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작년 10월에 우리가 개통을 했습니다만은 한 3번, 4번을 연기를 하다가 작년 10월에 개통했고 지금 현재 보면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주말 이용객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출퇴근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관광용이나 유람용인데 이것을 구태여 왜 버스를 붙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대중교통으로 하게 되면 적자가 나면 우리가 적자 보존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대략 1년에 한 8천억 정도 납니다. 보존을 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한 꼼수가 있어서 버스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 인상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시민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도 안 됐는데 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적자가 많이 난다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하겠죠. 그러면 1년 전에 10월에 개통할 때 요금 책정이 대단히 잘못됐다. 그죠?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죠.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이렇게 홍보하면서. 결국 12개월이 안 지난 지금 현재 요금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재정적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구태여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고 기반시설 특히 이제 선착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운행 수익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년도 안 돼서 지금 인상한다는 것은 적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잘못 설계됐고 계획 단계부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0: 그럼 현재 이 한강버스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1: 결국은 한강버스가 계속 버스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해서 적자폭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 운행해야 되는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버스라는 것이 접근성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럼 7개 정도의 우리가 선착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셔틀버스를 3군데를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곡, 압구정, 잠실 이렇게 3군데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단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뭡니까? 적자가 나니 셔틀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니면 이용률이 낮든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마저도 접근성에 필요한 셔틀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원래 계획보다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차라리 그냥 서울의 수상 관광 무슨 버스로 하든지 왜 구태여 대중 어떤 수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렇게 한강 버스란 용어를 붙여서 했는지 의구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0: 그러니까 실제 수상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지 일단 검증부터 다시 해봐야 된다.
1: 그렇죠.
0: 아,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고요. 또 하나의 뜨거운 현안이죠. TBS입니다. TBS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잖아요. 최근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에서도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1: 네, 우선 정상화 발의한 이제 건의안이 이제 6월 10일 날 저희들이 이제 그 발표를 좀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0: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런 또 단계적 없앨 때는 간단하게 없앴는데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부가 논의해서 TBS의 종사원들이 대략 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200 몇십 명 정도 되고 과거에 한 350명, 400명 정도 됐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한 2년 동안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아직도 거기에서 TBS를 유지하기 위해서 뛰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1: 그러면 그러니까 TBS를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정상화된 TBS 모습은 어떻게 구상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의 교통방송, 예, 시민이 사랑하는 교통방송으로 TBS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탑10 도시에 있고 또 탑10 도시에 걸맞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현재 AI나 디지털 전환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걸맞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방송, 교통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문화, 경제 등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새롭게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앞서 그 TBS 정상화 결의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인 건가요?
0: 네네.
1: 그 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앞서 그 절차부터 해서 그 네네. 정상화의 구상까지 담겨 있는 내용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뵀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임시 그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을 해줬고 해서 아직은 잘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아있고 실제 가야 됩니다. 이것은.
1: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통하셨네요.
0: 네. 말씀을
1: 뭐라고 좀. 말을 하던가요?
0: 완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때 의회에서 뭐 그 지원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거꾸로 실제 제의 요청을 다시 했었어야죠. 그게 옳지 않았으면. 근데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폐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TBS 정상화가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도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성흠재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11회 서울시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1호 공약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0: 공약까지는 아니고요.
1: 제가, 1호 공약입니다.
0: 예, 제가 그 선거 때 이런 공약을 하진 않았는데
1: 네.
0: 현재 뭐 이제 국토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주거 문제 특히 청년 주거 문제라든지 신혼부부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조를 해서 한 100만 호 정도의 우리 주택 공급을 하면 어떨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년에 전국에 새로 신혼부부들이 탄생하는 비율이 약 20만 쌍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약 대략 5만 쌍 정도가 됩니다. 20만 쌍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1: 네.
0: 그렇다고 1년에 한 그 10만 호 정도를 공급해서 10년 동안 사이클링으로 돌린다라고 보면 적어도 주거 불안 때문에 청년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신혼부부가 됐든 특히 이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일정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혼부부 한 6만 호 정도 쓰시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한 4만 호 쓰면 10만 호 정도면 1년에 충분하겠다. 이것이 10년 주기의 사이클링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고요.
1: 네.
0: 2020년인가 그때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가 됐을 겁니다. 서울시 주택실장님하고 여러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서울시내 공공용지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싹싹 긁어서 한번 찾아보니 한 50만 호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1: 네, 네.
0: 그렇다고 보면 뭐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40% 정도에 육박해 있는데 그런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아주 적은 집도 아니지만
1: 네네.
0: 1인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년주택 함께

0: 지어낸다라고 보면 충분히 그거로 6, 70만 호가 가능하고 최근에 이제 뭐 국토부와 서울시가 논의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서울시는 이제 한 발짝 맞나가고 있죠. 용산 미군 기지 부지. 거기 이제 보면 원래 주택이 있었던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그 안에. 그런데 거기도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잘 조율을 해서 정말로 장기적 노도매법으로 연간 한 10만 원씩에서 100만 원을 공급한다라고 보면 두 가지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제가 발상을 했고요. 실제 이런 노력들을 좀해 나가겠습니다.
1: 네, 임기 동안 주거 문제, 특히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좀 주거 공급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0: 네네.
1: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추가 경정 예산, 본 예산 심의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기준 뭐가 있을까요?
0: 늘뭐 예산 심의할 때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추경이고 이번에는
1: 네.
0: 추경 예산 2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칭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이 매칭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 2조 빼고 나면 대략 서울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게 8,10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현재 이제 이런 예산들은 뭐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도 이런 거안 되고요.
1: 네.
0: 정말로 민생이나 안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올해 사업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꼭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잘 집행이 예산 계획이 세워졌는지 보면서 예산 심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 그러니까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0: 네.
1: 급한 거.
0: 그렇죠.
1: 꼭 필요한 거,
0: 네.
1: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보신다는 거. 그럼 뭐가 급하고 뭐가 꼭 필요한 거예요?
0: 자, 민생 부분은 결국 우리가 골목상권이 다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1: 예.
0: 25개구를 가보면 1층에 공점포가 나와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고요. 강남 뭐 상구가 잘 산다고는 하지만 강남에도 1, 2층 비어있는 점포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제 실질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지역의 온기가 좀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골목 상권 살리기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부분은 그동안에 뭐저 성산로라든지 또 송파 예를 들어 도로가 함몰되는 원치 않는 우리가 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1: 네,
0: 일들이
1: 그렇죠.
0: 벌어졌지 않습니까? 안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1: 그렇죠.
0: 대응을 하려면 이런 안전 예산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말씀드렸는데 서부권이나 강북권에 아무래도 강남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적 요소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오세훈 시장께서 강북 전성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런 쪽에 좀 예산이 좀 주로 많이 투입이 돼서 강북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성흠재 서울시의회 부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느새 땡땡땡을 여쭤볼 시간이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한번 오셨을 때도 의정 아이콘을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도 성흠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똑같이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비교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일때 출연하셨을 때는 비포장도로다라고 하셨어요.
0: 아,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네.
1: 비포장도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바뀌었을까요? 그대로 가십니까?
0: 바뀌었습니다.
1: 아, 바뀌었습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0: 뉴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1: 뭐죠?
0: 예. 그게 뭐냐면 뉴 브릿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크리에이티브를 붙였던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과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경청하고 또 집행부와 연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리의 역할을 좀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은데 크리에이티브를 구태여 넣은 것은
1: 네.
0: 결국은 이제 창조, 혁신. 왜냐하면 의정 활동이 과거에 머무르는 의정 활동, 그냥 현장만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결국은 AI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바뀌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서울 시민들이, 구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획기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창조, 혁신 뭐 이런 어떤 연장선에서 바뀌어야 된다. 의정 활동의 기본도.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를 꼭 넣었습니다.
1: 그래서 뉴 크리에이티브 브릿지. 네. 아우, 오늘 의정 아이콘 굉장히 멋진 의정 아이콘 골라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부의장님 오늘 말씀하신 정책들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주거 공급 대책도 그렇고 어느 정도 추진된 후에 또 자리 마련해서 그때 또 한번 뵙도록 하죠.
1: 아이,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성흠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네, 오늘 SAT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답은 모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5: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4: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5: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등일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7: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에 전국적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에 양이 조금 더 많겠고요. 소나기라서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쏟아질 수 있어서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덥고 습한데요. 체감 온도는 더 높아서 지치기 쉬운 날씨입니다.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 온열 질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부평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대소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방향은 청북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여파로 청북나들목에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여의도와 강남에서 살짝 서행을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아예 두지 말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더해 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겠다며 필요한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번 달보다 30% 넘게 줄어 만 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184가구로 8월보다는 30.7%,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8.2%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전달 대비 23.5%, 지방은 42.4% 줄어 지방 입주 물량의 감소폭이 더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는 10월에서 12월까지 월 평균 14,7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9월을 저점으로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KB 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1일 조사 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2.25%, 성북구가 2.08%, 노원구 1.95%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중랑구는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739만 원으로 16억 원대로 올라섰고, 강남 11개구 평균은 19억 9,01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2.85%, 용인시 수지구 2.76%, 화성시 동탄구 2.6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추진할지를 두고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당원 투표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사고 당협이 아닌 경우 임기를 연장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오늘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꾸리고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범여권 연대와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진보 정당들과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전당대회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TF를 발족시키고 이중 유령 당적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당원 정비 TF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하는 꼼수를 두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이 비겁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건 결국 반려를 유도해

0: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며 정부는 반려 결정이나 국회 송부를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원 조직법의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독재로 가는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린 뒤 임명에 관여하려 했지만 조이대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자 공격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오는 31일 민주당이 현안 질의를 열겠다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강행한 건 망신을 주기 위한 공갈 협박 청문회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 사무실 1년 임대 비용이 409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수청 준비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 빌딩 임대차 계약을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부가세 10%를 포함한 월 임대료는 34억 1,220만 원, 1년치 임대료는 409억 4,6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2031년 말까지로 올해는 청사 조성 기간으로 관리비 9억 5,200만 원만 내고 내년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모두 낼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경기 남부와 세종, 경남 양산과 통영, 광주 등에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당분간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2도, 습도는 6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왔는데 이 배분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교부금은 국가가 하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위해 나눠주는 돈을 말합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준말이고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주민에게 고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죠. 지금까지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국세 일정 비율을 경직적으로 배분해서는 교육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력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려는 거죠. 교육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부금 사수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학력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기본 재정 수요는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고요. 일부 교육단체는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네,
3: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조금 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4: 경찰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이 확인 결과 등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A경장이 긴급 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를 신청했는데요.
4: 오전 11시 심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향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3: 네, A경장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여성 장미란 씨를 연락이 됐다며 허위로 알린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후에도 실종을 허위 종결 처리한 판박이 사건이 더 드러나 긴급 체포된 바 있습니다. 네,
4: 이틀 동안 A경장을 수사한 경찰은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A경장은 긴급 체포에 대한 적부심을 신청을 했고요. 오전 11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3: 네, 체포적부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앞서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3개월째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5: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3: 네, 추정 시신이 몇 시쯤 발견됐습니까?
5: 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합동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한림읍 인근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한림읍 인근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4: 네, 이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죠?
5: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운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A경장은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해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체포적부심은 흔하지 않은 데다 이번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다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 네, 두 건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를 했고 그리고 임의로 종결 처리를 한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신고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경장은 신고 약 3시간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3: 네, 취임 일주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금 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첫 회동을 가졌고요. 오늘 야당 대표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4: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보류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영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네,
4: 김민석, 장동혁 대표의 회동, 주요 발언 전해주시죠.
6: 네, 11시 시작된 회동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진행을 마치고 지금은 끝났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먼저 발언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0: 그의 견해는 다르지만 결국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고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긴 사이라며 함께 발을 딛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앞으로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수시로 대화하자며 소통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김 대표 제안에 장동혁 대표도 호응하고 나서긴 했지만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당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며 대법관 재청 논란부터 정부 미래 대응 기검 조성 등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서 신장식 조국혁신단 대표를 비롯해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지도부와 연이어 만납니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이 나흘만 다시 최고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다시 한번 보류됐습니다. 그간 당협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임명한 지역운영위원회가 선출해왔는데 이제부턴 당원 직선제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오늘 최고위에선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고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최고위에 다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인데 당장 모레 취임 1년을 앞둔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관련 구상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1: 네, 여야 대표 모두 오늘 뭐 소통을 수시로 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쟁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죠. 부동산 문제인데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정부 개편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죠.
0: 네,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였죠.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을 걸 요청하고 양도세의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한해 실거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자는 데 정부와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도 거듭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정책을 펴겠다며 특히 세제 관련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을 두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대안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부동산 당정은 김민석 대표 취임 축하 겸 마련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여당 요구도 근본 대책이라기보단 땜질식 처방에 가깝다고 혹평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재청 관련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 일방적 재청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조 대법원장 노림수라는 분석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하라며 사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다만 당장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거나 재청을 반려하는 데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청에 대한 대법원장 고유 권한을 청와대와 조율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침해이자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된 건 결국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을 멈춰 세운 데서 시작됐다며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3대 특검이 남긴 사건과 추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수사 종료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2: 180일간의 주요 장면들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오전 11시에 브리핑 시작했던데 지금 끝난 건가요?
3: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 진행 중이고 특검보들의 수사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검보 수사 설명 앞서서는 권창영 특검의 모두 발언격의 발언이 있었는데 네. 주요 내용 한 문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죄 수사를 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지 못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권 특검 굉장히 할 말이 많았던 가 봅니다. 예. 그 모두 발언만 지금 40분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야 권 특검 다른 특검보들의 발언이 있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 그러니까 우종훈 기자 설명대로 한 문장 요약해보면 우리가 최종 마침표는 못 찍었다 이 얘기네요.
3: 그렇게 정리해볼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원래 이제 종합특검의 수사 목표 남은 의혹들 파헤친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주요 수사 결론들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3: 네, 우선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침표를 온전히 찍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점,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네. 어떤 혐의로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선포 행위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김건희 씨는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해서 소위 여사님 업체로 알려진 21g을 선정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올, 의류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물론 이게 기소가 됐지만

0: 이게 종합특검이 짚어냈어야 할 본류의 사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돌아보면 종합특검의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는 윤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 선포했고 언제 기획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뭐 일례로 노상훈 수첩 가장 핵심 물증으로 시작된 것 역시도 결론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뭔가 속 시원한 결론은 못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종합특검이 이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 또 어떤 게 있는 겁니까?
0: 네, 일단 숫자로 정리를 해드리면 46건이 법률에 따라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게 되고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통일교 수사무마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모두 소환 조사는 했지만 지금 나가는 화면처럼 원희룡 장관이 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이첩이 됐습니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무마 개입 의혹 역시도 내란 특검과 수사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2: 이런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0: 그렇습니다.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0일 동안 수사를 했고요. 5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법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57명의 한 건이 포함이 되는데, 타 특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모두 180일 수사를 했고 각각 27명, 그리고 76명을 기소했고, 이명한 특검은 150일 수사를 해서 3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사건을 수사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재판에 넘겨진 셈인데, 이게 단기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법원 기자들도 챙겨야 되는 재판 목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기소 인원을 저렇게 이제 그래픽으로 비교는 해봤지만, 기소한 사람 많다고 수사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0: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 판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종합특검이 무더기 기소, 그러니까 무더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직전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8명 중에 40여 명을 2주 안에 기소를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기소를 한 건데, 이걸 두고 종합특검은 해비테일 전략을 우리는 쓰겠다라고 했어요. 해비테일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직역하면 꼬리가 무겁다.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서 우리는 초중반에 혐의를 충분히 다지고 막판에 기소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혐의를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냐, 아니면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한 거냐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된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0: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속영장 성적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전 7승 13패. 그러니까 7건이 발부가 됐고 13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1: 일단 뭐 패가 더 많긴 하네요.
0: 그렇습니다. 13건이 기각됐는데, 이것도 좀 비교를 위해서 타 특검이랑도 한 번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13전 7승 6패, 7건 발부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은 20건 발부. 이명호 특검은 조금 기각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 단순하게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많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권창형 특검의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운데 범죄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 기각 사례를 든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원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라서 무리한 수사 그리고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 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중요하고, 다른 거는 또 중립성 여부요. 특검보들이 뭐 발언 같은 거, 또 특정 매체 출연 같은 것들로 중립성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앞서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보들이 수사와 별개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지난 4월이죠. 김지미 특검보가 진보 성향이 강한 매체에 출연해서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권영빈 특검보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수원지검에 이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을 담당했던 특검보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주요 관계자를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이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2: 네, 다음에 또 따로 특별히 준비한 장면도 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유독 종합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 특검과 충돌을 많이 벌였습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게 내란 시간표. 그러니까 내란 범행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를 두고 내란 특검과 종합특검이 상당히 충돌을 했어요.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데까지가 내란이 이어졌다. 반면 내란 특검은 12월 4일 계엄 해제로 내란은 끝난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 충돌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종합특검의 입장은 내란특검이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고 내란특검의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리에 따르라는 건 판례를 보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 판례는 전

0: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종합특검처럼 소설을 쓰라는 게 법리에 따른다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분들도 워낙에 이제 특검 기간도 길고 기소가 많다 보니까 보도 그렇습니다. 내용 보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기소됐지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내란을 막았다고 알려졌던 그렇죠. 인물인데 기소가 된 인물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소위 공모자에서 피고인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성현 육군 대령이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폭로했던 홍 전 차장 그리고 군부대 회군을 지시했던 조성현 전 대령인데 종합특검은 당연히 혐의가 입증되니까 우리는 기소를 했다는 것이고 반면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한 사건의 큰 줄기를 짚어내는 게 특검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이 너무 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의 성적에 너무 천착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길고 방대했던 수사였는데 들어보니까 아쉬운 점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서울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보름 만에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최근에 소나기도 잦은 가운데 새로운 태풍까지 등장해 날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한동안 주춤했던 이 열대야에 폭염 경보도 다시 내려졌다고요?
4: 4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더위도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지난 9일 주의보로 완화된 이후 15일 만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건데요. 현재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경주와 양산은 36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달 초와 같은 극한 폭염 수준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3: 요즘에 소나기도 잦은데 새로운 태풍까지 발생했다고요?
4: 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는 비구름이 유입되고 고기압이 덮고 있는 내륙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괌 북서쪽 해상에서 21호 태풍 아싸니가 발생했는데요. 아싸니는 북서진해 내일 밤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18호 태풍 사우델과 가까워지면서 사우델의 진로나 발달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3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로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우델은 주말쯤 중국으로 향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이동 과정에서 주변 기압계를 흔들 수 있고요. 태풍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삼성전자 지난주 대규모 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장주 급락세에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환율은 13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5: 네, 하나은행 딜링룸입니다.
3: 네, 현재 증시와 환율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현재 삼성전자는 장중 더 하락해서 7% 넘게 빠졌습니다. 앞서 4%대 상승 출발한 건데 그 이후에 하락세가 더 지속된 겁니다. 코스피도 이 때문에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오전 사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46% 내리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전 11시 5분 기준 6,70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오전 11시 5분 기준 26만 원까지 떨어져 7.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장 마감 이후 최대 1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환원 정책을 공시했지만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규모 자체는 컸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도 단기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SK하이닉스가 4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자사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앞서 상승 출발한 SK하이닉스도 오전 사이 170만 원 초반까지 밀리며 전 거래일 대비 1.2%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두 반도체 기업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후 주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 속 엔비디아도 AI 서버 비용을 늘리는 등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면서 AI 산업 성장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현지 시각으로 26일 나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은 상승세입니다. 앞서 0.29% 상승 출발했는데 이후 상승폭을 더 키워 현재는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폭을 더 키우며 1370원대까까지 진입했습니다. 오전 11시를 넘겨 1370원 후반선까지 떨어지며 최근에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들림룸에서 YTN 초맥입니다.

0: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정치고수 두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취임 일주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 장동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3: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2: 좋아합니다. 당원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탄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견해를 달리했지만은 그러나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뜻을 함께 했던 그런 교차의 영역이 있는 또 그러한 중요한 또 역사적 분기점을 한번 같이 넘긴 그러한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함께 발 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사실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대표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잊지 못했었습니다. 수시로 대화가 되는 그래서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그런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서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만은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그게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0: 네, 여야 당대표 첫 상견례 모습을 보셨습니다. 원래 상견례 때는 서로 덕담을 하는 게 맞고
5: 그렇죠.
0: 그러는 게 관례긴 한데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역사적 분기점을 함께 넘은 리더다. 네. 거의 극찬에 가까운 표현을 썼거든요.
5: 어쨌든,
0: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5: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고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정청래 전 대표와
3: 김상일 정치평론가입니다.
5: 대한 확실한 차별화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여야 관계 확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5: 어쨌든 저게 차별화가 돼서 김민석 대표가 저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것은 그리고 국민의 박수를 받는 건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장동혁 대표도 좀 그 방향으로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처음이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아까 얘기한 대화의 다리, 대화의 다리를 놓는데 그리고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0: 회동 모습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이제 만난 장면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어느 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역사적 분기점을 함께 넘은 리더 완전히 먼 거리에 있지 않다 계엄해제를 함께했다 이런 뭐 덕담을 건네기도 했고요. 두 양 대표의 이제 넥타이를 보시면 김민석 대표가 오늘 이제 넥타이가 파란색에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 저런 걸 이제 보통 협치의 넥타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걸 좀 골랐더라고요.
6: 예, 김민석 대표가 하는 거를 고려하고 오늘 만남을 준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예.
6: 전임 말씀하셨지만 전임 정청래 대표하고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잡아서. 장동혁 대표와 대화를 진행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물론 첫 만남이니까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시작부터 저렇게 가겠다는 게 거대 여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로서 당연히 잘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당 문제니까요. 당대표의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에서 뭐 개헌 관련 얘기를 했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속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 분위기가 그렇단 말씀입니다.
0: 골프회동한 분들 말씀하신 거죠?
6: 그럼 이러한 당 분위기를 반영했을 때 과연 장 대표는 앞으로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김민석 대표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느냐. 전략적으로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을 거고 속으로 숨을 것도 있을 텐데 국민들께서 장 대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장 대표에 대한 평가를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김민석 대표가 마냥 칭찬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김민석 대표가 오늘 우리는 완전히 먼 거리에 있지 않다. 이게 중의적인 의미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뭐 그럴 수 있지만 당대표실도 실제로 좀 가깝습니까?
5: 네, 당대표실은 이제 국회의사당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끝부분에 있어요.
0: 그렇군요.
5: 그렇기 때문에 뭐 멀다고 할 수가 없죠.
0: 몇 걸음 감은 있는 거네요.
5: 그렇죠. 한 뭐 50걸음, 100걸음 가면 그 안에 다 있는 거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지만 어쨌든 마음의 거리와 마음의 벽이 굉장히 멀고 두꺼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부셔내고 각 실질적인 거리의 느낌으로 심리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의 느낌으로 바꿔나가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본인들의 권력, 본인들의 자리를 먼저 국민들의 이익, 민생, 경제 앞에 놓지 않으면 가능한 겁니다. 대통합이라는 게 국민을 중심으로 하면 가능한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 앞에 자기들의 이익과 자리 그리고 권력을 앞에 놓기 때문에 계속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래도 가졌을 것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0: 소통을 여야 대표가 수시화하겠다는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직속으로 TF까지 만들었습니다.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국민의힘과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고 하고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고 그러거든요. TF까지 그린 건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6: 그렇죠. TF가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만든 거냐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김민석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과의 대화의 다리는 어디까지 뻗쳐 있는 거냐. 뭐 조금 과한 해석을 하면은 정말 연임 개헌까지 가는 거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저 TF에 일단은 진보 진영의 여러 당들과의 뭐 협치라든지
3: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6: 다룰 가능성이 크고 물론 당내 갈등도 다 수습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당에까지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리고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고 하신 말씀이 뭐 물리적 거리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 공통점을 뽑아내는 발언을 하신 후에 저거를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장 대표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는 거냐에 따라서 장 대표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윤희석 전 대변인께 이거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최고위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게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총선 때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잖아요. 당원 직선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결론 날 것 같았는데 또 유보했더라고요.
6: 애초에는 오늘 최고위에서 그냥 상정에서 밀어붙일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상정조차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장 대표 뜻이 꺾인 거냐 뭐 이런 얘기도

0: 많이 나와요. 제가 좀 뒤에 후문을 들어보니
1: 예.
0: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어차피 목요일, 금요일에 연찬회가 있다.
1: 그렇죠.
0: 그 연찬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연찬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며칠 빨리 서둘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일정표 보면 주후반에 연찬회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더 모아서 들어보고 하겠다는 건가요?
0: 예. 그래서 현 상황으로는 오늘 현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을 장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연찬회에서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무르익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영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좀 꺾인 것 같다. 오늘 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중진들 반발이 크잖아요.
0: 예, 큽니다. 이게 본인들이 재신임이 안될것 같아서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입지를 흔드는 시도로 보여지고, 그동안 장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립이라도 최소한 지켰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내 반발은 아직도 위험수위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뭐, 징계 계절, 징계 정치를 포함해서 최근에 장동열 대표의 이런 강공 드라이브가 총선 승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연임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 최측근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저는 감히 장동혁 대표가
3: 김민수
2: 가장
3: 국민의힘
2: 자기 자리에
3: 최고위원입니다.
2: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당대표들은 이런 개혁을 말로만 외쳤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중진 의원들이 무서우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무서우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임기를 지속해내야 총선까지 국민의힘의 썩은 부위가 도려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나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적극 권유할 생각입니다.
1: 네, 장동혁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최측근인 본인으로서는 연임을 하라고 추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보통 최측근이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 생각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4: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 예.
4: 국민들의 인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의 인식은 이게 군불떼기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저 단톡방 되게 여러 군데 초대돼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국민의힘은 전략적 무기인 정청래를 잃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무기인 장동혁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올라와요.
1: 민주당 그 관계자분들 단톡방 얘기했군요.
4: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의 단톡방인데 그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 것
1: 김상현
4: 같다.
1: 평론가님 지금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4: 아니, 저는 그렇진 않는데요. 저는 정치가 잘 가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한 진영의 이익만을 대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길 원하지 않고요. 정말 강성 지지층의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를 선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노와 갈등의 감정, 사적 감정을 표출시키고 하는 이런 정치는 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일부 강성 당원들의 이야기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여야의 모습 자체가 지금은 바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언제 사퇴할 것인가? 물론 장동혁 대표를 또 지지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임으로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0: 근데 연임 얘기하기에는 아직 장 대표 임기가 이제 2년 중에 반 이제 곧 지나는 시점이어서 언제 전당대회가 있느냐 여부부터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좀 이른 얘기가 있고,
1: 계획은 있다고 보십니까?
0: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라고 김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정반대 얘기죠. 자리에 연연하니까 본인은

0: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1: 국민의힘 의원들과 요즘 얘기를 해보면은
0: 이준석
1: 다들 약간 머리
0: 개혁신당
1: 위에 물음표
0: 대표입니다.
1: 물음표 하나씩 떠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징계 국면에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2: 네.
1: 저는 아마 장정욱 대표가 지금 매운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좀 있으면 더 매운맛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 더 매운맛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0: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얘기를 좀 시키시다.
6: 저희 대신 하잖아요.
7: 저희
6: 대신이에요. 상습적으로 그래요?
8: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세에서.
6: 얘기를 좀 시키시다. 앞으로 그러지 마.
9: 당신은 있지 마. 왜 반말이야. 어때요?
10: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0: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예고했는데 이진숙 김태규조는 셀 겁니다.
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지만 장동혁 대표는 순한 맛이다. 김태규, 이진숙이 있지 않냐? 여기가 더 매운 맛이다. 이런 견해거든요.
2: 지금 정치권의 대부분의 분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한 맛이죠.
0: 예,
2: 매운
0: 상한
2: 맛이
0: 맛이다. 매운 맛이
2: 아니잖아요.
0: 아니고.
2: 정말 국민들이 배탈에 걸리고 병이 걸릴 만한 상황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규 의원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국민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태 씨한 것을 지적하고 싶다면 앞부분에서 끝냈어야죠. 김민석 씨라는 게 했을 때 반발이 나오면, 아니, 이거는
0: 예.
2: 제가 조희대 씨 그거에 대한 반대 사례를 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표현을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했다면, 국민들에게 김태규라는 분이 굉장히 판사 출신으로서, 소위 말하는 품격이 있다, 이렇게 봐줬겠죠.
0: 예.
2: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여기 본인의 재판장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관행적으로 저런 그 의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의원이 발언을 할때 동료 의원들이 막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을 하면 그 뭡니까?
0: 국민의힘 당권파에서 장동혁 대표의 연임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장 대표도 중진 의원들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며 강공으로 나서는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권 소식,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7: 여러분의 미래를
18: 미래를
17: 재능대학교가
18: 함께
17: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7: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9: YTN i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낮에는 후텁지근합니다. 밤에도 다시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서울 동부권과 경기, 충남과 전라권, 대구와 세종 곳곳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도 예보됩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 차량들이 좀 여파로 밀려가는 모습입니다.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양화대교에서 서강대교, 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 남단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신갈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지금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22km 안팎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3개월째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 오늘 오전에 발견됐다는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감식을 통해서 신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1: 네, 정국포입니다.
0: 네, 추정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직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이 한림읍 인근에서 여성 추정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랑 씨로 추정한 건데요.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실종 직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수색 성과가 없자 한림읍 내 육상과 인근 숲을 영역으로 넓혀 합동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 네, 경찰의 대처가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0: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경장은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긴급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심사가 시작됐는데 체포적부심이 흔하지 않은 데다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뭐 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A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0: 네, 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다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그러니까 두 건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를 했고 임의로 종결 처리한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경장은 신고 약 3시간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신고의 처리 대응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구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신고가 9만 2,8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신고를 해제할 때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그와 비슷한 확인 절차를 거쳐왔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서 놓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수점검은 오는 11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 법원이 1,4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에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법원이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군요.
2: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재작년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게 1,484만여 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A씨의 허위 협박글로 경찰은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경찰력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네, 판결의 의미도 좀 짚어보죠.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에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첫 법원

0: 판단이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같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허위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공중협박죄 신설 전에 법무부 등이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경찰력 낭비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석달 만인 지난해 12월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과 야탐력 살해 협박범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현재 인천 대인고등학교와 경기 성남 카카오 본사, 광화문 BTS 공연 등에 대한 허위 테러 협박범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서 앞으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이란의 경제 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일 대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로 자금줄을 죄겠다는 건데 이란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패키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4: 2차 제재는 이란과 경제 교육을 통해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3: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원유 환적 등 제재를 우회한 거래까지 잡아내 이란 재정을 고갈시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재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결합하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계도 예상됩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4: 중국이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3: 이란
4: 수도 있습니다.
3: 흑명수비대와 강경파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역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당분간 밀어붙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선 70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선 석척을 무력화하고 두 척에는 미군이 직접 승선해 검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봉쇄 조치에 따르지 않은 선박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과정에서 항로를 바꾸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트럼프 측근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보수 연구단체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은 보수 매체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을 해야 하며 서울을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가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케이팝 아티스트들과는 달리 케이팝 제작 시스템을 현지에서 접목해 거둔 성과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5: 강렬한 리듬에 경쾌한 팝 사운드를 더한 곡 푸티프루티입니다. 이 곡이 포함된 캐치아이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와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했습니다. 지난주 그룹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이번 주엔 캐치아이가 데뷔 2년 만에 이 차트 정상을 차지한 겁니다. 발매 첫주 미국에서 기록한 앨범 유닛은 17만 장. 빌보드는 현행 집계 방식을 도입한 2015년

0: 12월 이후 여성 그룹 가운데 최대 주간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치아이는 BTS를 키운 하이브와 미국의 개펜 레코드가 힘을 합쳐 만든 글로벌 걸그룹입니다. 그동안 한국인 멤버가 주축이 된 K-POP 그룹이 해외로 진출해 성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캐치아이는 아티스트 발굴과 트레이닝 등 K-POP의 제작 노하우를 미국 시장에 맞게 현지화했습니다. 한국인 멤버는 6명 가운데 1명뿐,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지닌 멤버 구성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1: K-POP 시스템과 현지 레이블의 결합,
2: 김도헌 대중음악
1: 전에
2: 평론가입니다.
1: 없었던 형태로 고전적인 걸그룹의 역량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0: 한국에서 아티스트를 만들어 글로벌 무대로 보내던 시대를 지나 이제 세계에서 K-POP의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키우는 시대. 캐치아이의 빌보드 200 1위는 K-POP의 새로운 성공 공식도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4: 경찰은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원 확인이 완벽히 된 건 아닌데 실종된 숙소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 지점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5: 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1차 신고 당시 수색이 이루어졌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건이고요. 예. 일단 한이름 소재의 민박시설 근처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제주도의 자택에서 집을 나가고 나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난해 5월을 실종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발견까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된
3: 그렇죠.
5: 시점입니다. 예. 일단 3개월 동안 인근에 대한 수색이나 이런 1차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에게 소식이 먼저 알려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는 기간이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것은 수사 기관의 문제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걸 이제야 찾았다는 점에서도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수사 논란은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4: 그 신원 확인 감식까지 좀 얼마나 걸리는지와 그리고 실제 감식을 하게 되면 사인도 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죠.
5: 네, 보통 국과수에서 1차 소견은 비교적 빠르게 나오자 며칠 만에도 나오고 신원 네. 같은 경우는 당일 확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구체적인 부검 결과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이 정밀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을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날씨가 무척 더웠잖아요. 이 노사 상황에서 시신의 상태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부패되거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주 위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인도 조만간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3: 네, 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A 경장, 뭐 가족들이 지금 뭐 굉장히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이 밝혀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5: 네, 온 국민이 예.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로 가족들에게 그 위기를 모면시키면서 본인 일 편하자고 한 것인지 어떤 언니신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사건 이외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뭐 최소 3건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60대 실종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가족들이 계속 애가 타고 찾아야 되니까 다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사체가 발견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허위로 공문서, 그러니까 공전자 기록을 위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경찰이 가족들에게 허위로 이 사항을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관련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어떤 경위와 의도, 그러니까 범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실종 사건을 허위로 그리고 임의로 이렇게 종결한다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속의 어떤 여부는 어느 정도 될까요?
5: 일단 현재 긴급 체포되어 있죠. 예. 구속영장 신청하겠다라는 게 오전에 소식이 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전작 위작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렇게 자료를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와 관련된 업무 시스템이 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완전히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3: 이게 뭐 더블 체크도 안 되고 혼자 종결하면 종결이 되는 거였어요.
5: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강력범죄라고 한다면 골든타임을 지나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업무 처리의 적정성, 객관성 그리고 신속성이 누구보다 어떤 자리보다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짓으로 대처했다는 것,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직무유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예. 경합범죄로서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 마땅히 해야 할 공무원의 일을 안 한 겁니다. 일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부당하다면서 체포적부심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5: 네, 뭐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체포적부심 요건 중에 아마 긴급성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긴급성이라는 요건은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긴급체포가 적법해지는데 내가 그렇게 긴급하게 체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다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만약에 이렇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본인의 신병 확보가 나섰을 때 혹시 잠적할 수 있잖아요.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을 인정한다라면 긴급성 요건도 충족되고 체포 적부심도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그 과정을 보면 뭐 시스템의 변사로 쓴 다음에 상관에게 어떤 보고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좀 지금 아직 수사가 진행돼야겠지만 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5: 네, 결국 시스템의 미비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잘 일할 수 있는 선량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인 담당자가 재량적인 판단할 권한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자가 못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2중, 3중, 그러니까 상급자의 보고라든가 관련된 승인 절차가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인이 그냥 승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 실종 사건 수를 좀 줄이고 내가 해야 될 수사 인력이나 나의 노력을 하고 싶지 않고 한마디로 내가 귀찮아서 내가 이거 좀 없애볼까 하는 악의적인 것에 이용이 됐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이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가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서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적극적으로 찾는 건가 많은 국민이 좀 분노를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실종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주변 CCTV 다 기록이 삭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5: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신고가 있었을 때는 CCTV 보전 기한 내였기 때문에 그 동선에 따라서 CCTV를 모두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경위로 거기까지 갔는지가 확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영상을 그때는 확보할 수가 있었던
5: 그렇습니다.
3: 거죠.
5: 그때는 모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118개 모두 보관 기간이 만료돼서 저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생존해서 찾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사망한 상태로 발견돼도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사인을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범죄 피해자였다고 한다면 가해자를 찾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이런 불법적인 어떤 행위로 인해서 놓쳤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를 소멸시키는데 경찰의

0: 안일한테도 나아가서는 직무유기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앞서 뭐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그러니까 실종 허위 종결 이번 사건까지 사실 보안 수사권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0: 네, 역시 뭐 비슷하게 관통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고 검사가 하는 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삼근, 삼중의 어떤 안전장치, 그러니까 살펴보고 살펴보고 누군가는 견제하고 누군가는 다른 시각에서도 보고 누군가는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것이 견제와 균형이 열리라고 한다면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하며 검찰이 좀 보안 수사 수사를 해주고 그리고 경찰이 관련해서 완벽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가 한 번은 더 살펴주고 이게 결국 보안 수사권의 논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과 딱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부실한 업무를 누군가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사건 종결이 이렇게 됐어? 라고 누군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경찰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었을까? 결국 누군가는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보안 수사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성인 실종의 경우에는 가출로 이제 분류를 일단 하기 때문에 곧바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제2의 장미란 씨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결국 골든타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강력한 조치로서 위치추적이라든가 카드 내역 조회라든가 이런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비교적 빠르게 신원을 특정하고 위치를 찾는 여러 가지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가출했다 이렇게 볼여지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현재 예를 들면 범죄자한테 납치된 순간인데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만 하면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범죄 피해가 될수 있는 사람을 구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에 대한 실종은 좀 가볍게 보거나 일이 크게 터지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성인 실종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움직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신설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가치의 충돌, 권리의 충돌입니다. 이 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위치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어떤 선택권이 있는데 강제로 누군가가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서 이걸 알려지게 한다면 이거 역시 인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 폭력이 그렇죠. 남편이 하도 때리니까 집을 나가서 숨어버렸는데 남편이 실종신고해서 위치를 바로 추적해서 알려주는가?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조심스럽게
2: 그렇군요.
0: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또 강력범죄의 희생자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정부와 또 수사기관의 역할인 만큼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 나가면서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어서 이 조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정말 이틀째,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정말 잠도 못 자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또 믿기지 않은 소식도 있는데 이 피해자 가족이죠. 장미란 씨 가족에게 장난 전화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또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런 것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죠.
0: 네, 이번에 건거한 사람은 10대라고 합니다. 10대라고 아무리 미성숙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괴롭히는 것, 2차 가해라는 것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처벌하고 현재 10대 남학생 특정해서 검거하고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허위 제보라든가 장난 전화는 2차 가해뿐만 아니라 위계 이한 공무집행 방해가 처벌 등을 성립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오, 실종사건 허위종결한 A경장,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건 더 있다라는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추가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돼야겠죠?
0: 여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0: 라고 한다면 그걸 악용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곳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정의해서 처벌받을 사람, 징계받을 사람, 경찰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들은 또 중징계, 해임, 파면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섣부른 허위 종결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이 3대 특검 전국을 지나서 2차 종합특검까지 이제 수사를 마무리했죠?
4: 네, 그렇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80일 활동을 마치고 11시부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직접 45분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특검부들과의 질의응답도 뒤따랐습니다. 최종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합특검은 최근 2주간 40여 명, 180일 동안 도합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1: 네, 권창영 특검이 오늘 수사 종료 브리핑을 했는데 내란 관련해서 상설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4: 네, 그렇습니다. 권특검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서 상설 조직 형태로 장기적 수사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향후 미제 사건을 넘겨받을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특검은 내란 세력이 아직 의지를 보존하고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후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과 충돌해왔던 부분인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권특검은 위험범의 법리를 설명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 상태 해소된 경우 내란 상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 2024년 12월 14일에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보고 법리를 새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그럼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네, 종합특검은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던 윤정부 대통령실에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은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1: 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서울 서초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해 오늘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부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특검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변호사 출신 파견 수사관 일부는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 실전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그런데 실제 100m 경기에서 가능 여부가 확인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땅소리와 함께 로봇들이 힘차게 트랙을 내달립니다. 현재 시간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 100m 경기인데요. 텐궁 울트라가 9초 39로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 9초 58보다 0.19초 빠르게 우승했습니다. 자, 멈추는 건 아직 서툴러 보이죠? 앞서 로봇이 볼트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실제 경기에서 기록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같은 대회 최고 기록이 21초 5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기록을 절반 이하로 줄인 셈인데요. 이쯤 되면 로봇 올림픽이 열릴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1: 망망대의 한복판에 파란색 아이스박스 안에 사람으로 보이는 실루엣 보이시죠? 지난 15일 멕시코 남부 치아파세안에서 조업에 나섰다가 연락이 끊긴 어부 두 명입니다. 갑작스러운 악천으로 배가 침몰하자 물과 식량도 없이 아이스박스 하나의 의지에 바다를 표류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해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요. 해안에서 약 240km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서 두 사람을 기적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구조된 어부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3: 네, 조금 어색하게 나무를 꼬끄러워하는 참가자들. 주변에서는 각자 다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중계진의 해설까지 들립니다. 핀란드 레비에 숲에서 열린 세계 나무 안기 선수권 대회로 60초 동안 최대한 많은 나무를 꿰어안는 스피드 경기부터 정성껏 한 그루를 안는 경기, 자유형 등 종목도 다양한데요. 장난처럼 보여도 엄연한 세계 선수권 대회로 세계 곳곳에서 지역 대회가 열릴 만큼 이 참가 열기도 후끈합니다. 이 숲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2020년 시작돼 핀란드의 대표 이색 대회로 자리 잡았다고 하네요.
2: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만 18살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의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의견이 63.9%로 매우 반대도 46.7%에 달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32%로 매우 찬성은 16.7%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6.1%, 남성 61.5%가 반대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67.1%로 반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 세대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더해 합리적인 세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겠다며 필요한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을 보이는 등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단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과세 중심의 정책 기조와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괌 북서쪽 해상에서 21호 태풍 아싸니가 발생했습니다. 아싸니는 북서진에 내일 반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18호 태풍 사우델과 가까워지면서 사우델의 진로나 발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여러 태풍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로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싸니의 발생으로 현재 활동 중인 태풍은 모두 3개로 늘었습니다.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 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금 납부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나 우편,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법인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을 내야 하는데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추진할지를 두고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당원 투표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사고 당협이 아닌 경우 임기를 연장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전국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를 통해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셈이 될 거라며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등일시.
7: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8: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오늘 이야기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2007년 5월에 어느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를 앞둔 한 학교 교정에서 온몸에 멍이 든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겠죠. 이 학교 학생일까? 하지만 그곳은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10: 지문 조회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 등록된 자료가 없어요.
11: 실종 신고나 소지품은 살펴봤나?
10: 없어요, 없어.
11: 아,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다. 혹시 노숙하던 아이 아니었을까?
10: 수원역 일대부터 훑어보겠습니다.
9: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노숙인 집단 우두머리에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일당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것. 경찰은 이 소문을 따라갔고 마침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두 명을 검거해냈습니다. 그런데
10: 수원 노숙소년 사망사건 진범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11: 뭐? 그 사건 이미 범인 잡혀서 복역 중이잖아.
9: 이미 범인은 붙잡혔고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 그런데 검찰에서 진짜 범인을 새로 찾아냈다 발표했습니다.

0: 됐습니다. 처음 붙잡힌 노숙인들의 공범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1: 아니, 진범이란 사람이 정말 이 애들이 맞아?
2: 예, 이미 소년 분류 심사원에 있던 애들인데 가출 청소년이거든요. 거기 있던 청소년 한 명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 그래?
0: 새롭게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5명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백까지 받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 자신했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이야기는 또다시 뒤집히는데요. 한 명의 소녀가 사망했고 범인이라 지목된 사람은 총 7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소녀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엘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0: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난리인 사건을 많이 봤어도 한 사건의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이 됐고요. 심지어 이미 한 사람이 복역 중인데 새롭게 진범을 찾아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청취자분들도 무척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건의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3: 네. 보도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보면 사건은 2007년 5월 14일 새벽 수원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몸에는 여러 멍이 있었고 신분증이나 소지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 지문 조회만으로는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려웠고요. 경찰은 옷차림과 발견 전 행적을 토대로 수원역 주변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숙인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이후 돈을 훔친 소녀가 노숙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방송을 통한 신원 찾기 끝에 약 50일 만에 확인이 됐고 가족과 살던 15세 중학생 김양으로 알려졌습니다.
0: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부터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3: 수사의 출발점이 제보나 소문인 경우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소문은 어디까지나 단서일 뿐이고 CCTV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현장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문이 하나의 가설로만 관리되지 않고 두 노숙인이 다른 사람과 다퉜던 정황까지 피해자 사건과 연결해 해석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물증보다 자백에 크게 기대어 사건이 일단락된 셈인데 중대 사건일수록 이런 방식은 오판의 위험도 큽니다.
0: 여기까지 들으면 나 그래도 사건이 해결됐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황당해지는 건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노숙인 한 명이 이미 복역까지 시작을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진범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은 진짜 더 드문 일 아닌가요?
3: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수사가 끝났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신빙성 있는 제보가 나오면 진범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새 수사 결과가 기존 확정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8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있던 한 청소년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단서가 됐습니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 5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던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노숙인들, 검찰은 청소년들을 핵심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진범을 찾았다는 발표만큼이나 기존 수사와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함께 검증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0: 실제 누가 범인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당시 검찰 발표대로 새롭게 지목된 청소년들이 진범이다 가정을 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사람은 사실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복역 중이던 사람 사건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도 함께

0: 위증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했다면 기존 판결의 증거와 자백부터 다시 살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기존 결론을 바로잡기보다 두 수사를 하나의 공범 구조로 맞추려 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 네, 어쨌든 기존에도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검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는 청소년들도 재판이 시작이 되자 모두 범행을 부인했어요. 허위 자백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네, 청소년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회유나 압박으로 진술을 맞추게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재판에 제출된 조사 영상에는 사건의 세부 내용을 먼저 알려준 뒤 답을 유도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모두 말했다라는 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건 당일 성남에 있었다며 알리바이 확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이들은 보호자나 신뢰 관계인의 도움도 충분히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1: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1심 판단이 결국 뒤집혔죠.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0: 항소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살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했다라는 경로에 여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지문 등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장시간의 소란이나 비명을 들었다라는 진술도 뚜렷하지 않았고요.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검찰이 제시한 범행 시간도 맞지 않는 등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영상에서 사건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답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술이 비슷한 이유가 실제 경험 때문인지 혹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것인지 의문이 커졌는데요. 결국 항소심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0년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1: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청소년들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앞서 지목됐던 노숙인 두 명이 진짜 진범이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노숙인들도 나도 진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재심이 열렸죠?
0: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죄가 됐다고 해서 처음 지목된 A씨와 B씨가 자동으로 진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역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자백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복역 중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2012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재심에서 A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노역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B씨도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지목한 7명 모두 법원에서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노숙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받은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0: 일정한 보상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억울하게 구금이 됐던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전체 약 1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도 2015년 약 1억 3,100만 원의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보상은 무죄 확정 전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이고 국가 배상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년간의 구금과 낙인, 생계와 가족관계의 손실까지 돈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책임이 돌아갔는지 궁금한데요. 관련자들의 실제 징계 여부는 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형사 책임, 뭐 손해배상 책임, 뭐 내부 징계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0: 지금 같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징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 판단이 틀렸거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라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체포 감금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경우에 따라 법 왜곡제도 검토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국가배상과 형

0: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 누락이나 수사태만 피의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도 가능합니다. 결국 단순한 오판인지 중대 과실인지 의도적인 조작과 인권 침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1: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됐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한 건데요. 지금이라도 진범이 나타나면 아 사실 그거 내가 그랬다 해도 처벌 어렵겠습니까?
0: 이 사건은 범행이 있었던 2007년 당시 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해치사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당시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4년에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폭행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라면 새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로 살해할 고의가 입증이 된다면 살인죄 수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일 호란의 Too Much Ask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하에는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아직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서 동북권과 경기, 충남과 전라권, 대구와 세종 곳곳으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합니다. 한편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신갈 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49km 안팎입니다. 이전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안성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향 사고 난 곳이 있는데요. 여의 하류 나들목에서 여의 상류 나들목 구간 3차로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지금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고 없도록 이 일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제주 한림읍에서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 씨 숙소에서 걸어서 불과 10여 분 떨어진 곳으로 최종 실종 신고 지점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4: 경찰이 장미란 씨 등 두 명의 실종 사건 등을 임의 종결한 혐의로 A경장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경장은 두 건의 실종 사건 모두 혼자 야간 당직을 하다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미처리 120여 건을 경찰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했지만 6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서울에 보름 만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은 주말쯤 중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4: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대응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
5: 네, 제주시 한림읍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야자나무 숲 농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장 씨의 거주지에서 불과 도보로 10여 분 떨어진 곳인데요. 장 씨로 추정되는 여자 시신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합동수색을 진행하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갈 때 입었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이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경찰은 현장 진입도를 막고 외부 통제를 하면서 현장 수습과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거주지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나흘 뒤 남자친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전산 기록까지 삭제하면서 수색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결국 사건이 재조명되고 경찰이 대대적인 합동 수색에 나선 끝에 오늘 이곳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게 된 겁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타살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림읍에서 YTN 고지영입니다.
3: 장미란 씨를 비롯해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4: 이 경찰관은 구속 심사 전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6: 네, 정보부입니다.
4: 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A경장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의 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위정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경장이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긴급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A경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체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문하게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심사가 시작됐는데 체포적부심이 흔하지 않은 데다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네, 이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6: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아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 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에 접수하고 또 종결 처리를 했다면서요?
6: 네, YTN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경장이 혼자 당직했던 다른 날 실종 사건 가운데서도 이미 종결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신고의 처리 대응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신고는 9만 2,8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신고를 해제할 때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그와 비슷한 확인 절차를 거쳐왔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서 놓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수점검은 오는 11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 청장은 또 2024년 11월부터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영상통화,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 조치를 거쳐야 실종신고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 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8: 네,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입니다.
7: 네, 3대 특검 전국을 지나서 2차 종합특검까지 이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요?
8: 네, 2차 종합특검이 180일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이 직접 45분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특검보들과의 질의응답도 뒤따랐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 완전히 마쳤습니다. 최종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합특검은 최근 2주간 40여 명, 180일 동안 도합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3: 네, 권창영 특검이 수사 종료 발표에서 내란 관련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요?
8: 네, 권특검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미제를 넘겨받을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권특검은 내란 세력이 아직 의지를 보존하고 있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후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과 충돌해왔던 부분인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권 특검은 위헌범의 법리를 설명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헌 상태가 해소된 경우 내란 상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에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보고 법리를 새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7: 네, 그렇다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8: 종합특검은 일단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던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은 이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3: 서울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보름 만에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7: 최근 소나기도 잦은 가운데 새로운 태풍까지 등장해서 날씨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한동안 주춤했던 열대야에 또 폭염경보도 다시 내려졌다고요?
9: 네, 어젯밤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4도로 지난 14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더위도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의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지난 9일 주의보로 완화된 이후 15일 만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데요. 현재 산간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경주와 양산은 36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이달 초와 같은 극한 폭염 수준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3: 네, 요즘 소나기도 잦은데 새로운 태풍까지 발생했다고요?
9: 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는 비구름이 유입되고 고기압이 덮고 있는 내륙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괌 북서쪽 해상에서 21호 태풍 아싸니가 발생했는데요. 아싸니는 북서진해 내일 밤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18호 태풍 사우델과 가까워지면서 사우델의 진로나 발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4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로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우델은 주말쯤 중국으로 향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이동 과정에서 주변 기압계를 흔들 수 있고요. 태풍이 남긴 많은 수증기가 이후 우리나라로 유입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자신을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인터넷에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경찰은 내일 오전 이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속 상태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1: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12: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11: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10: 송치 통보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오랫동안 배회하는 등 계획 범행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A씨는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부터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며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태블릿 PC를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 등을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경찰에겐 계획 범죄보다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형량을 더 적게 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엄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누리집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3: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7: 인상착의가 실종된 장 씨와 일치하고 또 옷가지 등 유류품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네.
3: 자, 저희 이 시간에도 장미란 씨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오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죠?
13: 그렇습니다. 제주 오전 10시 46분쯤에 이제 한림은 모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사실 이제 104일 만에 발견입니다. 104일 만에 발견이고 발견이 됐을 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실종 당시 입었던 이제 인상착의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유리품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시신의 신원을 감식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14: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13: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실종지로 그러니까 마지막 실종지로부터 이제 1km 떨어진 그러니까 숙소에서 1km 네네. 떨어진 곳이었는데 1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이게 과연 104일 동안이나 걸렸어야 됐나. 정말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해줬다라고 한 것 같으면 이 사건도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빠르게 발견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발견이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 왜 이렇게 이제 늦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실종 신고를 왜 그렇게 종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 조금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7: 자, 지금 104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4일 동안 더운 여름 기간이 계속됐기 때문에 시신 부패가 지금 상당 기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15: 그렇죠.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는요. 일단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 같은 부분도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더운 여름이었고요. 비도 많이 내렸던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습하고 덥고 이런 날씨들이 반복이 되면서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섣부르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의 원인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뭔가 추정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경찰은 현재 확인을 하고 있으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부패의 정도도 상당할

0: 것이라고 보고, 이 왜, 이 장소에서, 이 마지막으로 이 위치가 잡혔던 지점에서 불과 1km 정도,
1: 임주혜
0: 이 성인
1: 변호사입니다.
0: 여성의 걸음으로 10분 정도도 채 걸리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지, 일단 역산에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 정확한 사망 원인은 좀 시간이 좀 걸려더라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 네. 정말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왜라는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 경찰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체포 적부심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2: 왜 종결처리 하신가요? 왜 그러신 건가요? 왜 연락했다고 해놓고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신고자에 실종자에게 하실 말 있나요?
3: 죄송합니다.
4: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 집으로 연락을 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전화번호로 가르쳐주지 말라고
5: 한번도
4: 연락해주지 말라고
5: 연락해주지 말라고
4: 다 얘기했대요. 경찰관이 그말 한마디에 우리는 경찰관 믿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죽어버린 거예요.
5: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어? 아침에 테레 보다가
6: 조카
5: 우리 아주머니하고 똑같네.
7: 왜 적극적으로 수색을 이루지 않는지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살아 있습니다.
1: 앞서 이제 구속 적부심에 나오는 모습, 경관의 모습,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전혀 답을 하지 않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에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왜이 실종 사건들을 종결을 했는지. 글쎄요. 근데 본인은 체포 적부심이었죠. 체포 적부심 자체가 일반적이진 않다고 하는데 왜 요청을 한 걸까요?
8: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체포가 될 요건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에 따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본인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실종자와 통화가 됐다. 연락이 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기록 자체는 경찰에서는 확인했을 때는 뭐 확인이 지금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수는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이 체포의 필요성, 그러니까 당시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런 긴급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투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장민환 씨뿐만 아니라 이 7월 1일에 또 이제 어쨌든 다른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도인지는 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이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할것 같으면, 제주 서부서에서 이제 보통 하루에 많게는 네다섯 건 정도, 그리고 적게는 이제 한두 건 정도가 이제 실종신고 접수가 된다는 소리인데, 정말 그게 만약에 과중해서 그랬다라고 할것 같으면, 지금 밝혀진 두 건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할것 같으면, 이전에 다른 사건들도 혹시나 이렇게 이제 실종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종결한 건 없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네. 아마 체포적부심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1: 그렇죠.
9: 느끼실 만한 게, 우리가 보통은 구속적부심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사실 체포적부심 하면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밖에 지금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오늘 아마 석방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조금 자명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이 사실 실무상으로 보더라도요,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용되는 그 확률, 그 퍼센테이지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구속적부심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긴급 체포한 사안에 대해서 이 긴급 체포 부당했다라고 확인받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 역시도요,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장미란 씨 역시 사망한 채로 지금 발견이 된 그런 상황에 더해져서 이미 이렇게 이 실종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 이 실종자가 사망하여 발견된 부분, 뭐 저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체포적 부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 체포가 부당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보고요. 이 체포 상태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 결론이라고 한다면 체포 상태 유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다. 실제로 실종자의 이 수색 작업에 있어서 A경장의 이 대처 때문에 수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역시도 필요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또 다른 60대 남성의 유족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만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이게 뭐 본인이 연락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본인의 그 어떤 존재 어디 있는지 그걸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찰관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0: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모두가 듣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일단 성인 실종이라는 그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실종과는 다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족이나 이 다른 지인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실종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경찰에 연락을 받아서 이 실종신고자에게는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건 실종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연락이 닿았다고 지금 가족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강하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60대 남성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종신고가 들어왔는데 가족에게는 연락이 됐다고 허위의 정보를 흘렸고 시스템상으로도 허위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에 대한 답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9: 네. 왜 그러니까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을까 모두가 궁금하실 텐데 뭐 단순히 본인의 업무 부담을 좀 줄이려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종의 관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가능성을 좀 크게 점치세요?
8: 관행이라고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종자를 처리를 할 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실종 신고가 됐고 그다음에 언제 이제 이 관련된 신고가 또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찾아서 이제 해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해제를 할 때 사실 이제 담당 경찰관이 그냥 혼자 자의적으로 이제 어떤 사유를 입력을 하고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결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어쨌든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위에 있는 실종수색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형사과장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해제 사유가 맞는지를 승인하는 그런 이중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혹시나 이제 업무가 조금 과중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다시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중으로 뭐 승인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한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본인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던 그런 관행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관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A 경감이 손쉽게 이렇게 좀 사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었던 게 야근할 때 야근을 혼자 당직을 서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날 접수가 됐고 그날 또 사건 처리를 했단 말이죠.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8: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근데 실종 신고가 들어올 때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낮에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한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인 실종이라는 특수성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 실종이라는 거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종자하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통화가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처럼 통화를 했는데 위치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종이 아닌 걸로 처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이제 본인이 가출한 사람, 성인인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 범죄에 어쨌든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런 단순 종결로 이제 끝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성인이란 특수성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닐 것 같으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뭔가 나설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으면 아 성인이고 알아서 그냥 본인 제 발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되겠거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판단하고 처리를 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99%가 이렇게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가 성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기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경장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처리를 해도 어차피 들어가겠거니 이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9: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통화의 문제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당시에

0: 장미란 씨랑 뭘로 통화를 했는가? 그러니까 개인 휴대전화로 했는가? 아니면 경찰서 전화기로 했는가? 근데 이 부분도 지금 그 기록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전화로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좀 믿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아마도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것도요. 이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다라고 현재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2: 네.
1: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업무상 통화를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의 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거나
2: 네.
1: 아니면 업무에 사용되는 이 경찰서 내부에 있는 전화기로 했을 텐데
0: 예.
1: 지금 통화 기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이 나오는 거 보면은요. 아마도 경찰 내부에 있는 전화로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예.
1: 그러니까 통화 목록이 없다라고 경찰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앞뒤가 맞지 않고요. 특히 지금 이 애경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그러니까 변사라고 입력을 해서 이 실종 접수 기록 삭제를 지워버리려고 했다라는 시도조차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럼 통화가 됐다. 생존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변사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2: 그러게요.
1: 어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인 거고 그 당시 시점으로 보자면 둘다 거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의 신빙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이 경감이 일 처리를 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경감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 중에 과연 장미란 씨나 그 60대 남성 같은 이런 사례가 두 번뿐일까? 그런 의혹이 남거든요.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3: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경장이 지금 근무를 했던 기간이 1년 한 4개월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2: 예.
3: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최소 한두 건 정도 실종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1년 4개월간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본다라고 할것 같으면,
2: 네.
3: 정말로 이제 또 이런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없지 않을 개연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또 이제 그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이제 실종신고를 다시 이제 했었던 만큼
2: 예.
3: 다른 이제 가족들도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혹시나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제 제주 서부 관할 지역에서 실종신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할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재신고를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경찰청에서도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신고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6월에 이 경찰관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수사를 받은 그런 전력이 있었고요. 또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고요.
1: 그렇죠. 2023년에는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서 내부적으로도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1: 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는 근무하고 있던 경찰서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부분, 직위 해제가 이루어진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렇다면은요, 상당 부분 뭐 개인사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왔었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많은 국민들은요, 이 민중의 지팡이, 경찰만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을 구하는 해결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은 믿을 것이 경찰밖에 없었는데
2: 네.
1: 이 경찰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선지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 상부의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해 버림으로써 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그 골든 타임을 허비했는지 이 부분이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개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와 이번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서 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2: 그렇죠. 예.
1: 이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다, 징계, 내부 경고 등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도 어떤 정황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 된다고 봅니다.
2: 예. 어쨌든 지금 A 경감은 체포 적부심을 신청한 상황이지만 제주 경찰청은 오늘 오전 5시에 해당 경찰에 대해서 구속영장

0: 신청을 했습니다. 영장 신청 사유가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인데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도주 우려나 영장 신청 발부 여부 어떻게 보세요?
1: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라고 기록을 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0: 네네.
1: 만큼 어쨌든 통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변사라고 기록까지 했을 정도라고 할것 같으면 이후에 전산상으로 다른 조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놨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의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난다라고 할것 같으면 이건 하나의 큰 증거인멸 사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이제 장씨 말고도 지금 아까 이제 다른 60대 남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2: 네.
1: 지금 두 건, 그러니까 한 건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 그것도 실수라고 표현하기도 참 그런데 실수라고
0: 그렇죠.
1: 할지라도 두 건이나 드러났으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 명백한 고의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렇다라고 할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석방이 됐을 때 앞으로 도주를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다른 사건들을 처리해왔던 과거 사건에 있어서도 혹시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이제 뭔가 이제 은폐하고 폐기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릴 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그 CCTV 화면이 있었는데 이제 장미란 씨가 본인의 숙소를 나가서 뭔가 휴대폰을 만지는 지금 보고 계신 저
0: 예.
2: 화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인근에 CCTV를 좀 확보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는데, 근데 인근의 CCTV 영상 118대가 6월 중순쯤에 전량 삭제됐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이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예.
3: 이 CCTV라는 건요, 24시간 일단 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서 용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0: 그렇죠.
3: 그러니까 무한정 계속해서 저장을 해둘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저장을 하고 그 이후의 시점의 것들, 이전의 시점의 것들은 삭제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필요한 정보는 미리미리 빼놓고 저장을 해두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도 100대가 넘는 CCTV 등이 존재를 해왔고 충분히 역추적 해서 동선을 확인해서 수색 작업을 할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특히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실종 신고 이후에도 한동안 켜 있었던 그런
2: 예.
3: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이 골든 타임을 모두 놓쳤다는 겁니다.
0: 네.
3: 그러니까 CCTV 영상 자체가 삭제됐다. 이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이건 어찌 보자면 30일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존이 안 됐다는 건데 일단 이 CCTV의 저장 기간 자체도 좀더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낼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초기에 이 대처가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0: 네.
3: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보존되지 못했다는 점좀 뼈저리게 반성할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 예. 장미란 씨 가족들은 정말 원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공개 수사도 유가족들이 이걸 전단지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실종 전단도 만들고, 우리 그 장미란 딸을 찾아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장난으로 제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면서요?
3: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0: 예.
3: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장난 전화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는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0: 그렇죠.
3: 것이고요.
0: 예.
3: 이 가족들의 이 개인 정보라고 볼수 있는 연락처가 공개된 건 조금의 단서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0: 그렇죠.
3: 마음에서 이 연락처를 공개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허위의 정보를 제보해서 수사에 혼선을 준다면, 이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고요.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해 온다면,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할수 없는 행동임은 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실종자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2: 네. 자, 이번 사안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알았던 게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처를 한다 이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체계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허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종결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해제를 하고자 하면 이제 가능했었는데 예.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어쨌든 본인만이 이렇게 결정을 할 게 아니라 형사과장이라든지 아니면 팀장이 이런 부분들을 승인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예. 그래서 이중 승인을 하는 절차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만 18세 미만이나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실종신고 접수가 되면 그냥 본인의 동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그냥 위치 추적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따라가서 이 사람은 어제 어느 장소에 있는지 여부가 파악이 되는데 근데 만 18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범죄에 연루가 됐고 아니면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게 있었으면 그러면 위치 추적을 이제 강제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미비가 된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검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도 주고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경찰의 개인의 일탈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관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전수조사에서 이 모든 법적으로 미비된 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수사권도 조정이 되는 만큼 그런 네. 부분들도 미리 고려를 해서 지금은 실종신고에 한정됐지만 혹시나 다른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간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전수조사를 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0: 예. 지금 이경미 변호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찰이 다뤄야 되는 사건들은 많고 이걸 이제 뭐 일일이 다 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경찰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벌써 지금 실종 사건 제대로 종결되지 못한 건들도 종결됐다고 허위로 기재된 건 아니냐 이야기 나오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대안이 전수조사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이 성인 실종 사건도 정말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미 잘 처리했다면 문제 없을 사안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그것조차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에 따른 수사력의 낭비 역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결국 다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서류에 근거해서 작성된 기록들에 근거해서 할 텐데 지금 이번 사안처럼 그 기록 자체가 애초에 허위로 작성이 되고 네. 허위로 이 가족들에게 정보가 전달됐다면 실제적 진실은 밝히기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족들이 정말 이상하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거고 네. 또 다른 그 60대 남성 실종자 같은 경우에도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그렇죠.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놓자면 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반드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을 때 찾을 곳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이 연이어 여러 사건들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은 또 불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체계에 대해서 대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생각이 됩니다.
2: 예. 예. 자,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수사와 제도의 보완점이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제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주말 사이에 온라인상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김포의 한 아파트 입주 청소 과정에서 업체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갈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물을 아파트 바닥에 쏟아붓는 청소 관계자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 자 고객 측에서 SNS에 이 영상과 글을 공개하면서 좀 사건이 알려졌죠?
1: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맡겼었고 그래서 이제 맡기고 나서 이후에 이제 입주 청소를 이제 또 다른 업체에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업체하고 이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청소 이제 상태가 부실했다. 집주인은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주장을 하는 것은 업체에서 또 추가 비용을 또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결국은 그럼 청소 이전 상태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집주인이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 청소기에 있던 오물을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집주인이 그때 당시 보고 있었거든요. 예. 결국 서로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그다음에 이제 추가 비용을 주니 안 주니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업체가 저렇게 이제 오물 투척을 하는 거를 이 글을 게시를 하면서 네. 오물 투척 서비스까지 준다라고 하면서 감동이다라고 이제 조롱성 글을 집주인이 게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왈가왈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0: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양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좀 밝혀야 될까요?
3: 그렇죠. 일단 업체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용 면적, 뭐 공급 면적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25평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34평이어서 추가 비용을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중요한 부위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청소 상태를 문제 삼으며 일이 커졌다, 분쟁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소를 맡긴 측의 입장은 또 정반대거든요. 무리한 추가 비용을 요구해왔고 청소 상태가 엉망이어서 재청소를 요구했고 이 추가 비용까지도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물을 뿌린 것 자체는 양쪽에서 지금 이 사실관계상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0: 영상이 있으니까요.
3: 그렇죠. 네. 이후에 업체는 뭐 다 청소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양측 모두 법적으로 이런 부분 공방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영상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양측이 평행선을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증거는 남아있지만 그 전후의 사정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이 당시의 상황들이 좀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겠지만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 네. 지금 뭐 양측 모두 상대방을 향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고소고발전 으로 확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는데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삼성전자가 지난주 대규모 환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1: 대장주 급락세에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환율은 137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2: 네, 하나은행 딜링룸입니다.
1: 네, 현재 증시와 환율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먼저 삼성전자가 장중 8%대 하락하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4%대 하락 출발했는데 이 낙폭이 더 확대된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이에 따라서 2%대 정도로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로 인해서 3%대 하락된 모습입니다. 이 앞서 상승 출발했던 SK하이닉스 장중 하락 전환됐고요. 코스피는 오늘 0.46% 내리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6,700선도 내줬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의 약세가 무척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25만 원대까지 밀려 9%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장 마감 이후 최대 1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환원 정책을 공시했지만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주 환원책이 시장이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정규장에서도 단기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SK하이닉스가 4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가 자사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SK하이닉스 장중 17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며 전 거래일 대비 2%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0: 1,370원 후반선까지 떨어졌는데 현재는 1,3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지금까지 YTN 초민기입니다.
1: 당정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없다며 거듭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2: 권한 이양으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서울시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정이 발표한 방안을 강하게 반대했다고요?
3: 네, 서울시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어제 당정이 500세대 이하 재건축 재개발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도록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우선 이런 조치는 현장을 모르는 꼬일 뿐이라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다고 해도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크게 줄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이 근거로는 이미 정비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진 권한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시는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 심의 두 가지만 행사한다는 건데요. 이마저 여기에 걸리는 기간이 넉 달에 불과해 행정 병목 현상은 애초에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또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 사업을 결정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언급했습니다.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공공기업 이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질 수 있어 특혜 시비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유기적인 거대한 생활권이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면 서울시 상위 계획과 어긋날 수 있어 도시관리 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정부 규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철폐 같은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권한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교통안전 1분 터
16: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0: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왔는데 이 배분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교부금은 국가가 하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위해 나눠주는 돈을 말합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준말이고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주민에게 고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죠.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국세 일정 비율을 경직적으로 배분해서는 교육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력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려는 거죠. 교육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부금 사수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는 학력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기본 재정 수요는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고요. 일부 교육단체는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올라 무덥습니다. 한편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성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손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평균 속도가 시속 40km 안팎입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고창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는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덕소 삼패 나들목에서 강일 나들목까지는 3km 구간 이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방금 전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창원 2터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3: 오늘 미쳤다.
14: 미쳤다.
1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6: 미쳤다. 오, 오.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9: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장미란 씨 실종신고와 관련된 얘기들을 다뤄봤었는데 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무려 200여 건의 실종신고를 종결했다라고 지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 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종결한 200여 건에 대해서 실종사건 200여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 지금 200여 건을 본인이 종결 처리를 했다. 지금 수치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21: 그렇죠. 지난해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근무 기간도 상당했고요.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두가 다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다거나 허위로 종결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상당 부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종결 처리됐을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19: 예.
21: 이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해도 두 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섣부르게 가의적인 판단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종결한 걸 확인을 했고요. 통계적으로 보더라면 그럼 이 중에 상당수 역시 부실하게 수사했을 가능성 열어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연히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이 중에서 실제 현재 가족에게 뭐 인계가 되었다거나 연락이 취해지 하시고 있는
0: 김주혜 변호사입니다.
21: 아니면 지금 종결이 됐지만 여전히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들 발라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게요. 종결 처리가 됐다면 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에서도 뭐 변사로 입력이 되었든 가족의 요청이라고 입력이 되었든 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CCTV의 보관 기간도 당연히 만료됐을 것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19: 예, 지금 일단 제주 경찰에서 이 경찰관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200여 건이 넘는 이 사건들이 이제 종결 처리를 했다고 밝혀진 거잖아요. 글쎄요, 물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전수조사를 완전히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장미라 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60대 사망자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찰이 조금만 좀 신경 써서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도 있지 않았을까.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1: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사건들 이야기를 하는 게 통화 자체도 안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화만 됐어도 당시 실종자가 어떤 이제 의도를 갖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충분히 했었으면은 사실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런 부분은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종결을 시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200여 건이 사실은 뭐 지금 수치상으로도 많다는 건 알겠는데 네.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비슷한 지역에 실종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이 한 달에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종결이 되는 건이 이렇게 맞는 게 과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로 조금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정말 이례적으로 실종신고가 종결된 게 많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먼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산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종결시킨 사건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는 이 정도로 종결 사건이 많으면 아예 그냥 경찰 측에서도 왜 이런지에 대한 이례적임을 좀 느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21: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지만 이제 모든 사건을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됐는데 그냥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사건들이 종결이 되는 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사안별로 이 사안에 담당하는 경찰관이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종결할 것은 종결하고 예. 수사가 필요하다면 즉시 보고하고 관련해서 수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이번 사안을 보자면 아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었구나라는 의구심이 그렇죠. 저조차도 예. 들게 합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득할지 경찰에게 좀 공이 넘어가 있다고 보고요. 200건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피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 역시도 또 다른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19: 지금 제주경찰청에서는 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200여 건이나 종결 처리를 했다는 부분 물론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1: 그렇죠. 이제 구속의 사유라고 본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일단 구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사안 자체가 어쨌든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굉장한 중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발생했다. 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추론케 하는 부분이 있고요. 허위로 만약 이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시스템상으로도 오기를 한 부분, 의도적으로 잘못 기입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 예, 알겠습니다. 구속 여부가 또 속보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이경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지만 대법관 재청부터 부동산 등 민감한 현안들을 두고 여야 대표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회동 분위기와 주요 발언 전해주시죠.
1: 네, 오전 11시 김민석 대표가 직접 국회 본청 국민의힘 대표실로 찾아갔고요. 장도연 대표는 밝은 얼굴로 마중했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김민석 대표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제안했고, 장도연 대표도 수시로 대화하자며 화답했지만요.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 대표가 면전에서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도연 대표가 먼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갈등 끝에 대법관 재청을 수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국민의 편에서 역할을 해달라 포문을 열었고요. 여기에 김민석 대표,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2: 정치적 결단을
3: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2: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4: 절차적 문제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직면하고 있는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사법적 문제와 연관지어진다면
1: 부동산 문제에도 장동혁 대표는 시장 질서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론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고요. 김민석 대표는 여야 모두 아쉬움을 축적해온 측면이 있다며 공동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공개 발언으로 뼈있는 말을 주고받은 여야 대표는 정작 비공개 회동에선 고작 3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데 그쳤습니다.
0: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결산 정국을 맞아서 각종 상임위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죠.
1: 네, 소관부처 관계자들 발길이 잇따르며 국회는 요즘 연일 북적북적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도 열렸는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피해 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다른 예산처럼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는다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정장치라고 두둔하면서도 초과세수를 추경 편성 없이 기금에 편입하면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참석해 첫 국회 대비전을 치렀는데요. 한 총리는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출석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질의 순서가 이어지는 만큼 제주 실종 사건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예상됩니다. 또 운영위에선 민주당이 5.18 폄훼 논란 관련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8개월 동안 이어온 특검 정국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6: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3: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6: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5: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7: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입니다.
7: 확인되었습니다.
5: 180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데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8: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3: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입니다.
8: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5: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식 종료됐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은 끝났지만 유무죄를 다투게 될 법적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 임시사무실이 서울 서초동에 꾸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태한 특검과 수사관들이 업무를 개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 그 임시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첫 출근이신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예, 그 지난주 화요일 날 첫 임명 이후에 여러모로 좀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 사무실 부재로 인해서 그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그 들어갈 사무실을 구하는데 상당한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첫눈이라 할까 더 좋은 입시 조건에 이런 서초 사무실을 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임시 사무실이지만 아마
3: 이태한 선관위 주 사무실로
10: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심히 우리 그 특검보들과 그리고 파견 경찰 다음에 파견 검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사실 진실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그러면 좀 남은 준비 기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예, 지금 아시겠지만은 가장 그 주요 현안으로 아마 조만간 이제 행안부 행안위 국정조사 관련해서 그 송파 그 올림픽 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검의 참관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참관 여부와 참관 시.
12: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는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독특한 포즈로 달리는 한 로봇의 질주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발 신호가 제대로 떨어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얀색 로봇이 단독으로 트랙을 질주합니다. 달리는 모양새가 상당히 우스꽝스럽죠? 보통 달리기를 할 때는 양팔이 교차되면서 뛰어야 속도가 붙는 법인데 박수를 치면서 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양손을 모아서 좌우로 흔드는 게 철상맞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 로봇 결승선을 통과해서 무사히 멈추기는 했는데 자신이 혼자 달리고 있는 걸 과연 알았을까 궁금하네요. 자, 방금 보신 이 로봇처럼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번 운동회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우사인 볼트의 100m 달리기 기록이 결국 로봇에게 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로봇들의 스피드 대결 현장 강정규 특파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13: 열맞춰 입장하는 로봇 선수단. 개막 축하 공연과 연주도 로봇이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에서 두 번째 세계 인간형 로봇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14: 16개국에서 온 666개 참가팀과 2056대 로봇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3: 1년 사이 규모가 4배나 커진 셈인데 로봇 선수들의 기량 발전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100m를 9.32초 만에 주파해 우사인 볼트를 제쳤고 제자리 높이 뛰기는 2.88m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격투기, 탁구 등 개인전은 물론 단체전, 축구에서도 강슛의 세러머니까지 인간 선수 못지않습니다. 단순 기계적 작동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형 경쟁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런 로봇을 창조한 인간은 이제 심판을 보거나 경기 진행을 돕고 혹은 관중석으로 물러났습니다.
14: 아이와 함께 오셨네요. 아이들이 좀 더 일찍 미래 문물을 접해보고 우리의 미래 발전을 흥미롭게 알아보고 그래서요. 관람객입니다.
13: 전체 51개 종목 가운데 21개는 로봇의 실용성을 시험하는 경기였습니다. 반복 노동이나 위험한 작업 같은 산업 현장 공급에 더해 집안일, 간병 등 일상 소매까지 겨냥했습니다. 일부 경기 규칙은 향후 로봇 기술 검수 규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품질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업계 산업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2: 네,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6월에 진행된 백악관 격투기 대회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에 맞춰 열리기도 했었죠. 팔순을 맞은 고령의 나이에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체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에 찍었던 머그샷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많이들 기억하시죠? 자, 이때 입소 기록에 남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 215파운드 97.5kg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로 보시는 영상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워싱턴 DC의 검진센터를 찾는 모습인데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 108kg이었습니다. 자, 3년 전보다 10kg 이상 늘었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도 체중 감량과 식단 관리를 권고한 바 있고요. 또 미국 내 의료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중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검진 후에 이렇게 SNS에 모든 게 완벽하게 체크됐다라면서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식습관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4: 과거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말 그대로 똑같이 느낍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최고의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제가 먹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일 수 있죠. 어쩌면 정크푸드가 좋은 음식이고 다른 음식이 오히려 안 좋은 음식일 수 있죠.
12: 대통령의 건강 트럼프입니다. 문제를 공격의 소재로 사용했던 트럼프 대통령. 수차례 제기됐던 인지능력 문제와 또 체중 문제까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만큼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1: 정미란 씨 가족입니다.
0: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네, 저희가 영상 구성을 보여드리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와서 자막이 좀 겹친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경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 심사 결과 석방이 결정됐습니다.
1: 네, 법원은 A 경장이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들어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이로 인해서 A 경장은 곧 석방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좀
0: 예.
1: 전해드리도록
0: 자,
1: 하겠습니다.
0: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자, 장미란 씨가 결국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2: 네.
0: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거든요.
2: 네.
0: 그런데 결국 법원이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이번에도 청구한 것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0: 네.
2: 반응이 많았는데 이렇게 인용까지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 체포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잘못된 긴급체포이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0: 네.
2: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긴급체포의 요건은요, 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체포영장이 원칙인데
0: 네.
2: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 긴급하게 하는 게 영장이 없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긴급
0: 예.
2: 체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1: 예.
2: 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걸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사소송법 200조의 3에 나와 있는데 이때 이 긴급을 요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0: 해석하기 나름인
2: 그렇습니다.
0: 거잖아요.
2: 그래서 우리 법문이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긴급을 요한다라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과거의 이제 관행은 뭐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이제 방심하게 한 다음 갑자기 긴급체포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있어서는 아니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해서 받은 다음에 체포를 해도 될 만한
1: 예.
2: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 왜 굳이 긴급 체포를 했느냐. 이거는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석방해라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이
1: 네.
2: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을 법원에서 인용했다고 해서 지금 그 A 경장이 죄가 없다라고 법원이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부분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 예, 헷갈릴 수 있죠.
1: 예.
2: 하지만 지금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1: 네.
2: 다투어야 되는 것이고
0: 네.
2: 지금 이거는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사를 할때 체포를 한 다음에 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을 한 다음에 할 것이냐 등등등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예.
2: 따라서 이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어서 석방된다 하더라도 이제 당시에 경찰이 행한 긴급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효과로 같은 사유로는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0: 네.
2: 긴급 체포 못합니다.
1: 예.
2: 그런 제한이 생길 뿐이지 유죄와 무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체포나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렇게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 후에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지금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라라고 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예. 근데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2: 예.
0: 그러면 일단 체포영장은 뭐 이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되긴 했지만, 이후에 이 A 경장에 대한 신병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2: 네, 일단 다시 체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0: 예.
2: 다만 구속의 요건은 또 긴급 체포와 다르거든요.
1: 예.
2: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소명 즉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또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칫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
0: 예.
2: 오히려 더 풀려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혹시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라고 하는 또 오해를 또 할 수도 있고
0: 예.
2: 또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 내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실종 관련해서 뭐 잘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시신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상황에서
0: 네.
2: 게다가 지금 예상치 못한 체포적부심 인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1: 예.
2: 상당히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주 이례적인 결과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포에서, 그러니까 긴급 체포에서 지금 석방이 될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구속의 가능성은 네. 열려 있다라는 네. 분석이셨고
2: 그리고 또 네.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1: 예,
2: 왜냐하면
1: 예.
2: 지금 저희가 YTN도 굉장히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0: 네네.
2: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 역시 이게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고 해서 석방된다 하더라도
1: 예.
2: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2: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0: 예.
2: 그렇다면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또한 증거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1: 예.
2: 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잖아요. 이 해당 경찰이 수백 건을
0: 200여 건.
2: 예, 그렇습니다.
1: 예.
2: 네, 그렇게
1: 예.
2: 했다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은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 수도 있죠.
1: 지금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게 긴급 체포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할 수
2: 네.
1: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또다시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2: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구속 체포적부심이 인용된 이유가
0: 네.
2: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건데
1: 예.
2: 그중에 하나 긴급성이잖아요.
0: 예.
2: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긴급성은 더더욱
0: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2: 따라서 긴급 체포보다는 이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1: 예.
2: 신병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A 경장이 말 그대로 이제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이런 또 체포 적부심도 신청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이제 장미란 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은. 글쎄요.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 좀 가슴 아픈 부분이 경찰이 조금만 더 일찍 조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장미란 씨가 발견된 지점이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0여 분 거리,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 네.
0: 그 주변만 조금만 탐문을 했더라도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2: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경찰은 장미란 씨도 추정된다라고
0: 네네.
2: 했습니다만 사실 기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장미란 씨가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들이 발견됐다는 점이라든지
0: 네.
2: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장미란 씨의 시신일 것으로 보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숙소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라면
0: 네.
2: 사실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2: 결국은 그렇다면은 실종 신고가 들어가고 그 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라든지
1: 예.
2: 또는 또 실종 신고 후에 다음 날 아침에 또 휴대전화기 전원이 꺼졌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그때가 사망 시점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직전에 그날 그 전 밤에 결국은 이 A 경장이 이제 부당하게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에 수색도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결과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1: 예.
2: 만약 이런 가정들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더더욱 화가
1: 예.
2: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1: 예, 오늘 오전에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조금 의문스러웠던 점이 뭐였냐면 경찰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다라고 거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시신의 부패 정도도 상당히 심하다고 하고 국과수의 검사 아까 이루어진 이후에 이 얘기를 발표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2: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종 이렇게 해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억측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리고 네. 오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인의 명예와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특히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성범죄의 피해 여부라든지 기타 또는 가해자가 누구냐라는 점 등에 대해서 예. 자칫 굉장히 좀 이상한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경찰의 판단일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범죄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 범죄 피해가 아니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대한 확인 작업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앞으로 부검도 당연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인이 무엇이냐, 사망 시점이 언제냐. 사실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네. 사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수 있다면 이 사건 관련해서 상당 부분 좀 그동안 있었던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장미란 씨 실종과 사망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느냐 네. 여부가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처리한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라는 예. 측면도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전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색이 중단되고 혹시

0: 사망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혹시 이 해당 경찰관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에서 유사한 사건 처리가 더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지금 국수본부장도 어제였죠? 예,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사실 엄청난 일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시신도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1: 네.
0: 제주에서, 인근에서.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시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것 또한 충격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체가 발견된다면 이것도 또 이상한 일이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남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정말 명명백백하게 경찰이 밝혀줘야 될 텐데, 가장 큰 의문은 왜 이 경찰관이, 물론 이제 뭐 실종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실종 신고, 또 저희가 이제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200여 건이 넘는 실종 사건을 혼자서 종결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습니다. 제주 경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은 대략 하루에 4, 5건 정도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1: 예.
0: 물론 이게 해당 경찰서에 대한 거냐 아니면 제주 지역 전체에 대한 건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1: 네.
0: 그러다 보니 1년 동안에 수백 건을, 200여 건 정도를 혼자서 종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실종 업무가 아마도 이제 선호되는 보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근무 의욕이라든지
1: 이런 것, 사고로 네네. 보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해가 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짐작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이 A 경장 개인의 측면에서도 여자 장치에 들어갔다는 일로 직위 해제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개인적으로 A 경장에게는 굉장히 큰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도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경찰이 출동을 하고 뭐 불문 경고를 받았다는 또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만약 사실이라면 최근 어마어마한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또 신경을 쓰느라고 또 근무 의욕을 좀 상실하고 대충대충 일을 처리를 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런 일이, 이런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다 늘 그렇게 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2: 관행인가요?
0: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성인들의 가출 신고, 성인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요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순 가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0: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주 소수라 하더라도 번제와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거나 완전히 연락이 단절되어 버리고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추적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이 업무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만약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러면은 복잡하게 내가 제대로 일을 하면은 이것도 계속해서 추적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업무도 늘어나는데 그냥 통화했다고 거짓말하고 전산에서도 등록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아무도 추궁을 안 하더라. 이런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가정이죠.
1: 네.
0: 이게 A 경장 혼자만 겪어서 혼자만 한 일인지 아니면 제주에서 다른 경찰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실종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왔고 그런 일이 존재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명감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한 결과 만약에 그런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드러난다면 이거는 경찰 조직 전체를 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전체적인 시스템 그리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찌됐든 이 사건이 지금 장미란 씨 사건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보자면, 그렇다면 성인 여성이 왜 야자나무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그 행적을 봐야 할 텐데, 근데 지금 CCTV가 남아 있는 게 많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이 좀 불보듯 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또 빠르게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행적을 확인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예. 굉장히 안타깝게도 허위 수사 조치 때문에 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여러 가지
3: 제주에서 석 달 넘게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관의 체포 적부심 심사가 법원에서 인용됐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글쓰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면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아픔이라는 수업이 특히 인기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제 글쓰기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장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의 남편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들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사정은 남편의 주장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여성을 처음 만났을 당시 부부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까지 접수한 뒤에 별거에 들어갔죠. 게다가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보란듯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따지자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너도 내 행복을 찾아가라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본인 힘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못을 박은 셈입니다. 제가 그 여성과 연인이 된 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끝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다니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관계가 파탄난 줄 알고 이제 연인관계가 된 건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박수민 변호사 정말 손해배상을 져야 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1: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0: 네.
1: 사연자분이 그 여성분을 만난 시점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거든요. 근데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면 그 이후에 제3자랑 교제하는 거 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1: 민법상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본질적인 근거는 네.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는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0: 네.
1: 즉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0: 네.
1: 이미 실체가 깨져서 파탄난 관계에서는 더 이상 깨트릴 평화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렇긴 하네요.
1: 특히 최근 대법원은 이 법리를 한층 더

0: 합니다.
1: 파탄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징표입니다.
0: 네.
1: 둘째, 신청서 접수 직후 곧바로 시작된 별거입니다.
0: 네.
1: 법원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주거를 달리해서 별거한 시점을 혼인 파탄이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봅니다.
0: 네.
1: 셋째, 원고 본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0: 네, 그렇긴 하죠.
1: 원고 스스로 이미 이 혼인관계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행동했다는 거죠.
0: 네.
1: 원고 자신의 외도는 사연자분의 책임을 상쇄시키는 유책 사유가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네.
1: 그리고 넷째,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입니다. 원고가 아내에게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0: 네.
1: 이렇게 말했다는 건 원고 스스로 부부간 정조 의무나 혼인 유지 의사를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0: 네.
1: 다섯째, 원고의 상습 폭력, 폭언, 가정 방치라는 유책 사유입니다.
0: 네.
1: 이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제3자인 사연자분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대목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정황이 사실 매우 명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협의혼을 신청했을 뿐이고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거나 혼인 중에 부정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그렇게 다툴 수는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법원은 협의혼 신청서 접수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네. 실체를 봅니다. 협의혼 신청, 별거 게시, 원고 자신의 외도,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 상습폭력이라는 요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사연자분이 여성분을 만난 시점에는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파탄이 완성된 이후에 개입된 행위는 파탄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결국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파탄났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거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는 게 좋을까요?
1: 일단 사연자분의 경우 소장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네 가지 핵심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0: 네.
1: 첫째, 협의혼 확인 신청서 접수 사실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0: 네네.
1: 접수증이나 사건 번호가 남아있을 겁니다.
0: 네.
1: 둘째,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나 카톡입니다.
0: 네.
1: 뭐 예를 들자면 뭐 각자의 인생을 살자, 뭐 이제 우린 남이다 라는 발언이 있다면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0: 네.
1: 셋째, 원고가 별거 직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그 예시로 사진이나 목격자의 진술, SNS 자료 등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의 폭력, 폭언, 가정방치를 알고 있는 가족, 지인들의 진술서입니다.
0: 네, 그런 자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난 상태였다라고 하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이나 별거 그리고 이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뭐 파탄이 인정한다 이런 발언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문자 메시지랑 협의 이혼 신청 자료 등 꼼꼼히 확보해 두실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피서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름 휴가철만 되면 쇼핑몰 판매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튜브 같은 여름 용품을 사서 휴가지에서 써놓고는 돌아와서 단순 변심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반품 얌체족인데요. 입었던 흔적이 뻔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썼다면서 반품을 요구하는 행동,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나 거부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 흔적이 있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판매자가 법적으로 반품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정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용복의 태그를 제거했거나 차

착용해서 화장품, 물때, 냄새 같은 거가 남아있는 경우랑 튜브를 사용해서 흠집이 난 경우에는 소비자라도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한 물건을 안 쓴 것처럼 속여서 지속해서 환불을 받아낸다면 플랫폼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나 판매자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백예린의 물고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0: 서울 동부권과 경기, 충남과 전라권, 대구와 세종 곳곳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합니다. 한편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도 예보됩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서 비가 내리겠고, 모레 수요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5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은 다시 더딘 흐름입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다시 반포대교 지나 영동대교 남단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도시 미태원로 제1기획에서 북한남 삼거리 구간 하위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된 가운데 현재 이 실종 사건을 임의 종결한 A 경장이 경찰 유치장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제 조금 전 석방이 되면서 저희가 유치장 화면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장미란 씨를 비롯해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요. 네, 긴급 체포된 상황이었는데요. 체포 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네, 석방됐습니다.
5: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 모습이 들어오면 현장 모습 함께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사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여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5: 네, 경찰이 허위 종결로 초기 대응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
6: 네, 제주시 한림읍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지난 5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바로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숲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장씨 거주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시신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합동 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나갈 때 입었던 옷차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자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지 4일 만입니다. 경찰은 4시간가량 현장 진입 도로를 막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현장 수색과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거주지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남자친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전산 기록까지 삭제하면서 수색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결국 사건이 재조명되고 경찰이 대대적인 합동수색에 나선 끝에 오늘 이곳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게 된 겁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타살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4: 장미란 씨를 비롯해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5: 네, 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 적부심은 법원에서 앞서 인용이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7: 네, 전국포입니다.
4: 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7: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A경장의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경장은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는데요.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용결정에 A경장을 석방했습니다. 따라서 A경장은 조만간 있을 구속영장 심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5: 네,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A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7: A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다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 네, 두 건 모두 A경장이 혼자서 야간 당직을 서던 날에 접수하고 또 종결 처리됐다면서요?
7: 네, YTN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당시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경장은 신고 3시간가량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경장이 혼자 당직했던 다른 날 실종 사건 가운데서도 이미 종결이 있었는지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나왔습니다.
5: 네, 자주 실종 사건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8: 네, 국회입니다.
4: 네, 오후부터 관련 질의가 시작됐는데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8: 네, 유재성 대행은 우선 이번 사건 관련 국민께 우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과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 실종사건 처리 매뉴얼까지 여야 의원들의 폭넓은 질의가 진행 중인데요. 앞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 대행은 아직 공식 부검 전이지만 옷차림과 휴대전화가 같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타살 의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발견 장소가 장 씨 숙소와 불과 도보 5에서 10분 거리에서 발견됐다는 점에 애초 휴대전화 기지국이 한림항으로 나와서 수색을 진행했지만 확인되지 않아 범위를 넓힌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장 씨 사건을 수사한 경장이 처리한 실종수사 처리건은 모두 298건으로 허위 종결 의심 건수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도 본청에서 감찰 인력을 내려보냈다며 접수부터 처리, 종결 까지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담당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실종수사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해 윗선 보고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도 약속했습니다.
5: 네, 오전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했는데요. 회동 분위기와 주요 발언도 전해주시죠.
8: 네, 오전 11시 김민석 대표가 직접 국회 본청 국민의힘 대표실로 찾아갔고요. 장동혁 대표는 밝은 얼굴로 마중했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김민석 대표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고 제안했고 장동혁 대표도 수시로 대화하자며 현합했지만요.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 대표가 면전에서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먼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갈등 끝에 채 대법관 재청을 수용한 사례를

0: 언급하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 대표로서 국민의 편에서 역할을 해달라 포문을 열었고요. 역에 김민석 대표,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1: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0: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맥락을 또 이렇게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잘 감안하겠습니다.
2: 절차적 문제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말자고 말씀을
0: 국민의힘
2: 드렸던
0: 대표입니다.
2: 것입니다.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적 문제와 연관지어진다면
0: 부동산 문제에도 장동혁 대표는 시장 질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고요. 김민석 대표는 여야 모두 아쉬움을 축적해온 측면이 있다며 공동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공개 발언으로 뼈있는 말을 주고받은 여야 대표는 정작 비공개 회동에선 고작 3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경장 조금 전에 풀려났습니다.
4: 네,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인용결정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 경찰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 네, 지금 검은 티셔츠에 하얀 마스크를 쓴 남성 A경장의 모습이고요. 네, 장미란 씨의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항의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A경장의 경우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면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석방돼서 이렇게 차에 타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 네, 체포적부 심사를 받을 때만 해도 포승줄과 수갑을 찬 상태로 갔는데 인용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풀려나는 상황이었고요. 유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계속해서 옷자락을 잡고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전에 잡혔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3: 예, A경장은 지난 주말에 긴급체포가 됐었는데 긴급체포는 도주했던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가능한 건데 A경장의 경우는 소재 파악이 계속되고 있어서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4: 네. 예. 자, 앞서서 보여드렸던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은 이제 60대 다른 실종 사건을 이제 종결한 그 사건에 대한 유가족으로 또 추정이 되고
3: 예,
4: 있습니다.
3: A경장의 경우에는 장미란 씨를 비롯해서 자신이 담당한 실종 사건 두 건 이상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인데요. 네, 지금 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A경장에 대해서 항의한 남성은 장미란 씨 유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60대 남성의 유가족으로 추정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허위 종결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권찬영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 네,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5: 네, 서해부입니다.
3: 네, 3대 특검 전국을 지나서 2차 종합특검까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 거죠?
5: 네, 그렇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80일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권창룡 특검이 직접 45분가량 발언을 이어갔고 특검보들과의 질의응답도 뒤따랐는데요. 최종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합특검은 최근 2주간 40여 명, 180일 동안 도합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은 7명, 법인까지 포함해 불구속은 51명입니다.
4: 네, 권창영 특검이 수사 종료 발표에서 내란 관련 상설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5: 네, 권 특검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 조직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미제를 넘겨받을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권 특검은 내란 세력이 아직 의지를 보존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수본 수사 이후 진상조사위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과 충돌해왔던 부분인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권 특검은 내란죄는 위헌범이기 때문에 일반인

0: 관점에서 위험 상태가 해소된 경우 내란 상태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 내란 행위가 종료됐다고 보고 법리를 새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 네,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수본에 넘기는 사건들도 적지 않죠?
0: 네, 종합특검은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마치지 못하고 경찰 국수본에 넘겼습니다. 특검 출범 직후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씨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할 유의미한 단서와 정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기간 내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불발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은 이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 조금 전 4시 5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안내입니다.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로 재해 지역은 전남 광주, 경기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땐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더위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4: 고향 특례시.
1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은 신용카드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죠. 그만큼 신용카드가 주는 일상의 편리함이 있는데요. 하지만 편리함 만큼이나 중요한 건 소비 관리입니다. 신용카드의 편리함 때문에 무턱대고 사용을 하다 보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내 소비 패턴이 무너질 수도 있죠. 자, 오늘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현명한 소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이렇게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 알아보고요.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입출금 통장에 그냥 남는 돈 넣어두고 있는 50대 직장인의 재무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서는요. 각종 궁금한 문자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꾸며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가 콕 짚어주는 오늘의 방송 키포인트.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청취하시면 좋을까요?
1: 방송 내용은 다 좋긴 하겠지만요. 네, 오늘은 이제 정말로 아껴 써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도대체 지출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귀를 좀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줄어들지 않는 소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0: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돈 쓰는 게 통제 안 되시는 분들 진짜 집중해서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김진호 팀장님이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걸까요?
2: 앞서 이미경 팀장님이 알려주신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잘 들으셨다면 그 다음은 저축과 투자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껴서 돈은 모아지는데 그냥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 그대로 있다라면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잘하고 싶은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2: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소비를 어떻게 줄이고 또 그렇게 줄인 돈을 어떻게 저축과 투자로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코칭과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을 활짝 열어놓고 첫 코너 바로 출발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에 발표한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의류 신발, 식료품, 음료의 지출은 줄어든 반면 보건, 오락 문화생활, 음식, 숙박 등의 지출은 늘었는데요.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의류 수요 증가와 함께 여가, 외식, 여행 등 가치 소비가 보편화된 것이 꼽히고 반면 식료품과 음료, 의류 신발 등 전통적인 생필품 등의 소비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정 간편식의 보편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구매 및 중고, 공유 경제의 확산,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는 예고해드린 그대로 소비 관리입니다. 자, 이미경 팀장님, 전문가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비 지출은 줄어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소비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1: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선 연령대별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식비 지출은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외식, 숙박과 오락, 문화 비중은 크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각종 취미, 운동, 오락시설, 뭐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스크린 골프 등의 지출이 늘어났고요. 50대부터는 이제 뷰티나 홈 인테리어, 간편식 소비 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통계적으로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모든 사람이 소비가 줄어든 건 아닐 겁니다. 내 소비가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연령대별로 또 써야 할 항목들에서는 또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대별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내 소비 관리 안 된다는 분들 어떤 것들 집중해보면 될까요?
2: 첫 번째는 일단은 여러 개의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체크카드를 써라.
2: 그렇죠. 가진 만큼만 쓰자라는 겁니다.
0: 가진 게 너무 없는데.
2: 안 써요. 뭐 안 써야죠.
0: 갖고 싶은 게 많아도 좀 냉정해지자 이런 얘기신 거죠?
2: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제 즉시 우리 체크카드 쓰면 문자 오잖아요.
0: 그렇죠.
2: 신용카드는 얼마 썼습니다라고 오지만 체크카드는
0: 얼마 남았습니다.
2: 그렇죠.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다. 무섭잖아요.
0: 무섭고 슬프죠. 네. 그렇군요. 또 네.
2: 그래서 결제 즉시 잔고 감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는 능력치가 좀 키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0: 아 좋아요. 그렇죠. 뭔가 좀 뼈 때리고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지출 통제를 해보자 이런 얘기신 거군요.
2: 맞아요. 그래서 내 한 달 생활비를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그 체크카드만 사용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입 통장하고 지출 통장을 좀 분리하는 겁니다. 매달 1일 날 생활비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지출 통장이죠. 여기에 예산만큼만 생활비를 입금을 해서 예산 초과 자체를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보통은 월급 들어오는 그 통장 안에서 열심히 빼서 쓰잖아요. 보통은 이제 신용카드 쓰는 분들은 결제일이 도래하면은 월급 그 통장에서 스치듯이 나가는 게 그렇죠. 일상화된 현실인데 자, 월급을 받게 되는 이 수입 통장에서 내가 생활비로 쓸 것을 일정 부분을 떼서 지출 통장에 옮겨놓고 그 지출 통장을 체크카드화해서 이제 써나가면은 훨씬 더 돈을 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마음 딱 먹고 실천만 한다면은 월 생활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한다면 생활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강제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어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인 소비의 원칙화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습관적인 소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이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루에 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0: 아 근데 커피도 못 마셔요.
2: 아니, 못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맛이 돼. 네,
0: 맛이 돼.
2: 네. 우리 사무실에 대부분 다 탕비실 있잖아요.
0: 맞아요.
2: 탕비실 거 쓰면 공짜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고 커피를 먹는다라면 꼭 하루에 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근데 꼭 이렇게 회사에서 마시는 커피보다 조금 걸어 나가가지고 밖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커피가 더 맛있거든요.

0: 느껴진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자꾸 통장이 통장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런 습관적인
1: 네.
0: 소비의 원칙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만 또는 뭐 일주일에 몇 잔만 마셔야지, 그런
1: 그렇죠.
0: 규칙을 정해놓자 이런 얘기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해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외에도요, 습관적으로 이제 고비용의 지출이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0: 어떤 게 있을까요?
2: 택시 타는 거. 습관적으로 타는 고비용의 택시 이용 등도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출근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는 분들을 보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무렇지도 않게 택시를 탑니다.
0: 이것도 처음에만 좀 죄책감 들지 반복되면요, 이 편리함에 또 우리가 금세 적응을 하잖아요.
2: 그래서 이럴 땐 생활의 루틴을 조금 바꿔서 조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필품에 대한 재고 관리입니다. 자주 사는 품목 재고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줄이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0: 그렇군요. 이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신발장 열어보면요. 이상하게 비슷한 신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옷장 열어보면 더 심해요. 비슷한 옷이 진짜 많아서 뭐 내가 유니폼을 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막 우리가 소비 지출하는 것 중에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물건들 좀 줄이면서 지출 관리한다면은 불필요한 내 돈 나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안 되고 신용카드로만 지출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데 3개월치 카드 명세표를 펴놓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0: 네.
1: 한 달치 자료는 좀 부족하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반복되는 결제들, 그다음에 불필요한 구독들, 다음에 잦은 배달앱 사용, 그다음에 쌓인 할부 내역, 이런 것들을 분류해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보이게 되고 알게 되면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2: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할부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신용카드 할부를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무이자 3개월, 무이자 6개월 이런 말이 현혹이 돼서 무이자 할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름 이제 뭐 바로 결제가 안 되니까 그 기간만큼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할부가 쌓이면 고정 지출이 되고 우리의 현금 흐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규 할부 사용은 멈추는 게 좋습니다.
0: 신용카드 할부도 그게 아무리 무이자라 할지라도 사용을 덜 하는 게 좋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개수, 감정 소비, 월 카드 예산 설정 등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보다 자세한 재무 코칭 그리고 재무 스터디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직접 만나보시고요. 내 소비 생활 분석한 후에 정말 돈을 아끼고 줄여서 더 큰 목돈 만드는 저축, 그런 저축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꿀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 관리 잘해서 최종적으로 현금의 목적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상담은요, 무료로 저희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습니다. 전문가 맞춤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 소개를 드릴 사연의 주인공은요.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50대 초반 미혼 직장인 사연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자격증도 많이 따셨고요. 전공하고 다른 학과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셔서 석사, 박사 학위도 취득하신 미혼 직장인입니다.
0: 남성분이신가요?
1: 여자분입니다.
0: 오, 여성분이시군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결혼도 시기를 놓쳐서 미혼입니다. 그리고 뭐 딱히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으시고요. 그러다 우연하게 굿모닝 굿라이프 방송을 듣다 보니 과연 내 돈은 어디에 얼마나 있지 하고 살펴보시게 되셨고 살펴보다 보니 또래 지인들에 비해 자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0: 그렇죠. 우리가 뭐 육각형 인재, 육각형 인간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실제 생활에서 육각형 없어요. 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어떤 하나에 내가 깊게 빠지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 놓치고 맞아요. 소홀하게 마련인데 네. 청취자님도 지금까지는 지식을 쌓아나가시는데 너무 많은 열정을 다하셨기에 재무상담 조금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제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되니까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재무상태 뭐 어떠셨을까요?
3: 이분은 현재 월소득은 한 410만 원 정도 됐고요. 한 달 생활비는 현금과 카드 지출을 포함해서 330만 원 정도.
0: 꽤 많이 쓰고 계신데요.
3: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로 20만 원. 그래서 총 지출액은 한 달에 35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고요. 한 달 남는 돈은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또 간혹 생기는 추가 수입으로 이제 강의료 같은 경우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또 이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면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그냥 필요하면 꺼내 쓰고 이런 생활을 했던 거죠. 집은 다행히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또 대출도 없고 신용카드 할부도 없었습니다.
0: 그러니까 혼자 또 지내시다 보니까 그냥 딱히 뭐 이렇게 돈 나가고 쪼들리는 생활을 안 하시다
3: 그렇죠,
0: 보니
3: 맞아요.
0: 그냥 다 쓰셨던 것 같아요. 현금과 카드 지출 해가지고 소비성 지출이 330만 원이다. 정말 뭔가 돈을 모아나가는 저축과 재테크에는 관심이 진짜 없으셨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아놓는 돈이 얼마나 있나 좀 봤더니까요. 청약통장에 2,700만 원이 모아져 있었고.
0: 주택청약통장에.
1: 네, 맞아요. 예비자금통장에 500만 원. IRP 통장에 2천만 원. 근데 이 IRP도 모두 정기예금에 넣어져 있었고요. 다음에 저축보험에 3,500만 원, 종신보험에 2천만 원, 정기예금 통장에 3천만 원, IRP를 제외한 총 현금 자산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0: 근데 그래도 월소득이 410만 원에 330만 원씩 생활비 쓰고 계셨는데 남는 돈으로 그래도 알뜰살뜰 잘 모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금융자산 모아둔 거 없으실 줄 알았는데 대출도 없으신 상태에서 그래도 현금 자산 1억 1,700만 원을 청취자님 현재 갖고 계셨습니다. 대출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체크할 부분들이 50대이신데 순자산이 1억 1,700이라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0: 그런가요? 저는 이것도 부러운데요.
3: 좀 살짝 불안스러운 부분이었는데.
0: 그렇군요.
3: 네. 어쨌든 뭐 재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칭찬하는 부분이 부채가 없는 것.
0: 그렇죠.
3: 네. 정말 칭찬하죠.
0: 빚이 없다.
3: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할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가 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 할부 사용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분의 재무 목표는 노후 자금입니다. 이렇게 딱히 결혼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도 없었고 주택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함께 거주할 생각이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도 아직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재무 목표는 향후에 또 저희랑 상담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죠.
0: 그렇죠.
3: 네.
1: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월 소득 대비 지출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잘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았습니다. 한 달 소득 410만 원, 월 생활비 330만 원. 조금 소비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보장성 보험료는 현재 종신보험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거에 계속 납입하고 있는 20만 원짜리가 전부 다고요. 나머지 보장은 하나도 없었고 실손보험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50대 여성분이시고 미혼이시라고 해서 이 보험료 아까 20만 원이라고 했길래 당연히 뭔가 3대 진단비에 대한 건강종합보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손보험도 없으시고 종신보험이다. 결혼 생각도 없으신데 뭔가 좀 잘못돼 보이죠. 가장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요. 소비관리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들여다본 다음에 원하시는 노후 자금에 대한 목표치 잘 달성할 수 있게끔 전문가분들이 코칭을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진료는 됐어요. 그렇죠? 진단도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이제 애프터 결과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0: 라는 마음 드신다면, 또는 우리 집도 보험이나 재무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데 어디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2: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3: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나봐야 될 텐데요. 김진호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5: 네. 기본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부터 좀 확인을 해드렸거든요.
0: 네.
5: 사실 그동안 이제 공부하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바빠서 보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다친 적도 없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으니 조금 아프면 뭐 병원 가도 진료비가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나마 월 20만 원씩 납입하는 종신보험은 아주 오래전에 주변 지인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보통 별 생각 없이 정말 주변 권유로 이거 진짜 나한테 도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듣고 보니까 좀 불필요해 보이고 보험료도 20만 원씩 굳이 종신보험에 쓰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5: 네. 그럼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을 갖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손보험과 3대 성인병 질환인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자금, 그리고 수술비 보장, 또 간병비 보험 이렇게 통합을 해서 월 23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해드렸습니다. 대신 이제 기존 납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3년 후면 납입이 완료되는 거라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 이렇게 보장성 보험료를 보완을 하고 월 가용할 수 있는 저축 여력을 좀 살펴봤거든요. 신용카드 할부도 사용하지 않는데 한 달에 330만 원 지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죠.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한 달 사용하는 지출은 한 200만 원 남짓합니다. 나머지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체크한 결과 1년에 비정기 지출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0: 와, 고정 지출이 아니라 비정기 지출로 연간 지출이 1,000만 원 이상이다. 이것 또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5: 네, 그래서 우선은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드렸는데 하나는 매월 410만 원 소득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저축 금액을 산출하자.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1억 1,700만 원 현금 자산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드린 거죠.
6: 처방은 IRP 2천만 원을 제외하고요. 현금 자산 1억 1,700만 원 자금에서 일단 청약통장 2,700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0: 네.
6: 그리고 종신보험도 2천만 원 그냥 두고요. 예비자금의 1,500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 저축보험하고 은행 예금을 포함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은 일시납 ETF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단기적으로 뚜렷한 재무 목표는 없지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노후 자금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처방을 내렸고요. 3년 뒤 종신보험 납기가 끝나면 이 또한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청약통장은 아직 내 집 마련 계획은 없지만 혹시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유지를 한 거고요. 예비자금은 1년치 비정기 지출을 사용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남겨두기로 한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3년 뒤에 종신보험 납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원금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해지 환급률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목돈으로 찾아서 뭔가를 활용해봐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까요?
6: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금 자산에서는 한 6천만 원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ETF 펀드로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네요.
5: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투자가 처음이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돈을 운용하셨어요.
5: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주변에서 말로만 듣던 ETF를 시작하신 거죠.
0: 네.
5: 그다음은 매월 410만 원 소득에서 기존 종신보험 20만 원, 신규 추가보험 23만 원, 그다음에 생활비로는 200만 원. 나머지 170만 원의 잉여 자금은 매월 80만 원씩 단기 적금, 1년짜리 적금. 그래서 매월 매년 1000만 원씩 만들어지게. 그래서 이 용도는 비정기 지출 사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40만 원은 3년 정도 보고 정리식 펀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0: 네.
5: 나머지 30만 원은 노후 자금 용도로 변액 연금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0: 저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이분도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 분리해서 생활비 200만 원 체크 카드로 쓰시기로 한 걸까요?
6: 네, 맞습니다. 원래 그렇구나. 신용카드 할부도 안 쓰시니까요.
0: 아, 그러네요. 맞네요.
5: 돌아갑니다.
0: 진짜 실제 그 사례를 통해서도 그렇게 솔루션을 내 주시네요.
6: 네, 맞아요. 이렇게 처방을 내리니까 사연자분께서 마음이 되게 편해하셨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중에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마음 편하게 안정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아주 만족했고요.
0: 네.
6: 남들 다 하는 투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인데 나머지 절반에 ETF 투자하게 됐다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마도 자산의 절반은 원금 손실 없는 안정자산에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투자에 대한 부분도 거부 반응 없이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 잉여 자금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거부감 없이 실행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상담한 게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은 아주 마음 편하게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매달 남는 돈 아무 생각 없이 입출금 통장에 그냥 넣기만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이 이제는 기간을 두고 또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게끔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 투자여도 이분 내 돈 다 잃지 않을까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에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부담 없이 일단 안정적으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라이프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자, 첫 번째 청취자님 바로 만나봅니다. 2090번님.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 실손 의료비 관련 재가입 문자가 왔습니다. 재가입 의사 표시 후에 만기일 전에 재가입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그냥 재가입 안 하고요. 조금 비싸더라도 기존 보험을 갱신하면 안 되는 걸까요? 5세대로 저 재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이게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다 길긴 한데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문자 내용을 들어보고 보니까 보험사에서 온 문자인데 저희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은 현재 4세대 실손, 즉 5년 만기인 실손보험이 이제 이번에 만기가 돼서 5세대로 재가입을 하라는 보험사의 문자입니다.
0: 그러니까 이분은 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5년 재가입 주긴 거고.
1: 그렇죠.
0: 그 5년이 도래해서 지금 재가입 길목에 서 계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청취자님은 그런데 재가입은 하지 않고 기존 4세대 보험을 그대로 연장하고 싶다는 의견이시고
0: 네.
1: 이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주신 거죠.
0: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재가입 안 할 거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자, 제가 청취자님 보내주신 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니까요. 현재 보험료는 1,930원이신데 5세대로 재가입하면 조금 떨어져요. 9,570원이 됩니다. 큰 차이는 아니긴 해요. 근데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경우에는 13,980원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취자님은 보험료가 조금 오르더라도 보장을 선택하고 싶어서 4세대 실손 유지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청취자님 원하시는 대로 이게 가입을 하면 되는 걸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문자를 받았

0: 라고 확인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보험을 갖다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이 돼야 되는 거죠.
1: 아, 그러면은 보험사로부터 온이 문자를 내가 확인만 해도 내가 수신한 걸로 인정이 되니까 무조건 자동 재가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0: 그렇죠,
1: 아,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기존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연장하는 건안 되고 재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문자를 클릭해서 보셨기 때문에 재가입을 하는 대상자로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문자들은 스팸성으로 쉽게 넘기기 마련인데요. 청취자님,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하나 더 만나봅니다. 5183번님, 저는 철도 기관사입니다. 기존에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실손보험이 있는데 다른 보험은 전혀 없고요. 회사 단체 보험만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보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 지인 설계사에게도 계속 보험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보험을 가입한다면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0: 네. 이 5183번님은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험은 건강하지 못하면 또 가입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또 조건도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요. 건강할 때또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입니다.
2: 어떤 보험을 얼만큼의 비용으로 준비하느냐는 질문에는 각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거고요. 보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손보험은 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잘 유지하고 우선은 암, 뇌혈관, 심혈관 3대 진단에 대한 걸 보장을 준비를 하고요. 수술비, 기타 질병과 상해 보장을 포함한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 도움을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PET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후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년 전에 비해 소비는 위축됐다고는 하지만 정보는 많아졌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는 향후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굿모닝굿나이트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 단문

는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에어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의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올라 무덥습니다. 한편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33mm의 소나기도 좀 예보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성수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일산 방향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 이후 동호대교 지나 가양대교 남단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이제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외곽으로 거의 전 구간에서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월요일은 여의도 구판 시간입니다. 서영주 맥정치연구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창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3부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당내 현안 달아봅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여의도 구판 시간입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하우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방금 속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장미란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지휘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제주도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 그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3개월간 못 찾았는데 숙소에서 불과 1km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뭐 범죄 혐의는 없는 것 같다.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일로 실종신고 허위종결, 암장 이런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서울경찰청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뭐 대통령도 물론입니다만 국무총리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제 빠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이제 경찰의 신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채 그대로 두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건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0: 확인된 것만 두 건. 그리고 이 경정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수사 마무리한 게 한 200건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게 문제가 암장이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2: 셀프 종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제 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0: 예.
2: 이게 아동 실종 같은 경우야 전담반을 이제 구성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성인 실종은 웬만하면 이게 이제 본인의 의지로 나갔다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성인 실종이라 하더라도, 지금 장미란 씨의 정말 사건이 안타깝게 지금 뭐 최종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게 좀 안 좋은 결과들로 확인이 되는 사례가 많아요.
0: 예.
2: 물론 이제 경찰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실종 사건이 수만 건에 이른데 전국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여러 사람들도 현장에 들었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셀프 종결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좀 그 동기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경찰이 당직을 쓰면서 그 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종결해 버렸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장민아 씨나 그쪽 성인하고 통화를 했다.
0: 예.
2: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 경찰 행정을 했다는 것인데.
0: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에게는 본인하고 통화가 됐는데 가족하고 통화를 원치 않는다더라.
2: 예. 거짓말이죠.
0: 예.
2: 완전히 거짓말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이거는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이 아니라, 아 이거는 뭐 정말 이 가슴을 쥐어뜯을 일인데, 이게 지금 경찰 한 사람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우려되는 상황이 많다. 특히나 이게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의 결정 권한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0: 예.
2: 이거는 좀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 없지만 경찰 조직 전체가 사활을 걸고 이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신속하게 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죠.
0: 강찬호 위원님.
3: 네.
0: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이 암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3: 예.
0: 킥스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3: 예.
0: 경찰이 암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암장이
4: 그렇게 박은정 의원이라는 분이 저는 정말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고요. 그분이 검찰에 몸담았는지도 정말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분 수사해 본 분 맞나요? 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다 그 수많은 변호사들, 제가 보니까 정말 눈에 띄는 게 여성 변호사들, 여성 검사들 이런 분들이 국회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작년부터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박은정 의원이라든가 법사위 이른바 뭐 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른바 탈레반이라는 분들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지금 이 저 우리 내놓은 안에 그렇게 반항하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끝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찰 개인도 이게 문제지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경찰이 우리가 이렇게 실종 문제를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결했을 경우 이걸 저 검찰이나 뭐 아니면 검찰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수사기관이 이걸 들여다보고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종결할 수가 없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0: 예.
4: 이 근본적인 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
0: 예.
4: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0: 예.
4: 보안수사권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지금 실종 문제 말입니다. 이 실종까지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그렇게 검찰 싫으면은 검찰이 준하는 다른 사법기관이라도 만드세요. 두 개의 우산이 있지 않고서 한 개의 우산은 반드시 부패하거나 아니면은 직무유기를 하게 돼 있는 예. 그게 인간의 예. 성정입니다. 네.
0: 자, 하 기자님. 기자님. 예. 근데 이게 최근에는 또 그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 그렇죠. 당한 예. 아르바이트 여학생 경찰한테 알렸다가 이게 무혐의 나니까는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은 이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것 같다.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것 같거든요. 이런 비슷한 유의 사건은 또 일어나고 또 언론에 회자되고 계속해서 그러면 민주당이나 또 혹은 경찰이 코너에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론상.
1: 예, 안타깝지만 그 언론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더 알리고 예. 더 낱낱이 이 밝히는 건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면 치안 시스템의 붕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빠르게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 이보다 더 촘촘하게 이런 상황을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큰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상황이 좀 우려됩니다.
0: 예. 그런데 예. 뭐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에서 좀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도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일선 경찰들은 뭐 사건 사고는 많은데 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제주 경찰에 뭐 자치 경찰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인력 충원의 문제도 한번 이번에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2: 그러니까 뭐 이 경찰의 무능력한 아니면은 조금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그 이 사법 행정도 행정이지만 그럼 여건을 일단은 좋게 좀 만들어 주고 나서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것들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제목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그 이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보안 수사권이 어느 정도 존치가 돼 있다면 이런 형편없는 경찰의 이 사법 행정 능력을 이 견제할 만한 최소한의 장치를 보안 수사권의 존치로 얘기한 게 아니었나. 이게 지리하게 한 두세 달을 싸우면서 결국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뭐 이것 때문에 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무행정

0: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1: 예.
0: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비소모적인 일들을 우리 당내에서 쉽게 결정을 했는지 이게 좀 뒤돌아보면 뼈아픈 부분이더라고 좀
1: 예.
0: 생각이 듭니다.
1: 정성호 장관 사표는 오늘 수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속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해당 경찰 오늘 구속 적부심 넣었다고 풀려났더라고요.
2: 긴급 체포하다가 그렇게
1: 긴급
2: 됐는데.
1: 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뭐 자, 저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요거 1번 우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거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경찰이 궁지에 몰리니까 무리수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분명히 이제 당연히 체포하고 수사하고
1: 해야
2: 이제
1: 되는데.
2: 혐의가 밝혀진 대로 엄벌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급하고 궁지 몰리고 어떻게든 국민한테 뭔가 이제 이른바 속된 말로 뭔가 좀 해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지금 또 자충수 둔 거라고밖에 보이지
1: 그러니까
2: 않습니다.
1: 정상적으로 구속영장 치고 받고
2: 그렇죠.
1: 하면
2: 그러니까
1: 되는데
2: 경찰 인처리가 이런 식이니까 더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예.
1: 긴급 체포하는 바람에 풀려났다.
2: 예.
1: 물론 뭐 다시 또 영장 치고 해서
2: 뭐,
1: 이제 뭐 했긴
2: 그렇겠죠.
1: 합니다만.
2: 예.
1: 예. 알겠습니다. 또 속보 관련 속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될 텐데 그 제도가 시행되고 한동안 공석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야, 10년 동안 공석으로
2: 그렇죠.
1: 있었는데.
2: 정말 뭐 제가 태어납니다.
1: 예,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2: 네.
1: 예, 이번에 이제 특별감찰관이 지명됐다.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결국은 대통령 친인척 혹은 청와대 뭐 가까운 사람들 뭐 사정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대통령의 친인척,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자가 스스로를 이제 옥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권력에서부터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라서 특별감찰관은 빨리 결정됐었어야 되고 지난 뭐 보수도 없었고 진보 정부에서도
1: 그러니까
0: 하지 않았어요.
1: 박근혜 때 있었고 그다음 문재인
0: 예,
1: 정권, 윤석열 정권 계속
0: 윤석열
1: 없었죠. 예.
0: 없었죠.
3: 이석수
0: 그러니까
3: 변호사가 마지막.
0: 이석수 변호사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문재인 이두 정부에 없었다는 자체에 있어서 이게 사실 저도 납득은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했었어야 되는데 진보 정부는 예외 없이 했었어야 됐다. 그런 측면에서는 10년 동안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했다는 부분들은 뭐 주목할 만하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 간에 특별감찰관을 의무적으로 같이 이 정권이 태동함과 동시에 임명이 될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1: 뭐 지금
0: 드려요.
1: 제도는 돼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 안 하면 그만이니까
0: 그러니까
1: 그잖아요.
0: 그걸 이제 딱몇 개월 안에 해야
1: 해야
0: 된다.
1: 된다.
0: 뭐 이렇게 좀 강제 규정들이 들어오면
1: 근데
0: 어떨까?
1: 뭐 누가 청와대에서 나를 자꾸 들여다본다 그러면 뭐 기분은 좋지
0: 기분 안
1: 않겠죠.
0: 좋지만.
2: 그러니까 사실 저그 근데 사실 그이 특별감찰관 제도의 최고 수혜자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1: 예.
2: 바로 그 직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실현이 돼가지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들어가서 결국은 최순실 문제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아니 본인들은 특별감찰관 제도로 해서 정권을 이렇게 갖고 온 사람들이 왜안 하냐?
1: 예.
2: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가 끝없이 제기되는데도 그럼 특별감찰관 안 뒀기 때문에 더큰 비극을 맞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요, 결국 그렇게 특별감찰관 눈앞에 가시니까 안둔것 같은데 그 결과 지금 제3자 뇌물죄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작년 7월인가요? 취임한 직후에 그거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고 그때 얘기한 거 기사 났습니다.
1: 예.
2: 그리고도 지금 1년이 넘게 끌다가 결국 이렇게 된 점이 유감입니다만 만시지탄입니다만 환영하고요.
1: 예.
2: 이제라도 이제 모든 정권이 진보 보수할 거 없이 특별감찰관은 상수로 두기 바랍니다.
1: 예. 자,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가 났습니다. 1심에서 무죄 또 1심에 이어 2심에도 무죄인데 대통령 SNS에 관련된 글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동훈 의원이 아마 장관 시절에 이 사건을 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구속해야 된다
3: 네.
1: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실제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바로 입장을 또 내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지금도 그때 했던 이야기 하고 있죠. 뭐 무슨 소리가 난다. 음성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공소시효로 가는 어떤 그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1: 네.
3: 본인이 했던 자신이 했던 것부터 반성을 하고 네, 예, 예. 이렇게 주장하면 될 텐데 지금 현재도 그런 빌드업 논란도 일으키고 있죠. 예.
4: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뭐 정치적 주장이니까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본인이 지휘했던 사건에서 1, 2심, 2심 다 문제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사과, 반성 있어야 된다. 기자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0: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사실 야당 탄압에 있어서 의도성 있는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부인한다고 믿어줄까요? 믿을 수 없어요. 그때 야당 대표 정치생명 끊으려고 그렇게 압수수색에다가 검찰 기소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뭐 송영길 의원, 노웅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이 수사가 도를 넘었었죠.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위법 증거 수집에 대한 부분들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들은 존중해야지 아니 본인이 지금 해서 이 증거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인데 그걸 부인하겠다고요? 그다음에 맨날 그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 의원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모든 걸 증거로 얘기한다. 증거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4: 예.
0: 증거가 위법해서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증거가 없어서 사법부가 무죄를 내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무죄를 다 부인해버리고 자 이제 그 녹취록 틀어서 이거 죄 있는 겁니다라고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법률가로서의 상식을 좀 벗어난 예. 것인데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거 당황해서 계속해서 SNS전을 벌이는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그런데 뭐 야당이나 또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그 녹음 그럼 죄가 진짜 없으면은 녹음본을 우리 다 같이 들어보자. 그러니까 증거가 위법적으로 수집돼서 무죄가 났을 뿐이지 죄가 없다는 걸 알다고 이런 주장 같습니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 주장이 그 반만 얘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의원도 이 사람의 그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법원이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한다. 그런데 예.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아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좀 제 생각에는 그 본인들이 저 그 불리한 부분 이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부분만 지금 갖고서 마치 그 전체를 그걸로 다 덮어버리는 이런 식의 지금 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저는 그리고 저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오늘 그 저 노웅래 선배님 정말 유감이고 제가 정말 잘못했다. 뭐 이걸 해서 지금 했는데 저는 이걸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더욱 공소취소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노웅래 지금 이분이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다 어깨 펴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1, 2심 그 검찰이 정말 정치 검찰이었고 조작 기소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재판 받으셔서 지금 그 주장 그 저 분명히 저 조작 기소고 문제가 많은 기소면 무죄가 날 거 아니겠어요? 노웅래 지금 의원 전 의원과 현재 민주당 오늘 이재명 대통령 3인이 모두 검찰 정말 조작 기소 맞았네 정치 검찰 맞았네 하는 이유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 공소 취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더더욱 재판 받으셔가지고 무죄를 받으시면 얼마든지 조작 기소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예.
0: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이 공소 취소권으로 자꾸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건데 예. 본질은요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은 게 불법적인 돈으로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돈을 받았다는 행위 자체가 법원에 봤을 때 돈 받은 게 죄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죄로 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네.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걸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압수해가고 증거를 들이대고 위법 증거 수집 외에도 그 다른 별건으로서의 돈에 대한 그 거래 자체가 이거를 죄로 보기에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족하다고 판시를 내렸어요.
4: 예.
0: 그건 뭐냐면 이게 그 검찰이 그냥 노웅래 의원이 왔다 갔다 했던 돈들이 결국엔 검찰이 뒤집어 씌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야당 정치인을 이거를 한 건 잡았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엮어서 정치세을 끝내겠다라는 게 드러나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의 수사 자체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건을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서 공천 배제해버렸어요. 그때 그 당대표실에서 막 앉아서 정거농성하고 그랬거든요. 노무현 전 의원이. 그거를 아예 그냥 외면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좀 미안함을 얘기한 거지. 이게 공소 취소와 재판하고 대통령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2: 그런 주장은 저 뭐 얼마든지.

0: 할수 있는데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법원이 이 사람 돈 안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증거라고 갖고 왔는데 증거 내용 이전 증거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증거를 수집한 과정 자체가 적법한 수색영장 받지 않고 X를 수사하다가 Y를 지금 갖고 왔으니까 아예 그 내용은 보지 않고 Y를 갖고 온 행위 자체를 우리가 지금 안 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내용 자체도 다 돈을 안 받았다고 법원이 다 판단했다고
1: 돈을
0: 합니까?
1: 받았다는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2: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네. 그 내용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1: 아닙니다. 그 자세히 판결문을 네. 해석한 기사를 보면 위법 증거 수집 외에도 네. 농내원이 장롱에서 발견된 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 사업가가 이정근 씨한테 준 거 외에 농내 전원과 관련된 돈에 대한 흐름 자체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예,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2: 정리를 합시다. 네네. 일단 네. 검찰은 네. 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법원에서 받았다 네. 안 받았다 이건 떠나서 네. 이거는 위법으로 수집된 거니까 그 자체에서 그냥 문제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기자님 정리 좀
3: 해주세요. 제가 그 팩트 하나만 좀 말씀을 예. 정정하고 네. 뭐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농내 의원이 농내 전 의원이 그러니까 받은 사실을 자체 인정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건 이제 팩트로 전제를 해야 하고요. 다만 그 돈이 불법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예. 거기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논쟁 지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0: 뭐 정치 자금으로 예. 받았다 안 받았던데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받을 때 당연히 그 정해진 계좌라든가 이렇게 받는데 그때는 보니까 아 이걸 왜 저한테 또 주고 전에 줬는데 또 주십니까 라면서 지금 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늦게 와서 정치 자금이었다 지금 주장하는 것도 과연 그때 금연명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2: 아니, 근데 네. 지금 재판부가 얘기한 거는 네.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그렇죠. 없고 그렇죠. 네.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단순 후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얘기했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시 검찰 수사가 어쨌든 많이 네. 네, 무리했다. 네.
3: 그러니까 그리고 농내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예. 한 것이고.
2: 그러니까 그게 예. 아마 민주당 입장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 별건 수사를 여기다 갖다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에 대한 수사도 사실 별건이었거든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정근 씨하고 상관없는 먹사니즘 연구소에서 온 거 가지고 네.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A를 수사하다가 B가 나오니까 B로 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정치 검찰들의 어떤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보안 수사권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긴 건 맞다. 그런데 여기서 여야만 이걸로 논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녹음 파일 틀자고 하는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저 하영 기자.
3: 그러니까 이게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배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외로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튼다라고 하는 건 홍준표 전 대표 표현을 빌자면 인민재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2: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미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예, 그걸 예, 틀자고 예. 하는 것 자체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저는 뭐 그건 뭐 홍준표 의원 전 의원 얘기한 건 충분히 그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동시에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가장 또 인상 깊게 얘기한 게 보안 수사권 폐지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 것이고 예. 해군 육군 해사 육사 공사 3사 그 합치는 거는 국방 계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선택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 홍준표 전 의원의 충고를 다 예.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2: 게다가 여기 하나 더 하면 지금 아까 제가 노홍래 의원뿐만이 아니고 송영길 의원도 무죄가 났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취업 청탁으로 기소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시장도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정치 보복 한 거 아니냐.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그 한복판에 한동훈 의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조작 기소라는 말이 광범위하게는 의도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의도가 뭐냐면 특정인을 정해놓고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이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고 했던 수사면 분명히 그런 기소가 조작 기소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예.
3: 예. 아니 뭐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돼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은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0: 뭐 네. 충분히 그런 비판할 수도 있고요. 네. 반대로 이번에 보면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 이정민 정부가 정말 내란 완전 척결을 위해서 한 지금 특검을 봐도 김건희 특검

0: 같은 경우에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그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건희 씨, 김혜성 씨 사건 등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3건이나 받았습니다.
1: 예.
0: 그럼 이것도 또다저그 정치적으로 겨냥을 한 거다. 이렇게 그럼 비판을 하면 어떤 또 대답을 하실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저 당연히 재판 결과로 말을 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정치적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정권마다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관역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이 정권도 저는 특검을 보면 예외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특검들이 다 이런 저 생각보다 지금 기각이나 무죄가 많이
1: 예.
0: 나오니까 다시 지금 종합특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1: 예.
0: 드리겠습니다. 네.
1: 자, 서용주 소장 반론만 듣고
2: 네.
1: 마무리하겠습니다.
2: 네. 아니 그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 들이 내란을
0: 네.
2: 했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정상적인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어떻게 그 지난 정권을
0: 네.
2: 올감했는지, 그다음에 본인의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수십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엮어놓던 것들, 그다음에 지금 송영길 농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지금 그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요, 자기들이 본인 자업자득인 거예요. 내란이
0: 잠깐요.
2: 일으켜서
0: 지금 내란도
2: 관련된 사람들의
0: 법적으로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2: 아니,
0: 그런
2: 그러니까 알겠어요. 결정 안 됐으니까 그거를 무죄 추정하시고요. 장찬호 의원께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라 본인들이 저지른 내란죄와 그다음에 시계 받고 내란에 동조하고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것이지 이게 정책 판단이 1도 들어가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1: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0: 네.
1: 자, 정치권 이야기 다른 거 한번 해보죠.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인사차 원내 5개 정당 대표들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김민석 대표, 장동혁 대표 그 상견례 자리가 나쁘지 않던데요.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3: 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고 특히나
1: 그게
3: 이제
1: 뭐 그런 건가요? 혹시 정청래 전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3: 네.
1: 뭐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3: 네.
1: 그거랑 좀 달라서 그런가요? 뭐.
3: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김희석 대표는 본인 이제 광폭 행보를 겨냥하고 있고 실용적으로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본 모습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행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예.
3: 네.
1: 또 조국 혁신당 신장식 대표하고도 만났는데 거기서 김희석 대표가 자강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조국 혁신당은 합당을 원한 거 아닌가요?
2: 조국 혁신당은 처음에는 이제 그이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연대 TF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원내대표는 좀그 불쾌함을 드러냈더라고요.
1: 예.
2: 근데 이제 신장식 대표에게 김민석 대표는 자강하시라. 저는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지 않았나 싶어요. 전당대회에서도 즉시 합당은 없고 총선을 앞두고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진보 진영의 연대다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국 혁신당은요 합당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법 개정에서 10석으로 요거를 좀 민주당이 바꿔주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김민숙 대표하고 선을 그었다고 보면 되고 저는 장동희 대표 만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지지층 내에서는 아직도 장동희 대표를 정당의 대표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들도
1: 아니
2: 마찬가지인데
1: 그래도 엄연한 야당인데
2: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나야 되니까 사실상 이게 큰 결단을 해서 만났다는 것은 크게 결단을 하신 거고 이게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국민의 어떤 어떤 큰 책임을 지닌 여당
1: 대표로서
2: 마뜩지 않아도 가서 아이스브레이킹도 하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두번 하고 하면서 끊어진 다리를 이어가자라고 했던 것들 저는 뭐 그래도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1: 강철원 위원님,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이 비례만 12명이에요.
0: 그렇죠. 네.
1: 지역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 선수인
0: 네.
1: 조국 전 대표가
0: 네.
1: 지역구에 가서 패배했어요.
0: 그렇죠. 네.
1: 그러면 민주당하고 합당 없이
0: 네.
1: 다음 총선에서
0: 예.
1: 자강으로
0: 네.
1: 지역구에서 당선될 사람이 있을까?
0: 노력해서 본인들은
1: 노력해서
0: 말리자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 김민석 대표 말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그 스스로 자강해서 아니 정말 그 노력해서 뭐 하라는 건데 여기 민주당 기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왜 저런 소리가 나오냐 정무적으로 본다면 지금 무리하게 합당하면 결국은 아닌 말로 최대 12석까지 민주당이 지역구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12석이 됐든 뭐 타협해서 10석이 됐든 6석이 됐든 아니 의원 한 명한테 그 지역구 하나 저 뭐냐 공천 기회 한번 얼마나 피 같고 정말 온 영혼을 갈아넣어도 정말 시원치 않을 엄청난 대상인 것. 그것은 뭐 온 국민이 저 공천 하나 놓고서 죽자 사자 싸우는 우리 저 여의도를 보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표마저 지금 저 뭐냐 민주당하고 이렇게 그냥 끝까지 단일화니 뭐니 뭐 난리치면서 하던 끝에 결국은 국민의힘에 헌납한 거 아닙니까? 예. 두 진보 정당이.
1: 예.
0: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합당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저 굉장히 그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자강을 진짜 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거죠. 김문석 대표가 이제 그 당에 자강을 주문하는 것이야 뭐 그런데 문제는 그 당하고 끝없이 지금 나중에 뭔가를 좀 해볼까 하는 좀 분들이 민주당 안에 꽤 있단 말입니다.
1: 민주당 안팎으로.
0: 민주당 안팎에 꽤 있죠. 그 예를 들어 장당 친정 세력만 해도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여차하면 이건 뭐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이른바 분당 시나리오가 그거거든요. 분당해가지고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맞서는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저는 맞지 않는 굉장히 구태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 정치 공학이라고 보고요. 자강하는 것만이 조국 혁신당은 살 길이다. 예.
1: 지금 강찬호 위원이 안팎으로 이제 네. 조국 혁신당 합당 뭐 원하는 사람 있다. 뭐 분당까지 얘기했는데 그 뭐 당 내에서는 방금 얘기해 주셨고 당 밖으로는 아마 김호준 유시민 씨 같은 스피커 빅 스피커 세력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 그 세력들이 만만치는 않다.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뭐 분당은 아니더라도 이 조국 혁신당에서 만일 다음 총선 때 소위 말하는 고춧가루 뿌려도 그대로 등장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2: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민석 대표라든지 송영길 당시 후보 지금 의원이죠. 이 합당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이야기하자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사실상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민주당이 시너지를 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인데 연대 정도를 가지고 정책 연대 이런 부분들의 힘을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민주당 입장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왜 조국 혁신당 좋은 일을 시키고 민주당이 안 좋은 일을 시키냐 하면서 반대 직면에서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합당 논의가 안팎으로 네. 뭐 논의가 되고 분당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상상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도 지금 힘이 빠졌고 유시민 작가도 전한번에 그 조주 언어를 퍼붓고 나서 뭐 좀 3자의 입을 통해서 이한열 씨 입을 통해서 나 이재명 싫어하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약간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동력이 그 안에서 뭐 충만하진 않다 그래 보여요.
1: 네. 나머지 다 빵 터졌는데요.
2: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네. 사람이 이 태도와 이 메시지가 네.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더니
0: 그렇죠.
2: 이한열 씨한테 얘기하면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0: 네, 네, 네.
2: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3: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좀 염두에 둬야 할겠다고 생각하는 게 조기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을 합당의 그러니까 협상의 파트너로 정해서 조속한 대화를 진행하자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발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기혁신당의 합당을 바라는 당내 여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안팎, 그러니까 지지 여론까지 함께 투트랙으로 가야겠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0: 저는
3: 됩니다.
0: 마침 예. 그 이해식 의원이 그렇게 창구까지 하는 거를 한다면 한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봐요. 그 두 당이 대승적으로 서로 간에 당원 명부를 교환해서 이중 당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이중 당원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그걸 갖고서 그래서 경선 결과에 저거 뭔가 좀 야로가 있다 소위
1: 예.
0: 이런 의심도 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거 이중당적 더군다나 집권당과 그 우당이라는 당이 그 저 당원들이 말이야 A라는 사람이 동시에 민주당원이고 조국당원이고 이거 굉장히 그 두 당에게도 안 좋고 우리 국민한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저 조국당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해식 의원을 참고로 해서 합당에 대한 좀 협상을 민주당과 해본다면 대승적으로 한번 이중당원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신뢰 회복과 이후에 협상 어떤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2: 저 이중당 쪽은 네. 민주당하고 조국신도 말할 게 아니라 네. 국민의당하고 아, 같이 해야 되는 네. 전국의 여야 이 네. 정치권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네.
0: 심각한
2: 국민의힘 당적 네. 가진 사람 민주당도 있고
1: 있습니다.
2: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하나의 공적기관에서 모든 명부를 보고 나서 이중당적을 필터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하나의 당에 가입이 됐을 때는 그게 확인이 돼서 이중당적을 못하도록 막아야
1: 맞습니다.
2: 돼요.
1: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인 것 같아요. 한 집에서 불이 나왔으니까 이중당이 많을 테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중당적자는 지방이 많습니다.
2: 그렇겠죠.
1: 그러니까 지방에서 네. 좀 친한 사람 아름. 힘 있는 사람이 네. 들어줘 하면은 또 그 부탁 못 이기니까 양쪽 다 들어주고 뭐 이런 경우 많거든요.
2: 비자발적
1: 네. 네. 네.
0: 맞아요. 그러니까.
1: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어쨌든 불법 영역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0: 한 가지 난제 좀 전에 어떤 공적기관이라면 일반적으로 선관위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선관위가 워낙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2: 행안부에서 해요.
0: 네. 행안부도 위험해. 그저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불신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뭔가 정말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우리 국민 모두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부가 필요한데 참 그것도 난항입니다.
2: 그리고 네. 합당 문제는 제가 아까 하 기자님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0: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흐름 자체가 연대툴에서 합당으로 넘어가는 네. 그 역할을 이해식이 분권위원장이 하실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합당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이르다. 좀 그런 생각이 되네요.
1: 알겠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세 분과 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에서 2부에서도 세 분과 함께 이어갑니다. 문자로 9988님 토론이 점잖고 좋습니다. 이렇게 점잖았나요?
7: 점잖죠. 아무래도 점잖은 분들이 계셔서 네. 네.
8: 점잖으라고 주문하는 것 같아요.
6: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

0: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여론조사가 일반 평상시 여론조사보다 많이 좀 쳤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동안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많이 좀 달라서
1: 많이
0: 예,
1: 달랐죠.
0: 전문가들 조금 의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친명 지지자들이 이건 분명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2: 사실은 이제 보통은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언론사들은 모두 메타 분석을 모두 하거든요. 한 50여 개 정도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이번 여론조사를 예상한 언론조사는 한 군데도
0: 아무래도 없을
2: 없었던
0: 거예요.
2: 것이고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 맞다. 이상하다라는 표현보다 좀 튄다라는 표현을 많이
0: 튄다.
2: 쓰는데
0: 예.
2: 튀는 것은 맞고요. 다만 뭐 언론 쪽에서는 김희석 대표가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의외라고 받아들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친청계라고 불리는 그런 여론까지 다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예민한 부분은 또 짚고 간다는 게또
0: 예.
2: 김희석 대표가 원칙이기도 해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0: 아, 일단
1: 네.
0: 그 RDD 방식이 처음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당내 경선하는데
1: 예.
0: 아직 문을 쓰지 않았다는 게, 그런 부분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 차원에서 아마 한것 같은데, 그 다른 것보다는 저는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 친청 유튜버가 생방송 중에
1: 시사타파?
0: 예,
1: 왜?
0: 뭐 나이를 속여라,
1: 지역을 속여라.
0: 지역을 속여라, 성별을 속여라. 그러니까 뭐0207 전화번호 차단한 건 풀어라. 이건 할수 있다고 봐요.
1: 뭐 그거는 뭐
0: 예,
1: 정보를 알려주는
0: 그건 할수
1: 거니까.
0: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속이고 나이를 속이고 성별을 속여야 된다면서 지령을 내리고 실시간 댓글창에 속여서 응답했다, 아들 전화로 대리했다 이런 걸막 했단 말이에요. 그 방송 그대로 지금도 내비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 들 때문에 이런 법적 대응 검토를 말하지 않았나?
1: 아니, 해야죠. 사실상 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꼭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아니더라도 이 전체 국민의 여론을 표집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은요, 명백하게 엄청난 불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오늘 김수석 대표가 말하듯이 업무방해, 위계원 업무방해, 그리고 이건 선거를 방해하겠다는 정당법 위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시사타파 이종원 씨 외에도 저는 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인석 대표가 일부 유튜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소수 유튜버들에 있어서 정청래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쪽 유튜버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곡된 방법들을 주입해서 그게 실행이 되게끔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현장에서 이게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장만 한게 아니라 했지요라고 확인되고 전하고 했던
0: 예.
1: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0: 네, 예, 남아 있죠.
1: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몇명안 된다 하더라도 전수조사에서 100명, 200명만 이게 왜곡된 표본 수치가 그 여론조사에 반영됐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 전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애시당초 메타 분석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하고 계속해서 패턴을 분석했는데 전 다른 건 몰라도 저기 이상현 의원이
2: 그렇죠.
1: 1등 한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다 뒤져봤어요. 1등 한 적이 없고 2등도 한 적이 없어.
0: 그 김호준 씨는 집단지성이라고 하던데.
1: 집단지성이 무슨 시사타파가 집단지성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김호준 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고 이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아니 본고사를 앞두고 모의고사를 10번을 봤는데 10번 맨날 하위에 있던 사람이 본고사 봤더니 1등을 했어. 뭐 솔직히 어떤 의심을 하냐면 반에 있는 학생들은 뭐 답안지를 빼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고 다음부터는 정당대회 방식에 있어서 기준점을
0: 예.
1: 확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0: 예.
3: 저는 이건 제가 좀 문외한 이라서 약간 의문이 든 부분인데
0: 예.
3: 이번 여론조사를 보통 안심번호 갖고서 정당 경선을 하는데
0: 보통 그렇게 하죠.
3: 근데 이 경우는 뭐 이제 명분은 민주당 권리당원 데이터베이스에 중복된 변호를 제외하기 위한다고 하지만 이걸 결국 무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그냥
0: 예.
3: 생성해서
0: 예.
3: 전화 이건 안심번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0: 아닙니다. 네.
3: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뭐저이 지금 저 저도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볼때 이성윤 후보가 보통 5, 6위를 열심히 다투던 분인데 이제 여기서 1위로 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국민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당원보다는 조금 더 중도적인 어떤 좀 성격이
0: 예.
3: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친청 강경파가 갑자기 5위 등에서 이제 5, 6등에서 1등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0: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가장 그래서 좀 의심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의심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왜 안심번호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것은 좀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뭐 속보가 많이 나오고 뭐 사건 사고도 많아서 네. 할 게 많은데 그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2: 네. 네.
1: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 법정 구속됐었거든요.
2: 네.
1: 그런데 이번에 보석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2: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납부 그리고 관계자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이야기를 했고요. 보석신문에서는 이제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여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실제로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뭐 3분의 1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열악한 상황 그리고 외래진료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네. 예. 그러니까 아직 풀려난 건 아니고 예. 아마 내일쯤
2: 맞습니다.
1: 풀려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사건하고 저 명태균 씨가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구속된 거는 그 여론조사 윤석열 부부 그 건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됐었는데 법정 구속됐고 이번에 아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예. 주장했고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2: 예, 다만 이제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건강 때문에 수감생활 어렵다고 하는데 진단서 제출이 안 됐다. 이래서 보석 신청 기각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금지가 눈에 띄어요.
2: 네.
3: 그러니까 여론 조성해 가면서 이것저것 또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아라. 이제 명태균 씨가 워낙 그런 일을 잘하니까 페이스북이 바빠지겠네요. 그렇지 않게요? 않을까요?
1: 그러면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 SNS에 많은 글 썼는데
3: 그러니까 그게 또 실현이 됐고 또 이제 본인은 사실상 입이 근질근질 할 것이고 사실 2심 재판 앞두고 나서 본인의 의사를 계속해서 피력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 인터뷰라는 게 형식에 대한 인터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말하지 말라고는 보석 조항에는 안 돼 있잖아요.
2: 그러니까 관계자 접촉을 하지 말라고
0: 보통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일방적으로 내가 내 주장하는 쏟아내겠죠. 거를 법원이 무슨 이유로 막느냐 아마 이러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1: 그러니까 보통 보석 조건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계자 접촉 금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지역 벗어나는 거
3: 이수지요.
1: 뭐 그런 건데 언론 인터뷰하지 말라는 조금 특이한 경우긴 하네요.
2: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본인의 논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능하거든요. 아마 그래서도 재판의 영향이나 이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두고 내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당협위원장들이 다 일괄 사퇴를 하고 새롭게 뽑자 뭐 이런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생각 같은데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3: 아 저는 사실상 이 장동혁 대표의 정치 초식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기행에 가까운데 이게 평상시 같았으면 당대표직에서 벌써 물러났을 거예요. 이거 현직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내에서. 근데 참 그것도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 보면 잔스러운 게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이거는 뭐 이제 찍소리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중진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불쾌감만 토로하고 초재선 의원도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최소한 자기 밥그릇도 지킬 정도의 힘도 없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상 이게 당원 전수로 이게 당협위원장 뽑겠다면 정치적인 어떤 실험 대상이기 때문에 사고지였구나 몇몇 지역만 특정해서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자기 지도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완전히 줄 세우기하고 그다음에 몇몇 특정을 갈아치우기 위한 이게 빈대잡기 초과상관 태우기 전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되면 확정이 되면 저는 사실상 이제 장동현 체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게 쉽게 결정 날 줄 알았는데 오늘 결정이 안 됐어요.
0: 네, 오늘 그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세션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직선제 이런 거하고 우려가 너무 당황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자님들 나가시고 이제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에 이것을 의제에 올릴 요량이라면 이거는 오늘은 평소와 달리 옛날에는 과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명의 표만 있으면 이제 넘어가는데
1: 최고위원.
0: 그렇죠. 최고위원 네. 5명. 그 장동혁 대표나 정진식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참석한 전원이 찬성을 해야만 결정되는 걸로 가자. 이거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0: 정점식 최고 저 원내대표가 사선 의원들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취소할 정도로 예. 격렬하게 이제 의견이 오갔고 좀 전에 우리 저 서영주 소장이 뭐 지금 국민 중진들이 찍소리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날 찍소리 많이 했어요.
1: 그날도 의총에서
0: 의총에서 네.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뭐 김기현, 이양수 이런 딱 우리 저 서영주 소장이 찍은 영남 중진들 격렬하게 장동혁 대표 성토하고 반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 의원총회에 모아진 총의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장동혁 대표한테 전달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설득전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마당에 결국 저 오늘 아침까지 저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이 굉장히 바빴는데 한마디로 최고위원들 표심이 뭐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확 다 그냥 이번에 그 저 뭐냐 그 저 당협위원장 일단 물러나게 하고 다시 재신임 투표 묻는 방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장동혁 그리고 조강한 김민수 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임이자 정책위 의장도 조금 보니까 회색 같은 이제 입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양양자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눈길을 모은 게 결국 김재원 그 누구냐 또 신동욱 이 두 사람인데 김재원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동욱 최고위원만 해도 그 목요일 날 최고 그 의원총회에서는 처음에 나가가지고 장동혁 대표 입장을 약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예. 이후에 거의 모든 이제 다른 발언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좀 표정이 좀 달라지면서 이후에 다른 의원들과 만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리를 옮겨가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노출이 돼가지고 이 신동욱 최고위원도 좀 입장 변화를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도 약간 유보적으로 돌았다는 판단이 지금 기자들한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섯 명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장동혁 대표가 양영자 위원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거를 약간 이제 명분 삼아서 일단 오늘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목요일 장동혁 대표가 내일 모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예. 거기서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당개혁 방안 뭐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또 그때부터 그날 또 저 국민의힘 의원들 연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 목요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1: 아니 숫자로 봐도 뭐 정점식 김재원 네. 양양자는 반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 정정식은 뭐 특별히 더 이거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 뭐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투표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게 할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0: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그 모멘텀에 왔다고 판단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 동력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지도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나 진짜 국민의힘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영남 쪽 의원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 이게 예. 재미있는 게요. 이 친한계 의원들한테 이제 상황을 물어보니까 뭐 그 격렬하게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면서 절대 의결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의결해 버려라. 그렇게 되면 이제 영남 중진 등까지 장동혁에게 등을 돌리면서 뭔가 상황 변화 돌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3: 장동혁 대표에게는
0: 예, 약간 그런 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전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네, 전당원 투표.
0: 여기 진짜 진정한 친정파 여기 계시죠. 진짜
3: 마지막 카드.
0: 정말 네. 사랑하는 우리 서영주 소장님. 네.
1: 예. 그 우리 3부에 김재원 의원이 나오니까 네. 아, 김재원 최고가 네. 나오니까 직접 한번 네. 제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이진숙 의원이 국민의힘에 자신을 여자 히틀러에 빗댄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방위에서 뭐 개인 유튜버를 네. 녹화했나요? 네, 뭐 생방을 했나요?
3: 생방을 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거기다 뭐 5.18 발언도 있고.
3: 그럼요.
1: 조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화제 이슈에 있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3: 그건 이진숙 의원은 본인 여자 히틀러가 모욕스러우면 본인이 5.18에 대해 지적하면서 폄훼한 거는 어떻게 느끼는지 묻고 싶어요. 그건 우리 역사를 폄훼하고 역사를 모욕하고 광주 시민들을 모욕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있는 5.18 정신을 훼손한 분께서 국민의힘은 저기 이진숙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 안 하나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국민을 모욕한 이진숙 의원 자체가 저는 의원 자격이 없다. 이미 행태 자체가 본인은 저기 본인 귀에 거슬리는 건 듣기 싫고 본인은 남들한테 아무렇게 넣어야 된다. 공직자가 아니다. 저는 그러기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 뭐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빨간 옷 입은 최민희, 파란 옷 입은 이진숙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서 좀 씁쓸하기도 네. 하고 했는데 그 무조건 언론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3: 아니, 그러게 생각하나 봐요. 그분들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내 이름만 무조건 나와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슈는 또 다음에 제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세 분 대담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맥 정치연구소장 하영 한겨레 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6시에 김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0: YTN is FM.
1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일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동안에는 다소 더웠는데요. 특히 영남 지역은 35도를 넘어서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에도 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 35도 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퇴근길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곳곳에 돌발 상황도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길 구리 암사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로도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고요.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퇴근길 정체가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사고가 있는데 천호대교 못 간 지점 1차로 추돌 사고로 인해 잠실대교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죠.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후폭풍에다 당협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당원 투표로 전부 새로 뽑자는 내용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 제안도 당 내분의 내관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불씨는 예전하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안 그 오늘 최고위를 통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는 있었는데 결국은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1: 오늘은 그 아예 그 최고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고
0: 안건 자체가
1: 예,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뤄진 겁니다.
0: 미뤄졌다. 그 네. 토론 안 한 이유가 있나요?
1: 사실은 그 최고회의를 열기 전에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좀 의견을 교환을 하는데 그건 통상 이제 당대표실에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의견 교환을 하는데 막 그 자리에서 그 새로 이제 정책위의장이 된 이미자 의원께서 이거 좀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숙고할 시간을 갖자 이런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을 했고 그런 의견에다가 그 앞에 이제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상당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아마 주말 동안에 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에 뭐 회동이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던데요. 제가 당대표에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의견 조율이 좀 있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예. 오늘은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그렇게 예. 하고 곧바로 예. 그 회의를 끝냈습니다.
0: 그러면 그 이미자 의원의 그런 제안에 장영익 대표가 그럽시다 이렇게 반응한 겁니까?
1: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다양한 의견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미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아마 그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나. 저는 약간 비공개 최고회의 때 약간 늦게 갔었는데 분위기가.
0: 아, 그 이야기는 보지는 못하셨군요.
1: 아니, 그래. 저는 봤죠.
0: 아, 봤는데.
1: 그때 이제 네. 제가 보니까 이미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의총에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주말 사이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고 오늘 하여튼 정책위 의장이 뭐 반발도 있고 하니까는 좀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해서 미뤘다는 거죠?
1: 숙고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일단 뭐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지금 이 상태에서 곧바로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예. 않았나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 일단 현역 의원들은 다 자동으로 당협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지역구에.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당연히 반발하겠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1: 네.
0: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하자고 하는 당대표부터 해서 그 명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원래 이제 당헌 당규상에 그 짝수년도 8월 말에 그 새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당헌 당규에 있으니까.
1: 네. 그리고 선출하는 방식이 전당원 투표를 할지 책임당원 투표를 할지 아니면 현재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그대로 재임명을 할지 이것을 그 최고위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현재의 당협위원장을 그 운영위원회 그래서

0: 당협위원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이 모여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추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지만 사실은 그냥 재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런 그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을 그대로 그냥 그 관행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좀 투쟁력이 있고 그 의정 활동이나 또는 현재에서 당원들 또는 국민들과 교류하면서 좀 투쟁력도 있고 활동도 잘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당원들에게 줘보자. 당원들이 이런 선택권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정동익 대표가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당을 만들자고 끊임없이 주창을 해왔는데 아마 그런 단계에서 이 문제도 거론이 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1: 그럼 뭐 우총에서 그 의원들이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에 최고위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경선을 해서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0: 과거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좀그 의정활동이 부족하다 또는 뭐 투쟁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선거하지 않고 그냥 막 교체를 한 적이 있는데요.
1: 지도부에서요?
0: 예. 예. 근데 그건 부작용이 크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임기가
1: 예.
0: 8월 말에 끝나니까 어차피
1: 네.
0: 재선출을 해야 되니
1: 예.
0: 재선출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그냥 말은 재선출이지만 그냥
1: 했는데,
0: 그대로
1: 예.
0: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당원들이 그 투표에 투표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한번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 총선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1: 예.
0: 대선이 있었고
1: 예.
0: 탄핵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고 이런 데 대해서 당원들이 판단을 하게 해주자.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그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뭐 소위 말하는 친한 한동훈계 이런 분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사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그건 이제 예를 들어 선거를 하지 않고
1: 찍는다면
0: 예, 찍는다면 이건 가능하죠.
1: 네네.
0: 그런데 이제 당원들에게 예외 없이 또는 원칙을 정해서 당원들이 성출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제가 이제 당초에 찬성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이것이 우리 당이 과거에 뭐 그 당협위원장도 물론이지만 공천을 할 때도 원칙도 없이 마구 멋대로 공천을 하고 거의 그 막장 공천 이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이 계속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1: 예.
0: 차라리 당원들에게 선택권이라도 주면 그 과거의 막장 공천보다 낫지 않을까. 원칙대로 하자면 나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8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당협위원장을 선거를 하면서 또 거기에 인위적으로 그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편만 챙기고 그런다면
1: 예.
0: 하지 않는 것이 낫죠.
1: 예.
0: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칙대로 선거에 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훨씬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총선 대비를 위해서도 진일보한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1: 예.
0: 했던 겁니다.
1: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그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알려진 분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 또 이제 김재원 최고님, 그다음에 조광한 최고, 양양자 최고까지 다섯 명이다. 근데 아까 우리 방송에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취재해봤더니 양양자 최고가 미묘하게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 양양자 최고위원님은 이제 그 어제부터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자.
1: 아, 만장일치하자.
0: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
1: 논란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0: 예, 그런 이야기로 하고 또 이제 이것을 당원 투표로만 하지 말고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해보자. 또는 만약에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반발을 하면 현역 의원들은 그냥 원래

0: 유임시키고 원내 위원장들만 해보자 이런 안을 내놓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이제 원칙이 흩어져서 또이 새로운 분란의 씨앗이 되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일관된 원칙으로 간다면 뭐 괜찮은데 자꾸 이것을 이제 뭐 여기는 이잣대를 들이대고 여기 이잣대 들이대면 그것이 또 논란이 될수 있거든요.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1: 예.
0: 어쨌든 양양자치 의원의 생각은 그쪽이지 찬성 반대의
1: 예,
0: 논리하고는 좀
1: 알겠습니다. 예,
0: 다릅니다.
1: 양의제 최고는 그러면 방법론의 문제지 뭐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0: 근데 뭐저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내용은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오늘 그 최고위에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1: 예.
0: 예.
1: 그럼 어쨌든 5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되니까 통과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보류가 됐다고 하니까 언제 다시 하는 겁니까?
0: 지금 목요일 날 최고회의가 있고 다음
1: 예.
0: 주 월요일까지 최고회의가 있기 때문에
1: 27일 혹은 31일.
0: 네,
1: 예.
0: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1: 그 내일 모레죠. 26일이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이더라고요.
0: 네.
1: 거기서 대표가 뭐 기자회견 등등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뭐 구체적 계획이라든가?
0: 근데 뭐 만약에 그 이야기를 그때 할 거라면 좀더그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특별히 그 상의해 보지 않았습니다.
1: 예. 그러면 최소 31일 정도는 결론이 날것 같다 이렇게 봐도
0: 그
1: 될까요?
0: 전에 결론이 31일까지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1: 예.
0: 이제 당협위원장의
1: 아,
0: 임기가
1: 임기가 8월 달이니까.
0: 예, 종료가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1: 예.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이 도당 뭐 위원들 또 현역 의원들이 반발이 세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도 그 부분을 생각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긴
0: 당연히
1: 한데요.
0: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 양양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당원 50%, 여론조사 50%는 그 당원들 만 투표하게 되면 투표가 일방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이런 뜻일까요?
0: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당규에 이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전당원 투표, 그 전당원이란 건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두 번째는 책임당원이 투표하는 방법.
1: 책임당원 매달 일정 당비를 내는 당원을
0: 그렇습니다.
1: 뜻합니까?
0: 6개월
1: 예.
0: 이상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고 6개월 이상 그 당에 그 참여를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연 2회 이상 그 교육받는 뭐 그런 규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책임당원 에 투표해야 하든 아니면 현재의 당협위원장을 추대하는 경우에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최고위에서 다른 방법을 정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그 문헌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새롭게 정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또 논란이
1: 있을 수
0: 빚어질 수 있기
1: 있으니까
0: 때문에 그것은 좀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그 지금 있는 당헌 당규 내에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0: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1: 예.
0: 아니면 그 방법이 세 가지니까 뭐 현재의 당협위원장을 그대로 추인을 하든 또는 전당원 투표를 하든 또는 책임당원 투표를 하든 그 방법 내에서 결정하는
1: 예.
0: 것이 맞다고 봅니다.
1: 근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방법,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나 책임당원 투표로 가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이진숙 의원을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만 대변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예.
0: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면 뭐냐면 우리 당의 책임 당원이 강성 지지층 내지 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별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당의 주인은 사실 당원이잖아요. 그리고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당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인
1: 예.
0: 결사체로서 당의 주인인데 그분들의 지지를 받는 것을 그냥 무슨 저 정상적이 아니고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더 모여 있는 집단이 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뽑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좀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1: 예.
0: 같고 실제로도 책임 당원들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조금 논리적인 법적인 문제이긴 한데 과거에 지구당이

0: 폐지되면서 당원 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니까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없애자 했고,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모여있는 당원들이 있는데 이 당원들의 협의체는 인정해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원협의회는 일종의 법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이게 사무실도 못 만들겠어요. 돈 든다고. 이번에 법을 개정해 사무실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 정도의 법적인 지위에 있는데 당원들은 모임이기 때문에 당원들은 모임의 대표자인데 그 뽑는 방법은 당원들을 모임에서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1: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 나왔으니까 지구당 이제 부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랑 다르다. 이제는 선거법이라는 게 많이 개정되고 조금적으로 발전해서 이제 옛날처럼 뭐 지구당 만들면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없애버리면 뭐 원외나 정치 신인들은 뭐 어떻게 정치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지구당의 부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0: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처음에 제가 2004년도 국회의원 시작할 때 지구당이 있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지구당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가 약간 경험을 했는데요. 그거는 지구당이 있을 때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조금
1: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0: 조금 뭐 사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거북하고요.
1: 예예 알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경험해 봤습니다.
1: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정호 의원이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뭐 징계 결과가 이제 뭐 2년 6개월, 뭐 1년 6개월, 뭐 10개월 뭐 이렇게 당원권 정지이던데 문제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내후년 4월이니까 이분들 그러면 이 공천 못 받는 거 아니냐. 결국은 비당권파기 때문에 세게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이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세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업계에는 제가 대선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징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잘못된 행동이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함으로써 그 행위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을 너무 과하게 하면 이것은 이 당의 그 정상적인 발전이나 정당한 그 방향 설정에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번 징계에서도 저는 조금 좀 많이 참 하여튼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뭐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징계가 출마를 못 하게 되니까 그건 좀 과도한 징계 아니냐.
0: 근데 이제 뭐 그분들이 징계를 받은 행위가 어떤 거냐를 평가하기 나름이고 그것은 이제 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일이지만 저는 하여튼 이게 징계 당원권 정지가 굉장히 그 과도한 것 자체는 아무리 뭐 저 그렇더라도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지금 김재원 최고도 그 윤리위 징계로 지금 어쨌든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0: 뭐 이제 반대 측에서 그런 징계 요구를 한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저와 23년간 정치 활동을 같이 했던 우리 지역의 그 도의원이 현직 도의원이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 신망받는 분인데. 아무런 그 하자도 없는 사람을 석연치 않는 이유로 아예 그 경선에도 배제하고 공천을 탈락시킨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사무소 개소식에 가서 특담을 해준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떠한 선거 도움 행위도 한 적이 없고 이 공천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내용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천이 잘못되어서 결국 그분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이 되었고 현재 또 현직 도의원으로서 우리 당으로 입당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그 진종호 의원님의 그
1: 한동훈 후보 지원. 예.
0: 예, 그것은 좀

0: 경중의 차이가 매우 있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요새 뭐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음주 뺑소니 사건하고 그 횡단보도를 신호위반을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간 그런 행위가 같은 저 경중으로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하지만 전혀 다른 사안을 같이 놓고 이제 그 끌어들여서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1: 뭐 김정은 최고 지난번 우리 방송 나와서 그 얘기 자세히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들 다 아실기는 할 텐데 어쨌든 만일 윤리위에서 김정은 최고에 대해서 뭐 경징계든 혹은 징계가 안 나온다면 비당권파 쪽에서는 또 형평성 문제 반드시 정식으로 제기할 것 같은데요?
0: 징계가 접수된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징계되는 건 아니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적절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저에게 소명을 요구하면 저는 충실하게 소명을 할 생각입니다.
1: 예. 근데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경태 의원은 법정 대응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탈당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의 경쟁력이라면 본인의 지역구 부산 사하죠. 사을 무소속 출마해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제가 뭐 부산 지역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할 일이고 어쨌든 윤리위원회 징계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넘어간 그 행위 자체가 전혀 그 징계 대상도 아닌데 뭐 징계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당내에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징계의 수준이 좀 어떤가 하는 데 대한 그 좀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징계 이야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진숙 의원을 얘기 좀 해봅시다. 이진숙 의원이 그 자신을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으로 비유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발단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포럼 개최권 관련해서 시작된 건데 그 당원들도 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책임 당원 뭐 몇천 명이 징계를 해달라고 올렸던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네. 그다음에 당에서는 징계 윤리위에 징계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이 부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글쎄 뭐 징계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반대한다고 했다가 징계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 징계 사유라는 데 대해서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진숙 의원의 문제는 또 정치적으로 이진숙 의원께서 감당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또 김민석 대표가 그런 뭐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모욕죄를 고발하는 것은 그 지금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제가 그 서팔계라고 불린다고 했다가 모욕죄를 고발하신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 김정은 최고가 이야기한 5.18 건과 이진숙 의원이 한 거는 좀 수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0: 저는 사실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그 좀 그 그냥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죠.
1: 그러니까
0: 그런 답변은 이제 안 하기로 저는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건에 대해서 그 조금 문제가 사그라들만 하면 5.18 관련해서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또 한번 얘기하고 시끄러워지면 또 사과하고 조용해질만 하면 또 누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0: 그래서 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 아니 이게 이제 뭐 안 하신다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뭐 자체도 이게 뭐 당원 당규인가요? 어디 있지 않나요? 여기 좀 넣자고 한 이야기가.
0: 과거에 그에 대해서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예.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아, 하여튼 더 이상 뭐 이런 문제로 여야가 맞서 싸우고 또 여론이 또 갈려져 싸우고 하는 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는데 장동혁 대표. 그 장동혁 대표가 내는 메시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김채구가 보실 때 어떤 메시지를 내어야 한다.
0: 이제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인데 우리 당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예. 대선 패배 이후에 곧바로 당대표가 되어서 당을 이끌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이 사실은 좀 지리멸렬한 부분도 있었고 당내의 예. 많은 갈등 소지도 그대로 있고 또 내부 분란이 극에 달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최근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내부 분란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 지방선거 앞에서 전열 정비가 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당을 그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이끌고 갈지 확실한 그 비전을 제시해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예. 내용은 아직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였습니다.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워킷 워킷 안전화.
1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0: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4년부터 접수된 실종신고의 처리 대응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신고는 9만 2,800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신고를 해제할 때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그와 비슷한 확인 절차를 거쳐왔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서 놓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30대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뒤에야 뒤늦게 열람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에 방범용 등 118대의 CCTV에 실종 당시 영상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한 의원실에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며 해당 기간 영상은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됐다고 회신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행사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0개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 대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금강대학교 등 16개 대학은 기관평가 미인증으로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또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상지대 등 4곳은 제한적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금융안전망에 공백을 부를 것이라며 두 기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금융인프라와 금융회사들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며 금융안전망을 담당하는 기관만 지방으로 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이전이 현실화하면 전문 인력은 떠나고 조직은 껍데기만 남을 뿐이라며 이후 인력 이탈은 더 가속화해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젊은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일자리가 6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30만 개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82만 8천 개로 1년 전보다 29만 2천 개 증가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9도, 습도는 57%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9: 고향 특례시.
10: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0: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 역할. 3월 9일이 그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을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오늘 이야기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2007년 5월에 어느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를 앞둔 한 학교 교정에서 온몸에 멍이 든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겠죠. 이 학교 학생일까? 하지만 그곳은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4: 지문 조회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 등록된 자료가 없어요.
5: 실종신고나 소지품은 살펴봤나?
4: 없어요, 없어.
5: 아,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다. 혹시 노숙하던 아이 아니었을까?
4: 수원역 일대부터 훑어보겠습니다.
3: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노숙인 집단 우두머리에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일당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것. 경찰은 이 소문을 따라갔고 마침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두 명을 검거해냈습니다. 그런데
4: 수원 노숙소년 사망사건 진범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5: 뭐? 그 사건 이미 범인 잡혀서 복역 중이잖아.
3: 이미 범인은 붙잡혔고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 그런데 검찰에서 진짜 범인을 새로 찾아냈다 발표했습니다. 처음 붙잡힌 노숙인들의 공범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4: 아니, 진범이란 사람이 정말 이 애들이 맞아?
5: 예,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애들인데 가출 청소년이거든요. 거기 있던 청소년 한 명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 그래?
3: 새롭게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5명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백까지 받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 자신했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이야기는 또다시 뒤집히는데요. 한 명의 소녀가 사망했고 범인이라 지목된 사람은 총 7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소녀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엘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3: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난리인 사건을 많이 봤어도 한 사건의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이 됐고요. 심지어 이미 한 사람이 복역 중인데 새롭게 진범을 찾아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청취자분

0: 분들도 무척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건의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보도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보면 사건은 2007년 5월 14일 새벽 수원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몸에는 여러 멍이 있었고 신분증이나 소지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 지문 조회만으로는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려웠고요. 경찰은 옷차림과 발견 전 행적을 토대로 수원역 주변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숙인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이후 돈을 훔친 소녀가 노숙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방송을 통한 신원 찾기 끝에 약 50일 만에 확인이 됐고 가족과 살던 15세 중학생 김양으로 알려졌습니다.
0: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부터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1: 수사의 출발점이 제보나 소문인 경우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소문은 어디까지나 단서일 뿐이고 CCTV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현장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문이 하나의 가설로만 관리되지 않고 두 노숙인이 다른 사람과 다퉜던 정황까지 피해자 사건과 연결해 해석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물증보다 자백에 크게 기대어 사건이 일단락된 셈인데 중대 사건일수록 이런 방식은 오판의 위험도 큽니다.
0: 여기까지 들으면 나 그래도 사건이 해결됐나 보다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황당해지는 건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노숙인 한 명이 이미 복역까지 시작을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진범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은 진짜 더 드문 일 아닌가요?
1: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수사가 끝났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신빙성 있는 제보가 나오면 진범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새 수사 결과가 기존 확정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8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있던 한 청소년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단서가 됐습니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 5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던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노숙인들, 검찰은 청소년들을 핵심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진범을 찾았다는 발표만큼이나 기존 수사와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함께 검증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0: 실제 누가 범인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당시 검찰 발표대로 새롭게 지목된 청소년들이 진범이다 가정을 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사람은 사실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복역 중이던 사람 사건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나요? 어떻습니까?
1: 그 부분이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 경과를 보면 검찰은 새로 지목된 청소년들만 진범으로 보고 기존 복역자를 곧바로 무고한 사람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A씨 등이 청소년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구조로 공소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씨의 기존 유죄 판결이 즉시 취소되거나 형 집행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청소년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나도 이 청소년들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자 위증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했다면 기존 판결의 증거와 자백부터 다시 살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기존 결론을 바로잡기보다 두 수사를 하나의 공범 구조로 맞추려 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0: 네, 어쨌든 기존에도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0: 상처받을 수 있다란 취지의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건 당일 성남에 있었다며 알리바이 확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이들은 보호자나 실내 관계인의 도움도 충분히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1: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1심 판단이 결국 뒤집혔죠.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0: 항소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살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했다라는 경로에 여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지문 등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장시간의 소란이나 비명을 들었다라는 진술도 뚜렷하지 않았고요.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검찰이 제시한 범행 시간도 맞지 않는 등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영상에서 사건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답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술이 비슷한 이유가 실제 경험 때문인지 혹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것인지 의문이 커졌는데요. 결국 항소심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0년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1: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청소년들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앞서 지목됐던 노숙인 두 명이 진짜 진범이었구나 할수 있습니다만 이 노숙인들도 나도 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재심이 열렸죠.
0: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죄가 됐다고 해서 처음 지목된 A씨와 B씨가 자동으로 진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역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자백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복역 중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2012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재심에서 A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노역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B씨도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지목한 7명 모두 법원에서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노숙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받은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0: 일정한 보상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억울하게 구금이 됐던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전체 약 1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도 2015년 약 1억 3,100만 원의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보상은 무죄 확정 전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이고, 국가 배상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년간의 구금과 낙인, 생계와 가족 관계의 손실까지 돈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책임이 돌아갔는지 궁금한데요. 관련자들의 실제 징계 여부는 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형사 책임, 뭐 손해배상 책임, 뭐 내부 징계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0: 지금 같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징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 판단이 틀렸거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라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체포 감금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경우에 따라 법 왜곡제도 검토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국가 배상과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 누락이나 수사 태만, 피의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도 가능합니다. 결국 단순한 오판인지 중대 과실인지 의도적인 조작과 인권 침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1: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됐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한 건데요. 지금이라도 진범이 나타나면, 아, 사실 그거 내가 그랬다 해도 처벌 어렵겠습니까?
0: 이 사건은 범행이 있었던 2007년 당시 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해치사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당시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4년에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폭행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라면 새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로 살해할 고의가 입증이 된다면 살인죄 수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일 호란의 Too Much Ask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 곳곳에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이 서울이 32도, 전주 34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내륙에는 최대 30mm, 경기 동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곳곳에 고장차 소식도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부순환로도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 이 뒤쪽으로 정릉터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 달부터 라면과 빵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도 바뀌는 소비자들의 선택 속에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 전략도 제각각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2: 대형마트에 산처럼 쌓여있는 라면들.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3: 두 번 정도 먹어요. 그냥 계속 먹을 것 같아요.
2: 서민의 대표 먹거리, 라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심이 이번 달부터 컵라면 일부 가격을 올린 데 이어 팔도와 오뚜기도 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4: 가격 인상을 예고한 업체들의 라면입니다. 컵라면 가격은 5% 넘게 올린 반면 봉지라면 가격은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2: 고환율 속 포장재 값이 오른 탓에 어쩔 수 없이 컵라면 가격만 올렸다는 게 업계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을 걸로 봅니다.
5: 이거 오르니까 저게 오르고 저게 올랐으니까 이거 오르고 해가지고 서로간에 오르기 작전을 하고 하는 건지 라면 오르고 나면 아마 또 다른 게 또 들썩거릴 거예요.
2: 빵이든 음료든 마찬가지입니다.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가격 정책에 차이를 둔 것처럼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는 케이크 가격을 올리면서 단팥빵 같은 이른바 스테디셀러 값은 그대로 뒀고 파리바게뜨도 케이크와 다른 빵의 가격 인상률을 달리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편의점 출고가에 한해 가격이 일부 올랐습니다.
6: 소비자들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고요.
0: 이나대 소비자학과 교수입니다.
6: 꼭 필요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2: 주요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른 서민 음식에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삼성전자가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출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 전세 자금은 최대 3억 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줍니다. 대상 주택은 25억 원 이하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지원되고 부부 임직원은 한 명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보건체계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우리도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등이 완만하게 증가해 앞으로 한 달간 여름철 최대 유행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최대 유행 규모 역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 안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휠체어 타는 일상을 공유하면서 100만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알리려던 취지와 달리 예상 밖의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7: 휠체어를 타고 기차에서 내리던 유튜버 박이가 경사로를 내려오다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린 겁니다. 바퀴는 당시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8: 아직까지 안전하지 못한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박유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 하지만 예상과 달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널에서 영상이 내려가고 사과도 했지만 성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박이는 휠체어 이동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지만 동시에 여론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사과가 이뤄졌는데도 당시 상황을 100만 구독자가 보는 채널에 공개한 건 과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친절하게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자신보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게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박이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이번 대응을 두고 실망감이 커지면서 100만을 넘었던 구독자 수도 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공론화라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는지 이번 논란은 공론화의 방식과 책임까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프로야구 막판 순위 경쟁과 함께 홈런왕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한 발 앞서 있지만 이 아시안게임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LG의 오스틴이 얼마나 추격할지가 변수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9: 기아와 한화 경기에 싸운 김도영의 홈런입니다. 고무공을 치는 것 같은 압도적인 속도와 힘으로 좌측 담장을 순식간에 넘겨버립니다.
10: 정확한 타이밍에 라인 드라이브로 뻗어갔어요. 타구 속도가 177km, 발사가 또 22.9도.
9: 현재 2024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 38개와 타이를 이룬 만큼 이런 페이스만 유지하면 40개 중반까지 가능합니다. 장종훈, 이승엽으로 이어지는 한국 프로야구 젊은 홈런왕 타이틀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특히 부상을 이기고 돌아온 올 시즌 한층 성숙한 자세까지 갖추면서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11: 별로 지금은 홈런에 대한 의식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힘들게 승수를 쌓는 게 제일 내 목표고 제가 아시안게임 가기 전까지 최대한 승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9: 아시안게임 출전이 변수입니다. 김도영이 9월 중순 2주가량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LG 오스틴이 얼마나 따라 붙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오스틴이 홈런왕에 오르면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는 네 번째 홈런왕이자 LG 트윈스 구단 역사상 첫 홈런왕입니다. 잠실 야구장의 마지막 홈런왕이라는 수식어도 영원히 따라옵니다. LG 트윈스의 첫 외국인 영구 결번이 목표라는 오스틴의 입장에서는 MVP 타이틀은 물론 단연 계약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12: Those are always very thrilling. I was just glad I was able to
13: 너무나 기분 좋은 팀 승리였고 팀이 역전하는 데 기여를 해서 기분 좋고 웨스 선수가 패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좋고 팀 전체적으로 좋은 승리였습니다. 오스틴 딘 선수입니다.
9: 한국 프로야구 계보를 잇는 젊은 홈런왕의 탄생이냐 아니면 LG 트윈스의 첫 홈런왕이자 잠실구장의 마지막 홈런왕이냐 올 시즌 최고의 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14: 더위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오히려 더위가 강해지면서 특보가 확대, 강화되기도 했는데요. 밤더위의 기세도 더 강해집니다. 오늘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마디는 서울 32도, 대전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아침까지, 영동 중남부에는 오전부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중북부와 충북 북부에는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뉴스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 권창룡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마련 등의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영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역량과
0: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입니다.
3: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0: 생각을 하고 있다는.
1: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주요 인사 사례 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종합특검팀이 끝내 풀지 못한 주요 사건들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3: 역대 최장 수사에도 여러 미제를 남기며 무용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4: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수첩의 수집소로 적힌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하려 헬기까지 띄웠지만 결정적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5: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6: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부입니다.
4: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잇따라 입건했지만 강제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도 경찰에 이첩 결정을 내렸고 중복 수사, 이중기소 논란을 부른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카드 역시 조용히 수면 아래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과의 잇단 잡음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며 앞선 내란 특검 수사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0: 물적 증거에 따라서 확보된 이 범죄에 대해서
6: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입니다.
0: 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한간에 여러 뭐 말이 떠돌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1심 판결 때까지 좀 중립을 지키고 좀 기다려 주세요.
4: 특검법까지 개정하며 반년 동안 이어온 수사에도 주요 의혹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용두삼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 윗선을 겨냥했지만 막판 줄기소 과정에서 이런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20전 13패라는 이 저조한 구속영장 기각률까지 기록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원 기자입니다.
7: 종합특검의 수사 초반 칼끝은 윗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라틴어 경구까지 인용했습니다.
8: 저희 특검님 방에 가시면
6: 그 김지미 2차 종합특검 네. 특별검사부입니다.
8: 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7: 그러나 막바지 40여 명을 줄기소할 때는 이 같은 방침이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상원 수첩 등 사건은 이첩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평검사나 연관급 군 장교들을 기소하는 게 윗선 수사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0: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 하더라도
6: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입니다.
0: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7: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점도 앞선 특검과 비교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경우가 여럿이라 추가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종합특검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3: 네,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또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9: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10: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6: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9: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3: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11: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12: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6: 60대 실종자 유족입니다.
12: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11: A 경장은 장민환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 경장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내일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2: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이 혼자 당직을 서면서 두 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건에 달하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3: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14: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6: 손수호
14: 변호사입니다.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5: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13: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0: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께 우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 점검해서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장 씨 추정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숙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지적에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생명을 잃게 됐다며 유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1: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오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찰을 통해서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이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2: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억 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시 상향하되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의 차등을 위해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주택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비거주를 하는 경우 세제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비거주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그러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권한 이양으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3: 당정이 하루 전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대해 서울시가 재차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자체가 크지 않아 권한을 넘겨도 사업 기간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가 가진 권한은 9개 인허가 절차 중 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뿐인데 걸리는 기간도 넉 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
5: 서울시의 건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4: 이것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사업 193개소 중에서 구역 지정 단계는 31개소. 16%뿐이고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3: 권한을 넘겨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언급했습니다. 난개발은 물론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질 수 있어 특혜 시비나 부동산 투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유기적인 거대한 생활권인 서울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치구별 결정이 서울시 상위 계획과 어긋나면 도시관리 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는 정비사업의 진짜 걸림돌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정부 규제라며 현장 혼란만 키우는 정책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최승은 기자입니다.
6: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 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7: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터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 내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6: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7: 에어컨을 사용해서 AI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6: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8: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6: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 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9: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거기로 계속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
6: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겪는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이번 YTN 보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에어컨을 틀지 않을 때 창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도록 보수를 마쳤다며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공사 측의 보수가 지연되면 LH가 직접 나서 수리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계실에서 샤워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0: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옥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 장례식장 차 와가지고 시신을 이제 싣고 간 거죠. 두 분씩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감전돼 있다고 그래요. 샤워하다가.
10: 남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샤워하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 이곳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기계실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샤워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시설 없이 기계실 한쪽에 샤워기만 설치된 상태였는데 누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계실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경위와 안전점검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사건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계로 넘겨 안전관리 책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자신을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인터넷에 형량을 낮추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13: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구속 상태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4: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0: 통치 통보를 받은 당일 흉기를 구매하거나 새벽 시간 피해자 직장 앞에서 오랫동안 배회하는 등 계획 범행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A씨는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이전부터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을 꾸며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탓에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태블릿 PC를 이용해 형량 낮추는 법 등을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이유를 묻는 경찰에겐 계획 범죄보다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형량을 더 적게 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엄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누리집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중국의 한 배추 산지에서 찍힌 영상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1급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건데,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중국 허베이성 킹바오현의 한 농촌에서 배추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화물차에 싣기 전에 배추를 한 포기씩 대야에 담긴 액차에 담갔다가 꺼내는데요. 근처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선명히 적힌 용기가 발견됩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중국의 블로거는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작업자들이 포름알데히드를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흔히 포름알린이라고 불립니다. 조직 부패를 늦추는 성질 때문에 이 시신 방부 처리에도 사용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식품에 사용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포름알데히드 배추의 영상에 중국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방정부 조사 결과 이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자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는데요. 해당 배추의 유통을 차단하고 배추 외 다른 채소도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문제 배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4: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5: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4: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이십니까?
3: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쥔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겠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임명 제청하는 꼼수를 두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지금의 상황이 비겁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건 반려를 유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려 결정이나 국회 송부를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 조직법의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독재로 가는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린 뒤 임명에 관여하려고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자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검찰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10년 만에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부활하게 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6: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참모의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습니다.
7: 감찰과 권력
8: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입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6: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이 있는 만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권력형 비리 감시를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처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줄곧 공석이었습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가동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의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9: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6: 셀프 통제로 측근 비리라는 내부 악재를 사전에 차단해 정권의 투명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0: 다만 직접적인 수사 기소권이 없어 감찰 결과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의 별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감시기구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는 과제로 꼽힙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및 부정 채용 등 12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5.18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란을 샀던 국민의힘 이진수 의원에 대한 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 세력 눈치를 본다면 또 다른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셈이라면서 협조를 요구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역시 차고 넘친다며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려는 거라면 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한병도 위원장은 협의가 안 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 제주에서 행방불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1: 네, 장씨 등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네, 장미란 씨가 실종 3개월 만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단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농장이라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색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그 허비했는데,
3: 네. 오윤성 그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2: 되는 곳인데요. 실제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뭐 타살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네. 구체적인 그 설명은 곁들여진 않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뭔가 나름대로 한번 제가 판단하건대
1: 예.
2: 지금 이제 장미란 씨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어떤 이유를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것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지금 뭐 근거라든가 증거를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발견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2: 일단 이제 이 그 장 씨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그 당시에 없어졌을 때 입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옷이라든가. 뭐 이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은 발견이 됐다라고 하죠.
1: 예.
2: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구체적인 것은 이 그 장 씨의 그 시신과 연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동일인인지 판정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것만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1: 아, 제 예. 말씀은 이제 타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2: 아, 타살이냐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예.
2: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 검토를 했을 때 아, 이것은 타살은 아닌 것 같다. 아, 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죽음들이 있겠죠.
0: 네.
2: 뭐 그런 것과 좀 가깝다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만 흘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증거에 의해서 이게 타살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한 거죠.
0: 네, 일단 이번에 발견된 곳이 말씀하신 대로 1km 정도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 좀 초기 대응을 잘 했다면 뭐 조기 발견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2: 네,
0: 봐야 될까요?
2: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도 실종 신고가 나가지고 이제 경찰이 140명이 그 바로 이 한림항 근처를 수색을 했었어요.
0: 네.
2: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A 경장 같은 경우가 사건을 종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적극적인 수색 자체가 아주 스톱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장 씨 같은 경우가 어떤 뭐 피해를 당했건 또는 뭐 어떤 죽음을 맞이했건 그거 자체를 우리가 예방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수색이 진행이 됐다면 빨리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죽음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밝혀내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0: 네.
2: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입력을 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정황 또는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데는 좀 제한이 되겠죠.
1: 예. 그러니까 뭐 허위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런데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경찰의 이 정확한 매뉴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2: 사실 이제 실종 사건 접수를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아동하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하고 일반 성인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 아.
2: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제가 초기에 이렇게 그 경찰이 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때는 경찰이 상당히 조치를 잘 했어요.
0: 네.
2: 140명이 한림항 근처를 갔다가 수색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1: 예.
2: 근데 이 한 사람이 종결됐다라고 하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다 전부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동 같은 거하고는 구분이 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성인 여성이긴 하지만 경찰이 초기에 수색을 갖다 하긴 했어요.
0: 네.
2: 그러니까 그때 수색만 했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겠죠.
0: 근데 지금 장 씨가 실종됐던 시점에 그 인근에 있던 CCTV 영상 118대가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경찰관의 허위 종결 때문에 이게 날려버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2: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해당되는 이 경찰관이 아, 그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실종자는 위치를 갖다가 밝히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때부터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석 달이 흘렀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거기에 CCTV라든가 거기는 선박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118대가 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차량도 만약에 있으면 전부 다 블랙박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삭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복구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계속 덮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때 당시 조금만 더 빨랐었더라면 이 그 장 씨가 움직이는 동선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이 뭐 거기 뭐 접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밝힐 수 있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거죠.
1: 예. 자, 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제기했던 체포 적부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4: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3: 제주 실종 60대 남성 유족입니다.
4: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1: 네, 유족들의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왔는데 법원이 왜 이 A 경장을 풀어줬다고 봐야 될까요?
2: 지금 이제 법원에서 몇 가지 이유를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A 경장의 신원이 이제 특정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주거지 확인도 돼 있고, 이제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경찰이 긴급 체포를 그 이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긴급 체포를 하지 않고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여론이라든가 수사의 속도 압박에서 절차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서두르다가 요건을 갖다 놓친 그런 전형적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긴급 체포 요건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을 한 어떤 법원의 결정과 그리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그 확보하는 데 실패한 그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서 저렇게 이제 긴급 체포가 체포 적부심 자체가 인용이 돼버린 건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찰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일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심히 이제 추정컨대 혹시 저 이제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돼 있는 바로 저 해당 경찰관이 만약에 어떤 뭐 극단적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상당히 그 비난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 경장이 이번 장 씨 사건 말고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처음 해본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살아 있는 사람 즉 이 사람의 어떤 생사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변사로 입력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상식을 벗어나는 예.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몇 번을 해서 자기가 그런 것을 갖다 처리한 경험이 있다. 예컨대 가출 신고가 들어왔어요. 실종 신고가. 그런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윽박질러 가지고

0: 부족하다든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한 명이 당직금을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야간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당직을 쓰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바로 주간에 담당자에게 그 사건을 갖다 인계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이 사람이 실종 담당 경찰관이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명이냐 두 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아예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린 거죠.
1: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장이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에서 1년 넘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구체적인 범행 동기부터 밝혀져야 될 텐데 뭐 얘기하신 대로 학습 효과도 있었을 거고 뭐 처음 해본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0: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뭐 경찰 공무원을 떠나서 이 어떤 그 공직에 있어서의 그 기본 그 업무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경찰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범행 동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기인데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뭐 전수 조사를 하니까 뭐 거의 200몇십 건을 갖다가 담당했다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한번 해봤는데 그게 뭐 통과가 되고 문제가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뭐 이 장미란 씨의 어떤 그 뭐 실종과 직접적인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드러나지 않은 얘기고요.
1: 네.
0: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런 식으로 몇 번 성공을 갖다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그 해당되는 예. 그분들이 다 이제 사망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얘기죠.
2: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0: 경찰에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또 다른 뭐 이렇게 해서 뭐 시신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컨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해결됐다라고 입력시켜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전수 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경찰에서 모든 이 실종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이 국민들에게 이 사건 이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사한 것이 있다.
3: 제주에서 행방불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경장은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의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특례시.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졌고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5도 예상이 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정체가 많이 풀렸다 싶었는데 아직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강 서쪽으로 조금 더 길게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 서행이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지날 때까지 밀리는데요. 서강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 약간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강 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는 이촌동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일 뿐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강남 순환로에도 고장차가 있는데요.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한 4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3: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에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4: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0: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2: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3: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0: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4: 저희가 장미란 씨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3: 김은성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4: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0: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 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경장. 체포 이튿날인 23일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이게 인용돼서 오늘 석방됐습니다.
6: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불구속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8: 차를 막은 건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3: 실종자 유족이
8: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7: A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경장은 내일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5: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우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경장이 실종 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 점검해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오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찰을 통해서 사건 처리와 지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숙소 인근에서 발견되자 매우 참담하다며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6: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9: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0: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9: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이거를...
5: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롯해 50여 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 이어온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접수된 사건 152건 가운데 126건을 처리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한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 국수본에 임계했습니다.
6: 권창영 종합특검은 내란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며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권특검은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서 상설 조직 형태로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5: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재판에 넘기며 윤 전 대통령은 모두 9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6: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달리 본다는 점도 브리핑에서 거듭 강조했는데 향후 재판을 통해서 정리될 전망입니다. 신기해 기자입니다.
11: 종합특검 성패를 좌우할 윗선 개입 실체 규명. 특검은 출범 101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켰습니다. 기소로 연결된 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한 건이었습니다. 수사 초반 검토됐던 반란죄의 경우 기소권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린 재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내란 특검 4개, 김건희 특검 2개, 최상병 특검 2개, 여기에 종합특검도 1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속도를 낸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이미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5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2건은 아직 1심 단계입니다. 여기에 계엄 종료가 아닌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가 내란의 종료 시점이라는 종합특검 논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2: 전두환 때의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이고
13: 장영 2차 종합특검
12: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이다.
14: 두 개는 법적 성질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 위험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점은 직무가 정리될 때
11: 수사 후반부 들어 양 특검이 계속 대립한 부분인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법원 판결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5: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도 기소했습니다.
6: 김 씨가 받게 될 재판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5: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 종합특검. 일단 목표였던 김 씨 기소에는 성공했습니다.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

0: 이 김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관저 이전 관련 혐의입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했고 김대기, 윤재순 등 당시 대통령실 인사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위원까지 구속 기소했습니다.
1: 이번 수사를 통해
2: 진을종 2차 종합특검 특검보입니다.
1: 네, 사적 요구로 인하여 국가의 공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0: 앞으로 김 씨가 받게 될 재판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매건 매직 금품 수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더해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당시 불기소 처분에 관련된 수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 씨가 21g 측으로부터 대가성으로 명품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또 디올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 규명까지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걸 거주로 인정하는 걸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9억 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4: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억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조정 방침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 땜질 처방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5: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협의회 이튿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증세를 놓고 당정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
6: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5: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7: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습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당정협의 역시 생색내기용 쇼, 땜질 수습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흔들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8: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5: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정치적 패싱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공급 방안이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
9: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공원을 훼손한 말 그대로 근시안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고요. 토지 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5: 정부는 추가 실무 당정 등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제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쏠립니다. 당초 핵심으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국내 반도체 대장주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12% 내린 6,696.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조 6천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순매도에 나서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만 3조 3천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주주 환원 정책 공시 이후 처음 열린 정규장에서 8.7%

0: 7% 내린 25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3.41% 내린 167만 1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1: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잇따라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0: 그 이유와 전망을 김대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AI 서버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기업은 이미 역대급 실적으로 주주 환원에도 나선 상황. 하지만 당장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음날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주 환원 규모가 앞선 시장 기대치보다 작았고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습니다. 30조 원 현금 배당 구상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실망감을 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3: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잠정적인 발표라고 볼수 있고요.
4: 박석현
3: 이
4: 우리은행
3: 부분이 지금
4: WM 그룹
3: 시장에서는
4: 부부장입니다.
3: 다소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 하지만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모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속도만 다를 뿐이란 겁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실적만큼 배당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주주 환원 계획이 시장 기대감을 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5: 삼성전자 내년에 버는 돈만 500조 원 넘을 걸로 예상하니까 시장에서
4: 염승환 LS
5: 그럼 주주
4: 증권
5: 환원
4: 이사입니다.
5: 금액도 잉여 현금 흐름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 높고
2: 장기적으로는 두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1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19: 고향 특례시.
20: 듀엣토의 더 클래식.
21: 8월 2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2: 베토벤이 작곡한 32개의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 주제와 1번 변주부터 8번 변주까지 라파오 블레아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듀에토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32개의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에서 주제와 1번 변주부터 8번 변주까지 라파오 블레하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라파오 블레하츠 2005년 쇼팽 콩쿨 우승자입니다. 바이올리스트 김범 소리와 실내악 연주를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연주자입니다.
1: 예, 지난주 라파오 블레하츠의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베토벤 변주곡을 비롯해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을 연주했습니다.
0: 이번에는 쇼팽이 아니라 모차르트와 베토벤입니다. 근데 이 세 곡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1: 모차르트랑 베토벤, 그냥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살았던 건 알고 있어요.
0: 예, 이 세 곡 모두 C 마이너 다단조입니다.
1: 그렇게 조성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0: 이게 한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통일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음반 해설지를 보니 블레하츠는 다단조를 두고 깊이와 어둠, 드라마와 힘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음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성격을 일관성 있게 이어간 거죠.
1: 저희가 음악회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떤 성격의 노래를 모아놓을지, 어떤 곡 다음에 어떤 곡을 부를지 고민하면서 구성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만 모아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다 좋은 곡이라고 해서 그 곡을 이어 부르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음반도 마찬가지인데 블레하츠의 이 음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어보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곡을 구성했는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중 2악장 라파오 블레하츠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중에서 이 악장 라파오 블레아츠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발매된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1: 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은 모두 27곡인데 그중에서 단조곡이 두 곡밖에 없습니다. 24번이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베토벤을 미리 내다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0: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곡 모두 다 단조 C 마이너인데 모차르트 작품에는 섬세한 긴장과 어두운 색채가 느껴지고 베토벤 작품은 한층 더 강한 힘과 극적인 움직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두 협주곡을 한 음반에서 이어 듣다 보면 같은 다단조를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각자 어떻게 다르게 사용했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1: 음반 마지막에는 베토벤 변주곡도 수록되어 있는데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주곡이 아니라 독주곡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종의 앵콜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0: 어쨌든 같은 값을 주고 음반을 살 때 이렇게 70분 꽉 채워져 있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죠.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3악장 라파오 블레아스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더콜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글쓰기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픔을 글로 풀어내면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는 아픔이라는 수업이 특히 인기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이 제 글쓰기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은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에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장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의 남편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아들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사정은 남편의

0: 주장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여성을 처음 만났을 당시 부부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까지 접수한 뒤에 별거에 들어갔죠. 게다가 남편은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보란듯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따지자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너도 내 행복을 찾아가라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본인 힘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못을 박은 셈입니다. 제가 그 여성과 연인이 된 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끝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다니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관계가 파탄 난 줄 알고 이제 연인관계가 된 건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박수민 변호사 정말 손해배상을 져야 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네.
1: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0: 네.
1: 사연자분이 그 여성분을 만난 시점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0: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거든요. 근데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면 그 이후에 제3자랑 교제하는 거 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까요?
1: 민법상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본질적인 근거는 네.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로 인해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는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0: 네.
1: 즉 권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0: 네.
1: 이미 실체가 깨져서 파탄난 관계에서는 더 이상 깨트릴 평화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렇긴 하네요.
1: 특히 최근 대법원은 이 법리를 한층 더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0: 네.
1: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게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0: 네.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부분은 완전히 깨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사연을 들어봤을 때 이 파탄의 근거 어떻게 입증해 볼 수 있을까요?
1: 사연자분 사연은 파탄의 증거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0: 네.
1: 하나씩 짚어보면요.
0: 네.
1: 첫째,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입니다.
0: 그렇죠.
1: 이는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쌍방이 이혼 의사를 합치하고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 정식으로 서류를 낸 것이거든요.
0: 네, 그렇긴 합니다.
1: 파탄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징표입니다.
0: 네.
1: 둘째, 신청서 접수 직후 곧바로 시작된 별거입니다.
0: 네.
1: 법원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주거를 달리해서 별거한 시점을 혼인 파탄의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봅니다.
0: 네.
1: 셋째, 원고 본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0: 네, 그렇긴 하죠.
1: 원고 스스로 이미 이 혼인관계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행동했다는 거죠.
0: 네.
1: 원고 자신의 외도는 사연자분의 책임을 상쇄시키는 유착 사유가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네.
1: 그리고 넷째,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입니다. 원고가 아내에게 어차피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0: 네.
1: 이렇게 말했다는 건 원고 스스로 부부간 정조 의무나 혼인 유지 의사를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0: 네.
1: 다섯째, 원고의 상습 폭력, 폭언, 가정 방치라는 유착 사유입니다.
0: 네.
1: 이 혼인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는 제3자인 사연자분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대목입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정황이 사실 매우 명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뿐이고 아직 법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거나 혼인 중에 부정행위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그렇게 다툴 수는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법원은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네. 실체를 봅니다. 협의이혼 신청, 별거 게시, 원고 자신의 외도, 원고의 파탄 인정 발언, 상습폭력이라는 요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면 사연자분이 여성분을 만난 시점에는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파탄이 완성된

0: 뭐 예를 들자면 뭐 각자의 인생을 살자. 뭐 이제 우린 남이다라는 발언이 있다면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1: 네.
0: 셋째, 원고가 별거 직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그 예시로 사진이나 목격자의 진술, SNS 자료 등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의 폭력, 폭언, 가정 방치를 알고 있는 가족, 지인들의 진술서입니다.
1: 네, 그런 자료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난 상태였다라고 하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이나 별거, 그리고 이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뭐, 파탄이 인정한다, 이런 발언,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문자 메시지랑 협의 이혼 신청 자료 등 꼼꼼히 확보해 두실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피서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름 휴가철만 되면 쇼핑몰 판매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튜브 같은 여름 용품을 사서 휴가지에서 써놓고는 돌아와서 단순 변심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반품 얌체족인데요. 입었던 흔적이 뻔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썼다면서 반품을 요구하는 행동, 과연 법적으로 처벌이나 거부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 흔적이 있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판매자가 법적으로 반품을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명확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정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영복의 태그를 제거했거나 착용해서 화장품, 물때, 냄새 같은 거가 남아있는 경우랑 튜브를 사용해서 흠집이 난 경우에는 소비자라도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한 물건을 안쓴 것처럼 속여서 지속해서 환불을 받아낸다면 플랫폼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나 판매자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백예린의 물고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졌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사이에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2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 35도, 포항은 36도까지 치솟겠고 습도로 인해서 체감온도는 1, 2도가량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더불어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더위 대비 자외선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 곳곳엔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체가 대부분 풀린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 짧게 서행 정도로만 이동을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가는데 구리 진출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이화교 부근과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부가 민주당의 요청과 여론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세 방안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2: 일단 비거주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을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3: 장애인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가야 했다.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좁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실거주 인정을 요청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입법 의견입니다. 고위 당정

0: 정부는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나 같은 시군에서 거처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인 실거주 인정 기간을 늘리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2: 합리적인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0: 9억 원으로 내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는 차등을 둬서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3: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달라는 여당 요청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세제 개편의 큰 원칙을 흔드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아니 그런 내용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입니다.
1: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 주택 내가 어디다가 보유하고 살지는 않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주택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했는데
0: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 수정안은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빠듯해 국회 논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5: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6: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마련 등의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영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8: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2: 권창영 2차
8: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7: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주요 인사 사례 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5: 종합특검이 끝내 풀지 못한 주요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6: 역대 최장 수사에도 여러 미제 사건을 남기며 무용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9: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수첩의 수집소로 적힌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하려 헬기까지 띄웠지만 결정적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10: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봅니다. 저희는 보고
9: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잇따라 입건했지만 강제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도 경찰에 이첩 결정을 내렸고 중복 수사, 이중기소 논란을 부른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카드 역시 조용히 수면 아래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과의 잇단 잡음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

0: 4명을 기소하며 앞선 내란 특검 수사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물적 증거에 따라서
2: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입니다.
1: 이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한간에 여러 뭐 말이 떠돌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1심 판결 때까지 좀 중립을 지키고 좀 기다려 주세요.
0: 특검법까지 개정하며 반년 동안 이어온 수사에도 주요 의혹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용두 3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외국인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사업 문제로 다투는 부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4: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23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9살 외국인 대학생 A군입니다. A군은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5: 역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요?
6: 네, 인정합니다.
5: 왜 범행을 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6: 죄송합니다.
4: 흉기에 찔린 A군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7: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4: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9년 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뒤 유학생 신분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평소에도 부모가 사업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모습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족과 관련해 경찰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있던 A군의 친형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계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옥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 장례식장 차 와가지고 시신을 이제 싣고 간 거죠. 두 분씩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감전돼 있다고 그래요. 샤워하다가.
8: 남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샤워하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이곳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기계실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샤워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시설 없이 기계실 한쪽에 샤워기만 설치된 상태였는데 누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계실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경위와 안전점검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사건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계로 넘겨 안전관리 책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경기 파주경찰서는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 조직원 3명을 지난 5월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49명한테 계좌와 비밀번호, OTP 등을 가로챈 뒤 범죄 수익 수백만 원을 세탁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OTP 등을 새로 발급받은 뒤 특정 장소로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요. 정 장관 퇴진으로 집권 2년 차 개각 시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12: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에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11: 표면적인 사퇴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13: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13: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11: 정 장관 사이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 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3: 최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4: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15: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16: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5: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14: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쥔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을 통해 정례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도 자주 만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는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환한 미소로 손을 맞잡습니다. 김 대표 취임 인사차 열린 상견례 자리답게 대화 초반엔 덕담이 오갔고 정례화를 넘어 수시로 대화하자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18: 늘 뵐 때마다 따뜻하고 늘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는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8: 좋으신 그런 또 리더시고
19: 서로 직접 만나서 수시로 대화를
2: 하자는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9: 그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17: 그러나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 등 최근 전국 현안들을 곧바로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갈등 국면에서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 의사를 수용한 사례를 언급한 건데
19: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정당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17: 김 대표는 20여 년 전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8: 22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인 대표입니다.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 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미래 대응 기금을 두고도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김 대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보자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며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역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여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민석 대표가 꽉 막혀있던 여야 관계를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나고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4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또 늦더위 속에 중부 내륙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최고 60mm에 이르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3도, 습도는 74%입니다. YTN 뉴스 FM.
1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2: 고향 특례시.
2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2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은 신용카드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죠. 그만큼 신용카드가 주는 일상의 편리함이 있는데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이나 중요한 건 소비 관리입니다. 신용카드의 편리함 때문에 무턱대고 사용을 하다 보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내 소비 패턴이 무너질 수도 있죠. 자, 오늘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는지 현명한 소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이렇게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 알아보고요.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입출금 통장에 그냥 남는 돈 넣어두고 있는 50대 직장인의 재무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에서는요. 각종 궁금한 문자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 꾸며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가 콕 짚어주는 오늘의 방송 키포인트.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청취하시면 좋을까요?
1: 뭐 방송 내용은 다 좋긴 하겠지만요. 네, 오늘은 이제 정말로 아껴 써서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데 도대체 지출 통제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귀를 좀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줄어들지 않는 소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0: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돈 쓰는 게 통제 안 되시는 분들 진짜 집중해서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김진호 팀장님이 강조해주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걸까요?
2: 앞서 이미경 팀장님이 알려주신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잘 들으셨다면 그 다음은 저축과 투자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껴서 돈은 모아지는데 그냥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 그대로 있다라면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잘하고 싶은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2: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소비를 어떻게 줄이고 또 그렇게 줄인 돈을 어떻게 저축과 투자로 불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코칭과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을 활짝 열어놓고 첫 코너 바로 출발합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에 발표한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교육, 의류 신발, 식료품, 음료의 지출은 줄어든 반면 보건, 오락 문화생활, 음식, 숙박 등의 지출은 늘었는데요.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의류 수요 증가와 함께 여가, 외식, 여행 등 가치 소비가 보편화된 것이 꼽히고 반면 식료품과 음료, 의류 신발 등 전통적인 생필품 등의 소비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정 간편식의 보편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효율적인 구매 및 중고, 공유 경제의 확산,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는 예고해드린 그대로 소비 관리입니다. 자, 이미경 팀장님, 전문가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비 지출은 줄어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소비를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1: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선 연령대별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식비 지출은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외식, 숙박과 오락, 문화 비중은 크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는 각종 취미, 운동, 오락시설, 뭐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스크린 골프 등의 지출이 늘어났고요. 50대부터는 이제 뷰티나 홈 인테리어, 간편식 소비 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통계적으로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는데 모든 사람이 소비가 줄어든 건 아닐 겁니다. 내 소비가 도저히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소비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연령대별로 또 써야 할 항목들에서는 또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대별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내 소비 관리 안 된다는 분들 어떤 것들 집중해보면 될까요?
2: 첫 번째는 일단은 여러 개의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체크카드 사용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체크카드를 써라.
2: 그렇죠. 가진 만큼만 쓰자라는 겁니다.
0: 가진 게 너무 없는데.
2: 안 써요. 뭐 안 써야죠.
0: 갖고 싶은 게 많아도 좀 냉정해지자 이런 얘기신 거죠?
2: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결제 즉시 우리 체크카드 쓰면 문자 오잖아요.
0: 그렇죠.
2: 신용카드는 얼마 썼습니다라고 오지만 체크카드는
0: 얼마 남았습니다.
2: 그렇죠. 잔고 얼마 남았습니다. 무섭잖아요.
0: 무섭고 슬프죠. 네. 그렇군요. 또 네.
2: 여기서 결제 즉시 잔고 감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는 능력치가
0: 뭔가 좀 뼈 때리고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지출 통제를 해보자 이런 얘기신 거군요.
2: 맞아요. 그래서 내 한 달 생활비를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그 체크카드만 사용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입 통장하고 지출 통장을 좀 분리하는 겁니다. 매달 1일 날 생활비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지출 통장이죠. 여기에 예산만큼만 생활비를 입금을 해서 예산 초과 자체를 아예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보통은 월급 들어오는 그 통장 안에서 열심히 빼서 쓰잖아요. 보통은 이제 신용카드 쓰는 분들은 결제일이 도래하면은 월급 그 통장에서 스치듯이 나가는 게 그렇죠. 일상화된 현실인데 자, 월급을 받게 되는 이 수입 통장에서 내가 생활비로 쓸 것을 일정 부분을 떼서 지출 통장에 옮겨놓고 그 지출 통장을 체크카드화해서 이제 써나가면은 훨씬 더 돈을 좀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마음 딱 먹고 실천만 한다면은 월 생활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한다면 생활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강제적으로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어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인 소비의 원칙화입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습관적인 소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이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루에 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0: 아, 근데 커피도 못 마셔요.
2: 아니, 못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맛이 돼. 네,
0: 맛이 돼. 돼. 네.
2: 우리 사무실에 대부분 다 탕비실 있잖아요.
0: 맞아요.
2: 탕비실 거 쓰면 공짜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고 커피를 먹는다라면 꼭 하루에 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근데 꼭 이렇게 회사에서 마시는 커피보다 조금 걸어 나가가지고 밖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2: 그러니까 자꾸 통장이 통장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런 습관적인 네. 소비의 원칙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잔만 또는 뭐 일주일에 몇 잔만 마셔야지
2: 그렇죠.
0: 그런 규칙을 정해놓자 이런 얘기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해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이제 또 그거 외에도요. 습관적으로 이제 고비용의 지출이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0: 어떤 게 있을까요?
1: 택시 타는 거. 습관적으로 타는 고비용의 택시 이용 등도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출근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는 분들을 보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무렇지도 않게 택시를 탑니다.
0: 이것도 처음에만 좀 죄책감 들지 반복되면요. 이 편리함에 또 우리가 금세 적응을 하잖아요.
1: 그래서 이럴 땐 생활의 루틴을 조금 바꿔서 조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필품에 대한 재고 관리입니다. 자주 사는 품목 재고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추가 구매를 줄이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0: 그렇군요. 이것도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신발장 열어보면요. 이상하게 비슷한 신발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옷장 열어보면 더 심해요. 비슷한 옷이 진짜 많아서 뭐 내가 유니폼을 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막 우리가 소비 지출하는 것 중에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물건들 좀 줄이면서 지출 관리한다면은 불필요한 내 돈 나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안 되고 신용카드로만 지출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데 3개월치 카드 명세표를 펴놓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0: 네.
2: 한 달치 자료는 좀 부족하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반복되는 결제들, 그다음에 불필요한 구독들, 다음에 잦은 배달앱 사용, 그다음에 쌓인 할부 내역 이런 것들을 분류해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보이게 되고 알게 되면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할부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신용카드 할부를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무이자 3개월, 무이자

0: 6개월 이런 말이 현혹이 돼서 무이자 할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나름 이제 뭐 바로 결제가 안 되니까 그 기간만큼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더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할부가 쌓이면 고정 지출이 되고 우리의 현금 흐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규 할부 사용은 멈추는 게 좋습니다.
1: 신용카드 할부도 그게 아무리 무이자라 할지라도 사용을 덜 하는 게 좋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개수, 감정 소비, 월 카드 예산 설정 등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보다 자세한 재무 코칭 그리고 재무 스터디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직접 만나보시고요. 내 소비 생활 분석한 후에 정말 돈을 아끼고 줄여서 더큰 목돈 만드는 저축, 그런 저축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꿀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 관리 잘해서 최종적으로 현금의 목적지를 만들고 싶다 라는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상담은요. 무료로 저희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부담 없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습니다. 전문가 맞춤 상담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 소개를 드릴 사연의 주인공은요.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50대 초반 미혼 직장인 사연입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자격증도 많이 따셨고요. 전공하고 다른 학과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셔서 석사, 박사 학위도 취득하신 미혼 직장인입니다.
0: 남성분이신가요?
1: 여자분입니다.
0: 오, 여성분이시군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결혼도 시기를 놓쳐서 미혼입니다. 그리고 뭐 딱히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으시고요. 그러다 우연하게 굿모닝 굿라이프 방송을 듣다 보니 과연 내 돈은 어디에 얼마나 있지? 하고 살펴보시게 되셨고 살펴보다 보니 또래 지인들에 비해 자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0: 그렇죠. 우리가 뭐 육각형 인재, 육각형 인간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실제 생활에서 육각형 없어요. 뭐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어떤 하나에 내가 깊게 빠지게 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를 놓치고 맞아요. 소홀하게 마련인데 예. 청취자님도 지금까지는 지식을 쌓아나가시는데 너무 많은 열정을 다하셨기에 재무상담 조금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제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되니까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재무상태 뭐 어떠셨을까요?
2: 이분은 현재 월소득은 한 410만 원 정도 됐고요. 한 달 생활비는 현금과 카드 지출을 포함해서 330만 원 정도.
0: 꽤 많이 쓰고 계신데요.
2: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료로 20만 원. 그래서 총 지출액은 한 달에 35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고요. 한 달 남는 돈은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또 간혹 생기는 추가 수입으로 이제 강의료 같은 경우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또 이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면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그냥 필요하면 꺼내 쓰고 이런 생활을 했던 거죠. 집은 다행히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또 대출도 없고 신용카드 할부도 없었습니다.
0: 그러니까 혼자 또 지내시다 보니까 그냥 딱히 뭐 이렇게 돈 나가고 쪼들리는 생활을 안 하시다
2: 그렇죠,
0: 보니
2: 맞아요.
0: 그냥 다 쓰셨던 것 같아요. 현금과 카드 지출 해가지고 소비성 지출이 330만 원이다. 정말 뭔가 돈을 모아나가는 저축과 재테크에는 관심이 진짜 없으셨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모아놓는 돈이 얼마나 있나 좀 봤더니까요. 청약통장에 2,700만 원이 모아져 있었고.
0: 주택청약통장에.
1: 네, 맞아요. 예비자금통장에 500만 원. IRP 통장에 2천만 원. 근데 이 IRP도 모두 정기예금에 넣어져 있었고요. 다음에 저축보험에 3,500만 원, 종신보험에 2천만 원, 정기예금 통장에 3천만 원, IRP를 제외한 총 현금 자산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0: 근데 그래도 월소득이 410만 원에 330만 원씩 생활비 쓰고 계셨는데 남는 돈으로 그래도 알뜰살뜰 잘 모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금융자산 모아둔 거 없으실 줄 알았는데 대출도 없으신 상태에서 그래도 현금 자산 1억 1,700만 원을 청취자님 현재 갖고 계셨습니다. 대출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좀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체크할 부분들이 50대이신데 순자산이 1억 1,700이라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0: 그런가요? 저는 이것도 부러운데요.
2: 좀 살짝 불안스러운 부분이었는데.
0: 그렇군요.
2: 네. 어쨌든 뭐 재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저희가 칭찬하는 부분이 부채가 없는 것.
0: 그렇죠.
2: 네. 정말 칭찬하죠.
0: 빚이 없다.
2: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할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가 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 할부 사용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분의 재무 목표는 노후 자금입니다. 이렇게 딱히 결혼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도 없었고 주택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함께 거주할 생각이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도 아직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재무 목표는 향후에 또 저희랑 상담하면서 바뀔 수도 있겠죠.
0: 그렇죠.
2: 네.
1: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월 소득 대비 지출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잘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았습니다. 한 달 소득 410만 원, 월 생활비 330만 원. 조금 소비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보장성 보험료는 현재 종신보험 2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거에 계속 납입하고 있는 20만 원짜리가 전부 다고요. 나머지 보장은 하나도 없었고 실손보험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50대 여성분이시고 미혼이시라고 해서 이 보험료 아까 20만 원이라고 했길래 당연히 뭔가 3대 진단비에 대한 건강종합보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손보험도 없으시고 종신보험이다. 결혼 생각도 없으신데 뭔가 좀 잘못돼 보이죠. 가장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요. 소비관리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좀 들여다본 다음에 원하시는 노후 자금에 대한 목표치 잘 달성할 수 있게끔 전문가분들이 코칭을 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진료는 됐어요. 그렇죠? 진단도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이제 애프터 결과를 만나봐야 할 텐데요.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라는 마음 드신다면 또는 우리 집도 보험이나 재무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데 어디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상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0: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를 만나봐야 될 텐데요. 김진호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2: 네. 기본적으로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부터 좀 확인을 해드렸거든요.
0: 네.
2: 사실 그동안 이제 공부하느라고 또 일하느라고 바빠서 보험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크게 아프거나 다친 적도 없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으니 조금 아프면 뭐 병원 가도 진료비가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었거든요. 한 번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나마 월 20만 원씩 납입하는 종신보험은 아주 오래전에 주변 지인 통해서 추천받아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보통 별 생각 없이 정말 주변 권유로 이거 진짜 나한테 도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듣고 보니까 좀 불필요해 보이고 보험료도 20만 원씩 굳이 종신보험에 쓰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2: 네. 그럼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보장성 보험의 필요성을 갖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손보험과 3대 성인병 질환인 암,

0: 뇌혈관, 심혈관 진단자금, 그리고 수술비 보장, 또 간병비 보험 이렇게 통합을 해서 월 23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해드렸습니다. 대신 이제 기존 납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은 3년 후면 납입이 완료되는 거라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 이렇게 보장성 보험료를 보완을 하고 월 가용할 수 있는 저축 여력을 좀 살펴봤거든요. 신용카드 할부도 사용하지 않는데 한 달에 330만 원 지출 내용을 좀 체크를 해봤죠.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한 달 사용하는 지출은 한 200만 원 남짓합니다. 나머지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은 모두 비정기 지출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을 체크한 결과 1년에 비정기 지출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2: 와, 고정 지출이 아니라 비정기 지출로 연간 지출이 1000만 원 이상이다. 이것 또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0: 네, 그래서 우선은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드렸는데 하나는 매월 410만 원 소득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저축 금액을 산출하자.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1억 1,700만 원 현금 자산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드린 거죠.
1: 처방은 IRP 2천만 원을 제외하고요. 현금 자산 1억 1,700만 원 자금에서 일단 청약통장 2,700만 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종신보험도 2천만 원 그냥 두고요. 예비자금의 1,500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 저축보험하고 은행 예금을 포함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은 일신합 ETF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단기적으로 뚜렷한 재무 목표는 없지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노후 자금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처방을 내렸고요. 3년 뒤 종신보험 납기가 끝나면 이 또한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청약통장은 아직 내 집 마련 계획은 없지만 혹시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유지를 한 거고요. 예비자금은 1년치 비정기 지출을 사용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남겨두기로 한 겁니다.
2: 아, 그러니까 3년 뒤에 종신보험 납입이 끝나면 어느 정도 원금에 도달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해지 환급률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목돈으로 찾아서 뭔가를 활용해봐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2: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금 자산에서는 한 6천만 원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ETF 펀드로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투자가 처음이시거든요.
2: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돈을 운용하셨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주변에서 말로만 듣던 ETF를 시작하신 거죠.
2: 네.
0: 그다음은 매월 410만 원 소득에서 기존 종신보험 20만 원, 신규 추가보험 23만 원, 그다음에 생활비로는 200만 원. 나머지 170만 원의 잉여 자금은 매월 80만 원씩 단기 적금, 1년짜리 적금. 그래서 매월 매년 1000만 원씩 만들어지게. 그래서 이 용도는 비정기 지출 사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40만 원은 3년 정도 보고 정리식 펀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 네.
0: 나머지 30만 원은 노후 자금 용도로 변액연금에 투입하기로 했고요.
2: 저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이분도 수입 통장과 지출 통장 분리해서 생활비 200만 원 체크카드로 쓰시기로 한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원래 그렇구나. 신용카드 할부도 안 쓰시니까요.
2: 아, 그러네요. 맞네요.
0: 돌아갑니다.
2: 진짜 실제 그 사례를 통해서도 그렇게 솔루션을 내주시네요.
1: 네, 맞아요. 이렇게 처방을 내리니까 사연자분께서 마음이 되게 편해하셨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중에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마음 편하게 안정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아주 만족했고요.
2: 네.
1: 남들 다 하는 투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인데 나머지 절반은 ETF 투자하게 됐다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마도 자산의 절반은 원금 손실 없는 안정자산에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투자에 대한 부분도 거부 반응 없이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 잉여 자금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거부감 없이 실행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상담한 게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은 아주 마음 편하게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매달 남는 돈 아무 생각 없이 입출금 통장에 그냥 넣기만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이 이제는 기간을 두고 또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게끔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 투자여도 이분 내 돈 다 잃지 않을까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에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부담 없이 일단 안정적으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자, 첫 번째 청취자님 바로 만나봅니다. 2090번님.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 실손 의료비 관련 재가입 문자가 왔습니다. 재가입 의사 표시 후에 만기일 전에 재가입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그냥 재가입 안 하고요. 조금 비싸더라도 기존 보험을 갱신하면 안 되는 걸까요? 5세대로 저 재가입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이게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다 길긴 한데 다 읽어드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문자 내용을 들어보고 보니까 보험사에서 온 문자인데 저희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은 현재 4세대 실손, 즉 5년 만기인 실손보험이 이제 이번에 만기가 돼서 5세대로 재가입을 하라는 보험사의 문자입니다.
0: 그러니까 이분은 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5년 재가입 중인 거고.
1: 그렇죠.
0: 그 5년이 도래해서 지금 재가입 길목에 서 계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네네.
1: 청취자님은 그런데 재가입은 하지 않고 기존 4세대 보험을 그대로 연장하고 싶다는 의견이시고
0: 네.
1: 이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주신 거죠.
0: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재가입 안 할 거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자, 제가 청취자님 보내주신 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니까요. 현재 보험료는 1,930원이신데 5세대로 재가입하면 조금 떨어져요. 9,570원이 됩니다. 큰 차이는 아니긴 해요. 근데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경우에는 13,980원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청취자님은 보험료가 조금 오르더라도 보장을 선택하고 싶어서 4세대 실손 유지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청취자님 원하시는 대로 이게 가입을 하면 되는 걸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문자를 받았다는 건 20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가입한 4세대 실손이고 5년 만기가 됐습니다. 5년 만기라는 건 5년 후 만기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4세대 보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0: 아니 그러면은 뭐 당연히 5세대로 갈아타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보험사는 복잡하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자동 연장하면 13,890원이 됩니다. 라고 써있는 거 이건 도대체 뭔 거예요?
2: 문자 내용을 보면 고객과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기존 보장으로 자동 연장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청취자님은 이미 문자를 열어보셨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수신이 확인이 됐잖아요.
0: 네.
2: 그럼 보험사에서는 아 확인이 됐구나라고 확인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보험을 갖다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실손 보험으로 재가입이 돼야 되는 거죠.
0: 아, 그러면은 보험사로부터 온 이 문자를 내가 확인만 해도 내가 수신한 걸로 인정이 되니까 무조건 자동 재가입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기존의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연장하는 건 안 되고 재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문자를 클릭해서 보셨기 때문에 재가입을 하는 대상자로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런 문자들은 스팸성으로 쉽게 넘기기 마련인데요. 청취자님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짧게 하나 더 만나봅니다. 5183번님 저는 철도 기관사입니다. 기존에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실손 보험이 있는데 다른 보험은 전혀 없고요. 회사 단체 보험만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보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 지인 설계사에게도 계속 보험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보험을 가입한다면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2: 네. 이 5183번님은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험은 건강하지 못하면 또 가입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또 조건도 까다로워질 수도 있고요. 건강할 때 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0: 자세한 내용은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관련 도움을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이미경 팀장님, 김진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10년 전에 비해 소비는 위축됐다고는 하지만 정보는 많아졌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정보는 향후 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굿모닝 굿나이트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는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써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에어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0: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 하순에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찜통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열기가 더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60mm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시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좋다 싶은데요. 사고 때문에 정체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외곽 쪽으로 수서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두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부근에서는 잠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이고 행주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 작업 지점에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는데 동작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0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8: 발견된 곳이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요. 실종 당시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입니다.
9: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0: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11: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3: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9: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12: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3: 김은성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12: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9: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 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7: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은 혼자 당직을 서면서 두 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에 달합니다.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3: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14: A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3: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14: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5: 야간 당직을 설 때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13: 지난해 3월부터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7: 이런 가운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경장의 석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는 거라며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A경장의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제주동부서 유치장에 있던 A경장은 풀려났습니다.
8: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됐던 것으로 드러난 이후 추가 신고와 수색이 이어지면서 제주에서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어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서에 실종 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 경장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8: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국회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전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을 찾아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17: 실종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7: 104일 만에 찾았다. 이게 맞습니까? 대행님.
18: 두 번, 세 번 신고했는데도
3: 서명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8: 103일이 지나가지고 안타깝게도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6: 부실 대응을 인정한 경찰 수장은 물론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0: 다며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1: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입니다.
1: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3: 많은 그 비탄의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3: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0: 민주당은 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반복해서 허위로 종결하는 동안 경찰 조직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자체를 손보라고 촉구했습니다.
4: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2: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0: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이번 사건은 경제받지 않는 박성훈 수사권이 얼마나 의원입니다.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0: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7: 2차 종합특검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18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8: 2차 종합특검팀이 역대 최장 180일의 수사기한을 마치고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7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법인을 포함해 51명은 불구속 기소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처리 사건 46건과 대상자 150명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권창영 특별검사는 6개월짜리 특검으로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일각의 수사 미진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 수사기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9: 이 내란 세력은 아직까지
2: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입니다.
9: 역량과 의지를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8: 앞서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듭 짓지 못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주요 인사 사례 구상 정황을 포착했지만 핵심 피의자 진술 거부 등으로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스스로 강조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법원의 압수영장 기각 등을 이첩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7: 종합특검팀이 끝내 풀지 못한 주요 사건들은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역대 최장 수사에도 여러 미제를 남기며 종합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영 기자입니다.
10: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대표적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도 수용시설을 현장 검증하려 헬기까지 띄웠지만 결정적 진술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를 매듭 짓지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11: 국가 권력에 권영빈 대한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봅니다.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10: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잇따라 입건했지만 강제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원희룡 전 장관도 경찰에 이첩 결정을 내렸고 중복 수사, 이중 기소 논란을 부른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0: 군영법상 반란죄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카드 역시 조용히 수면 아래로 향했습니다. 내란 특검과의 잇단 잡음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처강대교 회군을 지시한 조성현 대령을 기소하며 앞선 내란 특검 수사와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물적 증거에 따라서 확보된
2: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입니다.
1: 저희들이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한간에 여러 뭐 말이 떠돌이 하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1심 판결 때까지 좀 중립을 지키고 좀 기다려주세요.
0: 특검법까지 개정하며 반년 동안 이어온 수사에도 주요 의혹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용두삼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남은 의혹을 넘겨받아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3: 정부가 민주당의 요청과 여론을 반영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증세 방안 수정에 나섰습니다. 일단 비거주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다시 복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장애인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 가야 했다.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좁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실거주 인정을 요청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입법 의견입니다. 고위당정협의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것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나 같은 시군에서 거처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인 실거주 인정 기간을 늘리거나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다양한 국민들의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5: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9억 원으로 내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는 차등을 둬서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6: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달라는 여당 요청은 실거주 중심이라는 세제 개편의 큰 원칙을 흔드는 것이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폭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7: 아니 그런 내용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8: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2: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8: 살지는 않으면서 사다 보니까 이게 주택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화를 했는데.
4: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 수정안은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빠듯해 국회 논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서울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용산공원에 집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의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의견이 63.9%로 이 가운데 매우 반대도 46.7%에 달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32%로 매우 찬성은 16.7%로 집계됐습니다.
9: 수확철을 맞은 중국에서는 이 일군 발암물질 포르말린에 담긴 배추 파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됐는지 식약처도 파악에 나섰는데요. 생배추보다 더 걱정인 건 중국산 포장 김치 완제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0: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 있는 농장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대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옆에 놓인 갈색 병엔 포름 알데히드 수용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흔히

0: 포르말린이라고 불리는 방부제로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배추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썼다는 게 현장 작업자들의 설명입니다.
1: 이렇게 하면 신선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까? 2일에서 3일 정도. 하루 만에 가정에 도착하고 며칠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배추 수매업자입니다.
0: 왕궁이 폭로한 이 영상은 현지 당국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중국 중앙정부까지 나서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 이를 계기로 전국 각 지역에서 배추처럼 부패하기 쉬운 채소에 대한 특별 표본검사와 시장점검을 실시합니다.
0: 우리 식약처도 중국산 포르말린 배추의 한국 수출 여부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약 2,500톤. 국내 공급이 달릴 때 제한적으로 들여옵니다. 200만 톤 안팎인 연간 배추 소비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복병은 포장김치 완제품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서 53만 톤을 생산하고 31만 톤은 수입했는데 사실상 중국산이 100%였습니다. 라필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열린 식량안보 장관회의와 맞물려 주최국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 정 장관 퇴진으로 집권 2년 차 개각 시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4: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사의를
1: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예,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3: 표면적인 사퇴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 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 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1: 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5: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3: 정 장관 사이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 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최근에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7: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8: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7: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6: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쥔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이란의 경제 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일 대이란 경제 제재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로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건데 이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경제 압박 계획을 공개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을 겨냥한 연쇄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패키지 발표가 예상됩니다.
1: 2차 제재는 이란과 경제 교역을 통해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알렉스 플리처스 프로그램 디렉터입니다.
9: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한 원유 환적 등 제재를 우회한 거래까지 잡아내 이란 재정을 고갈시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제재와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결합하면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계도 예상됩니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 중국이 이번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 무역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렉스 프리처스입니다.
9: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영내 에너지 인프라 공격 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경제 고립 작전을 당분간 밀어붙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국이 이란에 대해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종전 합의를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이 이란을 방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 언론을 인용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무니르 참모총장의 방문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고 파키스탄의 한 소식통은 무니르 총장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들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고 폭염경보가 넓혀졌습니다. 더위는 심한 반면 올여름은 3년 연속 태풍 없는 여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신 가을 태풍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도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경기,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상향했고 밤 더위도 다시 심해져 서울은 9일 만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6일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 태풍은 한반도를 모두 비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열대 해상에서 연이어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진로는 대부분 중국 남부나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하거나 해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3년 8월 태풍 카눈 이후 3년 연속 태풍 없는 여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1: 여름 초중반엔 강력한 열도미 태풍의 북상을 막았고
1: 반기성 K클라이밋 대표입니다.
11: 태풍형 고기압이 한반도와 일본 남쪽까지 견고하게 덮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지 못하고 동서로 비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9월은 가을로 접어들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시기여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위험합니다. 과거 최악의 피해를 남긴 루사, 레미, 힌남노 모두 8월 말에서 9월 상순에 찾아온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12: 먼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데다 보통 9월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로 열릴 가능성이 커지는
10: 기상청은 강력한 태풍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 등 사전 방제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여야가 이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놓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가 열렸는데 이 전체 회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이 나왔고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산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1: 너무 안타깝고 사실 놀라운 일이다라고
2: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1: 만약에 진짜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했다면 명백하게 국가 시스템이 망가졌던 것이죠. 국가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 시스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참 참담하다고 보고요. 공권력의 실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이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경찰관의 개인의 책임에 그칠 것만이 아니라 담당했던 사건들을 또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지휘 감독까지 따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위 종결이 시스템상으로 가능했는지도 밝혀야 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건을 이제 곧바로 이제 검찰 수사권의 문제나 개혁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종 신고 받은 경찰관 실제 통화하지 않고 이렇게 연락됐다 허위 처리했다면 이런 것을 뭐 검찰 권한을 다시 키우는 이런 문제로 종결될 게 아니라 실제 경찰이 어떻게 이 사건의 절차와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 문제를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생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와 또 우리 민주당은 이런 경찰의 잘못을 감싸는 게 아니라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또 이렇게 지휘감독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정치권에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예, 민주당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보안 사건 폐지 문제하고 지금 이걸 연결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의 수사권 전면 복구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3: 경찰이 전국적으로 한 14만 명
2: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3: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일반 국민이 정말 상상이나 했을까요? 경찰이 본인들의 의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은 정말 대단한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 예. 등도 범죄 피의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에 대한 권력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줘야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럼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사 종결권을 주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 통제하도록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가 되면서 거대 권력 조직이 되는 경찰에 대한 예. 권력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그 과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지금 국정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보안수사권이 완전 폐지됐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어떤 셈법을 갖고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할지 두고 예. 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는 날도 이제 한 달여밖에 이제 남지 않아 가지고 정치권에서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래픽 보시면은요.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0.2%였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56.9%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2.8%포인트가 줄고 늘어난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분석들은 부동산 정책 불신,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하향 하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 반발을 고려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게 국민께서 이렇게 부정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사실 어느 딱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을 하기는 어렵죠. 사실 이거를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0: 쪼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복합작용했다고 보고, 어쨌든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과 모든 것이 다 대통령 탓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고, 눈이 와도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대통령제 국가의 한계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민생을 외면하고 밥그릇싸움하는 거 아니냐라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작용이 오롯이 또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뭐다 다양하게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고 민생에 더 올인하는 정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도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새로 뽑힌 지도부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작용, 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1: 소장님은요? 어떻게 보셨어요?
2: 사실 한두 가지 요인으로 이만큼 단기간에 낙폭이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불신.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과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의식부터 세제 개편안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했었던 거 본인이 다 어기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실망감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금융시장 불안이라든가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서면 재창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연출된 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의 한 복판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웅래 전 의원의 그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행보를 보여야 하는데, 특정 계파의 수장이나 민주당의 당대표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그 대통령다움을 느끼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그 당권 경쟁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깊숙이 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맡겨놓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에나 관여하고 있으니까 대통령다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저는 다양한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보이는 행보가 지나치게 정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다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지금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금 이제 짚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 정책 불신, 이게 하락의 제1순위로 요인으로 이제 꼽혔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이 고시원의 각 방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다가요, 또한번 이제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번에도 버스하우스처럼 이 AI 풍자 영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탁상 행정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뭐그 욕조가 사실 고시원에 있기가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실수했다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뭐 저렇게 논란이 나온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실수 하나로 국민께 오해가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 모두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과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이게 원래는 고시원에 이제 책상 설치가 의무였는데, 그걸 없애고 욕조 설치를 지금 의무화하려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2: 네. 그러니까 이 펫버스 논란으로 민주당이 정말 아뜨거했잖아요. 이런 개별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것만으로도 청년 세대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꿔서 그동안에 이제 규제를 풀어서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1: 지금 민주당
2: 이게
1: 박지원 의원은 지금 보고 계시지만, 고시원에서 욕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똥볼을 찬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2: 그러니까 이게 2030 세대의 삶에 대해서 기득권화된 686 민주당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전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시혜적으로 어떤 것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발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그러니까 공급을 충분히 통해서 사실 새로운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2: 그 부분에 대한 절절한 고민 없이 기존에 있었던 주거환경을 일부만 개선해줘도 사람들이 만족할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부동산 문제 절대 풀 수 없고 2030들의 세대들의 분노도 해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 이렇게 나왔는데 최문희 최고위원은 언론의 일방적인 비난 그리고 이간 보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해석을 하던데 동의를 하시는지요? 부대원님?
0: 일부는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부분을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가 국민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쟁들이 또 국민께 어떻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팀으로 우리 국민께 여권,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그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민생과 우리 서민,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국민의 실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까지 같이 끌어내린 것도 이게 함께 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한 뜻으로 한 팀으로 국민께 민생 정당으로서 또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4.5%포인트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온전히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국민의힘도 당내 갈등 요인이 있고 과연 민주당이 실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것에 대한 대안 정당으로서 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100% 받아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최민희 의원의 문제 인식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론은 권력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이었건 문재인 정권이었건 이재명 정권이었건 정부가 하는 정책 또는 뭐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야당은 정부에 대해서 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럼 윤석열 정권에 협력했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지지율이 높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떨어졌는가? 이 왜 떨어진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예. 그것을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1: 예.
2: 이렇게 남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서로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찾아봐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1: 예.
2: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 그걸로 어떻게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87년 이후에 직선제가 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9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직전에 8명 가운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잖아요. 그 가운데 3명은 데드크로스를 극복하고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는데 5명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한 번도 다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1: 예.
2: 그만큼 한 번 떨어진 이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남탄만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예. 오산일 겁니다.
1: 예. 최민희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야당 탓, 언론 탓을 하지 마라. 두 분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김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3: 한박 웃음과 함께 여야 대표의 첫 회동이 시작했습니다.
4: 장도혁 대표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이시고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뜻을 함께 했던
5: 국정운영 경험이 또 여당 대표로서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 하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는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5: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4: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
5: 지지율 대응 기금이나 아니면 선거 대응 기금이 아니냐.
4: 충분히 국회에서도 토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 그간의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
4: 대선 때 선택해 주셨던 기조를 잘 지켜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1: 자,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보셨습니다.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을 두고는 두 대표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소장님.
2: 김민석 민당 대표가
3: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2: 정말 장도혁 대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말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장도혁 대표가 지금 그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강화하고 약간의 그 오른쪽으로 가는 성향이 당의 운영 방향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 장도혁 대표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예.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뼈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통해서 대법관 제청한 것은 그것은 저는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사실 그동안은 협의를 거쳐서 합의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관행으로 굳어졌던 건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진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그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꼭 대법관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면 제청이 이루어졌었을 때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서면 제청이든 제청이든 이루어졌었을 때 대통령이 반려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면 제청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께서 이런 제청과 관련한 권한을 예. 인정해 준다면 저는 적어도 그 국회의 임명 동의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1: 특정 판사를 염두에 둔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은 김민석 대표는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0: 뭐 정확한 워딩에 대한 의미를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요. 지금 아까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청권도 있지만 임명권 또한 헌법의 권한입니다. 사실 관례라고 하지만 이게 관습법처럼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심지어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했던 윤석열 정권에서조차 이런 관례는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충분히 존중했는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정치적인 책임을 다 공을 대통령께 던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예.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는 그 모든 부담을 다 갖게 됐다라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왜 6개월간 그렇게 공백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두 분의 그 재판관을 이렇게 한꺼번에 임명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은 뭐 했냐요? 그러면 그동안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재판이 밀려 있었습니다. 뭐 한 대법원이 한 대법원 그 대법관께서 처리하는 게 1년에 뭐 3천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6개월 동안의 그 공백 상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 그동안은 뭐 했고 이제 와서 이렇게 했냐라는 예.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상권 분립은 대법원이 혹은 사법부가 마음대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대통령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사법부 독립 뒤에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너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여야가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난 만큼 앞으로 협치와 또 정치의 복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대법원장의 재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이게 이제 강하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이 대한변협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원칙적인 얘기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사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느냐를 갖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정도만이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발언만 놓고 보면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네.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봐야겠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 이것만큼 잘못된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튼 이 대법관 임명 문제로 굉장히 뭐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과거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반려를 통해서 사건이 해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재청이 된 사람은 어떻게든 갈등이 있었지만 임명은 됐었거든요. 이번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삼권 분립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종집을 찍으려고 한다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웅래 전 의원이 이 주말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하고 한동훈 의원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과거 2022년 12월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6: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7: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6: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8: 이제 와서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도 조선 제1껌이라고 하겠습니까?
1: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당시에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발언이었는데 민주당이 오늘 일제히 이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녹음 파일 다 같이 들어보면서 하자라고 이제 반격을 했는데 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그 녹음 파일 그 위법 수집 증거를 다시 또 틀자고 하는 그게
7: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0: 일단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계셨을 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저렇게 아까 영상에 보는 것 보시듯이 이렇게 혐의를 낱낱하게 공개를 했던 분이 당시 한동훈 장관이시거든요. 당시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일단 증거를 달리 판단하고도 공소사기 인정하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것이고요. 한동훈 의원께서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 당시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적법하게 수사했다면 왜 법원이 두 번이나 이 핵심 증거에 대해서 위법 수집 문제를 지적을 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저는 지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고요. 검사가 의심한다고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확신한다고 또 그것도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해야 유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당시의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아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께서 하실 일은 지금 무죄 판결에 대한 것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주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2022년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

0: 를 시킨 거죠. 근데 노웅래 전 의원이
1: 공천을 주지 않은 거예요.
0: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선배입니다. 또 정치를 오래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서로 뭐 의지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심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뭐 유감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민주당 당대표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국정 지지율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 검찰은 상고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눈치 안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송영길 전 의원도 2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았고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사실 판결과 관련해서는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녹취를 놓고 보면 아 이거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면 섭섭하죠. 그냥 쓰십시오.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적나라하게. 네. 그런데 그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적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지 노웅래 전 의원이 결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백하다와 죄가 없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럼 노웅래 전 의원 그 돈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1: 예. 자, 예, 오늘 시간 관계에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옷차림과 휴대전화가 같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잘 있는데
4: 최초 신고자입니다. 예,
3: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5: 경찰관이 그 말 한마디에
4: 제주 실종 60대 남성 유족입니다.
5: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2: 장씨 사건을 수사한 경장이 처리한 실종수사 처리건은 모두 298건으로
6: 법원은 긴급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에 대위경장 석방했다. 이리 와봐.
7: 발견된 것은 유가족에게 한 말씀
8: 없어요.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9: 인정하십니까?

0: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0나흘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발견된 곳이 이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 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2: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3: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4: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1: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5: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4: 있고요. 김은성 제주 서부 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5: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1: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0: 총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결과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경장의 석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거라며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A경장의 긴급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제주 동부서 유치장에 있던 A경장은 풀려났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됐던 것으로 드러난 이후 추가 신고와 수색이 이어지면서 제주에서 실종자 추정 시신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어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소에 실종 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경장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숙소 인근에서 발견되자 매우 참담하다며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 제도적인 보완책,
3: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2: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0: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3: 한성숙
4: 국무총리입니다.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 청와대가 세제 개편안 수정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청 협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의 입장과 요청을 확인해 받아들인 상태고 아직 논의나 대통령께 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당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억 원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다시 상향화돼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거주 1주택자와의 차등을 위해 12억 원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고위 당정협의 결과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억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조정 방침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 땜질 처방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고위 당정협의회 이튿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증세를 놓고 당정이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
7: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3: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와 잘 조율하겠습니다.
6: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8: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습니다.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 재경유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습니다.
6: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당정협의 역시 생색내기용 쇼, 땜질 수습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흔들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9: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부랴부랴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6: 특히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계획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정치적 패싱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용산공원 개발 등 부동산 공급 방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는데
10: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3: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시한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고요. 토지 오염 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6: 정부는 추가 실무 당정 등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제 정치권과 시장의 시선은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쏠립니다. 당초 핵심으로 꼽혔던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5: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재판에 넘기며 윤 전 대통령은 모두 9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달리 본다는 점도 브리핑에서 거듭 강조했는데 향후 재판을 통해 정리될 전망입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종합특검 성패를 좌우할 윗선 개입 실체 규명. 특검은 출범 101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켰습니다. 기소로 연결된 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한 건이었습니다. 수사 초반 검토됐던 반란죄의 경우 기소권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린 재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내란 특검 4개, 김건희 특검 2개, 최상병 특검 2개, 여기에 종합특검도 1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속도를 낸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이미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5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2건은 아직 1심 단계입니다. 여기에 계엄 종료가 아닌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가 내란의 종료 시점이라는 종합특검 논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2: 전두환 때의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이고
3: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입니다.
13: 두 개는 법적 성질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 위험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점은 직무가 정리될 때
11: 수사 후반부 들어 양 특검이 계속 대립한 부분인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법원 판결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5: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도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받게 될 재판은 4건으로 늘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한 종합특검. 일단 목표였던 김 씨 기소에는 성공했습니다.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김 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관저 이전 관련 혐의입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했고 김대기, 윤재순 등 당시 대통령실 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위원까지 구속 기소했습니다.
15: 이번 수사를 통해
3: 진을종 2차 종합특검 특검보입니다.
15: 네, 사적 요구로 인하여 국가의 공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14: 앞으로 김 씨가 받게 될 재판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매건매직 금품 수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더해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0: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당시 불기소 처분에 관련된 수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 씨가 21g 측으로부터 대가성으로 명품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또 디올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혐의 규명까지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 윗선을 겨냥했지만 막판 줄기소 과정에서는 이런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전 13패라는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까지 기록하며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종합특검의 수사 초반 칼끝은 윗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라틴어 경구까지 인용했습니다.
3: 저희 특검님 방에 가시면 그 라틴어
4: 김지미
3: 경구를
4: 2차 종합특검
3: 이제
4: 특별검사부입니다.
3: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2: 그러나 막바지 40여 명을 줄기소할 때는 이 같은 방침이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상훈 수첩 등 사건은 이첩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평검사나 연관급 군 장교들을 기소하는 게 윗선 수사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5: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
4: 권창영
5: 하더라도
4: 2차
5: 본인의 범행을
4: 종합특별검사입니다.
5: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
2: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이르는 점도 앞선 특검과 비교되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경우가 여럿이라 추가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왔습니다. 이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는 종합특검이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6: 제주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서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이 혼자 당직을 서면서 두 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에 달합니다.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7: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8: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4: 손수호
8: 진행됐다면
4: 변호사입니다.
8: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라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7: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9: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할
4: 이경민
9: 것 같으면
4: 변호사입니다.
9: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7: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6: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1: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국회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전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을 찾아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11: 실종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4: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14일 만에 찾았다.

0: 이게 맞습니까, 대행님?
1: 두 번, 세번 신고했는데도
2: 서명호
1: 불구하고
2: 국민의힘
1: 103일이
2: 의원입니다.
1: 지나가지고 안타깝게도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3: 부실 대응을 인정한 경찰 수장은 물론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4: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2: 윤재성 경찰청장
4: 끼쳐드린 점
2: 직무
4: 매우
2: 대행입니다.
4: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5: 많은 그 비탄에
2: 윤호중
5: 쌓여
2: 행정안전부
5: 계신
2: 장관입니다.
5: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 민주당은 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반복해서 허위로 종결하는 동안 경찰 조직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자체를 손보라고 촉구했습니다.
6: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2: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6: 이런 일이 반복되지
2: 의원입니다.
6: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3: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이번 사건은 경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2: 박성원
7: 위험한지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8: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9: 또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경찰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장씨 사건 담당자인 A 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과 당시 보고 지휘 체계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상급자들의 지휘, 감독이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4: 그 본청 감찰을
2: 유재성
4: 내려보내서
2: 경찰청장
4: 사건
2: 직무
4: 접수부터
2: 대행입니다.
4: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10: 허위 종결 가능성을 막을 쇄신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고 실종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중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한 달가량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먼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터진 초유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의혹에 경찰의 자체 쇄신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통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8: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서 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9: 그런데 시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일부 청년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견디거나 오수가 새는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실외기 위로 놓인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킵니다. 지난달 서울 오류동의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가동 중일 때 베란다 온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올초 이곳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24살 A씨는 첫 여름부터 에어컨이 말썽을 부리자 지난 6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2: 1시간에 한번 정도는 터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 내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1: 베란다 안에 설치된 실외기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리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에어컨 없이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던 7말 8초를 견뎠습니다.
12: 컴퓨터를 사용해서 AI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발열이 많이 생겨요. 그래픽카드 열기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사우나에 온 듯한.
11: 환기를 돕는 덕트를 설치했지만 이번엔 창문을 제대로 닫을 수 없게 됐습니다.
13: 베란다 내부에 설치된 배관으로 창문은 손바닥 한 뼘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열기는 베란다 내부로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 다른 주민들도 에어컨 관련 문제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반년 동안 오수배관 누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4: 환풍기 쪽에서 환풍기 커버가 있는데 거기로 계속 오수가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니까 그럼 샤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오수를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고.
11: LH는 배관 누수의 경우 시공사가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에 발생했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냉방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비슷한 불편을 겪는 다른 세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9: 정부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시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일부 청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에어컨을 틀지 않을 때 창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도록 보수를 마쳤다며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 삼성전자가 예고한 직원주택 대출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9: 성과급의 대출금까지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15: 지난 5월 거액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삼성전자 노사. 당시 합의문엔 낮은 금리의 주택 대출도 담겼습니다. 회사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직원에 대해 매매땐 5억 원. 전세 땐 3억 원까지 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금리는 연 1.5%로 25억 원 이하의 국평이 대상입니다. 수조 원에 달할 걸로 보이는 성과급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저리의 주택 대출까지. 거액의 자금이 풀리면서 삼성전자 직원들의 출퇴근권 아파트값이 또 들썩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과 대출까지 해당 지역에 흘러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집값 과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6: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직원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보너스까지 또 받기 때문에
17: 인근 부동산 대표입니다.
16: 또 광교, 판교 쪽 주택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 이번 달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던 삼전닉스의 이른바 셔세권 아파트값. 삼성전자의 대규모 임직원 주택 대출이 경기 남부는 물론 서울 동남부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8: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외국인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사업 문제로 다투는 부모를 말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8: 검은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23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9살 외국인 대학생 A군입니다. A군은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19: 혹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요?
20: 네, 인정합니다.
19: 왜 이렇게 범행을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20: 죄송합니다.
18: 흉기에 찔린 A군의 어머니도 크게 다쳐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9년 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뒤 유학생 신분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다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평소에도 부모가 사업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모습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족과 관련해 경찰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있던 A군의 친형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8: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계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0: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를 급하게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옥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20대 남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 장례식장 차 와가지고 시신을 이제 싣고 간 거죠. 두 분씩 근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감전돼 있다고 그래요. 샤워하다가.
0: 남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샤워하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 이곳 아파트 지하에 마련된 기계실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샤워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시설 없이 기계실 한쪽에 샤워기만 설치된 상태였는데 누전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계실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경위와 안전점검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사건을 인천경찰청 광역수사계로 넘겨 안전관리 책임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8: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따라오고 또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임시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차량 하부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A씨는 B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경주용 차들이 내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불꽃놀이와 백악관 내 격투기 행사에 이어 자동차 경주까지 논란 속에 건국 250주년 대규모 쇼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경주용 차들이 굉음을 내며 시속 약 320km로 쏜살같이 진수합니다. 출발을 알린 건 트럼프 대통령이 흔든 깃발. 트럼프 대통령은 대회 시작에 앞서 전용 차로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 주행도 했습니다.
24: 트랙이 정말 멋집니다. 수도를 도는 코스인데 아주 좋습니다. 의사당도 보입니다.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3: 경주가 벌어진 곳은 정식 트랙이 아니라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링컨 기념관 앞에서 국립미술관 등을 따라 2.7km 서킷을 147바퀴 돌아 약 250마일, 402km를 달리는 겁니다. 250마일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것. 고속주행에 맨홀 뚜껑이 빨려 올라가지 않게 200개를 용접하고 국립미술관은 소장품을 진동에서 보호하는 조치까지 하느라 부산했습니다. 애초 구상한 연방의회 의사당 서킷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지만 도심 경주를 보기 위해 3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선물한 새 전용기와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축하 비행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상 최대 규모 불꽃 축제와 백악관 내 이종 격투기 대회로 건국 250주년을 장식했습니다. 여기에 링컨 기념관 앞 연못 보수공사와 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건설까지 트럼프는 자신의 지적을 웅장한 모습으로 과시하려 애썼고 자동차들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중에도 자신의 취향에 맞춘 쇼를 잇따라 벌인 건국 250년 나라 빚은 처음으로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의 80배에 맞먹는 40조 달러, 약 5경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9: 이렇게 미국에서

0: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지난 6월에 진행된 백악관 격투기 대회는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에 맞춰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80의 고령의 나이에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체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23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에 찍었던 이 머그샷입니다. 많이들 이 표정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입소 기록에 남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15파운드 97.5k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워싱턴 DC의 검진센터를 찾는 모습인데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 108kg이었습니다. 3년 전보다 10kg 이상 늘었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도 체중 감량과 식단 관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의료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중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검진 후 이렇게 SNS에 체크 퍼펙트리 모든 게 완벽하게 체크됐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는 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고요. 자신의 식습관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과거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말 그대로 똑같이 느낍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먹는 음식이 최고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음식이 뭔지 압니까? 어쩌면 정크푸드가 좋은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0: 과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공격 소재로 사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수차례 제기됐던 인지 능력 문제와 체중 문제까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만큼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삼성전자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활발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이틀 만에 상승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3: 0.5% 내린 6,881로 출발한 코스피가 낙폭을 더 키워 3.1% 내린 6,69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110조 원 규모 주주 환원 계획을 밝혔음에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4% 하락한 채 출발했는데 낙폭이 더 깊어져 8.7%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4: 삼성전자와 지분 가치가 연동돼 있는 계열사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는데 삼성생명은 13%, 삼성물산은 8%, 삼성화재는 4%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3: SK하이닉스는 3% 넘게 상승하며 삼성전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장중 하락 전환에 3.4%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대형주 약세에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이틀 만에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와 부품 장비 쪽으로 활발한 순환매가 일어나며 코스닥은 1.4% 오른 81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은 5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잇따라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김대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5: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AI 서버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기업은 이미 역대급 실적으로 주주 환원에도 나선 상황. 하지만 당장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정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음날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주 환원 규모가 앞선 시장 기대치보다 작았고 기업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에

0: 가로 영향을 미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습니다. 30조 원 현금 배당 구상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실망감을 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1: 10월 말 이사회에서
2: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입니다.
1: 잠정적인 발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0: 하지만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과 배당 모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속도만 다를 뿐이란 겁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실적만큼 배당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주주 환원 계획이 시장 기대감을 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3: 삼성전자 내년에 버는 돈만
2: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3: 그럼 뭐 주주하는 금액도 잉여 현금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 높고
0: 장기적으로는 두 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0: 프로야구 막판 순위 경쟁과 함께 홈런왕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한발 앞서 있지만 아시안게임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동안 LG의 오스틴이 얼마나 추격할지가 변수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기아와 한화 경기에서 온 김도영의 홈런입니다. 고무공을 치는 것 같은 압도적인 속도와 힘으로 좌측 담장을 순식간에 넘겨버립니다.
2: 정확한 타이밍에 라인 드라이브로 뻗어가서 타구 속도가 177km, 발사가 또 22.9도.
1: 현재 2024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 38개와 타이를 이룬 만큼 이런 페이스만 유지하면 40개 중반까지 가능합니다. 장종훈, 이승엽으로 이어지는 한국 프로야구 젊은 홈런왕 타이틀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특히 부상을 이기고 돌아온 올 시즌 한층 성숙한 자세까지 갖추면서 더욱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3: 별로 지금은 홈런에 대한 인식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힘들게 승수를 쌓는 게 제일 내 목표고 제가 아시안게임 가기 전까지 최대한 승리를 많이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표입니다.
1: 아시안게임 출전이 변수입니다. 김도영이 9월 중순 2주가량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 LG 오스틴이 얼마나 따라 붙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오스틴이 홈런왕에 오르면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는 네 번째 홈런왕이자 LG 트윈스 구단 역사상 첫 홈런왕입니다. 잠실 야구장의 마지막 홈런왕이라는 수식어도 영원히 따라옵니다. LG 트윈스의 첫 외국인 영구 결번이 목표라는 오스틴의 입장에서는 MVP 타이틀은 물론 단연 계약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4: 너무나 기분 좋은 팀 승리였고 팀이 역전하는 데 기여를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웰스 선수가 패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좋고 팀 전체적으로 좋은 승리였습니다. 오스틴 선수입니다.
1: 한국 프로야구 계보를 잇는 젊은 홈런왕의 탄생이냐 아니면 LG 트윈스의 첫 홈런왕이자 잠실구장의 마지막 홈런왕이냐 올 시즌 최고의 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무선 LE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왔는데 이 배분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교부금은 국가가 하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특정한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위해 나눠주는 돈을 말합니다.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준말이고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주민에게 고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죠.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국세 일정 비율을 경직적으로 배분해서는 교육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꾸려는 거죠. 교육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교부금 사수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기본 재정 수요는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고요. 일부 교육단체는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공동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이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8월 2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베토벤이 작곡한 32개의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 주제와 1번 변주부터 8번 변주까지 라파오 블레아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32개의 오리지널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중에서 주제와 1번 변주부터 8번 변주까지 라파오 블레하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라파오 블레하츠, 2005년 쇼팽 콩쿨 우승자입니다. 바이올리스트 김범소리와 실내악 연주를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연주자입니다.
1: 네, 지난주 라파오 블레하츠의 새 음반이 나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베토벤 변주곡을 비롯해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을 연주했습니다.
0: 이번에는 쇼팽이 아니라 모차르트와 베토벤입니다. 근데 이 세 곡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1: 모차르트랑 베토벤, 그냥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살았던 건 알고 있어요.
0: 네, 이 세 곡 모두 C마이너, 다단조입니다.
1: 그렇게 조성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0: 이게 한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통일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음반 해설지를 보니 블레하츠는 다단조를 두고 깊이와 어둠, 드라마와 힘으로 가득한 세계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음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성격을 일관성 있게 이어간 거죠.
1: 저희가 음악회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떤 성격의 노래를 모아놓을지, 어떤 곡 다음에 어떤 곡을 부를지 고민하면서 구성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만 모아놓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다 좋은 곡이라고 해서 그 곡을 이어 부르면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음반도 마찬가지인데 블레하츠의 이 음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어보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곡을 구성했는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중 2악장 라파오 블레하츠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 중에서 2악장 라파오 블레아츠의 피아노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발매된 음반 중 한 곡이었습니다.
1: 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은 모두 27곡인데 그중에서 단조곡이 두 곡밖에 없습니다. 24번이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베토벤을 미리 내다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0: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곡 모두 다단조 C마이너인데 모차르트 작품에는 섬세한 긴장과 어두운 색채가 느껴지고 베토벤 작품은 한층 더 강한 힘과 극적인 움직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두 협주곡을 한 음반에서 이어 듣다 보면 같은 다단조를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각자 어떻게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이씨를 소환조사한 종합특검. 일단 목표였던 김씨 기소에는 성공했습니다.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g이 김씨와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관저 이전 관련 혐의입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했고, 김대기, 윤재순 등 당시 대통령실 인사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위원까지 구속 기소했습니다.
8: 이번 수사를 통해 김건희 등의 사적 요구로 인하여 국가의 공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7: 앞으로 김 씨가 받게 될 재판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매건매직 금품 수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에 더해 총 4건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당시 불기소 처분에 관련된 수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 씨가 21g 측으로부터 대가성으로 명품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또 디올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혐의 규명까지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9: 어제 2차 종합특검이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8개월 동안 이어온 특검 전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0: 그간의 과정을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1: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12: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1: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어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초유의 3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부터 김건희 최상병 특검까지 특검 수사는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구속했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13: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80

0: 23일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특검 전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한 대 묶어 수사할 2차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완전 청산이란 기대와 재탕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지만 결국 수사는 종합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1: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0: 3대 특검에 이어 180일간 수사를 이어온 종합특검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식 종료됐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첩 사건이었던 관저 이전 의혹도 김건희 씨를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온 특검 전국은 끝났지만 유무죄를 다투게 될 법적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종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를 흔들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브리핑에서 180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58명 가운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 5명도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은 종료됐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경찰은 남은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노상원 수첩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수사를 마무리한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도 부실 수사와 야당 사냥으로 끝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종합특검이 막판 실적 쌓기용 무더기 기소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긴 채 졸렬하게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을 두 차례나 소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권영진 의원에 대해선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표적 수사를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3: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요. 정 장관의 퇴진으로 집권 2년 차 개각식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5: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에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4: 표면적인 사퇴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6: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4: 정 장관 사이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 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윤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 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는데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했습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10여 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개됩니다.
3: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아쉽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SNS에서 최 후보자 지명 소식을 두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사라는 청와대 설명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건 아쉽지만 최 후보자에게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참모진 비위를 감시할 자격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7: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9: 당신은 나의 동반자.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입니다.
6: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7: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8: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6: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9: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6: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장 씨의 사촌이 서울에서 2차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쯤 장 씨의 사촌동생이 경찰서를 방문했고 실종사건 접수까지 26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팀 근무자가 장 씨의 사촌동생과 상담한 후 사건을 접수했고 관할경찰서인 제주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 씨 사촌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고 장 씨의 직계가족과 전화 연결을 통해 재신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30대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뒤에야 뒤늦게 열람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등 118대의 CCTV 실종 당시 영상은 현재 모두 삭제.

0: 해제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한 의원실의 영상 보존 기관이 30일이며 해당 기간 영상은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됐다고 회신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은 혼자 당직을 서면서 두 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건에 달하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2: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라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3: 야간 당직을 설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1: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실종 사례와 같은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막기 위해서 형사과장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추가 확인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습니다. 국수본은 어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 처리할 때는 사유 등을 형사과장에게 별도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 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지금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시스템상 사건 해제는 담당자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자가 시스템 안에서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과장, 팀장급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해 최종 승인하도록 프로파일링 전산망도 개편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4: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5: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4: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 경장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 체포가 위법하단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0: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는 등

0: 제주에서 최근 사흘 동안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이어 4구 확인됐습니다. 한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 사건이 7만 건인 가운데 실종자 접수 단계부터 단순 가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전날, 제주에선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당시 사건에 같은 경찰 담당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신고 접수된 실종자 추정 시신이 확인되는 등두 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네 명째입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종 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가운데 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 89.4%가 하루 만에, 99%가 한달 안에 조사와 수사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건 곧바로 소재가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종 관련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찰의 안이한 인식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실종자가 실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시 성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과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1: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 초동 수사 시스템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내리는 비야 그날 밤처럼 내 마음을 적셔다오. 나도 몰래 스친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3개월째 찾지 못했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습니다.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시 장미란 씨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선 장미란 씨의 소지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5: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6: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5: A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4: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사건 두 건을 확인하고 나머지 종결사건 가운데서도 부실 처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A경장은 지난 3월과 지난달 혼자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장미란 씨 실종과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접수하고는 실종자와 통화가 됐다며 두 사건 모두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는 등 제주에서 최근 4일 동안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이어 4구 확인됐습니다. 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 사건이 7만 건인 가운데 실종자 접수 단계에서부터 단순 가출로만 여겨지는 분위기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7: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전날 제주에선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당시 사건에 같은 경찰 담당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신고 접수된 실종자 추정 시신이 확인되는 등 두 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4명째입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종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가운데 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 89.4%가 하루 만에, 99%가 한 달 안에 조사와 수사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건 곧바로 소재가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종 관련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찰의 안이한 인식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실종자가 실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시 성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과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7: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 초동 수사 시스템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숙소 인근에서 발견되자 매우 참담하다며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수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9: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0: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9: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수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이거를...
4: 여야는 제주경찰이 장미란 씨를 비롯해 여러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을 놓고 경찰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 씨가 발견된 곳이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라며 최초 신고 때 제대로 수색했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질책했습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계속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중대범죄 외에는 경찰이 모든 수사 권한을 가지는데 이렇게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30대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뒤에야 뒤늦게 열람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등 118대의 CCTV 실종 당시 영상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담당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우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유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경장이 실종 수사팀에서 처리한 사건 298건을 전수 점검해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장 씨 추정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숙소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지적에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구미 생명을 잃게 됐다며 유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또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철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11: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경찰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사건 담당자인 A 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과 당시 보고 지휘 체계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상급자들의 지휘, 감독이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12: 그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11: 허위 종결 가능성을 막을 쇄신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고 실종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중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한 달가량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먼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터진 초유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의혹에 경찰의 자체 쇄신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통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0: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입니다.
3: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4: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5: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3: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6: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3: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장 씨의 사촌이 서울에서 2차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쯤 장 씨의 사촌 동생이 경찰서를 방문했고 실종사건 접수까지 26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팀 근무자가 장 씨의 사촌 동생과 상담한 후 사건을 접수했고 관할 경찰서인 제주 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30대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뒤에야 뒤늦게 열람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등 118대의 CCTV 실종 당시 영상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한 의원실의 영상 보존기관이 30일이며 해당 기간 영상은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됐다고 회신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뒤였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경장에 대해서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7: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8: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7: A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체포가 위법하단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2: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은 혼자 당직을 서면서 두 개의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 경찰관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건에 달하는데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사건을 덮어버렸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9: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두 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10: A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라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1: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9: 지난해 3월부터 A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실종 사례와 같은 부적절한 사건 종결을 막기 위해서 형사과장이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추가 확인하도록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습니다. 국수본은 어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 해제 처리할 때는 사유 등을 형사과장에게 별도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 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지금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상급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시스템상 사건 해제는 담당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는 등 제주에서 최근 사흘 동안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이어 4구 발견됐습니다. 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 사건이 7만 건인 가운데 실종자 접수 단계에서부터 단순 가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2: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전날 제주에선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당시 사건에 같은 경찰 담당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신고 접수된 실종자 추정 시신이 확인되는 등 두 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네 명째입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종 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가운데 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 89.4%가 하루 만에, 99%가 한 달 안에 조사와 수사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건 곧바로 소재가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종 관련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찰의 안이한 인식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실종자가 실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시 성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과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12: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 초동 수사 시스템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습니다.
5: 숙소에서 10분

0: 시절이었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입니다.
1: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 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 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2: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3: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1: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4: 저희가 장미란 씨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1: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 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5: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0: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입니다.
6: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7: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6: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 경장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5: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 A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 두 건을 확인하고 나머지 종결 사건 가운데서도 부실 처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과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5: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실종 사건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문 의원은 실종 사건 종결에 관리자의 이중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스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변경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0: 한성수 국무총리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SNS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부당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부당 불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적었습니다.
5: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0: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8: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국회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전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을 찾아야 할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9: 실종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분을 104일 만에 찾았다. 이게 맞습니까, 대행님?
10: 두 번, 세 번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03일이 지나가지고 안타깝게도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8: 부실 대응을 인정한 경찰 수장은 물론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11: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12: 많은 비탄에 쌓여 계실 그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8: 민주당은 한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반복해서 허위로 종결하는 동안 경찰 조직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자체를 손보라고 촉구했습니다.
13: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8: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 허위 종결, 부실 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8: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25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1: 숙소에서 10분 거리였는데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재영 기자입니다.
2: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야자나무 농장에서 경찰이 정밀감식을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소 장 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오전 10시 46분쯤입니다. 여성 시신은 뒤로 보이는 야자나무 농장에서

0: 발견됐습니다. 합동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농장 안에서 찾았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일 집을 나설 때 입은 옷 그대로였고 주변에는 휴대전화와 팔찌 등 유류품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이자 경찰이 집중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사흘 뒤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이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재신고로 뒤늦게 대대적인 합동수색 끝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1: 타사를 유재성 경찰청장 대응입니다.
2: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0: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1: 저희가 제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3: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0: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로 10여 분 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기 수색 기회를 놓치면서 실종 100여 일 만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경찰관이 지난해 3월부터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 A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실종 사건 2건을 확인하고 나머지 종결 사건 가운데서도 부실 처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5: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결과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경장의 석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거라며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A경장의 긴급 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5: 또 실종신고를 해제할 때 형사과장에게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장미란 씨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경찰이 진상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사건 담당자인 A경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과 당시 보고, 지휘 체계에 대한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또 상급자들의 지휘, 감독이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7: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6: 허위 종결 가능성을 막을 쇄신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고 실종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중장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한 달가량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먼저 과장급 서면 확인 절차를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터진 초유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의혹에 경찰의 자체 쇄신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권한에 걸맞은 견제와 통제가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숙소 인근에서 발견되자 매우 참담하다며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수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0: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 제도적인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2: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0: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5: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요. 정 장관 퇴진으로 집권 2년 차 개각식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2: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이제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에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6: 표면적인 사퇴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 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7: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6: 정 장관 사이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 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는데 강 수석 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했습니다. 최근에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8: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9: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1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9: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8: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쥔 상황.
10: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해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자율개혁에 실패한 검찰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1: 일방적인 통보인지 정당한 절차인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는지를 놓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12: 청와대
1: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11: 홍익표 정무수석은 임명권 침해이자 기존 관행이 깨진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13: 기존의 관행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있고
12: 대통령의 좋습니다.
13: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11: 논란의 당사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자율개혁의 기회를 놓친 검찰이 강제개혁을 맞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습니다.
14: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4: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11: 구체적인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5: 아주 유리한 쪽으로서의 지형을 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법적 정비를
11: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16: 말로만 하는
1: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6: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11: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안 질의를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첫 회동을 통해 정례화를 넘어 수시로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5: 장 대표도 자주 만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는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7: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환한 미소로 손을 맞잡습니다. 김 대표 취임 인사차 열린 상견례 자리답게 대화 초반엔 덕담이 오갔고 정례화를 넘어 수시로 대화하자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18: 늘 뵐 때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8: 늘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는 그런 인품이 좋으신 그런 또 리더시고
19: 서로 직접 만나서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9: 대화를 하자는 그 제안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17: 그러나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 등 최근 전국 현안들을 곧바로 언급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갈등 국면에서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 의사를 수용한 사례를 언급한 건데
19: 민주당이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9: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정당인 만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17: 김 대표는 20여 년 전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18: 20여 년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8: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 이 과정에서 여야 대표 간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미래 대응 기금을 두고도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판을 이어갔고 김 대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보자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며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역력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는 협조하겠다면서도 여당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민석 대표가 꽉 막혀있던 여야 관계를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이란과 관련한

0: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코페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실패하고 있는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이용하는 5개 핵심 부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국에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보복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대신해 자금을 세탁하는 모든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거라며 이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이란 제재에 중국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누구도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도 조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란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전날 SNS에 제재 대상 선박 45척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협청은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되는 등 제주에서 최근 사흘 동안 실종자 추정 시신이 연이어 4구 확인됐습니다.
1: 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 사건이 7만 건인 가운데 실종자 접수 단계에서부터 단순 가출로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전날 제주에선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당시 사건에 같은 경찰 담당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신고 접수된 실종자 추정 시신이 확인되는 등 두 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네 명째입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종 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가운데 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 89.4%가 하루 만에, 99%가 한 달 안에 조사와 수사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건 곧바로 소재가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종 관련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찰의 안이한 인식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실종자가 실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시 성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실종이라고
4: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입니다.
3: 오버랩이 돼 있어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2: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 초동 수사 시스템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8월 25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쇼팽의 연습곡집 작품 10번 중 3번째 곡 이별의 곡 임윤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연습곡집 작품 번호 10번 중 세 번째 곡, 이별의 곡,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나갑니다. 여름이면 세계 각지에서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베르비에 페스티벌, 루체른 페스티벌, 그리고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같은 여러 페스티벌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느 곳을 가서도 우리나라 출신 연주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BBC 프롬스입니다. 올해 프롬스의 개막 연주회는 7월 17일에 있었는데요. 이때 무대에 선 연주자가 바로 임윤찬이었습니다. 7월 17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0: 보통 개막과 폐막 연주에서는 가장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음악가가 맡게 되는데 임윤찬이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1: 임윤찬은 2024년 프롬스 무대에 처음 섰는데요. 불과 3년 만에 개막 연주회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 런던 할 수 있는 거죠.
0: 프롬스의 임윤찬 말고 한국 연주자들도 있습니까?
1: 네, 손예름 씨도 8월 13일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거슈인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손예름의 침착함과 섬세한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0: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 조중 2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0번 시장조 중 2악장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세계 각지의 여름 페스티벌에 참가한 우리 연주자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는 임윤찬과 손민수가 함께 무대에 서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윤찬은 스승인 손민수와 함께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했고요. 그 밖에도 다니엘 로자코비치, 키안 솔타니 같은 음악가들과 실내악 무대도 가졌고 여기에 독주회까지 했습니다.
0: 정말 바빴겠네요. 그만큼 가장 핫한 연주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무대에 세우고 싶었던 거죠.
1: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예전에 베르비에 페스티벌 무대에 자주 섰는데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0: 이 조성진 씨는 자신이 직접 연주회를 기획해서 베를린 필의 수석 연주자들을 국내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 차례 연주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 일정을 다 소화한 뒤에는 스위스로 건너가서 루체른 페스티벌 무대에 섰습니다. 바로 어제 루체른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오기스탱 하들히와 함께 듀오 리사이트를 열었습니다.
1: 이번에는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입니다. 바이로이트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로 꼽히는 곳입니다. 올해 짤츠부르크 무대에 선 연주자로는 김봄소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짤츠부르크 페스티벌 데뷔 무대였다고 하네요.
0: 김봄소리의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3악장, 김봄소리의 바이올린 야쿠브 후르샤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뚜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그날 새벽에도 11살 A군은 몰래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500m쯤 떨어진 편의점을 찾았죠.
2: 어서 오세요.
3: 어? 눈에 멍이 들었네.
1: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 아래쪽 멍이 눈에 띄었다고 하죠.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3: 너 혼자 온 거야? 얼굴은 왜 그래?
4: 맞았어요.
3: 맞았다고? 누가? 아니 누가 그랬는데?
4: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1: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이는 그날 다시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는 또다시 교회를 빠져나왔죠. 이번에는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4: 저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아파요.
1: 그렇게 아이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고 또 한 번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죠. 경찰은 외할머니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침대 등에 결박한 상태였고 이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교회를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던 아이. 아이는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 오프닝에서 아이가 숨지기 직전의 상황부터 짚어봤는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살 아이, 이 아이가 부모와는 함께 살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평소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5: 네, 먼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친모가 미성년자였고 가출을 하면서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외할머니는 다시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교회가 집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학교도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했고요. 2023년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생전에 장애수당이나 생계수당 같은 복지급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아이를 돌봐야 할 어른들이 아이의 권리를 전혀 챙기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둘러싼 위험신호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식구들이 있었던 거죠?

0: 네, 일단 신고 이력이 무려 4차례나 됩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천안 씨가 3차례 현장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이때도 씨가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할머니는 실제로 기소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아이가 직접 교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두 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결국 총네 번의 신호가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아이를 지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나 아이가 아동보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던 셈인데, 특히 이번에는 아이가 두 차례나 직접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보호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이 부분인데요. 왜 아이가 두 번이나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0: 네, 경찰 입장에서는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외할머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낼 때 따져야 할건 가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장소가 지금 아이에게 안전한지이잖아요. 또 아이의 지적 장애로 인한 행동 심리 특성 때문에 당장 받아줄 시설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1: 그런데 아이가 직접 맞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몸에도 멍이 발견이 됐던 상황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제도가 있고, 긴급 임시조치라고 해서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이 직접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1년 이내에 두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일시 보호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1: 왜 작동을 하는 겁니까?
0: 먼저 경찰이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아동학대 임시 조치는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아이가 직접 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몸에 멍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각이 됐다는 건 법원의 판단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아이는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요. 경찰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결박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랬다, 뭐 보호나 훈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런 이유를 대면 아이를 묶어두는 행위,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0: 네, 당연히 절대 안 되죠.
1: 네.
0: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건 어떤 이유로도 훈육이나 보호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체적 학대이고 형법상 감금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1: 네. 일단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가 구속됐고요. 혐의는 어떤 혐의 적용이 됐습니까?
0: 네,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 모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인데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학대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학대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8시간에 이르는 결박, 탈진, 고열 등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뭔지, 뭐 어떤 증거들이 또 핵심이 될 만한 것인지, 왜 그럴 건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원인, 즉 결박.

0: 압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국과수 1차 소견에서는 골절 등 특이 소견이 없다고 했는데 결박으로 인한 탈진, 고열, 순환장애 등이 사망에 기여했는지를 정밀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겠죠. 둘째는 각 피의자의 역할과 고의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살해 고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만약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피해 아동의 심각한 건강 악화를 알면서도 중한 학대를 계속하고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교회, 여기가 뭐 집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목사나 외할머니 말고도요 다른 성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려줬고 경찰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직접 아이를 묶은 사람과 그걸 지시한 사람, 뭐 알고도 방치한 사람, 뭐 구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책임을 각각 어떻게 지게 되는 겁니까?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사람도 아동학대 치사의 어떤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직접 손을 댄 사람만이 아니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람도 같은 죄책을 집니다. 그리고 직접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알고도 방치한 경우,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막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에 함께 있던 성인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가 계모의 학대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 없이 방임한 경우 아동 유기 방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 이 보호 의무는 반드시 뭐 법적인 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경찰이나 지자체의 대응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접근금지 조치의 기각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건 단순히 대응이 아쉬웠다는 비판을 넘어서요. 각 단계, 주체별로 법적인 책임까지 좀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0: 네, 일단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두 차례나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는 일시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1년과 2024년에 사례를 이관받았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관의 재판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접근금지 기각 결정이 그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1: 특히 이 사건이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위험신호가 있었던 사건이라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현행 아동학대 제도를 보면 반복 신고되는 아동이나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을 더 강하게 보호할 장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도대체 왜 어디에서 이런 구멍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0: 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보 공유의 실패입니다. 2021년, 2024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신고 이력이 쌓여 있었는데 경찰과 지자체, 교육당국이 이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즉각 분리제도의 형해화입니다.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장애 때문에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하지만 긴급 체포됐던 A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A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3: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두 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4: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0: 60대 실종자의 유족입니다.
4: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만 빨리 가네요.
3: A경장은 장민환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경장은

0: 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1: 자, 이렇게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흘 사이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그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서에 실종 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 경장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면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국회에서도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한성수 국무총리는 대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실종 신고를 임의로 삭제한 사건의 비극적 결말에 안타까움을 전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4: 제도적인
5: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4: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의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3: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쏟아지자 한성수 국무총리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종 수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5: 한성수
6: 생각하고
5: 국무총리입니다.
6: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엄중 처벌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부문인데요. 이란은 미국에 허세라면서 대비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경제 제재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7: 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기존의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조달과 석유 수입, 사이버 작전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8: 미국 재무부와 다른 기관의 조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사악한 이란 정권의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잠재적인 수입원을 차단하고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출제로 접근 방식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7: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활용, 항공을 통한 기술과 현금 이동, 무기의 해운 운송을 제재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또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압박했는데요.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면서 시계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교류를 중단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시한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인내심이 무한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생존에 급급한 경제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두 가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중국 제재 여부였는데요. 이번 제재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7: 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배선트 장관은 즉답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금융기관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죠.
8: 모든 국가는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거고요. 이것은 이 정권에 대한 경제적 질식 작전입니다.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7: 배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돈으로 바꿔 탄압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래를 지원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거라며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을 포함해서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힙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그러나 이번 경제 제재가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면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란 쪽의 반응도 살펴보죠. 이번 제재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 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허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배선트 장관의 발표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도 그들의 허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란의 무역국들도 이런 발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도 미국의 제재는 실패할 거라면서 이란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2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도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SNS에 제재 대상 선박 45척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이에 대해서 파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뒤에 나온 겁니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도 5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연과 풍선을 이용한 공격을 재개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습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츠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로 연과 풍선을 날리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군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의 이야기는 걸러 들을 필요가 있겠죠. 하마스 쪽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하마스의 고위 간부는 SNS를 통해 이스라엘이 연날리기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규모 공습을 가하겠다는 3일간의 말미를 줬다며 폐허 속에 아이들이 날리는 종이 비행기에 맞아 가혹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낸 지 엿새 만인데요. 정 장관 퇴진으로 집권 2년 차 개각식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10: 건강 상태가
8: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사의를 표명하셨고 이에 그 국정 수행이 어렵다라는 그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에 나설 예정이고요.
9: 표면적인 사퇴 이유는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완료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여당 강경파와의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안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보안입법을 챙기는 역할을 맡을 거란 전망입니다.
11: 형사소송법 개정
8: 정성호
11: 과정에서
8: 법무부 장관입니다.
11: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꼈던 바는 국회에 가서 좀 당과 함께 좀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9: 정 장관 사이가 수리되면서 미뤄졌던 집권 2년차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이제 법무부까지 국무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개각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국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소폭 개각 인선을 할 거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는데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 등을 위한 법의 지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난 18일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 여당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에 여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도 참석하며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조 대법원장.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할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법부 책무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최근 상황과 결부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퇴장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와 합의 없는 제청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13: 합의 없는 제청 부당하다는 지적 어떻게
1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13: 반려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12: 청와대의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 등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쇠를 정부 여당이 쥔 상황. 국회 법사위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개혁에 실패한 검찰을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탄핵할 자신이 있다면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5: 일방적인 통보인지 정당한 절차인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는지를 놓고 야당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16: 청와대 내 강한 불쾌감이
8: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6: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15: 홍익표 정무수석은 임명권 침해이자 기존 관행이 깨진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17: 기존의 관행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16: 대통령의
17: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15: 논란의 당사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자율개혁의 기회를 놓친 검찰이 강제개혁을 맞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압박했습니다.
17: 대법원장은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7: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합니다.
15: 구체적인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 법원행정처 폐지카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18: 법기술자로서
8: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8: 아주 유리한 쪽으로서의 지형을 삼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0: 차원에서 아마 법적 정비를
1: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2: 말로만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자신이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1: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안 질의를 위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 큐레.

0: 탈색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1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9mm입니다. 현재 시각 6시 18분입니다. YTN 뉴스 FM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4: 고향 등일시.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유튜브 경제 통만을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마구 늘려주는 경제 통만을 김우성입니다. 장기 국채 진정, 유가 하락에도 반도체 주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폭락했죠. 증시에 영향 주는 요소가 많기도 많지만 왜 그럴까요? 차용주 소장에게 물어봅니다. 북한 백화점에 샤넬 같은 명품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란은 또 한 번 미국 주도의 고강도 경제 제재를 맞게 됐습니다. 이용주 외신 캐스터가 전합니다. 꼭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바랐던 제주 경찰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고 장미란 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늘 반려견과 산책하던 곳 근처여서 의구심과 안타까움이 더 큰데요. 강영구 아나운서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에서 전합니다.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서울 경기 일부 출근길에는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덜 불편하게 출근하시길 응원드리고요. 또 다른 응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지금 YTN 라디오 경제 라디오 YTN 경제 통만을 들어오시면 댓글창에 응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해봅시다.

0: 네, 아침 끼니 거르지 말고 출근하십시오. 간단하게라도 뭐 하나 한 손에 딱 입에 넣을 수 있는 거라도 넣어 드시고요.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첫 뉴스 거르지 마십시오. 뉴스 찾기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첫 소식은요.
1: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0: 아, 이게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임의로 이렇게 종결시킨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첫 이 방송에서 처음 이 사건 소개할 때 부디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일단은 책임 묻는 건 두 번째고 빨리 발견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됐네요.
1: 네. 어제 오전 10시 46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건데요.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나선 곳에서 1km 정도 떨어진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0: 가까운 곳이네요.
1: 네. 그런데 경찰은 현재 시신 상태로 미뤄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발견될 일을 석 달이나 지나서 그리고 이미 석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거의 백골화가 진행됐을 텐데 경찰이 무슨 근거로 이게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1: 그 머지 않은 곳에서 석 달 넘게 방치돼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를 예. 유족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0: 맞습니다.
1: 없지 않습니다.
0: 뭐 범죄 정황이라는 게 경찰의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죠. 뭐 시신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던가 유류품을 치워서 신원을 덜 그러니까 알려지게 하려고 했다던가 이런 시도가 없는 걸로 보인다라는 판단 같은데 반려견과 매일 산책하던 곳, 그 도로에서 불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멀쩡한 사람이 죽은 채 발견됐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네. 경찰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지금 속담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속임수를 당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이 사태를 일으킨 뭐 초동수사 잘 됐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0: 이 A 경장이 긴급 체포 적부 심사였는데
1: 네.
0: 석방됐어요.
1: 네, A 경장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어제 새벽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은 A 경장에 대한 체포 적부 심사에서 석방 결정했습니다. 긴급 체포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건데
0: 네.
1: A 경장은 소재가 파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석방 결정됐죠.
0: 예,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 텐데 이분이 지금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경찰 내에서 감찰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국민들이 믿고 그냥 믿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신뢰를 배반하면 안 됩니다. 이 A경찰이 단독 처리한 실종 사건들 한번 봤는데
1: 네.
0: 200여 건이라고 해요. 이 중에 또 비슷한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렇죠. A경장은 작년 3월부터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했는데요. 별도 결재 없이 종결한 실종신고가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을 좀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했을 텐데
1: 네.
0: 이게 뭡니까 도대체.
1: 또 최근 사흘 동안 제주 전역에서 실종자 네. 4명이 잇따라 숨진 채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비슷하게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죠.
0: 이게 피해자 가족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경찰을 믿고 가만히 있잖아요.
1: 네.
0: 본인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경찰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 장미란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반려견 산책로를 따라서 가족들이 수색해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경찰이 아 본인이 알리기 싫어합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가족이 나설 기회조차 뺏은 거잖아요. 이 문제는요 좀 다른 차원으로 더 깊게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발언이 나왔어요.
1: 네, 이재명 대통령 경찰 조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시하고요.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경찰의 지휘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 주문했습니다. 한석수 국무총리 역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야권에서는 이 문제로 또 보안수사권 얘기도 하는 모양이죠.
1: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건과 보안수사권 폐지는 별개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 이를 문제 삼으며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0: 여야는 늘 평행선 같습니다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야당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훈훈했다라고 하지만 내용에는 좀 날카롭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어제 오전 11시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치 의지를 강조했고 장 대표도 이에 화답하면서 좋은 이야기 오고 갔는데요.
0: 네.
1: 신경전을 벌인 주제가 있었습니다.
0: 뭡니까?

0: 국내 현안 중에 조희재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논란에
1: 관례를
0: 대해서.
1: 깨고 서면으로 네. 보낸 거.
0: 예. 맞습니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대법원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이 그때 당시 안 됐는데 예. 당시 노 대통령이 수용하고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여당이 국민 편에서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김민석 대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0: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예.
0: 노 전 대통령은 사법과 법치 차원에서 수용을 한 건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절차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1: 예, 국민의힘만 예방한 건가요? 다른 야당들도 만났나요?
0: 조국 혁신당 또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 지도부들과도 함께 만났습니다. 사실 어제 개혁신당도 만나기로 했는데요. 개혁신당 내부 사정으로 예방이 취소돼서 아마 추후 날짜를 다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취임 1년이 됐는데 내부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금 좀 시끌벅적하잖아요.
0: 네, 내일 장 대표 당 대표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열고요. 당 쇄신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다만 장 대표가 추진했던 당협 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일단 보류하고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1: 예, 이게 약간 공천이라든지 이 지역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는데 당원 직선제 당협 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0: 원래 당협 위원장은 임기를 자동 연장해 오던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요. 당협 위원장들 일괄 사퇴하고 당원 투표 등으로 당협 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1: 안정적
0: 왔는데요.
1: 안정적 자리 없어. 당협 위원장 하면 그 지역구 출마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맞습니다. 총선 예. 앞두고 중진 의원 겨냥해서 물갈이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었죠.
1: 예. 자,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0: 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죠. 정성호 장관에게 청와대가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만 임무를 다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18일에 제출한 사직서 어제 수리됐습니다.
1: 그러면 이제 후속 인사 또 개각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누가 거론됩니까?
0: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짚어보면요. 검찰 출신 친명계 인사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 이름 나오고요. 예. 박주민 의원도 언급됩니다.
1: 박균택 의원, 이건태 의원 물론 검찰 출신이고 검찰 고위직을 거쳤습니다만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또 야당이 공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해요.
0: 네. 친명 인사고요. 또 둘은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건태는 보안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1: 지금 국무위원들 빈자리가 많잖아요.
0: 네.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한성수 국무총리의 자리였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교체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1: 예.
0: 일단 법무부와 중기부 장관 공석부터 채우고 나머지 부처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장을 바꾸는 순차 개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1: 예, 또 특별감찰관 이거 매 정권마다 뜨거웠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게 뭔가요?
0: 독립적 지위를 갖고 대통령을 비롯한 배우자나 친인척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감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2014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하지 않으면서 특별감찰관 공석이 10년 동안 이어졌죠.
1: 예, 이번에 임명된 데 누굽니까?
0: 맞습니다.
1: 임명 예정이죠. 네.
0: 네.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 내정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용향을 바탕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는데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추진했던 사실이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어느 권력보다 더 힘이 막강하고 또 그만큼 존중받기도 하고 대법원과의 갈등도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만큼 또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비위, 잘못된 부분들 냉정하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무더위에 온열 사망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이 더운 날에는 일하러 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논밭에 가는 어르신들 꼭 주의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이분이 전하는 외신 뉴스를 듣고 있으면 왠지 세상 이야기를 다 알 수 있지만 또 하루가 긍정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외신의 화신. 이분 얘기 들으면 좀 안 풀릴 일도 잘 풀릴 것 같은데요. 지금 다음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듣고 보고 계시는 6,700분의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분이 좋은 일의 화신이거든요. 이용주 외신 게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매번 이렇게 부담스럽게 네. 앞부분에 수식어를
1: 너무
0: 깝니다.
1: 길어요.
0: 알겠습니다.
1: 아이, 참.
0: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 고립시킨다. 뭐 아웃캐스트, 이른바 왕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1: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이죠. 오늘 새벽에 그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사건을 개시한다고 했는데요.
0: 왕따 작전. 이 좀 표현이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1: 작전 이름도 굉장히 트럼프 정권답다.
0: 아웃캐스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1: 네. 네. 어떻게 작전 이름이 왕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요.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하는 겁니다. 야. 말하자면 이란이랑 친하게 된다면 거기도 이제 경제적 압박을 넣겠다.
0: 예.
1: 에이, 이렇게 그림자를 놓은 겁니다.
0: 전통적인 미국의 제재 방법이죠.
1: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제재는 이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이란과 거래한 이 부분 그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또 내릴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좀 있다고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날 자신의 이 소셜미디어에다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0: 네.
1: 얘기를 하면서 막 대규모 경제 제재 한다고 막 예고를 했었거든요.
0: 그 덕분에 저희가 쓰는 표현이 D-Day라는 말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제적 D-Day가 온다 막 이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베센트 장관에 의하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란 정권과의 교류를 중단할 것을 또 요청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러면 중국이 핵심 대상일 텐데 중국을 겨냥해서 얘기를 했나요?
1: 그래서 이번에 그 내역을 따져봤더니 이란의 최대 수출국이다 수입국인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요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0: 이상하네요. 이게 뭡니까?
1: 아니
0: 왕따 아닌데요?
1: 아니 왕따를 시킬 거라면서 네. 중국은 쏙 빼놓고 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재가 이란 경제에 실제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0: 예.
1: CNN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치명적 위협 제재를 위협했지만 실제 대규모 신규 제재의 부과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동안 해왔던 거 계속하는 거 아닌가?
0: 그러네요. 그냥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처럼도 들리고요. 또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9월에 만나니까 좀 그걸 염두에 두고도 지금 조심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란 측 반응은 뭡니까?
1: 이란은요.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이 어제 새벽에 또 이 작전을 보고 나와서
0: 예.
1: 2년 경제계획을 수립을 했다. 우리는 모든 사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고 새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사실은 지금 이란이 제재를 받은 지가 거의 한 15년 가까이 돼가는데
0: 맞습니다.
1: 이제 와서 뭐 요거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란 주변의 산유국들이 이 미국의 작전에 동참을 할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을 더욱 철저하게 봉쇄할 거다.
0: 예.
1: 한 방울도 이 해협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0: 결국은 거기를 쥐고 상선들을 공격하는 그 수단을 미국이 더 자극한 건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국 선박도 있어요. 한국 해운업도요.
1: 맞습니다. 이번에요.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서 이 페르시안만 해협청이라는 걸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0: 네.
1: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뭐 지나가는 뭐 통행료를 받거나 서비스료를 받거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협청에서 이 소셜 미디어에 제재 대상 선박들을 공개했거든요.
0: 예.
1: 근데 거기에 총 45척의 선박이 있었는데 그중 예. 5척이 한국의 잠금 상선의 소유 선박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0: 예. 우리까지 좀 악영향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뭐 평화로 가는 길이 오히려 지금 뒤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것 같아요. 했던 제재 그대로 다시 한다고? 전쟁은 끝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북한에 러브콜도 보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가 비상상태 선포 이런 얘기가 돈다고요. 이게 뭡니까?
1: 네, 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뭐 문서 공개를 하면서
0: 네?
1: 미국의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 말하자면 부정 선거가 있었다. 심지어 지난번 이 바이든과 붙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졌 갔을 때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선거를 도둑맞은 것이다.
0: 네.
1: 예, 그리고 관련된 문서를 막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 스티브 배넌 있죠.
0: 예.
1: 트럼프 일기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0: 네.
1: 중대사 닥쳐오니 준비를 하라.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둬라. 큰 거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어휴,
1: 말하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엄을 또 하겠다.

0: 라는
1: 비상계엄에
0: 얘기잖아요.
1: 우리 국민들의 악몽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0: 트럼프 우리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1: 그러면 또 미국도 그 시민들의 민주주의로 좀 극복할 수 있을지
0: 네.
1: 뭐 그렇게 응원을 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깥으로는 지금
0: 그래서
1: 전쟁이고요. 내우 외환이네요, 정말.
0: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관련 질문을 또 받아봤습니다.
1: 네.
0: 선거 이후로 진짜 이 국가보안 비상상태에 선거할 거예요? 이렇게
1: 아, 네.
0: 물어봤거든요. 그럴 때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1: 네.
0: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와우.
1: 정말 무섭네요. 네.
0: 너무
1: 11월
0: 무섭습니다.
1: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탄핵될 것이다라고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0: 예.
1: 식의 얘기를 한 거고요. 아, 미국 내 정치 상황이 불안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는 또그 어두운 광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세계 경제에 완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증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되네요. 북한 경제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은 역시 똑같이 이란처럼 오랜 기간 고립 또 경제 제재를 당해왔는데 러시아, 중국 탓일까요? 아니 좀 괜찮아진다는 말이 돌아요.
0: 북한이 요즘 너무 살기 좋다고 합니다. 그
1: 이 과거에
0: 내부에서. 예,
1: 비해서겠죠. 네.
0: 과거에 비해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평양 방문객들을 좀 인터뷰를 해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봤더니만은 최근 평양에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고 있고요.
1: 예.
0: 평양의 대표적인 백화점, 대성 백화점에는 막그 명품, 오메가 시계, 샤넬 화장품 같은 사치품이 있고, 그거를 막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1: 그참 저희 고정관념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0: 그죠?
1: 계획 경제의 국가 주도 경제 중심이잖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뭐 복합 쇼핑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케아 제품이 있는 매장들이 있다는
1: 헐.
0: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1: 네.
0: 스마트폰도 막 70만 원짜리인데 그냥 막 사람들이 산대요.
1: 예.
0: 그래서 요거 어디서 들어온 제품들인가 봤더니 중국을 경유해서 몰래 들어온 것이라고
1: 아,
0: 밝혔고요.
1: 역시 중국 통이군요.
0: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 봤더니만은 대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 예.
0: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파병과 군수품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려 한 최대 20조까지를 번 것으로 좀
1: 야,
0: 나타났다고 해서
1: 북한 입장에서는 부자가 됐는데 평양 중심가만 삐까뻔쩍해진 것 같고요. 또
0: 네네.
1: 다른 북쪽에 있는 동포들의 어떤 상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야간에 비춰주는 한반도 위성 사진 보면 남쪽은 환한데 북은
0: 네.
1: 깜깜했잖아요. 이게 좀 많이 개선됐다라는 보도도 본 적이 있는데 경제 성장 성과 측정이 좀 됐나요?
0: 북한의 GDP가 지난해 3.5% 성장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북한 내부의 뭐 경제 통계를 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1: 예.
0: 대충 예측만 한 겁니다. 그래도 3년 연속 3%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북한에 관한 유튜버들 올리는 영상들 유튜브에 있거든요.
1: 네.
0: 보면은 아, 정말 옛날 그 북한 모습이랑
1: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난하고 막
0: 네.
1: 이런 느낌이 아닌 건
0: 많이
1: 거죠.
0: 달라졌습니다.
1: 예. 북한의 변화가 북한 사회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보면서요. 오늘도 역시 하나도 빠뜨릴 것 없는 외신이었습니다. 자, 긍정의 화신, 외신 이용주 캐스터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알다가도 모를 증시.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아침 이제 오늘 하루에 우리 투자 내 자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작전 타임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0: 예,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많이 안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큰 악재가 좀 터졌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원하는 대로 창신 반도체, 창신 메모리를 쓰게 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은 있고 양치 반도체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지금 IPO를 할 예정인데요. 네. 양치 반도체도 이제 지금 사용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반도체 주식을 크게 끌어내리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지금 이제 뭐 미국 경제도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동 문제도 다시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로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유가도 하락되고 베산트 장관이 일반 회계 일반 계정 사용해서 장기 국채 금리도 좀 안정시키고 그랬는데도 안 좋아요.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가 15% 가격 올린다. 메모리 비싸다. 이거랑 앞서 말씀하신 그 중국의 경쟁자 등장 이런 거랑 연결돼서 봐야 될까요?
1: 약간의 그 연결고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0: 네.
1: 일단 하나하나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이제 경제적 맹공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왕따를 시키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는데 근데 유가는 좀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시장 분석에서는 유가라는 것이 원래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리고 네. 이제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투기적 세력도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유가라는 것을 이제 선물도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기적 세력들이 조금 이제 이 장기화를 대비해서 차익 매물들을 좀 그 출혈을 시켰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한번 차익을 좀 실현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대체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일반 회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미국 당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자금들을 동원해서 지금 장기 금리를 잡겠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일단 그래 그러면 좀 인정을 해보자라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는 어떤 뭐 그 좀 자금의 사정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반면에 증시는 이제 각각의 앞서 언급드렸던 반도체에 대한 개별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기보다는 각각이 각기 다른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인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해가 뜨면 비가 안 내리겠지가 아니라 해가 떴는데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참 독특한 알 수 없는 예, 이 예.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좀 이번 주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PCE 발표,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좀 이번 주 안에 그러면 이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예. 떨어지는 상황으로 끝나서 반등될지 아 이거 또 한 번 또 바닥을 다지는 상황으로 내려갈 것 같다인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마디 조언 주시죠.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어시가 또 어떤 얘기 할지 모르죠.
0: 네.
1: 또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잘 나올지 못 나올지 모르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이제 확인된 어떤 하나의 어떤 상황들이 꾸준히 연출되기보다는 PCE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9월 달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0: 네.
1: 또 이제 잭슨홀 미팅에 따라서 또 이제 연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것들
0: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또 그 명암이 네.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늘 말씀드리지만 증시에서는 여러분 신호등불이 바뀌지도 안 바뀌지도 않고 애매하게 기다리는 상황 이게 안 좋습니다. 사지도 않고요. 거래하 않으니까요. 국내로 좀 넘어와 볼게요. 이런 상황을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는 그래도 호재가 많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코스피 3.12 삼성전자는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묻고 계세요?
1: 저도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0: 예.
1: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하이닉스는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배당.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자사주 소각인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매일 꾸준히 뭐 몇십만 주를 사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제 이제 막판에 SK하이닉스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0: 예.
1: 오늘 또 이제 ADR이 4% 정도
0: 빠지는
1: 상황인데 이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양쯔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좀 보는
0: 경쟁자의 등장.
1: 예.
0: 네.
1: 그러니까 이제 IPO를 하니까 창신 메모리 때도 그랬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가 신흥국 증시로 물려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정부의 이제 문제고요.
0: 예.
1: 자금이라는 것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0: 네.
1: 더군다나 이제 신흥국 시장에 있어서 주요 이제 반도체 기업의 IPO를 하다 보니까
0: 알겠습니다.
1: 자금이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0: 돈은 더 큰 이익을 찾아가는군요. 네.
1: 그렇죠. 돈의 흐름은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그다음에 이제 투심의 어떤 변동성들이 있긴 합니다만 중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연 이걸 걱정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적절하게 좀 더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저는 기회다.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기회일 수도 있다. 늘 또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 유튜브의 댓글창에도 아니 삼성은 지배구조 이슈 때문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SK처럼 자사주 소각해서 개별 주식의 가치를 좀 올려주면 고마울 텐데 삼성

0: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소각했다간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
1: 아니요,
0: 때문인 것
1: 그
0: 같아요.
1: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금산분리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0: 아,
1: 있는데,
0: 금산분리법이죠. 10%
1: 예,
0: 이상 안 되는 거.
1: 금산분리법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10조를 하겠다라는 거고, 30조를 일단은 배당 먼저 발표한 거잖아요. 결국 자산 소각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지금 이제 어제 언론 보도들에 좀 따르면 결국은 뭐그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블록비로 넘길 가능성이 있고,
0: 네.
1: 그건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발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모든 것이 안 나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0: 네.
1: 투자들이 실망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차분히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0: 예.
1: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0: 맞습니다. 뭐
1: 싶습니다.
0: 10%이기 때문에 소각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은 법 위반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1: 그렇죠.
0: 뭐 그게 또 결국은 지배 구조 문제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1: 그렇습니다. 예.
0: 기다리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이셨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도 떨어집니까? 어떡합니까? 버팁니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오늘 이제 뭐 결국 지금 주식시장 키는 외국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안타까운 뭐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0: 예.
1: 오늘 같은 경우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바닥선을 뭐 6,400에서 7,400 사이 이렇게 좀폭 크게 잡아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1: 예.
0: 어쨌든 예, 좀 변화가 있고, 예전에는요, 막 폭등 시기에는 외국인들이 막 팔아치워도 또 우리 국민들이 막 샀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방어가 안 되는 시장인 거죠,
1: 그게
0: 아직은.
1: 이제 6월달에 끝난 상황이고요.
0: 예.
1: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7, 8월 들어서 외국인들에게 이제 주도권이 좀 넘어갔다라는
0: 주도권이
1: 것으로
0: 넘어갔다. 예.
1: 인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고객예탁금이 138조에서 100 조대로 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려있는 상황이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운신한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사이에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그 사니까 주식 그 코스피 올라갔고,
0: 네,
1: 코스닥 파니까 코스닥
0: 맞아요.
1: 떨어졌고,
0: 주도권이
1: 어제
0: 그쪽에
1: 같은
0: 있어요.
1: 경우는 이제 코스닥 사니까 올라가고 코스피 파니까 떨어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0: 네.
1: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2차 전지라든지 코스닥 관련해서도 이렇게 외국인의 흐름이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큰게 많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걷잡을 수 없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재로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미국이 비상사태 선포, 비상계엄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완전 가정입니다만 우리 증시도 그날은 비명이 나올까요?
1: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불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다시 나올 것인지,
0: 네.
1: 뭐 이제 비상사태를 뭐 지금 이제 우리 정부도 한번 선언했습니다만, 예견하고 선언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오히려
0: 그렇죠.
1: 이렇게 언론에 공개됐다라는 것은 선언할 가능성은 오히려
0: 없다.
1: 서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0: 네.
1: 그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야, 이제 늦었다, 우리가 할수 없다, 이런 어떤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0: 예.
1: 어찌됐든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 투자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0: 예.
1: 쉽지 않은,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1: 뭔가 하나 확실한 게 없다라는 것이 가장 변동성 요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0: 예,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래도 개미의 힘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작전명이 왕따가 뭡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배우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윤경님 해봅시다 잘 듣습니다 앵커님 맥스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해봅시다 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해봅시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킨 나라.

0: 막 수감 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 높은 거죠.
1: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양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최대 60mm, 이외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산지, 충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 소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노오지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계양나들목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풍세영업소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횡성휴게소 갓길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 강서와 여의도 강남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3개월째 찾지 못했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습니다.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시신은 실종 당시 장미란 씨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선 장미란 씨의 소지품도 발견됐습니다. A경장이 허위로 실종신고를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이 대대적인 재수색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흘 사이 실종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그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서에 실종신고됐던 70대 주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경우 실종 접수와 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던 A경장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식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 현재 경찰관이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경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결과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경장의 석방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긴급 체포를 하는 거라며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A경장의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0: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이란과 관련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실패하고 있는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이용하는 5개 핵심 부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국의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대신해 자금을 세탁하는 모든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이제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이란 제재에 중국이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누구도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도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란 언론들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전날 SNS에 제재 대상 선박 45척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이에 대해 파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뒤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는데 강 수석 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열리는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과 조영범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는 수사심의위 직권 부위가 아닌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 의원 사건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수사 종결 시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늦더위 속에 중부 내륙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최고 60mm에 이르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32도, 서울 32도, 전주 34도, 포항 36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0.1mm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친명계 자장이죠. 정권 핵심으로 꼽히던 분인데요. 후속 인선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만 왜 하필 지금이냐. 여야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 내막 뉴스명당이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당위원장 당원직 선제는 왜 멈춰선 건지, 이준석 의원 고소권은 어디까지 간 건지, 어제 여야 상견례 뒤에 숨어있던 속사정을 젊은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침없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재 영입위원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누르시고 뉴스에 파격을 내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네, 뉴하. 정윤경 기자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거 체감하세요?
1: 아니요.
0: 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1: 오랜만에 뵙는데 속담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0: 아니, 근데 진짜 정말 네. 뉴스를 정리 잘해주셔가지고 국회에 있는 후배들이 우리 정윤경 기자님 브리핑은 꼭 본다고
1: 감사합니다.
0: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없는 말 아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장미란 씨 끝내 주검으로입니다.
0: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결국 발견됐습니다.
1: 네. 일단 지금 현재 단계는 추정인데요. 추정인 네. 이유는 아직까지 공식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시신이 발견된 위치요. 장 씨가 장기 투숙했던 펜션에서 불과 400m 거리,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였다고 네. 합니다. 이 발견 당시에 시신은 백골 드러날 만큼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네. 장 씨가 펜션 나갈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었고요. 휴대전화랑 금팔찌도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현재까지는 일단 타살 가능성 낮게 보고 있는데 정확한 신원이랑 사망 원인, 감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신이 발견된 곳 가로등이랑 방범 카메라 없고요.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았던 야자수 농장이라고 합니다. 장 씨가 평소에 강아지 데리고 자주 산책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경찰은 지난 5월에 처음 실종 신고 받았을 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그 한림항 위주를 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펜션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색은 이 2시간 반 만에 끝났는데 정작 장 씨는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0: 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1: 네.
0: 그런데 같은 날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경찰관은 석방이 됐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하무게 경장이 체포 적부심을 거쳐서 어제 풀려났는데요. 체포 적부심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피의자 체포한 절차가 적법했냐, 이걸 법원에서 좀 따져보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원은 부경장의 소재가 이미 일단 파악이 됐던 만큼 영장을 받을 시간 충분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다만 석방했다고 해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검찰이 곧바로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심사 걸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런데 문제는 부경장이 네. 허위로 끝낸 실종 사건이 장 씨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0: 있어요?
1: 어떤 거냐면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이것도 부경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이 지난달 2일에 신고를 했는데 부경장은 5시간 반 만에 남성이 무사합니다, 이렇게 또 혼자서 사건을 끝낸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남성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이 이후에도 이제 계속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경찰서를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 실종 전담팀은 부경장 말만 믿고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족이 이제 장씨 사건을 보고 우리 사건도 혹시 허위로 끝낸 거 아니야, 이런 의심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제야 움직이면서 바로 다음날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0: 네.
1: 한 달 넘게 못 찾은 게 아니라 부경장이 사건을 거짓으로 닫아놓고 찾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부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처리한 실종 사건만 298건 네. 정도 되는데
1: 네.
0: 허위로 종결한 건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1: 네.
0: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경찰이 실종신고 셀프 종결이 200여 건이 더 있었다,
1: 네.
0: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박은정 의원이 이제 올해 3월 달에 한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은 킥스에 다 들어간다. 사건 번호만 붙으면 어디다 어떻게 암장을 하냐. 경찰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은정 의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1: 네. 한 발 물러선 장동혁입니다.
0: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해온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또다시 좀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1: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네. 이 방안 전국에 254곳의 당협위원장들 모두 사퇴시킨 다음에 당원투표 거쳐서 다시 뽑자 이런 방안이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어제 최고위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대표 비공개 회의에서 균형 잡힌 합리적인 방안을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상정을 미뤘고요. 장대표 다음 최고위원장

0: 위해서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그럼 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 거예요?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표결에서 이길 표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합리적인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들리네요.
0: 네.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가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에 장 대표한테 당원 뜻을 반영해서 조직을 정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네. 밀어붙이게 되면 당내 분열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취지에 따르면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 의견을 종합을 해서 장 대표한테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요. 여기에 지금 찬성파로 분류가 됐던 양향자 최고위원 까지 지금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 취지에 따르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원래 용인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나설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주말 사이에 좀 의견이 좀 바뀐 걸로 알려지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특정 계파를 몰아내거나 당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자 정책위의장이랑 신동욱 수석 최고도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런 의견을 전한 걸로 알려지고요. 결국 최고위원 9명 가운데 근데 과반 찬성도 장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던 겁니다.
1: 네. 그런데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보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권파 핵심 인사랑 직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1: 누구예요? 맨날 이렇게 그냥 뭐 누구랑 핵심 인사랑 통화했다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누구냐고 네. 막 그 맨날 궁금해하잖아요.
0: 제가 실명을 정말 밝히고 싶은데요. 네. 밝히게 되면 다음 취재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대표님께만 몰래 말씀을
1: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밝혀버릴까요? 그냥?
0: 이번 핵심 인사 어떤 얘기를 그거는. 했냐면 네. 이번 결정은 부결이나 철회가 아니라 상정 연기다 이렇게 몹쓸 좀 박았습니다. 의원들이 워낙에 강하게 반발하다 보니까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을 뿐이지 당원 직선제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취재를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영남권이랑 중진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모아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 대표한테 의견 전달한 걸로 파악이 됐고요. 네. 이 정기국회 앞두고 당내 분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권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반대 이유는 진짜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뭐예요?
0: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관계자는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책임 당원한테 다시 평가받았다가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좀 꺼리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공천 이후에 지역 조직이 흔들린 곳은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현 위원장들이 교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반대파는 당내 분열을 얘기를 하는데 당권파는 기득권의 방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 장동현 대표가 참 이러한 자기 당권 지키는 방법은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당협위원장 교체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나 뭐 원내대표가 이거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부탁하고 요청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장동현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렸어요.
0: 맞아요. 지금 네. 장동혁 대표는 계산이 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처음으로선 이 당내 징계를 통해서 당내 기강을 맞아요. 좀 잡고요.
1: 그렇지.
0: 다음에는 이제 당협위원장 정리를 통해서 네. 이제 좀 더 당내 기반을 두텁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임 도전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산이 서는 정치다.
1: 그러면 이제 당원당규 개정해가지고 지도부 선출 규정까지 좀 바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미자 정책위 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네. 좀 비하인드가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요. 한 두 달 넘게 공석이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총괄하고 또 대표 원내대표랑 함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임 정책위의장 자리 임명까지 과정이 꽤 복잡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임 의원이 먼저 장 대표한테 정책위의장 내가 좀 맡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알려지고요. 이후에 이 정 원내대표와도 얘기를 좀 나누는 과정에서 장 대표가 임 의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 대표 의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지면서 인선 논의가 한동안 매끄럽게 좀 풀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정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임 의원 임명에 좀 신중한 입장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국에 막판 조율이 이루어졌고요. 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대신에
1: 네.
0: 김은혜, 김미애, 박수영 의원을 정책위 부의장에 함께 앉히는 방향. 이게 절충안으로 좀 좁혀졌다고 합니다. 부의장 3명을 함께 보내주는 건 좀 이례적이라서요. 이 정책위의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미자 신임 정책위 의장이 정책을 개발 잘해서 네. 대한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 저 PD님, 이미자 정책위원장님 한번 인터뷰 요청 좀 해주세요.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여야 대표 첫 상견례입니다.
1: 네, 김인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공식 회동했네요.
0: 네, 두 사람이 양당 대표 자격으로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야 대표의 공식 회동 자체도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랑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자리였습니다.
1: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네,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정청래 지도부 때는 공식 회동한 사건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파란색 그리고 국민의힘의 빨간색이 함께 들어간 넥타이 맸고요. 국민의힘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오. 장 대표도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특히 김 대표는 나는 장 대표 실제로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리더고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웃어주는 인품 좋은 분이다 이렇게 시켜세우기도 했습니다.
1: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하고 지방선거 부정선거니까 다시 치르자고 네. 하고 있고 윤호개인 세력으로 지칭되고 있잖아요.
0: 네.
1: 대통령한테는 이재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연임 그리고 뭐 공소취소 안 하겠다고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0: 네.
1: 진짜로 그러한 장동혁 대표를 김민석 대표가 진짜로 좋아할까요? 한국
0: 글쎄요.
1: 정치에 꼭 필요한 리더라고 생각할까요?
0: 저도 어제 그 사진을 봤어요. 그 김 대표랑 장 대표가 환하게 웃으면서 손잡는 사진을 보고 저는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속내를 보면은 둘이 과연 서로를 반길까 하는 네. 생각도 있기는 한데 네. 어찌 됐든 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연임을 노리는 거라면 네. 김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랑 좀 조우를 해서 체급을 좀 키우고 앞서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나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장동혁 대표는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나는 뭐 야당 대표로 여당 대표로부터 인정받았다.
0: 그럼요.
1: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0: 네.
1: 뼈 있는 뭐 기싸움도 있었다고요. 뭐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악수를 하긴 했는데 본론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달랐어요?
0: 네, 먼저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 사퇴 압박 이걸 정면으로 좀 꺼내들었는데요. 장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랑 대법원장의 의견을 충돌했는데 노 전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서 대법원장 제청 받아들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민주당 뿌리 노 전 대통령 좀 끌어와서 지금 민주당은 왜 사법부 압박하냐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1: 네.
0: 김 대표도 바로 물러서진 않았는데요. 어느 한쪽의 결단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사실 조 대법원장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을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 김민석 대표가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장동혁 리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네.
1: 유튜브 댓글로 승구 형님이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리더겠죠? 라는 의견을 주셨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 의견은 아니에요.
0: 네.
1: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특별감찰관제 부활입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동안 비어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했네요. 드디어.
0: 네, 그렇습니다.
1: 잘하신 거죠?
0: 네, 그럼요.
1: 네.
0: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자리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권력의 집안 단속을 맡는 사람입니다.
1: 오.
0: 어떤 얘기냐면 대통령 배우자랑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참모의 인사 청탁이나 금품 수수, 공금 유용을 감찰하는 자리인데요.
1: 네.
0: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직접 고발을 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대통령 직속이지만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면 2016년 이후에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이후에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최 후보자는 좀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1: 뭐예요?
0: 어떤 거냐면
1: 네.
0: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도 최 후보자를 추천한 이력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이걸 근거로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 오,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0: 어떤
1: 이 포인트 정 기자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0: 네.
1: 이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내에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청와대 바깥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 안 놀려고 그래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외부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제대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0: 네.
1: 정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1: 시사저널.

0: 소설 정윤경 기자셨습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5: 네, 장동혁 대표가 새롭게 꺼내든 당협위원장 직선제 카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님. 네. 조광한 최고위원하고 이제 비공개 때는 안 싸우세요? 언쟁 없으세요?
6: 제가 사실은 조광한 최고하고 둘이서 술을 한잔 했어요. 조광한 최고께서 한번 둘이 한번 밥 한번 먹자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하시고 뭐 조금 일정 부분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뭐 말했던 이런 부분들.
5: 푸셨군요.
6: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충분히 수용하고 뒤로는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렇죠. 뒤에선 좀 잘 지내자라고 약속됐고 그래서 관계는 지난번보다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5: 네. 하여튼 장동혁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고 핵심 관계자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곧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안 문제 좀 여쭤볼게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당협 직선제 이거 의결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았는데 좀 상정조차 안 됐어요. 뭐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는 됐지만 어때 좀 어제 논의됐던 얘기나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6: 어제 많은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5: 그래요?
6: 논의가 있지는 않고 제가 당장 있는 그 최고위원회의 그 장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 주말에 제가 알기로 많은 우려들이 전달됐던 걸로 알고
5: 장동혁
6: 있습니다.
5: 대표나 정정식 원내대표예요?
6: 네. 예, 정정식 대표님은 원래도 좀 많이 우려를 하셨으니까 뭐 기존 입장이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님한테 좀 우려를 많이 전달한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조금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최고위원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 우려가 많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 대표님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혹시나 이걸 표결을 했을 때 뭐 진짜 표결에 들어갔을 때 최고위원들이 예를 들어 정족수를 채워버리지 못하면 그럼 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아마 조금 더 논의하자 이렇게 뭐 미룬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우리 우 최고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6: 저는 꾸준히 반대를 해왔죠.
5: 왜요? 당원 당규 있는 상황이잖아요. 2년마다 재신임 받고 좀 당원들에 의해서 당협위원장 선출되는 거 민주주의 원리 아니에요?
6: 저는 뭐 일단 관례상으로는 당협위원장을 뽑는 거는 뭐 사실 맞는 건데 사실상은 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간략한 절차를 통해서 기존에 해왔죠.
5: 맞아요.
6: 이거를 완전 대규모로 변경을 해서 거의 그 책임당원 전체한테 이렇게 사실상 경선처럼 해서 미니 총선 같은 형태로 이번에 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5: 국민의힘계열 정당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6: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고 특히 제가 있는 대구 같은 곳은 국민의힘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사실 당내 경쟁이 거의 본선보다 더
5: 맞아요.
6: 치열한 경우가
5: 맞아요.
6: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런 식으로 뭐 당협위원장을 뽑는다면 사실상 총선을 미니 총선을 한번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도움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5: 뭔 말이에요?
6: 실무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정말 많은 지역에서 당협위원장 경선이 일어날 텐데 네. 일어날 텐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이 진다. 그러면 저도 어쨌거나 그 현역 의원과 그러면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또 지역에서 둘이서 계속 경쟁을 하면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5: 어색한 동거가. 예,
6: 그게 과연 지역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당에게 현재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명분상으로도 네. 사실은 우리 지도부가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상 미니 총선 하는 거 총선 공천의 반쯤을 지금 미리 하겠다라는 그런 저는 메시지로 보여요. 그러면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정식 지도부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지도부는 전당대회에 나와서 앞으로 그러면 총선을 어떤 식으로 이끌겠다 어떤 당으로 이끌겠다 본인의 공약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식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우리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를 이끌기 위한 지도부였던 것이 다음 총선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뭐 실질적으로 임기도 보장돼 있지도 않고 명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대규모 변화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건 장동현 대표님이 어떤 걸 꿈꾸는지는 알겠어요. 왜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계속해서 더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더 나아가면 뭐 일정 부분 세대 교체도 이걸로 이끌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실무상으로 이거를 만약에 지역에서 모든 당협위원장을 경선시킨다. 저는 그런 판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5: 네.
6: 당장 장동혁 대표님 지역에서도 가장 누군가 경쟁한다면 정말 대여 투쟁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제가 그분의 뜻은 모르지만 김태흠 지사가 아마 가장 위협적인 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네.
6: 그러면 장동혁 대 김태흠이 지금 이렇게 그 만약에 진짜 보령 서천에서 싸운다면 이게 장동혁 대표님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5: 그럼 근본적으로 왜 이런 건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6: 본인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뭐 우리가 당원 중심 정당, 좀 더 대여 투쟁을 열심히 하는 그런 정당 이런 데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아 우리 당원들이 보니까 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대여 투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당원 투표를 하면 그러면 뭐 우리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조금 더 열심히 대여투쟁을 하겠지라는 그런 구상을 조금 그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5: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만 해석하는 거 아니세요?
6: 맞아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각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른 측면은 있지만 특히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뭐 낙선한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뭐 지금 당협위원장 또는 현역 의원들 간의 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당의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5: 이걸 꺼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이거 꺼내가지고 당협위원장들 뭐 목줄을 갖고 있으면 창동혁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뭐 그런 것과 또 이렇게 좀 프레임 좀 바꾸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떤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런 프레임을 갖고 뭐 이런 것을 안건을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6: 근데 그게 그런 목적도 그렇게 저는 달성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경선을 한다. 사실상 당협위원장 경선을 해서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교체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꼭 장동혁 대표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장동혁 대표님에 대한 좀 불만이 있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그냥 너무 많은 분란을 만들지 말고 지금 지도부 하에서 일정 부분은 그 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오히려 너무 많은 지도부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27일 날 재논의하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6: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신 만큼 그대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상정 자체도 불가능할 수 있다.
6: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5: 어제 장동윤 대표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예방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모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윤 사퇴해라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신 우재준 최고위원님이 다른 좀 감정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6: 저는 그래도 일단은 이 여야가 만나는 장면 자체가 잘 없었다라는 생각이
5: 그렇죠,
6: 들어요.
5: 그렇죠. 없었죠.
6: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야 당대표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 자체가 네.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또 불꽃 튀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이 임명 제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윤 대표님이 먼저 입장을 꺼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김민석 대표가 또 반대로 절차적 이런 문제들을 자기들의 입장을 꺼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5: 네.
6: 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조금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국회라는 곳은 국민들께서 여러 갈등이 있는 걸 국회 안에서 대화해서 풀어가라고 저는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 네.
6: 어느 순간부터 뭐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각자 진영에서 자기 그 편에게만 소구하는 그런 정치들을 많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못지않게 직접 좀 만나서 싸울 때 싸우고 대화 좀 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좀 더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장면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 장동혁 대표가 어제는 좀 기분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당대표로서 좀 여권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분위기가? 장대표 뭐 그만두라는 사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쏙 들어가 버린 것 같고 이러다가 내년 8월까지 뭐 당대표직 임기 채운 거 아니냐 또 연임 도전해서 2028년 총선 공천권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6: 제가 뭐 물밑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뭐 하반기 정기국회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두자라는 게 저는
5: 네.
6: 여전히 주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5: 네.
6: 그러면 내년 초쯤만 돼도
5: 네.
6: 이제 조금 이제 정식으로 좀 총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지도부도 만들어서 그러면 다시 정식으로 총선 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는 뭐 내년 초쯤에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뭐 공천권을 장동혁 대표가 행사하는 것이 맞냐 이러한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6: 만약에 뭐 일각에서 나오는
5: 네.
6: 서울시장 뭐 재보궐선거가 진짜로 열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5: 네.
6: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뭐 좀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5: 강릉은
6: 생각합니다.
5: 강릉은 이제 재선거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몇 군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은 내년 초까지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흔들림 없는 그런 당대표

0: 수행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전망으로
1: 근데 또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0: 변수 있어요?
1: 변수는
0: 왜?
1: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사실은 당협위원장 사태 같은 것도 저는 변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님의 엄청 힘을 실자라는 이런 그 움직임이 아주 강하다기보다는 일단은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일단 가자라는 측면이 저는 더 주류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 균형이 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또 어떤 다른 뭐 말들이 나올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막 올랐던데 장동혁 대표가 본인 당대표직을 그만두지 않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우재준 최고위원님 한동훈 의원의 좀 측근이시잖아요. 잘뭐 얘기도 많이 하시고,
1: 뭐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잘하고 있어요. 요즘 의정활동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그래도 어제도 예결위 처음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0: 예.
1: 오, 잘 하시더라고요.
0: 네.
1: 지난번 상임위도 처음 질의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정말 저도 좀 생각을 못했던 이런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착착 짚으시는데
0: 네.
1: 저는 그런 거 보고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의원 한동훈으로서 예 이런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0: 아쉬운 부분 없어요?
1: 뭐 그래도 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뭐 높은 점수를 주고
0: 네. 뭐
1: 싶습니다.
0: 이런 부탁은 혹시 안 해요? 아유, 우재준 최고위원,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 좀 만나야 되는데 우리 우 최고가 좀 친한 사람들 좀 모아줘.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는 좀안 하시던데.
1: 뭐 본인이 직접 만나시면 되지 뭐 굳이 그걸 저를 통해서 만나야겠습니까? 뭐 아마 그 저도 아주 자주 보지는 못해요. 아주 자주 보지는 못하고 또 워낙 바쁜 분이고 그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부산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0: 맞아요.
1: 쓰는 걸로
0: 회복에
1: 보이고
0: 올리는 건다 지역구
1: 저도 놀라울
0: 활동이더라고요.
1: 정도로 정말 지역민들한테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다음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본인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0: 네.
1: 뭐 저도 뭐 많이 자주 보지는 않는데 가끔 봤을 땐 그래도 뭐 응원하고 있습니다.
0: 노웅래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증거가 좀 위법하게 수집이 돼서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게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뭐 잘못된 증거 수집이었다. 수사기관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맞죠. 일정 부분은 맞지만 정치적 의미를 해석할 때는 좀 구체적인 이유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웅래
0: 네.
1: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실상
0: 맞아요.
1: 뇌물 사건을 조사하다가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조모 씨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0: 맞아요.
1: 거기서 사실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게 돈을 준 정황이 나왔고 그 부분을 수사해서 나중에 이렇게 기소까지 된 건이거든요.
0: 그게
1: 근데
0: 별건 수사 아니에요?
1: 별건 수사죠. 근데 별건 수사가 이건 불가능한 건이 아니라 사실 적절한 시점에 영장을 새로 받았으면 됩니다. 새로 받았으면 되고 아마 받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0: 근데 왜
1: 생각해요.
0: 안
1: 근데
0: 그랬어요?
1: 좀 약간 그 실무선에서 약간 이
0: 네.
1: 부분을 영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제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0: 네.
1: 이건 좀 약간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측면에서는 정말 자기 자발적으로 이거를 증거를 제출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늘좀 문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원래는 정식으로 영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수사 실무선에서 조금 약간 실무상 저는 실수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건을 가지고 뭐 어떤 수사기관이 굉장히 과잉 수사를 했다거나 뭐 잘못된 수사를 했다거나 뭐그 검찰 개혁을 말하는 분들이 하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너무 별건 수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0: 네.
1: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건을 막 들어서 뭐 제가 볼 때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그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돈 받은 게 맞는 것 같은 뭐 노웅래 의원이란지 전 의원이란지 또는 그와 정치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떳떳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좀 동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 그것도 분명히 잘못됐는데 위법한 증거는 수집

0: 안 되잖아요.
1: 그런 측면이 있죠.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하면 안 되는 거죠.
0: 그러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최고위원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최근 되게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있잖아요. 장윤기 씨 사건도 있고 지금 제주도에서 예. 장미란 씨 실종 사건. 경찰이 암장한 거 아니냐, 보안수사권 이거 되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피해가 커질 거다 이러한 지적과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관은 조금 견제 장치가 맞아요. 있어야 됩니다. 네, 견제 장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견제 장치가 없으면 나태해집니다. 네. 그러면 그냥 대충 처리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혹시나 이렇게 이 사람이 잘못하고 나태하게 일을 처리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번에 대표적이죠. 이번에도 사실 뭐 저는 아직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제주도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경찰분이 네. 뭐 아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0: 왜 그랬을까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1: 그럴 수 있겠죠. 대부분의
0: 능력이 부족해서.
1: 대부분의 실종 사건들이 뭐 그냥 안 오다가 언젠가는 뭐 연락돼서 그냥 발견되고 끝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성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건도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나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네. 나태함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게 시스템적으로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 사실 보안수사권은 꼭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 사건은 사실은 보안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입장에서 그런 나태함은 더 생길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죠. 아무래도 네.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0: 대통령께서도 이거 보안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보안 대책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1: 저는
0: 검찰이 그런 보안 사건을 갖거나 아니면 수사 지휘권을 갖거나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지 않아요?
1: 저는 애초부터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 자체가 누가 봐도 조금만 찬찬히 이걸 이 제도를 살펴보면 또는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죠.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이런 그 정치적으로 조금 검찰에 그 대한 그 아픔도 있고 반감도 있고 한 사람들이 사실상 기관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서 저는 보안수사권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지금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0: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진숙 의원이 5.18 폄훼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논란이 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제명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진숙 의원은 여자 히틀러라고 이건 고소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사실은 제가 그때 이진숙 의원님의 그때 축사를 다 봤어요. 네. 봤는데 축사 자체에는 아주 뭐 문제될 만한 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말씀 취지신 것 같아요. 5.18도 너무 성역화했으면 안 된다.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거친 방법으로 저는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준 분들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충분한 예우도 하고 존중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너무 성역화하지 말고 거기에 있어서 좀 약간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는 열어두자라는 말은 저는 충분히 그런 정서를 고려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날 열린 행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니 좀 약간 너무 과격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온다라는 걸 좀 약간 예상 가능한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우리 이진숙 의원님도 외부에서는 정말 그 여당과 맞서 싸우는 뭐 여전사로서 정말 인기도 많으셨고 하지만 또한 국회에 들어오셨으니까 국회에서는 싸우는 것도 있지만 또한 국민의 갈등을 풀어주고 화합하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0: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에 쏟아졌던 소나기는 그치고 볕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구름이 많아서 날씨는 흐리고요.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맑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60mm, 이외 중부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가장 밀릴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운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신월까지 6km 정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 방향 양서 4터널 2차로와 3차로 갓길에서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입구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폼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예.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 3부와 4부는 인재 영입 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인재 영입위원장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데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서 도착을 하셨다니까 곧 있으면 올라오실 것 같고요. 인재 영입위원회 서종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얼굴에 술이라고 써 있어요.
1: 아니요,
0: 술 좀 그만 드세요. 네?
1: 예.
0: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 자신할 나이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네. 계속 이렇게 이명도 더 키우고 뭐 어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대변님 잘 지내고 계세요?
2: 네, 잘 지내고 있어요.
0: 왜 저희 방송엔 잘 안 나오세요?
2: 안 불러줘서 그래요.
0: PD님이 안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2: 아니, 이제 제가 방송 있는 날만 불러가지고.
0: 그러시구나. 오늘 저기 뭐 여권 얘기, 뭐 청와대 얘기, 또 뭐 김민석 당대표 체제 일주일 여러 가지 뒷얘기 많이 아실 테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요새 뭐 좀 그렇습니다.
0: 좀 그래요? 왜요?
2: 아니 뭐 이제
0: 컨벤션 효과 딱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됐으면.
2: 이제 이게 정당인들은 선거를 해서 승패가 나고 또 이게 왜냐 그럼 이번 당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일사불란 하니까 막 90도로 인사도 나오고 막 이런 갈런데 이제 그 하여튼 유튜브 세력들이 문제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예.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적극 수리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이자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정 장관의 퇴장을 두고 여야 모두 술렁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결국에는 사표 수리했어요. 이 배경 뭐라고 보세요?
1: 저는 정성호 장관이 그 사표 낸 이유가
0: 뭐예요?
1: 공소 취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네.

0: 원래는 이게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하고 장관이 됐거든요.
1: 정성호
2: 언제
1: 법무부장.
2: 언제 그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0: 장관 되기 전에 공소 취소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0: 장관 되기 전에. 그거 이제 장관이 돼 보니까.
1: 그런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사표 낸 이유는 네. 뭐 아무 게 저는 교도소 가기 싫어서.
1: 또 뭐 이렇게 또 아직은 첫마디부터.
0: 직권 남용이 많아요. 옛날에 대장도 항소 포기도 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문자 있잖아요. 보안수사권하고 공소취소 그 검사장하고 MBC 장인수 기자가 김어준 프로에 폭로했던 그 문자 있죠.
1: 맞아요.
0: 이것도 있고요.
1: 그게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본인이 부인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박상용 검사 징계권 남용도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 검사들 뭐 감찰 그리고 이제 검찰 미래에 위해서 좀 재조사를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아무리 뭐 해봤자 재조사 나올 게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도 어렵고 본인이 할 일이 없는 게 그 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1: 공소 취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0: 당연히 원하죠.
1: 아, 당연히
0: 그러면 본인이 퇴임하고 뭐 재판받으러 갈 일이 있습니까?
1: 네.
0: 당연히 원하겠죠. 근데
1: 그러면 그걸 원하는데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싫어요. 저 안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뒀다? 이런
0: 그렇죠.
1: 스토리잖아요, 지금.
0: 왜냐하면 이게 뭐 털어도 뭐 대북 송금이든 뭐든 네. 조작 기소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1: 네.
0: 박상용 검사도 이게 안 나오고 오히려 뭐 이화영이 위정으로 처벌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남아있어 봤자 더 할 일이 없다.
1: 네.
0: 이제 보안수사도 안 되고
1: 네.
0: 공소수사도 안 되고 남아있어 봤자 이게 진짜 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런데 뭐 떠나겠다는 사람
1: 네.
0: 이재명 대표 잡을 수도 없죠.
1: 네.
0: 처음에는 좀 잡으려고 한마디 했죠.
1: 네.
0: 좀 잘 버티라고. 그런데 뭐 도저히 의지가 확고하니까 수리에 때려봅니다.
1: 김지호 대변인님 어떤 생각이세요?
2: 조 변호사님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나 가세요.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막
1: 그럼 내용을 알려주세요.
2: 카더라로 그냥 아니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정부는 어느 정도 검찰의 보안수사권 일정 부분 좀 남겨놨어요. 남겨놓아야 되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네.
2: 이제 뭐 아쉽지만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너무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의 입장도 뭐 보안수사권 폐지로 돌아섰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소신으로 가졌던 보안수사권 문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직원들이 몇천 명 되잖아요.
1: 네.
2: 근데 제일 중요한 부처가 폐지됐어요.
1: 네.
2: 이게 사실 조직 책임자로는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그래도 뭐 10월 달까지 좀 공소청 중수청 출범할 때까지는 좀 마무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정기국회 국정감사까지 치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2: 이제 좀 제가 섭섭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1: 하십시오.
2: 그럼 신명 좌장이신데. 2017년부터 저도 정성호 장관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같이 뭐 팀장 하시고 팀원이 있었어요. 제가 맨날 아침에
1: 네.
2: 회의하고. 근데 아니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지금 직권 1년 차. 아니 또 사표를 내는 방식도 인사혁신처에 그 사표를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대로 또 따라하잖아요. 조희대 대법관장이 그냥 또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그냥
1: 네.
2: 뭐 대법관 임명 제청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밖에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도 사퇴를 해? 뭔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런 위기의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월까지는 버텨주셨어야 되는데
1: 네.
2: 몸이 아프시고 뭐 계속 그냥 안 나오시고 대통령으로서 계속 이 직을 유지하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 그래도 뭐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좀 편드는 모습.
2: 친명 좌장이시잖아요.
1: 네.
2: 친명 좌장이시니까. 그리고 그 이제 막 여기저기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원흉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1: 아니, 또 대법원장한테 원흉이라고
2: 하면 아니 원흉이죠.
1: 우리 보통 원흉하면 이토 히로부미 뭐 이완용 아니, 이런 사람들 원흉이라고 그러는데
2: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1: 민정수석하고 협의 다 했다잖아요.
2: 민정수석한테 서면 보내기 서는 시간 전에 보내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협의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어쨌든 전 국민이 뽑은 선출직에 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성호 장관님은 친명 좌장이고 10년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할 말을 하신 거죠.
1: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을 했을 때 아, 이거 제청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때 많은 민주당의 의원분들과 민주당 성향의 패널분들이 이거 대법관의 재청권 헌법상의 권리고 견제와 균형이고 상권분립인데 왜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한 거 지금 다 박제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김명수 대법관이 윤석열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하고 선호하는 대법관을 임명 재청을 했잖아요. 제청하지 않았습니까?
1: 그 전에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막 했을 때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아니, 많이 비판했으니까
2: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숙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민정수석을 통해서 자기 의중을 밝히면 되는데 왜 언론 가서 떠듭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죠.
1: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2: 네.
1: 서 변호사님 더 강경파가 올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온건파가 와가지고 마무리를 좀 잘하려고 할까요?
0: 아마 제가 보기에 상당히 구인난을 좀 겪을 겁니다.
1: 왜요? 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을까?
0: 아니 행안부관대 그 실세고요. 네.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런 게 별로 권한이 없어요. 그건 공소 유지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교정하고 출입국 이거밖에 없거든요.
1: 아~
0: 옛날에 법무부 장관처럼 권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1: 그러네.
0: 거기다가 이제 그 남아 있는 법무부 장관 역할은 공소취소밖에 없어요. 이제 네. 할 일은
1: 네.
0: 공소청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하려고.
1: 네.
0: 그건 내가 이게 그 내 손에 피마구치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뭐 박균택, 이근태 뭐 이런 사람들 거론되는데.
1: 박주민.
0: 아 그러니까 박주민이고 서영교 이런 사람들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1: 안 하려고 한다.
0: 다음에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는데.
1: 네.
0: 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러면
0: 박주민이가 1순위예요?
1: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 쪽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고를 수밖에 없다.
0: 그리고 외부에 뭐 민변 출신의 뭐 강경파 하나 들고 와서 공소취소하고 교수가라. 뭐 이런 데 돼야 되는데 거래가 그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저는 구인난을 겪을 거로 봐요.
1: 네.
0: 아무 권한도 없고 지금 남은 게 그 이재명 공소취소가 이제 가장 이슈인데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1: 그럼 외부에서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본인과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춰왔던 당내 인사가 적절하다라고
0: 생각하죠. 그런데 가장 친한 정성호까지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 하락하면서 이제 레임덕이 벌써 오잖아요.
1: 아이 또 뭘
0: 그러니까 저희도 대법원장도 추천하고
1: 네.
0: 그렇잖아요. 그러게 이번에 전당대회 세 명 이재명 대통령 비는 세 명이 다 떨어졌잖아요.
1: 네.
0: 박성준,
1: 네.
0: 그다음에 이근태,
1: 네.
0: 김용,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다 전당대회 다 떨어졌어요.
1: 또 그러네요. 또
0: 그 정성호 장관 떠나고 있고 이석연 통합위원장은 아 이재명 탈당해. 탈당은 원래 임기 말이 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리고 완전히 레임덕이잖아요. 그리고 정성호도 떠나는 거예요. 원래 배가 난파할 때 친한 사람부터 떠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법무부 장관 구하기 쉽지 않다.
1: 알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좀 상당히 높아요. 긍정평가보다 한 17% 높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6% 이상 좀 떨어졌어요. 보통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왜 이럴까요?
2: 전당대회 때 그렇게 싸웠는데 이게 뭐 축제가 돼야 되는데 당대표 후보끼리도 그렇게 싸운 게 최근 10년간 처음이고
1: 에.
2: 최고위원들까지 그냥 333으로 그냥 이렇게 싸운 것도
1: 네.
2: 뭐 초유의 일이라
1: 네.
2: 아무래도 여권의 핵심 내부 분열층이 좀 분열돼 있다.
1: 핵심 지지층. 네. 호남에서 22%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2: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이 일단은 뭐 분열돼 있으면은 중도도 안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도 민심은 사실은 부동산 민심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처음 시작이 어디였냐?
1: 뭐예요?
2: 연초에 공시지가 인상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네. 사실은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
1: 근데 그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2: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하고 수도권 남부에서 기초지자체랑 서울시장 맞아요. 선거 졌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 공시지가의 그 상승 수준이 어떤 데는 30% 넘게 상승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세 인상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계속 예고가 됐기 때문에
1: 맞아요. 세금 더 내라.
2: 지방선거 때 이분들이 어느 정도 표심을 나타냈거든요.
1: 네.
2: 근데 결집돼서 나타낸 게 아니죠.
1: 네.
2: 드러내놓고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아이 찍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당락을 좌우할 만한 그때부터는 사실은 결집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대 극부, 비토층이 결집해서 지지율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위기감 느끼세요? 뭐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위기감 뭐 느끼십니까?
2: 대통령이 이런 어려움을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동안 유능한 지도자라는 평이 무색하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유연하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위기감은 안 느낍니다.
0: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요. 세 군데서 동시에 빠져요.
1: 어떤?
0: 모든 지역,
1: 네.
0: 모든 세대, 모든 이념층. 그러니까 이제 진보, 중도, 보수 다 빠지고
1: 네.
0: 또 이게 모든 지역, 호남, 영남 다 빠지고 수도권. 그러게 20, 30대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 빠져요. 세 군데서 다 빠져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그나마 좀 막으려면
1: 네. 해법.
0: 완전히 처방. 인적 쇄신해서
1: 네.
0: 일단 이게 그 김용범 자르고
1: 에이.
0: 김현지도 자르고
1: 에이.
0: 안규백도 자르고
1: 에이.
0: 정동인도 자르고
1: 다 잘라요?
0: 다 잘라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두고는 개편이 안 돼요.
1: 네.
0: 지금 원래 부동산 주식 보안수사권이잖아요. 여기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 탄압 거기다가 이제 안보 불안이 오는 거예요.
1: 한미 훈련 축소.
0: 그렇죠. 네. 완전히 패싱 당하고 있잖아요. 저는 빨리 그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 개편하고요.
1: 네.
0: 그걸 정책도 확 바꿔야 돼요.
1: 어떤?
0: 예를 들어 이게 1 가구 1주택은 헌법에 주거권입니다.
1: 네.
0: 어떤 경우든 거주하든 안 하든 건드리면 안 돼요. 누구나 집 한 채를 가질 권리가 있는 거예요. 헌법상 주거권.
1: 네.
0: 따라서 이게 내가 거주 못할 사정이 뭐 천 가지 만 가지 있죠. 이걸 자꾸 땜질해가지고 야 요렇게 비거주하니까 요건 좀 깎아줄게 깎아줄게 이래가 안 돼요.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1가구가 1주택 가지는 건 헌법의 고용 권리라니까요. 거기는 세금 어떤 세금을 때리면 안 돼요.
1: 네.
0: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땜질로 계속 예외만 확대하잖아요. 이래가 안 된다는 거죠.
1: 그 전당대회 끝나고 뭐 개각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조용한 것 같아요.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2: 아니 지금 뭐 개각할 분위기죠.
1: 네. 근데 제가 해야죠.
2: 제가 봐도 네. 인강영 국세청장이나 김정관 산업부장관 그리고 공정위원장 아 이런 분들은 뭐 정말 날라다니거든요.
1: 잘하고 있다.
2: 일을 너무 잘해요.
1: 잘해요?
2: 제가 봐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이슈 파이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미숙한 분들도 계신 거죠.
1: 근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좀 여러 가지가
2: 뭐
1: 있습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1: 네.
2: 그분이 보여준 성과만 보고
1: 네.
2: 언론 성과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뭐 밀가루 설탕 이런 거 다 단합하는 거 잡아내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경제의 어떤 정수거든요. 그거를
1: 네.
2: 아주 계획을 가지고 묵묵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 높은
1: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개각 인선을 해봅시다. 예, 네. 김지호 대변인님 누구누구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2: 나는 김종효 인제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1: 오셨습니다. 김종효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차 너무 많이 막히죠.
3: 죽는 줄 알았어요.
1: 빨리 인선해 줘 보세요. 누구누구 바꿔야 돼요? 대략 요 정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2: 저기
1: 그래야 좀 쇄신이 되.

0: 있지 않을까?
1: 저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니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서
0: 아니 왜 이렇게
1: 얘기하기
0: 약해졌어요? 근데
1: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막 한번 이렇게 선거에 막 세네 번 떨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0: 뭡니까?
1: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
0: 뭐예요?
1: 있어요. 그 주식 시장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사실 선물이잖아요. 파생상품. 그리고 주가 누르기 일부 비판하는 법은 이번에 추진한 세제 개편 촉진법이라고까지 이렇게 악평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잘안 가요.
0: 김용범 정책실장의 잘못이 크다.
1: 아니
0: 바꿔야 된다.
1: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는 아니고
2: 누구예요, 그럼?
0: 그럼 누구 얘기예요?
1: 누군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왜 이러한 정책이 뭔가 좀 속가지지 않고 추진됐는지 저는 그 이유도 좀 알고 싶어요.
0: 정책실장이 그걸 뭐
1: 아니 그럼
0: 결정을 했고
1: 정책실장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0: 그럼 법무부
1: 했으니까.
0: 장관이에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합니까?
2: 아니 물어볼 사람이 있거든요.
1: 제가
0: 누구예요?
1: 뭐 내밀한 사정까지는 잘
0: 아니
1: 모르겠습니다만
0: 기본상식이지
1: 그것에
0: 그게.
1: 대한 어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예요.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해서 총액 규제를 하는데
0: 네.
1: 그 집단 대출이라고 그러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그런 것도 제한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뭐 천세대, 이천세대 분양하는데
0: 네.
1: 집단 대출 2, 3년 전에 계획했고 약속했던 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했던 실무자든 결정했던 정책 위반자는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 제가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정책 컨트롤 타워가
2: 근데 이거였잖아요. 이
0: 문제. 네.
2: 질문에 대해서 답을 금방 할 수가
0: 네.
2: 있어요. 왜냐하면 당으로 가시면 돼요.
0: 당으로.
2: 네, 거기 당대표이신 분이 있잖아요.
0: 네.
2: 지금 당대표 하신 분이 그 전에 총리셨어요.
0: 아, 당정청회를
2: 그래서 예,
0: 통해서.
2: 그분이 그 지금 문제가 김지호 대변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대통령 안에서 실무적인 총괄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갖고 김민석 대표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법들을 총리로서 그냥 다 통과시켰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셨습니까? 리더십 부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총리할 때다 통과시켰던 그런 것들을 당대표로 돌아와서 다 뒤집고 있어요, 지금.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일거주 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 그거를, 그런 문제들을 그럼 총리할 때는 안 거론하셨어요?
0: 네.
2: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뭐 당대표 된 다음에는 그거를 거꾸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자기가 문제 삼아서 뒤집으면서 내가 이것을 이거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입니까?
0: 김종혁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뭐냐면 지지율이 지금 여권 하락하고 있다.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2: 네.
0: 이게 근본 원인은 뭐고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거든요. 짧게 압축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2: 근본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뭐.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거기에 발목이 잡혀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0: 그렇게
2: 그러니까 그게 첫
0: 판단하시네요.
2: 번째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과도한 자신감.
0: 네.
2: 본인이 처음에 와, 지지도가 내가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호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뭐 이번에 8월 달에 또 부동산 정책 냈지만 그때도 이거 이렇게 가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0: 네.
2: 언론에서도 얘기했고. 근데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0: 네.
2: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이건 문제가 됩니다. 공소 취소 특검 말안 됩니다. 라고 법치주의 훼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이셨어요. 그리고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고
0: 네.
2: 과도하게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야, 집 팔아서 주식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뭐 너무 자신감 과잉으로 내가 윤석열이라는 그런 뭐저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한심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대통령 다음에 됐으니까 탄핵돼서 했으니까 나는 뭘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과도한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책을 밀어붙였던 거예요.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라 이게 뭐지? 우리가 밀었던 게다 잘못되고 있네 이거. 이 산이 아닌가 비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계신
0: 그럼
2: 거니까
0: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일단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죠.
0: 사과.
2: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로 다 돌리고.
0: 예.
2: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지난해요. 힘들어요. 처음에 판을 잘못 짜놨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 판을 지금 2년 차, 3년 차에 다시 뒤집는 건데 그리고 정권의 속성이라는 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질 거예요.
0: 어렵다.
2: 네, 어려워질 겁니다.
0: 알겠습니다.

0: 김지호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두고 유시민 작가가 어제 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또 험담과 저주를 한 것 같아요. 내용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 곧 3자를 그릴 것이다. 윤석열 때와 비슷한 증상이 많다.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대통령은 소통, 교감하는,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내가 해야 될 얘기를.
0: 김주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 아니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장님이 막 저희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유시민 작가 방송을 보고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저는 그거 안 봅니다. 네,
2: 비슷한 논조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어때요?
2: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지지했던 그런 당대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0: 화가 나서
2: 뒤끝
0: 장려
2: 예,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진영 내에서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존경받고
0: 뭐 지금도?
2: 아니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고 위치가 확고하신 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후배들에 대해서 용역평론가다,
0: 네.
2: 촉보평론가다, 뭐 대통령실에 사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뭐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도 원색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2: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많은 그런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상처를 그 잭나이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저 같은 용역 평론가들 상대하기는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그냥 다 투영해가지고 그냥 십자포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모든 원망이 이 모든 거는 당신만 없었으면 나는 존경받고 뭐 이 위치가 확고했는데 당신이 대통령 된 이후에 나한테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약간의 좀 확증 평양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대통령한테 다 책임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0: 안타까워요.
2: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집권당이고 대통령은 큰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161석의 거대 여당이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분 나쁘기보다는
0: 근데 이게 비판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이거는
2: 아니 그냥 뭔가 좀
1: 저주인데
2: 저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 진영에서 굉장히 존경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아 혹시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0: 아, 근데
2: 하고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0: 김주 대변인님 매운맛이 없어져가지고 좀 실망스럽네요.
3: 옛날 말에요. 양약은 이제 그 고어구 입에는 써지만 리어병 병에는 좋다. 충언은 기에는 거슬리지만 그 행동 이런 게 좋은 거예요.
0: 충언이에요, 그럼?
3: 충언이죠.
0: 오.
3: 유시민 작가가요.
0: 네.
3: 시사전에 보면 3년 연속 우리나라 영향력 1위입니다.
0: 네.
3: 그 시사전에 보면 영향 1위예요. 이런 분이 이 정도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귀담아 듣고 아 내가 이게 돌아보면서 좀 반성하고 뭔가 변화하려고 해야죠.
0: 네.
3: 구구절절이 옳잖아요.
0: 네.
3: 지금 이대로 가면 이게 완전히 뭐 필패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고 이대로 가면 그러게 총선 폭망하고 정권도 이게 바로 뺏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을 위해서 이게 계속 쓴소리 하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4: 저는
3: 아시죠? 다 했어요.
4: 아니, 저는 유시민 작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 네. 좋아하시는 거
4: 아니에요. 전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슨 뭐 이게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60대 넘으면 뭐 뇌가 썩어서 들어가야 된다. 본인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분 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하는 얘기 보면서 아 그래 가끔가다 맞는 얘기도 하는구나.
0: 결국에는 맞는 얘기예요?
4: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야, 이거 무슨 왕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왕 아니다. 그냥 민주공화국에서 일본 공무원일 뿐이다. 근데 왜 자꾸 왕 취급을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삼권 분립에 있어서 아니면 저 대법원장한테 지금 민주당 분위기, 패널들 분위기 보면 이거예요. 어디 감히 대법원장이 우리 대통령한테 뭐 이런 분위기가 막 물씬물씬 정서적으로 느껴져요.
0: 그러니까요.
4: 그런 거 느낄 때마다 되게 불편해.
0: 네.
4: 아니, 대통령. 뭐 대통령은 뭐 헌법의 수호자이고 그 저 대한민국의 1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지만 왕 아니거든요.
0: 네.
4: 그 삼권 분립에 무슨 우열이 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어디가 더 우위라는 거 있습니까? 민주공화국 헌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세 군데가 다 동등한 거예요. 근데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수장 알기를 무슨 뭐처럼 알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디 감히 어? 우리 대통령과 상의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정서적이고 비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유시민 씨가 그 왕조로 돌아가고 네.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맞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려면 절대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왕으로 떠받들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왕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망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0: 거긴 좀 왕비가 문제가 아니었나. 알겠습니다. 그 저희 3부 여기서 마치고요. 4부에서는 김민석 장동혁 첫 상견례 요 의미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가지 또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요. 정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1일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8: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12: 고향 등일시.
13: 설의 뉴스 명단 제4부 임재영 위원단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일 최고위원님.
14: 네.
13: 저 느끼해요?
14: 왜요?
13: 아니 댓글에 우리 유튜브 댓글에서 장성철은 평론할 땐 몰랐는데 진행할 때는 왜 이리 느끼하냐 막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
14: 뭐가 느끼다?
13: 나 느끼한 거?
14: 하다가 하시는
13: 서 변호사님 나 느끼해요?
15: 아니
13: 아니죠. 아니. 느끼 안 하대요. 왜 느끼하다고 그러세요? 너무
14: 느끼한 많다.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야 혹시?
13: 어제 김민석 대표 장동혁 대표 만났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아, 나 정말 아주 좋아해요.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리더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덕담을 했습니다. 자주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서 변호사님.
16: 네.
13: 맞아요?
16: 뭐 제가 볼 때 그냥 빈말로 그냥.
13: 빈말이에요?
16: 네 그렇죠. 진짜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뭐 어제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만나가 서로에게 덕담만 한 거고요.
13: 네.
16: 아마 성과가 없을 겁니다.
13: 앞으로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16: 안 될 거예요.
13: 안 돼요?
16: 예, 전쟁이 전쟁.
13: 그냥 부정적으로
16: 어차피 장동희 대표에게 그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협치는 안 될 겁니다.
13: 네, 부정적 얘기하시는데 그냥 이걸로 끝일까요?
17: 일단 그 모양을 보면서
15: 그런 얘기 있잖아. 과공은 비례다. 너무 그 과도한 공하는 건 오히려 예의에 어긋나고 네. 그다음에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라고 그러거든요. 두 분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할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13: 그러니까.
15: 뭘 그렇게 낯부끄럽고 저 간지럽게 얘기를 합니까? 저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필수 불가결한 지도자래요.
13: 그러니까.
15: 딱 그 얘기 들으면서 뭐, 아니 평소에 내란당이란 말을 하지를 마시든가 아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 그 대표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올림픽 공원을 가지를 마시든가. 아니 두 사람 다 상대방에서 안 볼 때는 그렇게 정말 그 도를 넘는 비난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서 만나서는 갑자기 무슨 간 쓸게 다 빼질 것처럼 그 행동을 하시는데 그걸 보는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이 참 여야가 화해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는구나가 아니라 아 진짜 가식스럽다. 정말 가식이 차고 넘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좀 불쾌했어요. 아니 좀 진정성을 보여주면 안 되냐? 상대방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아 근데 지금 이런 건 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차라리 진정성 있는 거지. 갑자기 무슨 뭐 온갖 입술에다 빠다 바르고 그래가면서 상대방 막 그냥 아휴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정치가 그런 것이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더 나빴어요.
13: 네.
15: 진정성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13: 김재호 대변인님. 아니 이거 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장동윤 대표가 주장하는 게 부정선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편에 서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냥 호칭 생략하고 이재명이라고 그러고 뭐 연임이라든지 공소취소 안 한다고 해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당원으로서 그러한 장동윤 대표를 좋아한다라는 김민석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17: 아니 이제 뭐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13: 이상한 말을 넘어선 거 아닌가?
17: 뭐 괴상한 말입니다. 괴이한 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뭐 사실은 합리성이 있다거나 저희가 봤을 때
13: 아, 실제로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17: 아니 그러니까 정치가 저는 인정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13: 인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17: 우리가 장동욱 대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당대표 됐을 때 두세

0: 달이나 뭐 당대표직 유지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제 저희 대통령 만날 때 이랬어요. 아유, 마누라고 쑥 먹고 와가지고 제가 인간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게 봤었는데, 야, 이 정치권에서 강한 대표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대표가 강한 대표구나. 그걸 증명한 사람이야. 솔직히
1: 그래서 좋아해요?
0: 저희 입장에서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이나 우리 선배님이 유시민 작가를 볼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거잖아요.
2: 전략자산
0: 그런
2: 잘하고 있어.
0: 면에서 봤을 때는
2: 전략자산.
0: 장재영 대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뭐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저희에 대해서 뭐 퍼붓는 얘기는 사실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 그게 어떤 대중적인 그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큰뭐 감흥이 없습니다.
1: 그럼 김민석 대표가 지금 8일째잖아요.
0: 네.
1: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김민석 TV도 뭐 아니지? 민주당 TV 개편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막 당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0: 그 정당 유튜브는
1: 네.
0: 어느 당 대표가 신임이 돼도 그거 강하겠다고 합니다.
1: 네.
0: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1: 잘될 거라고 보세요?
0: 글쎄, 그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하고 활동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게
1: 네.
0: 그 쉬울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글쎄, 기존에 있는 그런 유튜브 전문 유튜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1: 첫 출발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은 당청, 당정 관계의 그 어떤 긴장감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1: 창조적 수평 관계를 지향하겠다 막 이렇게
0: 예를
1: 얘기하는데.
0: 들면은 사실은 이번에 당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비거주 1세대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1: 라고
0: 같습니다.
1: 그 김종인 최고님 말씀처럼 본인 국무총리 할때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했던 상황을 뒤집는 게뭐 맞아요?
0: 국무총리 할때 논의한 게 아니라
1: 언제 논의했어요?
0: 그때는 이제 사퇴하셨었어요.
1: 아니 발표는 사퇴했을 때지만 계속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이거
0: 최종
1: 논의해왔었잖아요.
0: 안이 이렇게 나왔을
1: 알았어요.
0: 때 총리가 중요한 거지.
1: 알았어요.
0: 저는 뭐 다음 거 가지고 뒤집어 씌워. 제가 이제 선배님 얘기하시는데
1: 네.
0: 제가 토달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있고, 어쨌든 좀 유연한 그런 당정 관계가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사라졌다.
1: 네.
0: 이것으로 좋은 그런 평가를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인사가 빨라요. 사실은 뭐 장정 대표도 최고위원 임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이번에 그냥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당이 벌써 28년 총선 체제로 전환된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좀할 일을 찾아서 하는 느낌도 들고, 저는 뭐첫 출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1: 김종인 최고위원님. 아니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왜 아니에요?
2: 아니, 그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한데 저 국회의원들 다 세워놓고 그 90도로 깍두기 절하는 거 보셨어요?
1: 그래서
2: 인사하는
1: 국민 앞에
2: 거?
1: 90도 절하는 거
2: 아니,
1: 그렇게 뭐
2: 그게
1: 잘못된
2: 무슨
1: 거예요?
2: 기괴해요,
1: 기괴예요?
2: 기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그 적당히 저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마음속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다 알거든요.
1: 네.
2: 그렇게 사람들 다 세워서 집단으로 90도 절하게 만드는 그 모습도 그렇고,
1: 네.
2: 장동혁 대표 면담했을 때그 과도한 그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예를 들면 실제로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그 최고위원 뽑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서로 얘기 좀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기가 딱 지명해버렸어요. 그래놓고서 그 지명 내용도 보니까 전뭐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재선 의원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거 없는 청년을 누굴 시켰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노총 출신을 왜 시킵니까? 거기다가 원래대로 하자면 경북이나 이런 쪽에
1: 그래요. 그런
2: 다 대부분이 지금 호남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그 영남 분을 좀 대표 상징적으로 이그 임명을 했으면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무슨 저 TV에 그 TV 우리가 시작하고 7시부터 시작하고 2시에
1: 민주당
2: 시작하고
1: TV.
2: 그거 뭐 보면 김어준 TV하고 매불쇼 겨냥해서 하는 거 누구든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이죠. 민간이 할수 있는 거를 저는 뭐 김어준이나 매불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오래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를 공이 하겠다, 정당이 하겠다, 혹은 관이 하겠다, 정부가 하겠다. 이게 안 좋지 않은 거거든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민간이 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서서 다 망쳐놔요. 근데 지금 뭐 또 방송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냥 해보시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1: 그 민주당 TV에서 아우 서 변호사님 꼭 출연 좀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좀 고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세요. 제의가 갔습니다.
3: 에,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뭐.
1: 만약에.
3: 아, 그래도 안 하죠 저는.
1: 안 해요?
3: 안 가고요. 네. 저는 세 가지를 결정적 잘못했다 봐요.
1: 김민석 대표가. 예. 첫째.
3: 첫 마디가 이게 조이대 씨.
1: 아.
3: 이거 정말 이게 그 대표 현장 최고의 첫 마디가요.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게 패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명직을요. 공약을 어겼어요.
1: 공약이 뭐였어요?
3: 청년 최고위원에게 경선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 네.
3: 일방적으로 지명했잖아요.
1: 실무적으로 좀 안 된대요. 그래서.
3: 그럼 공약을 안 했어야죠.
1: 그땐 몰랐대요.
3: 이것도 이 두 번째 저는 패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민주당 TV예요. 이러면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씹을 겁니다.
1: 네.
3: 유시민, 김어준, 김어준, 최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개할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자기 진영끼리 경쟁을 합니까?
1: 네.
3: 시간대를요. 7시부터 하잖아요. 그럼 이게 9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민주당 TV 보지도 않는데 누가 하나 왜 똑같은 시간대 딱 10분 먼저 하잖아요.
1: 네.
3: 이런 게 자기 진영 의력이 그 갈라치는 세 가지 저는 패착이라 봐요.
1: 2주 전에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이 정청래 대표 아주 좋아하고 최민희 의원도 아주 이뻐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 지금 뭐 계속 이대로 조용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아 그때는 제가 전략적으로 이게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싸울 거니까
1: 에이.
3: 그때까지만 밀었고
1: 아 지금은 아니에요?
3: 지금은 예. 아니에요. 최민희 최고위원 하는 거 보면 에이. 한심하죠.
1: 한심해요?
3: 지금은
1: 정청래 대표는 아. 앞으로 어떨 거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좀 비주류의 수장으로서 활동을 강화할 거다 아니면 호흡을 맞출 거다?
3: 지금 보시면 거기 그 최민희 지역구에 최재성 갑니다.
1: 그러니까요.
3: 그 삼선이잖아. 특보단장이에요.
1: 네.
3: 그리고 이게 한민수 지역구에 박용진 갑니다.
1: 네.
3: 그다음에 이성윤도 제가 볼 때 김성주 연금 이사장이나 네. 그 옆에 지역 전주 많거든요.
1: 네.
3: 아마 세 명을 다 학살할 끝에.
1: 네.
3: 그리고 이게 마포 갑에 노웅래 갑니다. 그 이지은 시독이 친청계거든요.
1: 네.
3: 이런 식으로 친청을 몰살시킬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못 버티죠.
1: 네.
3: 계속 투쟁하다가 네. 막판에 다 공천 다 죽으면 네. 결국 조국당으로 갈 것 같아.
1: 조국당으로 간다고요?
3: 조국 대표하고 합치면 그때 되면 이재명 지지율이 한 10%대쯤 될 총선 되면 그럼 이게 어차피 이 당으로는 총선 못 이긴다.
1: 네.
3: 그 저는 조국당이 완전 호남에 석권하면서 완전히 좌파가 두동강으로 쪼개질 겁니다.
1: 오. 그렇게 보세요?
3: 그래 봐요. 보십시오.
2: 민주당 깨지는구나.
3: 아니, 총선 때 가면 지지율 10%대입니다.
1: 김지호 대변인님 정청래 전 대표의 활동 공간 영역이 민주당 내에 있을 것 같습니까?
0: 아니 이제 영역을 만들어 나가시겠죠.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상징하는 그 개혁성, 추진력, 선명성 이것도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을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의 어떤 강점으로 만들 수 있냐. 그냥 그게 숙제죠.
1: 그 숙제인데 잘 될 것 같냐고요.
0: 아니 뭐 정치가 생물인데 저도 제 앞길을 모르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 너무 솔직해요. 오늘 너무 조금 거시기 한데
0: 뭐 어쩌다 한번 불러놓고 말이야.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정치생명 끊어져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나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1: 아유 참 너무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2: 네.
1: 장동윤 대표가 당협위원장 직선제 추진하려던 거 좀 보류했습니다. 이게 27일 날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잘 될까요?
2: 잘 모르겠어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뭐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 연기를 했잖아요.
1: 네.
2: 근데 저는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1: 그래요?
2: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원래 게임을 하려면 룰을 세팅해 놓고서 그 참여자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당원한테 주권을 주겠다라는 건 그 취지는 그 추상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전당협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무슨 행동을 하겠다는 건데 책임당원을 하겠다는 거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뭘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사고 당협 이미 빈 당협이 있고 이미 당협위원장이 있는 당협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거야
1: 그냥 한꺼번에 다 할 것 같아요 254개
2: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약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룰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룰을 정하는 거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이제 지금 몇 가지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 당협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징계는 이미 강행을 했고 그다음에 중진들에 대해서도 소 변호사는 지난번에 뭐 중진들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할 때 26일 날 당대표 1년 발표할 때 중진들 정리 방법도 뭐 얘기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던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까지 가면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1: 근데 그냥 이렇게 흔들기 작전 아닐까요? 이거 그냥 당협위원장 직선제 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논쟁이 붙지 장동혁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번이 네 번째예요. 12월 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때 그때는 필버에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해버렸을 때 난리가 나니까 단식해서 넘어갔고 63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도 그 비난이 쏟아지니까 거기는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난번과 다르게 본인이 약간 주도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운이 계속 따라줄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네. 좀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방만대 그 칼을 뺐잖아요. 네. 이걸 다시 칼집에 넣을 수가 없어요.
1: 계속 고할 거다?
3: 아, 그럼 여기 칼을 뺐으면 뭐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네. 그냥 칼집에 다 돌려오면 네. 장동인 대표 레임덕 옵니다.
2: 그렇죠.
3: 저는 큰 방향
1: 이미 온 거 아니에요?
3: 큰 방향이 맞아요. 당원 중심.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이게 그 저는 할 거로 봐요. 다만 이제 그 방법은 현역과 또 이게 원인을 좀 다르게 평가한다든지. 절충적인 뭐 안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뭐 전체 물갈이 할 거고요. 벌써 지금 젊은 30, 40대 우리 그 장동의 호위무사들 있잖아요. 뭐 박민영 이런 사람들, 김민수, 뭐 손수조, 김효원,
1: 장해찬.
3: 뭐 그래. 이런 분들이 벌써 중진들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대대적인 변화, 개혁. 이 바람이 불 겁니다.
1: 오, 그래요?
2: 그 지금 말씀하신 그 4명 있잖아요. 5명. 그분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분들이 젊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젊다는 느낌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젊다는 것의 특징은 뭔가 기득권이라든가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내세우고 그걸 지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젊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그 장동혁 그 기존의 체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극우적 성향 뭐 이런 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당의 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정치 개혁이라든가 정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시잖아요.
0: 아니 그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성동 격수예요. 본인이 취할 이익은 벌써 취했어. 네. 뭐냐? 진정호, 네. 서범수, 권영진.
1: 네 분.
0: 지역구,
1: 조경태.
0: 지역구 아주 알짜 같은 영남 지역 지역구 세 개 자리 지금 시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챙겨줄 수 있죠?
1: 네.
0: 김민수 최고요. 김효은 대변인. 이런 젊은 분들 챙겨줄 수 있는 자리가 3개는 확보했잖아요. 근데 사실 당협위원장 직선제로 치고 나갔는데 다 중진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느냐 이 4명 징계에 대해서는 다 입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모습을 보면은
1: 그러니까.
0: 장정 대표가 옛날에 막 단식하고 이랬을 땐 자기 몸을 학대했었는데 이게 한 1년 하니까 늘었네.
1: 당권 지키는데 세계 챔피언 아니야.
0: 늘었어.
2: 근데 참고로 김지호 대변인 제가 같이 여러 번 패널 해봤는데 엄청난 장도혁 대표의 팬이에요.
1: 아 그래요?
2: 거의 팬심이야.
1: 김민석 대표랑
2: 너무 좋아해.
0: 아니 저는 저기 한동훈 의원도 팬입니다.
1: 알겠어요.
2: 안티팬. 완전 안티팬이에요.
1: 30초 남았는데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네. 노웅래 전 의원 예. 무죄와 관련해서 예.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에 좀 어긋났다.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네.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잖아요.
1: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 나와서 네. 이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본인 얘기를 했잖아요.
2: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결과물을 가지고서

0: 법무부 장관으로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 내용 하나하나를 뭘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노웅래 의원님께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도 무죄입니까? 아니
1: 돈은 받았다?
0: 아 예를 들면 그 내용 자체에 아 이거 그 아, 지난번에 주신 것도 자, 다 안 썼는데 또 주시니까 아 이거 뭐 이렇게 주세요. 내지는 뭐 이거 정치자금 처리할까요? 아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그냥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는데 이게 이 증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가져와서 그냥 임의 제출을 받아서 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사람 염치가 있어야지. 네. 아니 법률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1: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김주호 대위원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네, 인재 영입위원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분, 세 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0: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도 막힙니다. 공항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막힙니다.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도 혼잡한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일산 방향은 강동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터널 입구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 인사를 나누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진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어제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는데 강 수석 대변인은 최 후보자가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며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따져봐야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이 김민기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문제 삼는 이유는 이 대통령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열리는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과 조영범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분야와 함께